0: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복.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부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것을 발견했다. 령자가 일어나 인사를 하자 도도는 이상하다고 생각해 급히 소금을 끌고 일어나 자리를 옮기려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다행히 리리와 강청재가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각종 관계를 고려해 자리를 다시 조성하니 비로소 모두 앉을 수 있었다. 새 테이블의 자리 배치는 다음과 같았다. 11명이 앉는 테이블은 매설을 위해 자리를 비워두었고 그 외에는 아보, 호생, 장아씨, 오아씨, 북방의 진아씨, 서총재, 소환, 정사장, 도도, 소금이 앉았다. 12명이 앉는 테이블은 강총재, 강부인, 갱경, 왕아씨, 북방인 고총재, 고부인, 륙총재, 륙부인, 림선생, 림부인, 맹선생, 종대사가 있었다. 다른 11명이 앉는 테이블에는 령자, 소주, 봄총재, 유아씨, 릉홍, 갈선생, 주방아주머니, 리리, 한총재와 소광동 부부가 있었다. 세 테이블 사람 중 두 테이블은 자신이 잘 아는 사람들이니 먼저 낯선 친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령자 릉홍이 조용히 웃고 있었다. 아보가 이 여성들을 가만히 쳐다보니 겉으로는 옷차림이 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성껏 꾸몄다는 것을 느꼈다. 보통 만찬에서는 미인 한 명만 나와도 눈에 띄는데 이제는 여러 명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주방 아주머니는 검은 비단 치마를 입었으며 50살이 넘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는 허리를 유지하며 우아하게 걷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아주머니가 일어나 차를 따르며 살짝 허리를 굽히자 옆 테이블의 육청재가 감탄했다. 옆에 있는 유아 씨는 원래 별 볼일 없어 보였지만 얇은 양모 카디건을 입고 조명 속에서 피부가 구슬처럼 빛나며 거의 투명해 보였다. 아보 옆에 호생은 테이블에 장아 씨, 오아 씨와 북방의 진아 씨를 곁눈 질로 보고 있었다. 강총재의 테이블에는 네 명의 부인이 고개를 모으고 속삭이고 있었다. 호생은 아보의 귀에 대고 옆에 있는 네 분이 누구신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아보는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남편이 있으니 함부로 말을 섞지 말라고 조심시켰다. 이때 리리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주변 사람들은 리리가 예쁜 점에서 정말 1등이라고 말했다. 아보는 리리와 함께 여성분들에게 건배하겠다고 말했다. 옆 테이블 4명의 부인은 고개를 모으고 속삭이며 시선을 리리에게 집중한 뒤 서총재를 쳐다보았다. 모두가 잔을 들고 일어났다. 이때 네 부인 테이블의 육총재가 갑자기 자리를 떠나 빠르게 다가오며 북방말로 좋은 술은 아름다운 여성에게 건네고 아름다운 꽃은 영웅에게 바친다고 말했다. 서청재도 맞장구를 치며 리리에게 와달라고 재촉했다. 령자는 잔을 들고 육청재를 쳐다보며 북방 호투로 누구신지 물었다. 육청재는 자신이 여성 보호

협회의 사람이고 꽃을 지키는 천사라고 말했다. 아부가 한 사람씩 차례로 소개해주고 사람을 하나씩 언급할 때마다 리리는 잔을 부딪히고 옆에 류청재는 인사를 했다. 한편 서청재는 꽤 외롭게 자리하고 있었다. 모두가 하나하나 잔을 부딪히고 가볍게 한 모금 마시며 예절을 다했다. 이때 릉홍이 육청재, 서청재에게 한 잔 더 마시자고 제안하고 종업원에게 레드 와인을 가져오라고 말했다. 육청재는 웃으며 령자에게 둘만 따로 한 잔 하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이 술을 마신 뒤 령자는 자리 앞으로 나와 모든 이에게 건배를 했다. 육청재는 만찬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며 기뻐했다. 강청재는 육청재를 자리로 데리고 돌아가고 아보 역시 서청재를 따라 제자리로 돌아갔다. 취기가 오른 육청재는 육부인에게 고개를 숙이고 수고했다고 말. 모두가 웃음을 터뜨리고 강청재도 미소를 지었다. 이때 강청재가 고개를 들자 령자와 릉홍이 다가오고 있었고 네 부인은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령자는 미소를 지며 육청재와 자리에 모인 이들에게 상의 친구들을 소개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육청재는 잠시 말을 끊고 령자에게 왜 손에 잔을 들고 오지 않았냐고 지적하고 령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신은 이미 취했다고 답했다. 종대사는 왔으면 술을 마셔야지 예의가 아니라고 말하고 령자는 자신은 더 이상 마실 수 없으니 릉홍이 대신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릉홍이 잔을 내밀자 육부인은 얼굴이 굳으며 령자에게 왔으면 마셔야 한다고 말했다. 령자는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다. 육부인은 원래 술을 마시지 않지만 오늘은 꼭 한 잔 마시겠다고 나서고 령자는 릉홍에게 대신 막아달라고 재촉하지만 령자는 이 잔을 마시면 쓰러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육부인은 양보하지 않고 술을 따르고 령자는 어쩔 수 없이 잔을 받았다. 육부인은 자신이 먼저 마시겠다고 하고 자신은 술을 가장 못 마시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그가의 발끝에 토하고 말았다. 방안은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고 종업원들은 쟁반을 가져왔다. 살짝 굳고 시선은 강청재에게 향했다. 강청재는 쟁반을 들고 반쯤 물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용일 작사, 김창근 작곡의 꽃떡 사랑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운 꽃을 닮아서 꽃떡인가, 꽃나비 춤추며 날아온다오. 처녀의 알찬 솜씨 담긴 꽃

0: 이 시간 편집의 오영란,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3: 저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윤활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아닌가 싶습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이고요. 네,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0: 김길 신약대학방 및 존의 각 신약대학방 본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랭이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운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매주 우수요일 이 시간이 되다면 초운 청심환을 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목요일이죠. 네.
1: 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간파하시고 여기에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운 청심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때 확실하게 문의하시게 되면 명확한 해답을 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운 청심환은 청심치명 발매안이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운 청심환이라는 것은 일종 브랜드 이름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다시 말해서 본 제품 자체는 치명을 위주로 여덟 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심장하고 배경락은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연대성이 강한 장기에 속하게 되어 있으므로 자식들은 아주 같은 혈통이니까 아무런 주저가 없이 엄마 치솔질해 입에서 냄새가 나 이렇게 하면 또가 하고 한 5분 괜찮다도 또 나고 나고 이랬는데 본 제품을 쓰셔서 좋은 청심환을 쓰셔서 심혈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입에서 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 애들도 집 가까운 집 식구들한테 하치를 해서 이렇게 검증 받아도 아무런 냄새가 없다고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공동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이렇게 인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 환자들은 심혈이 심한 증상은 기본으로서 중요한 증상 한 가지로 나타나는데 본 제품을 쓰시게다 기침이 줄어들었다. 입에서 냄새가 나지 않다. 입이 마르지 않더라. 가슴이 침침하지 않더라. 가래가 그렇게 성리해서 그 식구가
2: 저도 심장이 나빠서 좋은 청심환을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심장이 나빠니까 그들은 수험생활은 전혀 다른 나이가 없습니까?
1: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아랫다리가 정근 쇳돌을 달아맨 것처럼 맥이 없습니다. 무겁고 무엇 때문에 그런가? 심장에서 펌프 역할을 하는데 심장은 기본으로서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에 속하는데 그게 콱 쟀다 놨다 쟀다 놨다 하는 거 이거 제대로 완성해서 발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힘은 심장에서 전부 관리하게 되었는데 심장공동이 약화가 제대로 끝까지 갔다 돌아서는 힘이 약하니까 자연적으로 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맥이 없고 정근 쇳돌을 매단 것처럼 아랫다리가 무겁고 그래서 심장공동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 안결에 정맥을 한 바퀴 내리기 위험은 바쁘다.
1: 한 발짝이 바쁩니다. 그렇습니다. 내 다리가 내 다리 같지 않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2: 그래 조금 쇳다가 예. 이러면 한 두어 봤다는
1: 데 그렇죠. 예.
2: 그렇습니다.
1: 예.
2: 그래서 지금 우리 딸 한국에 있는데 와서 내 이랄까. 몇 병원에 좀 몇 년 전에 가요. 다 초래했다. 다 초래한 게.
1: 주사를 했겠죠.
2: 주사를 넣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한 몇 년 안에 이뤘을 때다.
1: 그렇죠. 그 부분은 늘어났으니까. 예.
2: 예. 그러니 몇 년 되니까 또 그 순서에 돌아왔어요. 지금은 좋은 청심환 쓰니까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지금.
1: 이미 주자까지 하신 분은 좋은 청심환은 기본으로서 길게 복용하는 걸 제가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예, 주자했다는 게 그게 끝이 절대 아닙니다. 꼭 막힌 부분만 열어줬을 뿐이지 기타 부분이 또 막히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이 그런 데는 확실하게 확신을 갖고 복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그리 허가에서가 샘도 쌌어.
3: 병원이 두 번이나 입원했댔습니다.
1: 아, 그래요?
3: 그 중간기 걸려서 그랬는가 했지, 이 심장을 그런 건 생각 바꾸려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 입원해가 검사, 전면 검사할까나 주지하려 하랍니다. 두 개를 여야 된다. 제가 겁이 나서 아이오 구슬 계속 누워 집에서 굴다가 천맥도 쓰고, 뭐 좋다. 약은 다 써봤습니다. 효과는 못 봤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누워 굴. 선생님.

0: 강의도 있고, 예. 처음에는 제각에 한각도 줍디다. 예. 그러니까 한 달 칩디다.
1: 예.
0: 그리고 이 좋은 점심만 먹고 그러던 게, 아이, 얼음찌나던 게 이렇고, 예. 숨 차던 게 이렇고, 예. 누워 뭐 있던 게 누워 있고, 그래, 밴드사게 못 눕던 게 눕고, 걸으면 걸지 못해서, 예. 발이 뒤에, 때 아이진단 말입니다.
1: 어, 예. 그렇죠. 예. 뒤에서 당기는 것 같죠.
0: 걸지도. 그렇죠. 예. 나가 걸지도 못했습니다. 예. 그러던 차에 선생님 강의 듣고 이거 먹고 그랬는데, 오전에 시가리로 총 먹었는데, 야, 정말 오전 살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0: 대생명 얻었고, 예. 그리고 주제하다 아이하고 할까, 이것만 먹고 할까, 얼마 좋겠습니까? 예. 주제하다 하면, 얼마 겁이 난 거. 한나만 하는 게 아니라 또,
1: 한나 한나부터 그 연속
0: 하자. 그렇죠. 예. 그래, 이 약을 먹고 치료할까, 그게 얼마 좋습니까? 정신하고, 맥도 나고. 몸이 해가봐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1: 예.
0: 예, 그래, 장기적으로 쓰자고 또 아까 배달받자 그런다.
1: 예, 아무튼 본 제품 자체는 이미 세계를 여성 견제하셨다는 게 큰 결심을 하시고 드시는 걸 알고 있는데, 절대 알수는 수말 밑으로 내려오지 마세요. 잣수만 조절하면 예. 됩니다. 예, 예.
0: 예, 예. 감사합니다.
1: 아,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제 전화입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예, 그저께, 저기, 시간이 늦어서 전화했는데, 시간이 늦어서 그저 배달을 세 통을 또 받아봤어요.
1: 아, 그랬어요? 예.
3: 예, 정화에 어떤 감 지금 가슴이 자꾸 떨리고, 뒷가슴도 아프고, 떨리고, 예, 예. 인후염이 있어 그런지, 인후염 딱 밑에, 맨 위에 가슴이 딱딱 맥히네.
1: 예.
3: 반드시 누워있으면 숨을 이래, 또 순순하게 올림 못 쓰겠습니다.
1: 예.
3: 이게 모자빌로 누우면 괜찮고.
1: 예.
3: 기름에 이제 앞에 분들처럼 이 아래 온골이 미네맥이 없습니다.
1: 예.
3: 보도 뒷가슴이나 뭐 아파서 이번에도 맞아.
1: 어, 봉비까지 맞았습니까?
3: 예. 예, 그래도 쓸게 없습니다. 이게 다 심장을 잃었습니까?
1: 예, 지금. 제가 네. 초보적으로 진단해 병원에서 진일보 진단 다른 약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3: 예, 예,
1: 예. 예, 전화드릴게요. 예.
3: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이게 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4: 나는 심지어 좋지 못해서 저녁에 계단 숨이 차고 너무 답답.
1: 예.
4: 그래서 앞으로 이거 이제 저기 계속 쓰려고 지금 숨이 찬 게 많이 났으니까 승계를 오르내리기도 좀 좋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 청심환 제품 자체는 심장병 치료에 있어서는 기본으로서 처방 자체가 우수 처방에 속하면서 심장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본 처방 자체는 당대 중약 명 처방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페디시도 있는데요. 그리고 몽약 100대 명 처방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샤 명 처방집에도 기록되어 있어서 이 처방 자체는 효과가 빠르고 없는가. 이래서 이런 것도 우점이 있는가 하면 그런 그 부족점도 있게 되어 있으니까 많기는 여러분들이 나이가 벌써 40대 중후반부터 여성들은 49세, 남성들은 7, 8에 56세에는 갱년기 계단부터 시작해서는 심장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 기본.
5: 정말 떴었구만.
1: 아, 그래요?
5: 나는 이거 손심만을 먹기 전에 내 숨이 다 걸지 못했었구만.
1: 그렇죠.
5: 그래고 저딱 집에서 문을 닫아도 놀라고 내 전화 속에도 놀라고. 그래, 계속 어지간지 하고, 입에다 계속 욕구 댕겼어.
1: 아, 구심하는, 예, 예.
5: 예. 그래던 게 전통심한 옷은 두 개를 또 먹었었구만.
1: 아, 그래요?
5: 아, 그래까 이 숨에 아이차까 이렇게 말하기도 썼었구만.
1: 아주 유창하게 말씀하시는데.
5: 야, 정말입니다. 그래, 우선은 예, 숨에 아이차지. 그 다음에 놀라재고 이랬다 얘 채소 살라도 댕기구만.
1: 아, 그 정도, 예.
5: 41, 43이 됐었구만.
1: 아주 위험한 심률인데요.
5: 예, 그래서 예. 이사들이 맥박보단 이랍니다. 아줌마는 얘 이 맥을 띠.
6: 1통 잡수한데, 한 1통 더 달랍니다.
1: 아, 그래요? 그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3의 5개 후보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적지 않은 분들이 효자, 효녀 이 각도에서 번하고 부상인 거의 없는 이런 특점이 있게 되어 있으니까 실은 놓고 쓸 수 있습니다. 제일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 심장병의 전형적인 증상은 움직이면 숨이 찬데 무엇 때문에 숨이 찬가면 심장 혈에는 만포화 상태의 산소가 필요합니다. 산소가 지금 하품을 많이 하고 숨이 찬 원인 자체는 산소 부족을 말하게 되는데요. 98% 그 밑으로 떨어져서 이 정도 되다면 만 40% 모자라면 쓰러집니다. 산소 부족이 70% 생긴다면 쓰러졌다. 아무리 혈액은 잘 소통한다지만 해도 산소 부족이 70% 생긴다면 당신은 쓰러진 다음에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꽉 쥘 때게 되면 높은 혈압을 생성합니다. 높은 혈압이라 하게 되면 120부터 보통 그 우리 여자는 나이 드셨기 때문에 139 이상에는 정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원 상태로 돌아갈 때게 되면 낮은 혈압인데 이때 혈압은 60 내지 80 이 정도면 됩니다. 이래서 혈압이 지금 적지 않은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었는데 심장병 치료 원제품 좋은 청심환을 썼는데 지금 혈압이 정상은 돌아왔다. 물론 혈압은 여러 가지 원인하고 많이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경계통이 문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잠을 자지 못하거나 이래도 신경계통이 문란이 올 수 있으니 혈압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콤바치란 쓴 그리고 혈관의 긴장소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는데요. 이래는 너무 혈관의 긴장병 치료를 했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다른 병으로 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전반 그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혈액검사를 포함해서 그런데 입원한 다음에 검사했는데 당신은 수혈해야 된다고 합니다. 수혈은 그때 당신은 그 병을 치료하는 데는 꼭 필요합니다. 그 무엇 때문에? 혈액은 모든 약을 씻고 면역계통을 증가하는 우리 약을 드시는 원인 자체는 어디에 있는가? 내 자가 면역계통이 올라가서 내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키우는 걸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분들은 수혈 받았으면 어쩌니 수혈 받았으니까 내 피는 족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출원해 가시고 보통 5, 60대, 7, 80대 특히 6, 70, 80대 이분들 가운데서는 조혈 공동을 도와주는 이런 제품 청단백 도타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대정책으로 나간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걸 드시게 되면 조혈 공동을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수전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손을 뜹니다. 심장병으로 인해서 손을 뜨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백자양시환이란 거 꼭 결합하기 바랍니다. 특수하게 심장병으로 인해서 너무 잠을 못 자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 심장병 치료를 위주로 하는 걸 강화하는 차원에서 혹시 아주 너무 요 며칠간만은 조금 견디고 보자 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투이해수라는 것, 물리친다는 투이, 그리고 검을 흑제, 투이해수라는 것, 이것은 노바이진이라고도 그러니까 내 영양소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수면을 보증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꼭 투에스를 드라마는 절대 아니고 적당하게 딱 아이 되는 경우에 자기 한 시간 전에만 드시면 잠이 쉽게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래서 전반 저희들 말씀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심장병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심장병은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요. 부정맥이라는 것은 실리부치를 말하는데 1분의 60부터 100차까지 정상 범위를 하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아주 잘 대응하고 계시는데요. 보통 평균 심률은 특수한 운동원 이런 전업 운동원들을 제외하고는 심률이 60차 이상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60차 벗어지면 됩니다. 60차 벗어지고 7, 80차 이상하면 되고 너무 떨어져 40몇 차 빨리 때 120, 30차 위험 심률에 속하고 협심증 신저통인데 왼쪽 앞가슴이 아픈 가며 오른쪽 앞가슴 뒷잔등이까지 아픈 게 협심증에 속합니다. 신저통입니다. 결국 심근경색 중도

0: 중도로 막혔다, 중막에 막혔다. 중도로 막힌 경우는 보수력법, 네. 중막에 막힌 경우는 적당하게 지자까지 추천받을 수 있을 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2: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명호 씨.
1: 네.
0: 혹시 뭐 스포츠 가운데에서도 축구를 좋아하십니까?
1: 제가 좋아하는 거는 보기 좋아하는 거. 구경하기 좋아하는 거.
0: 아, 그렇죠.
1: 네, 저는 네. 잘 모르고 경기는 자주 봅니다.
0: 근데 그 우리가 축구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이제 뭐 유럽 리그나 해외 스타 선수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우리가 눈을 좀 돌려서 우리나라 축구 역사에서 가장 독특하고 또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스토리가 깊은 지역 축구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뭐 어느 거 축구 이야기인지 알아맞혀 보실까요?
1: 네, 뭐 이런 수식어라면 굳이 뭐 힘들게 알아맞힐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또 이 지역 빼놓고는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바로 우리 연변이라고 생각합니다.
0: 맞습니다. 예. 그 많은 사람들은 우리 연변 축구를 두고 이렇게 말하죠. 연변 사람에게 축구는 스포츠가 아니라 삶의 일부다.
1: 네, 그렇습니다. 네, 단순한 경기 결과를 넘어서 한 프로팀의 정서 그리고 한 지역의 부흥, 한 세대 추억이 모두 담겨있는 곳이 바로 연변 축구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0: 아, 또 이제 곧 월드컵도 개최되고
1: 네.
0: 예, 세계가 정말 이런 축구 무대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 저희도 많이 봤습니다. 더더욱 우리 연변도 연변 축구의 흐름을 오늘 좀 저희가 이 시간에 얘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초창기 이제 정말 땅바닥 축구부터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프로팀 시절 영광과 또 부흥과 제도약의 모든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저희가 좀 퀴즈도 함께
1: 네.
0: 풀어보면서
1: 그렇습니다.
0: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여러분의 그 연변 축구에 대한 어떻게 관람했었고 그때 기억했던 여러분의 인상 속에 연변 축구가 어떤 것이었는지 함께 들려주셔도 됩니다. 네, 2919333번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오늘의 이제 첫 곡으로 연변 축구에 관한 그런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0: 맞아요.
1: 마음껏 놀았지 않습니까?
0: 그 공도 너무 달아서 막 해진 것도 구부리고 다녔었는데. 그래서 저는 아, 원래부터 축구는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하는 거구나 생각했었습니다.
1: 그러니까 조선족은 태어나서부터 축구에 대해서 그런 어떤 영혼인 것 같아요.
0: 네, 원래부터 예, 해야 된다.
1: 맞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잔디 구장도 없고 정식 유니폼도 없고 심지어 공도 낡고 불규칙했지만은 축구를 향한 그 열정만은 누구보다 우리 민족은 뜨거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 시기 모두가 축구를 즐겼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는데 뭐 다른 종목도 많은데 가만히 보니까 민족 단합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마을 대 막 예. 청년들이 축구한다 그러면 남자들이 달려나가서 마을의 이름을 걸고 막 싸웠잖아요, 솔직히.
1: 예전에 저희 아버지도 네. 그 이제 우리 말하면 직장 생활을 할 텐데. 네. 그 내려가서 이제 뭐 다른 마을 가서 축구 경기도 하고.
0: 마을의 자존심이었어요.
1: 또 직장끼리도 축구도 하고.
0: 그래서 이게 서로가 이런 경기를 펼치면서 교류하고 단합하고 그러고 보니까 이 축구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지역사회를 단합시키는 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 그러면은 연변축구가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됐고 체계적인 성장을 또 시작했는지 바로 이제 새 중국이 건립된 후인데요. 연변축구는 줄곧 중국 축구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습니다. 1955년에 길림성 축구팀이 창단되는데요. 연변 지역의 축구 소전이 길림성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높아서 오랜 기간 길림팀이 곧 연변팀이었습니다. 그 이제 연변팀 축구 선수들이 네. 길림팀을 대표해서
0: 그러니까 대단했었죠.
1: 시합에 참가했거든요. 당시 길림팀은 대항전에서 웽그리와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국가대표팀을 2-1로 이겼습니다.
0: 네. 근데 연변 축구 수준이 그렇게 월등할 수 있는데 어떤 원인이 있을까 봤더니만요. 당시 그 연변 선수들의 특징이 그 속도가 빠르고 체력이 좋고 또 협업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평소에 산악 지형에서 생활하며 단련된 체력과 팀워크를 중시하는 민족 문화가 이제 축구에도 그대로 녹아들었기 때문이었죠.
1: 그렇죠. 그렇다면 당시 연변 축구가 국내 다른 지역과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다른 지역 축구와 연변 축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민 축구 분위기입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축구를 사랑하고 마을 행사마다 축구 경기가 빠지지 않았고요. 축구가 그냥 스포츠가 아니라 우리 연변의 지역 문화 그 자체로 자리 잡은 순간이었습니다.
0: 네, 저도 기억이 나는데 어릴 적에 그 마을의 남자애들 또 우리 반 남자를 모았다 하면 그냥 먼지가 풀썩풀썩 나는 그 마당에서 축구공을 차곤 했는데 막 땀이 나고 맞아요. 먼지가 되고 범벅이 돼서 우리 왜 저렇게 지저분하게 살까 했는데 근데 그 얼굴에는요. 환하게 늘 웃음 꽃이 있었어요. 축구하고 들어오면 신나가지고 맞아. 와 이겼다 난리 했었거든요.
1: 그러니까 아이 때부터 우리 학교 시절 때부터 네.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연변 축구가 국가 축구 발전에도 사실 크나큰 공헌을 네. 했습니다.
0: 그 생각난 대표적인 선수 있잖아요. 저는 고정훈.
1: 예. 네. 그렇죠. 국가팀의 과거에 뭐 이제 네. 김광수, 김광주, 리홍군.
0: 김광수.
1: 아, 예.
0: 네. 가족의 분이시죠.
1: 아,
0: 저희 집에도 축구선수 한 명 있습니다. 군인 축구선수 한 명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예.
1: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뭐 국가대표 선수들을 또 배출했고, 다른 성씨에도 축구 뭐 400여 명의 축구 인재를 보내서 전국에서 유명한 그런 축구 선수 배출 지역으로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0: 그래서 작은 공 하나가 쏘아올린 기적이 우리나라 축구 시장을 이렇게 뒤흔들었습니다.

0: 네, 제가 지금 연변축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변축구에 대한 여러분의 공동한 추억이 있다면 저희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셔서 함께 공유하셔도 되겠고요. 근데 윤열 씨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연변축구 생계로 여러 도시 함께 다녔었고 또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럼 이 시간을 빌어서 어떻게 축구 생중의 에피소드 같은 것들 공유해 줄 수 있을까요?
1: 뭐 에피소드라기보다도 네. 예, 실제 있었던 일들도 있고
0: 네.
1: 예, 사실 우리가 뭐 연변축구 생중계 홈장 경기 때는 뭐 필연적으로 저희가 다녀야 되고
0: 네.
1: 예전에 원정 경기도 저희가 다녔었거든요. 이제 연변 팀이 이제 조급 리그 진출을 위해서 정말 그 해는 참 여러 가지로 바삐 돌아치는데 에피소드라면은 축구 중계에는
0: 네.
1: 저희 두 사람이 하거든요.
0: 네. 네. 누구랑 같이 했어요?
1: 그때는 당시 뭐 이제 연변대학 교수님도 있었고
0: 아.
1: 또 저희 방송국의 선배님도 이제 함께 했거든요.
0: 아, 그래요?
1: 예.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전날에 어떤 상황이 좀 이제 다음날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0: 어떤 상황인데?
1: 전날에 좀 술 좀 한잔하고 그러면은 이제 아. 피곤하죠.
0: 네.
1: 예. 그러면 이제 몸 상태가 좀 다음날 달라지거든요. 근데 축구 중계를 하다 보면은 그 여러 가지 반응들이 오지 않습니까?
0: 네.
1: 예, 생리적 반응들이.
0: 네.
1: 예. 오는데 배가 정말 아프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예. 근데 이제 전반전이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
0: 네.
1: 아, 그래도 좀 참자.
0: 예. 참자.
1: 참자. 근데 보통 전반전은 추가 시간이 얼마 안 되거든요.
0: 예.
1: 한 보통 2, 3분. 그날따라 추가 시간에 한 8분 정도 주어져요.
0: 왜 그렇게 됐을까요, 경기가?
1: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추가 시간을 보고, 야, 이건 못 참겠는데. 그래서 이제.
0: 지저분한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죠, 지금?
1: 아니, 아닙니다. 예.
0: 그래서. 예, 선뜻이 자리를 내어주고.
1: 내어주고. 그리고 제가 다 나왔는데, 그냥 문 앞에 서 있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0: 보다 못 본 거예요.
1: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위해서 못 보고 다시.
0: 야, 쉽지 예. 않은데.
1: 그렇죠.
0: 근데 축구 중계를 하다 보면요. 이런 뭐 생활 속 에피소드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그 현장 경기를 위해서 목 높이 소리쳤던 그 타올랐던 열정이 아마도 더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 이제 여러모로 예전에 우리 연변 축구는, 그 경기장이

0: 입장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축구팬도 출죠.
1: 네.
0: 심지어는 예전에 우리 과거 90년대는 남해 올라가서 축구도 보고.
1: 그래서 외지분들 그 축구 전문가들, 축구 예선수들은 아, 연변축 가면 아, 남해에 올라가 보는 축구다. 이 정도로 맞아요.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0: 또 많은 팬들이 좀 아쉬움을 많이 느꼈었죠.
1: 근데 뭐 그런 아쉬움도 있었겠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점은 팀은 잠시 흔들렸어도 우리 연변 축구의 그 뿌리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 사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는 법이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예, 프로팀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서도 우리 연변 지역의 청소년 축구, 학교 축구, 또 아마추어 축구는 계속해서 성장했죠. 부모님들은 여전히 우리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학교는 축구 훈련을 이어가고 또 마을은 해마다 대항전을 벌이며 연변 축구의 불씨를 그냥 살리고 있었습니다.
0: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연변 추내 축구 시합이 있었지 않습니까?
1: 아, 그렇죠.
0: 진짜 대단했었습니다.
1: 예.
0: 아, 그땐 이상하게 또 연길 응원할 거냐, 훈춘 응원할 거냐 이런 걸내면 또 싸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로 연변 축구가 다른 지역 축구와 가장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프로팀의 성적이 전부가 아니고요. 축구 자체가 지역의 생활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1: 그래서 현재 우리 연변 축구는 어쩌면 다시 제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과거의 프로팀 시절 영광을 찾기 위해서 지역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청소년 육성 시스템이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그래서 연변의 초중학교에서는 전문 축구 코치가 상주하고 또 정기적인 청소년 리그와 선수 선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0: 그리고 최근에는 아마추어 축구 열기가 다시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직장인 리그도 있고 마을 리그, 여성 축구 경기까지 활발하게 열리며 예전의 축구 열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요. 또 학교 교장컵이 있어요.
1: 교장컵뿐만 아니라
0: 야,
1: 요즘
0: 진짜
1: 또 이제,
0: 대단합니다. 예. 학교끼리도 시합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또 부모들도 대단한데 마치 전국대회 나가는 듯한 그런 열정을 보이면서 우리 아이들의 축구 열정을 더욱더 불태워주고 있거든요.
1: 이제 지금 진행되고는 동북 지역에
0: 네, 동부에서라고 그러죠.
1: 예, 축구 리그도 참 볼만하죠.
0: 예. 근데 연변 팀이 얼마 전에 제가 프로 사정상 함께 그 생방송을 진행했었는데
1: 예.
0: 연변의 걸수 팬 두 분을 모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족 이름이 핑핑이에요. 여성분이.
1: 예. 예.
0: 근데 핑핑이라 그러면 비긴다 그래가지고 잉잉이라고 이렇게 고친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원래는 핑이란 이름인데 잉잉이라고 고쳐가지고 잉잉제 이렇게 부르거든요. 무조건 이기라 연변팀은.

0: 네, 연변 축구팀 그동안 많은 이름을 바꿨잖아요, 팀 이름. 근데 요새 팀 이름 여러분 알고 계시죠?
1: 사실은 뭐 연변 축구팀이 네. 과거에부터 이제 오늘날까지 그 축구팀 이름을 많이 바꿨죠.
0: 네, 협찬 단위가 또 달라지고.
1: 예, 그렇죠. 예.
0: 구단이 좀 달라지면서. 근데 제가 제일 처음 기억했을 때 오동팀이었어요.
1: 현대팀도 있었습니다.
0: 예, 현대팀도 있었고 오동팀.
1: 예.
0: 제가 가장 기억난 게 오동 야급 집단이 연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동오동 하게 되면 일단 뭐 약기업도 살리고 그리고 또 우리 연변팀도 오래 기억할 수 있었고 그때 입었던 유니폼이 바로 빨간색이었어요.
1: 길림오동.
0: 네. 예.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나도 인상이 깊었었고 그때 당시 오동팀에서 뛰었던 그분들의 얼굴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우리 연변 축구가 이름을 하나 바꾸는 것이 뭐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 또 조선족 승리하자 연변 뭐 근데 그 발음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연변 축구에 대한 열정은 그 현장에서는 다 똑같거든요.
0: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똑같은 마음으로 연변 팀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똑같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연변 축구의 오늘이 있고 더욱더 밝은 내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매주 기대되죠.
0: 네.
1: 매주 우리 연변 축구팀 또 이번 경기는 어떻게
0: 치르고 있을까.
1: 예, 어떤 또 경기 결과가 나올까. 아,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슈퍼리그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축구 팬들.
0: 네.
1: 정말 많을 겁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요즘 또 동북리그 동백차라고 하죠.
1: 예, 동북리그.
0: 또 13일 날에 네, 심양에 가서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단단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팀을 만만히 보시면 저희도 3점이 목적이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근데 동북리그에서도 우리 연변팀은
0: 네.
1: 실력이 또 대단하거든요.
0: 대단하죠.
1: 예.
0: 이렇게 40분 동안 여러분과 연변 축구의 100년 역사를 돌아봤는데 네, 들판의 낡은 공에서 시작해서 전국 무대의 영광, 또 시련과 좌절,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제 도약까지. 연변 축구의 역사는 한 지역의 축구 역사를 넘어서 꿋꿋하고 열정적인 민족 화합의 삶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사실 성적이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우리 연변 여러 민족 인민들은 축구를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연변 축구는 승패를 떠나서 우리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투지, 또 함께 뛰는 단합,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은 열정이 바로 우리 연변 축구의 진정한 매력이 아니겠습니까?
0: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연변 축구의 미래를 함께 응원할 것을 약속드리겠고요. 살롱 토크쇼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0: 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2: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2: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3: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었는데요. 사지 원액은 지금 한 가게 124원이라 하지만 해도 우대증차로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거의 3분의 1 가격에 가깝게끔 우대증책을 실행할 수 있을 겁니다. 명서방 눈병 치료약품은 한 가게 598원인데요. 지금 눈병치료약품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우대증책을 이용하는 차원이라 하게 되면 가격적으로 접수하는 데 많이 편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사이에 그 효과성에 놀랄 정도로서 많은 효과를 느끼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2억 3천만, 2억이라면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그런데 2억입니다. 결국 3천만, 2억 3천만 전에 제일 고로한 식물인데 모래밭에서는 싸라는 건 모래싸자입니다. 지라는 건 가시나무란 말입니다. 모래밭에서는 가시나무 열매에서 분리 추출한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428가지 영양활성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지원액은 이렇게 많은 영양활성소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이것도 역시 인류가 수요는 되지만 해도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는 이런 영양활성소가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 제품을 드심으로 인해서 다른 데서 섭취할 수 없는 428가지 영양소를 흡수하게 되어 있으면서 이 제품 자체는 모세근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터류실에 쓰는 이런 한계 측면도 국가적 행위에서는 이런 행위로도 내용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싸지라는 것은 모래밭에 그 수터류실을 막아주는 일종 수단이면서 일거다득의 이런 효과에 달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2: 네.
3: 모세근이 많다는 것은 영양소를 많이 흡수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2: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3: 네, 안녕하세요.
4: 나도 사지원액을 오랫동안 먹었습니다.
3: 아, 그래요?
4: 예, 먹으면서부터 제일 좋은 게 무식이 좋은가 뭐. 아, 혈압도 좀 높고 혈지도 좀 높았, 좀 높았댔습니다.
3: 그치? 예.
4: 이게 좀 여러 번 체크해봐도 그냥 정상입니다.
3: 아, 그게 확실할 겁니다. 예. 점점 이 제품 드시게 되면 어느 순간에 가서 검사하더라도 네. 반년, 1년 검사, 네. 그 후에 검사하면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 그건 확인할 수 네. 있을 겁니다.
4: 나는 풍이 올까 봐 뭔가 자꾸 체크한다 말이죠. 그 풍이 오면 어찌해서.
3: 그렇죠.
4: 예, 자꾸 하는데. 네. 그리고 머리 그냥 아프던 것도 좀 많이 났고, 예. 이 머리 무겁던 것도 좀 많이 났습니다.
3: 예.
4: 그리고 이 손이 조금씩 가끔씩 가다 저리고 마모기 나타났어요. 발이 닿으면 굉장히 그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3: 아, 마모기 나는 거는 예. 순환장애입니다. 예.

0: 그리고 또 좋아진 거 뭐죠? 또 좋아지는 거 좋아졌는가 뭐 면역력이 올라가면서 피부 건조증이 나타나고 가려움증이 그냥 나타나서 오 잔등이다 또 뭐 그건 또 봐야 될 때였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다 암으로부터 우선
1: 예,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적지 않은 분들이 복용하시고 예. 한동안 안 보다가 보신 분들 보게 되면 와 이뻐졌다 젊어졌다 이런 예. 칭찬 받다 하지 않습니까?
0: 예. 그리고 여름이나 겨울이나 그래서 막 감기 타고 살았다는데 감기 지금 이 약 먹어서부터 감기 좀 아예 하고 있습니다.
1: 예, 그렇죠. 인삼동액이 5~6배 효과니까 예. 면역력이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0: 효과니 이게 콧물 약간 나서 해도 한라지면 또 인삼없을 때다. 인삼 나왔을 때 그래서 면역력이 그렇죠. 올라갔다 생각합니다.
1: 그렇죠.
0: 방금 쳐졌습니다. 그것도 지금.
1: 그렇게 좋은 기계는 누구에게나 함부로 차려지는 예. 거 아니지 않습니까?
0: 어제 말할 때 없이 좋았습니다.
1: 그렇죠.
0: 머리 봐서 맑아지는 게 알리고 경력 뒤에 돌아오는 게 알리고 잠을 잘 자는 게 알리고 정신 나는 게 영 좋습니다. 지금.
1: 그렇죠.
0: 예, 마음도 영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은 더 대가 싸지 원해.
1: 바로 그런 효과일 겁니다.
0: 예. 예. 부작용이 없지. 정말 시름 놓고 먹을 수 있는 약이
1: 그렇죠.
0: 제일 좋습니다.
1: 예, 501-7766번에 전화 넣으면 배달이 가능합니다. 예.
0: 501-7766번.
1: 예.
0: 예,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제가 예, 싸지 원약을 좀 오랜 시간을 먹었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예, 많은 면에서 지금 효과인데 그것도 지금 이롭습니다.
1: 아, 순환장애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3: 예, 예 확실히 이 약을 먹어보니까 예, 구복약이 돼서 그런지 흡수도 빠르고 효과도 빠르고 먹기도 좋고 예, 안전하고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쓰려고 하고 예, 면서방 것도 내가 먹고 있는데 농이요 안구불로 좀 이렇게 곧 갔던 게 시초연기 시화때란 말입니다.
1: 예.
3: 그리고 뭐 제가 자꾸 예, 겹겹어 이거 가렵고 바람 나도 눈물도 나고 하던데 이 등살 지금 미네 이롭습니다.
1: 큰 해결입니다. 큰 예. 해결입니다. 예.
3: 그리고 눈이 곧 시화던 같은 것도 지금 많이 벗어지니까 예. 눈이 막 정신한다 말입니다.
1: 그렇죠.
3: 예, 항상 그저 부딪혀서 예, 손 잡고 나와 피부에 넘어가서 불러보고 기대하던지 이 조사에 없습니다.
1: 예.
3: 그리고 저 백내장이 있어가지고 저리 항상 눈이 뿌연이 잘 보이지 않던 것도 좀 많이 맑아졌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3: 예, 그래 약이 하도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저기 오늘 좀 약이 사는 게 많지 않으니까 좀 배달과 좀 전화드리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게 되면 눈병 치료에서는 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료성에 따라서 열심히 견제하시되 식후에 복용하세요. 예, 예.
3: 예, 알았습니다. 예,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1: 심각할 정도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유관된 치료는 꼭 절대 끊지 마시고 그러면서 네. 이 싸지 원액을 드시는 게 여기에 명확하게 제기한 게 항종류, 항아이 이런 역할 거지도 면역력을 높여주는 이런 역할 면역력이 올라가게 되면 세포의 대사가 정상으로서 세포 그 돌연 변이를 하는 게 암이거든요. 그래서 정상 세포 변이를 그 세포 그 분열을 한다면 암 세포 같은 게 자라날 수 없는데 지금 정도에서는 이 제품 자체가 이제 우에 이야기한 그런 면역력도 높여주고 그리고 종양을 그 막아주고 암을 막아주는데 일정한 힘을 발휘한다 이렇게 나온 게 있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428가지 영양활성소가 필요합니다. 이게 모두 암이 생기고 이런 거는 정상적인 그 세포대사를 리탈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영양 흡수가 그게 제대로 잘 진행되지 못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인삼이 6배, 로경이 5배니까 그분한테 이제 이 제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인상합니다. 사지원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쓰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이 제품 자체는 일단 믿고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전면적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여기에 포함된 특수한 성분 때문에 428가지 영양활성소가 포함된 것은 사지원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데는 없습니다. 명확하게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자전들 쳐보세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420

여태까지 역량 활성소가 그리고 2008년 4월에 국제 사지 대회가 열렸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우수한 항산화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면역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은행 잎이 20배의 효과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과 뇌혈관을 관리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미량원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미량원소가 포함되어 있으면서 우리는 인체 체중의 만분제 1 이 정도의 미량원소가 우리에게 힘을 돋아주면서 모든 대사를 평형으로 이끌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후르바수가 포함되어 있고 엽산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18가지 아미노산, 8가지 필수 아미노산 이런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러모로서 세포의 정상 대사를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특히 곰팥을 든든하게 해주면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나이가 들면서 먼저 많이 허해지는 게 선쉬입니다. 곰팥이 허해지는 건데요. 곰팥이 허해진다는 것은 곰팥 관리가 곰팥은 단순하게 소변만 관리하는 것 신주수 이건 하나 중요한 관리입니다. 그리고 신주골 골격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곰팥은 또 귀를 관리합니다.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 귀가 슬들리거나 이거는 중에서는 곰팥으로서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원은 곰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지금 나이가 들면서 가족사이드는 당뇨병이란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당뇨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1형 당뇨, 2형 당뇨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1형 당뇨는 가족사가 있는 사람들이 젊어서 30몇 살에 그 1형 당뇨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형 당뇨는 나이가 드시면서 당대사가 문란이 오면서 지금 당뇨병에 걸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당은 우리가 난 달달한 거 먹지 않는데 어찌 당뇨병인가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데요. 입에 단 것만 당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당을 먹습니다. 당을 안 먹으면 당수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 당이 뭐인가? 바로 우리 쌀밥이라든지 뭐 가루 음식이라든지 감자 가운데 감분이라든지 이런 게 모두 당입니다. 이런 걸 모두어서 모두 전분이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감자에 있는 것만 전분, 감자에 있는 건 감분이지. 이래서 쌀에 있는 전분의 함량은 자유쌀에는 100분제 95입니다. 결국 입쌀에는 100분제 94하고 출량 가운데는 수수쌀, 옥수수쌀 여기에는 100분제 75 내지 84가 그 전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분은 위에 들어가서 간에서 철저하게 해리하게 되면 포도당으로 해리하는데 이 포도당이 어디에 들어가는가? 혈액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혈액 속에서 넘쳐나면 간에 들어가 저축됩니다. 당면으로 당원으로서 저축했다가 내가 언제 밥을 술 먹었거나 배고플 때면 그게 당이 조금 혈액 가운데 보충됩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당이 계속 혈액 속에 있는 것 아닙니다. 이 당이 어디로 가는가? 세포 속에 들어갑니다. 세포 속에 들어가서 마치 자동차의 기름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을 안 먹게 되면 전분을 안 먹게 되면 고기나 뭐 기타 그 우리 3대 영양소 가운데서 지방이나 단백질 여기보다도 당을 안 먹게 되면 당신은 어느 순간에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만 딱 당을 안 먹게 되면 당신은 자동차에 기름이 없는데 자동차가 갑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사지 원액 자체는 세포 대사를 정상으로 이끌어주게 되어 있고 혈액 속에 들어간 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끔 이걸 추진시켜주면서 당뇨병 환자들이 본 제품을 드셨는데 혈당이 거의 정상 범위에 돌아오더라 이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 원액을 드시고 나니까 혈압이 혈지가 조절받고 소화가 잘 되고 그리고 숨이 그렇게 차고 가슴이 침침하고 심장과 뇌혈관의 문제가 등달아 해결받더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간에 좋고 곰팥에 좋고 미용의 효과까지 거두게 되어 있으면서 적지 않은 분들은 본 제품 드시고 바깥에나 한동안 나가게 되면 이뻐졌다 젊어졌다 이런 그런 치아를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면역력을 높여주면서 인삼녹용이 5배 효과와 더불어서 그 세포의 정상 대사를 유지한다는 게 세포는 그 부단히 분열합니다. 아무리 노인이라 해도 내가 아기 때 그 세포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포 분열은 탈락 생성 이거 반복하는데 노년에는
탈락이

0: 많고 생성이 더디고 이게 돼 있는데 이걸 정상으로 돌려놓는 역할 한 제품 자체가 사지 원액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바로 사지 원액을 참답게 견제해서 보게 하는 게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명서방 눈병 치료 약품 자체는 여러분들이 식전에 사지 원액을 드시고 네. 식후에 명서방 드시는 걸 건의합니다.
1: 네. 네, 오늘 방송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 Mis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ang Mis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리나입니다. 매 순간 따뜻한 이야기와 아름다운 풍경으로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시간 라디오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광활한 전국 곳곳으로 미식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북방의 든든하고 푸짐한 향토 음식부터 서남 지역의 화끈하고 매력적인 별미, 강남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즐거운 미식까지 각 지역의 기후와 풍토, 사람들의 삶이 담긴 맛 하나하나를 함께 만나보고 숨겨진 전국 미식 여행에 함께 떠나주시길 바랍니다.

0: 당신의 여행을 디자인해보세요. 여령미의 여행 가이드.
1: 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음식은 세계적인 미식가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중국 요리의 진수죠. 북경 오리구이입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연경사절단이 북경을 방문해 이 오리구이를 맛보고 감탄했다는 기록도 남아있는데요. 잘 키운 오리를 정성껏 손질하여 참나무 불로 차원의 맛을 선사합니다.

한입 먹으면 바삭한 껍질의 고소함과 부드러운 고기의 풍미가 입안 가득 퍼지고 느끼하지 않고 깔끔한 뒷맛이 오래 남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1972년 닉슨 대통령이 중국 방문 당시 북경 오리구이는 공식 만찬에 등장을 했고 닉슨 대통령이 직접 싸서 먹는 모습이 전 세계에 중계되면서 북경 오리구이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격식이 있고 품격 있는 맛, 손님을 대접할 때 가장 먼저 찾는 북경 대표 오리국입니다. 레고.

네, 다음은 북경 사람들의 소울푸드죠. 북경 짜장면입니다. 서민들의 따뜻한 일상이 담긴 향토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짜장면의 역사는 생각보다 깊다고 합니다. 청나라 시대 궁중에서 즐겨 먹던 면 요리에서 유래됐는데요. 나중에 서민들 사이로 퍼지면서 지금의 독특한 짜장면 문화가 형성됐습니다. 중국 각 지역마다 짜장면이 있지만 북경 짜장면은 그 중에서도 가장 깔끔하고 정갈한 맛으로 유명한데요. 굵고 쫄깃한 수타면 위에 검은 콩을 볶아 만든 달콤 짭짤한 특제 짜장 소스를 듬뿍 얹고 신선한 배추, 오이, 숙주나물을 곁들여 비벼 먹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짜장 소스입니다. 된장을 기름에 천천히 볶아내면 고소하면서도 깊은 풍미가 살아나죠. 어떤 가정에서는 돼지고기나 버섯을 넣어 더욱 풍성한 맛을 내기도 한답니다.

복잡한 향신료 없이 깔끔한 맛이 특징인데요. 한 입 먹으면 고소한 소스 맛이 면에 잘 배여 있고 쫄깃한 면 식감이 어우러져 정말 든든한 한 끼를 선사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북경에서는 여름철에 시원한 물에 헹군 냉면 스타일로도 즐긴다는 점인데요. 더운 여름날 시원한 짜장면 한 그릇은 북경 사람들에게 최고의 별미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먹을수록 깊고 익숙한 맛. 바로 북경 사람들이 평생 찾는 고향의 맛입니다.

계속해 다음 북경의 대표 길거리 간식 소개하겠습니다. 선진에서 왔으나 북경 스타일로 개량한 길거리 음식이죠. 전병과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병과자는 원래 천진 지역의 전통 간식이었는데요. 그런데 북경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변형이 되면서 지금은 북경을 대표하는 아침 메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북경 사람들이 가장 자주 찾는 아침 메뉴죠. 노점상에 가면 커다란 철판 위에 반죽을 얇게 펴고 계란을 풀어놓는 모습을 볼 수 있답니다. 중국에서는 이것을 보는 재미로도 아침을 즐긴다고 하는데요. 얇게 펴낸 밀가루 반죽 위에 계란을 풀어놓고 향긋한 소스와 아삭한 채소, 바삭한 튀김가루를 넣어 돌돌 말아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삭함인데요. 안에 넣는 튀김가루는 찹쌀가루나 밀가루로 얇게 튀겨내는데 이게 바삭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실력이라고 합니다. 고소하고 살짝 매콤 달콤한 맛이 조화롭고 겉은 부드럽고 속은 바삭한 식감이 매력적이겠죠. 가볍지만 든든하게 배를 채워주는 북경의 소박하고 따뜻한 서민 음식. 재미있는 점은 최근에는 햄이나 치즈를 추가하는 등 다양한 편형판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북경의 원조 전병과자 맛을 찾는 사람들은 여전히 전통 방식의 단순한 맛을 가장 좋아한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나라 수도 북경 미식 여행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랜 역사를 간직한 수도 북경은 오랜 시간 왕조가 자리 잡았던 역사를 가진 도시이다 보니 궁중 고급 요리부터 시민들의 소박한 일상 음식까지 정말 다채롭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북경 오리구이, 짜장면, 전병과자 외에도 북경에는 숨겨진 맛의 향토 음식이 정말 많은데요. 그 음식들 중 대표적인 몇 가지 음식을 골라 그 속에 담긴 이야기와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익힌 소고기 전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음식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는데요. 원나라 시대에 몽골인들이 가져온 음식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말을 타고 다니던 그들에게 전병 속에 고기를 넣는 방식은 간편하면서도 든든한 식사 방법이었습니다. 북경 현지인들이 아침 식사로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이죠. 부드러운 밀가루 전병 안에 부드럽게 삶은 소고기와 갖은 채소를 넣어 만듭니다. 만드는 과정도 정겹기만 한데요. 반죽을 얇게 밀어서 소고기와 채소를 넣고 동그랗게 싸서 지진판에 노릇노릇 구워냅니다.

구울 때는 뚜껑을 덮어 안쪽까지 잘 익도록 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고기의 향이 진하고 담백하며 전병은 쫄깃해서 먹는 내내 부드러운 식감이 느껴집니다. 과하지 않은 맛이라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가 있고 아침에 먹으면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음식입니다. 북경의 아침 골목길에서 이 전병을 파는 노점상의 그릴 소리와 향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낙원의 아침 풍경인데요.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작은 만두국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 작은 만두국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작은 원탕이 들어간 국수 요리인데요. 북경 전역에서 사랑받는 대표 면 요리로서 맑고 깨끗한 육수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육수를 만드는 데는 정성이 필요하죠. 닭뼈와 돼지뼈를 몇 시간 동안 우려내고 다시마와 멸치로 감칠맛을 더해주는데요. 그래서 맑으면

재밌는 것은 중국 각 지역마다 원탕면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광동식은 얇은 껍질에 작은 새우를 넣고 사천식은 매운맛을 더하지만 북경식은 가장 담백하고 깔끔합니다. 속이 불편할 때나 편안한 한 끼를 찾을 때 먹기 좋은 따뜻한 위로가 되는 음식인데요. 특히 겨울철 찬 바람이 부는 날 따뜻한 원탕면 한 그릇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녹여줍니다.

이어서 북경식 탕수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탕수육은 원래 흥룡강성 할빈 지역에서 유래한 음식인데요. 북경에 전해지면서 독특한 방식으로 발전해왔습니다. 북경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볶음 요리로 쫄깃한 돼지고기를 바삭하게 튀겨낸 뒤 새콤달콤한 특제 소스를 듬뿍 묻혀 만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삭한 튀김옷입니다. 감자 전분이나 옥수수 전분을 사용하면 더욱 바삭하고 오래가는 식감을 얻을 수 있는데요. 소스는 식초와 설탕의 황금 비율이 생명입니다. 너무 시거나 너무 달지 않은 완벽한 밸런스가 북경식 탕수육의 매력이죠.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우며 새콤달콤한 맛이 입맛을 돋궈줍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즐겨 찾는 북경 대표 별미 음식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북경식 탕수육에는 종종 오렌지나 레몬 조각이 곁들여진다는 점인데요. 과일의 상큼함이 느끼함을 잡아주어 더욱 가볍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경 채소 국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옛날 북경 시민들이 즐겨 먹던 향토 음식으로 각종 신선한 채소를 넣고 진하게 끓인 국물에 면을 말아 먹었는데요. 이 음식은 원래 가난한 서민들 사이에서 값비싼 고기를 대신해 채소로 풍성함을 채우려는 지혜에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봄에는 오린 냉이, 여름에는 호박과 오이, 가을에는 버섯과 무, 겨울에는 배추를 넣어 사계절 내내 다른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고기보다는 채소의 깔끔한 맛이 살아있고 담백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이 느껴지는데요. 소박하지만 정겨운 맛이 담겨있어 옛 북경 사람들의 삶을 느끼게 해주는 음식입니다. 현대에는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역시 아침 음식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콩국 두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콩국 두부 북경 전통 강식으로 아침 골목길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음식인데요. 중국에는 두 가지 스타일의 두부 간식이 있습니다. 남방은 달콤한 시럽을 뿌려 먹고 북방은 짭조름한 양념을 얹어 먹죠. 북경식은 후자에 속합니다. 부드러운 순두부에 간장, 식초, 마늘즙, 고춧가루, 땅콩가루 등을 얹어 먹습니다. 입에서 녹을 듯 부드러운 식감이고 깔끔하고 고소한 맛이 특징인데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나라 시대에 콩국두부는 길거리 행인들의 긴 막대기에 양동이를 걸치고 다니며 판 음식이라고 합니다. 도우화, 도우화 하는 외침은 그 시절 북경 골목의 대표적인 소리였다고 하는데요. 가볍게 즐길 수 있어서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사랑받는 북경 전통 음식이랍니다.

네, 눈꽃 과자를 계속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눈꽃 과자, 북경의 전통 간식 과자로서 부드러운 반죽을 정교하게 빚어 만듭니다. 눈꽃 과자라는 이름은 과자 위에 뿌려진 하얀 가루가 마치 눈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달콤하지만 느끼하지 않고 부드러운 식감이 매력적이며 예전에는 궁중에서 즐겨 먹던 간식이었다가 지금은 서민들에게도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만드는 과정이 매우 정교합니다. 쌀가루와 콩가루를 일정 비율로 섞고 팥소를 넣어 모양을 잡은 뒤 솥에 쪄서 만듭니다. 여기에 코코넛 가루를 뿌리면 그 모습이 더욱 눈꽃처럼 아름다워지는데요. 차와 함께 곁들여 먹으면 더욱 어울리는 북경 고유의 전통 간식입니다.

청나라 때 공중에서는 눈꽃 과자를 특별한 나무틀에 찍어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행운을 상징하는 글자 또는 꽃과 새 모양으로 장식해 명절이나 잔치 때 귀한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지금도 북경의 전통 찻집에 가면 따뜻한 차와 함께 이 눈꽃 과자를 맛볼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북경은 수도로서의 역사만큼이나 음식 문화가 깊고 풍부합니다. 모두 오랜 시간의 정성이 담겨 있어 특별한 맛을 느끼게 해주죠.

공중요리의 정교함부터 서민 음식의 따뜻한 정까지 북경의 맛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북경의 맛, 맛있는 이야기들 실제로 한 번쯤 직접 찾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북경은 언제나 여러분을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이야기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여행 가이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박민화,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맑은 물, 푸른 숲, 정신한 공기, 파란 하늘, 하얀 구름, 찬란한 별무리. 이는 우리가 바라는 삶의 터전입니다. 녹화 미화 연길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가꾸어 갑시다.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동행자,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그 사람, 바로 부부입니다. 강철웅 작사, 병강 작곡의 병강 가수가 부른 여보 여보 고마워요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곁을 지켜주는 배우자에 대한 진심 어린 고마움과 사랑을 담았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뛰어놀던 그 시절, 교실에서 나란히 앉아 공부하던 그 친구들, 김일 작사, 박영일 작곡의 허광 가수가 부른 룡들의 하구가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학창시절 함께 보낸 소중한 추억과 아름다운 꿈을 키워가던 그 날들을 따뜻하고 편안한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끔은 생각나는 그 친구들이 있죠. 한 번쯤 그리운 하구들에게 안부

자이언은 때로는 가장 큰 위로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얀 벚나무는 깨끗하고 고결한 아름다움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최관석 작사, 허룡군 작곡의 지춘하 가수가 부른 하얀 벚나무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국약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0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가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종량제에서 활심페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아닌가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국약 혈배강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값이 올라가기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인데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약값이 이번에 많이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6세트에는 4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그리고 10세트부터는 좋습니다. 10세트를 더 드리는 동시에 오늘이 결정해서 싸겠다 하는 분들 이 자문 전화에 자문하시고 예, 그런 분들은 공장 측에서 혈배강 10곽을 또 더 드립니다. 예, 16세트에는 24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10곽을 더 드리는 동시에 또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침을 놓는 게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밖에 안 놓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철에는 모든 혈관이 다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기가 많이 빠집니다. 예, 이럴 때 침을 자꾸 연속 맞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다 이게 황제내경의 그 규칙에 의해서 침 놓는 겁니다. 예, 침을 매일마다 맞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 오히려 병원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사람 기혈이 빠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는 또 잘로 다 모셔다 드리기 때문에 항상 환자분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놔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장류통, 청림일호방, 이거는 다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지금 이 보게 되면 예, 약 처방이가 약재가 들어간 것이가 예, 기본은 들어갔지만 예, 우리 사람이 매개 질병 특성에 따라서 예, 좀 처방이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저한테 직접 문의하고 저하고 직접 대면해서 이거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헛돈 팔지 않고 우리가 빨리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항상 빨리 해결된다 이 말을 자꾸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제는 지금 여름철에 들어서면서 예, 심장병이가 발생할 제일 발생률이가 높은 이런 계절에 속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말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겨울철이면 이런 발생률이 높잰가 하는데 기실은 여름철이 예, 더 높습니다. 어제 그런가? 여름철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 날씨가 덥다나이까나 예, 토수이라는 게 많이 생깁니다. 땀색이 흘리게 되죠. 몸속에 수분이 많이 빠집니다. 예, 그렇게 되면 피도 많이 걸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덥게 되면 热胀 冷缩로 인해 가지고서리 热胀이란 게 뭡니까? 덥게 되면 모든 혈관은 느슨해지면서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예, 우리 한쪽으로는 수분이 많이 빠지고 한쪽으로는 혈관이 늘어나고 그러면 혈관이 늘어난다는 건 우리 혈압약 잡수는 거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이럴 때 혈압약까지 잡숴놓게 되면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인체라는 건 항상 평형해줍니다. 평형이라는 게 뭐인가? 이 수분이 빠진다 하게 되면

0: 피가 머리에 끝이 잘 공급이 안 됩니다. 공급이 안 되면 가만히 버려두는 게 아닙니다. 꼭 그까지 피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우리 모든 혈관을 또 좁아지게 해놓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 혈압이라 하지 않습니까? 혈압이란 게 뭡니까? 혈액순환이가 혈관 내벽에다 주는 압력을 우리 혈압이라 하죠. 예? 그럼 어떨 때 압력이 세진가? 혈관 몽땅 좁아지게 되면 압력이 세지는 겁니다. 여기면 우리 중이에선 절대 뭐 동맥경화다 이런 걸 우리 중시해야 합니다. 어제 그런가? 사람 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평형되게 돼 있습니다. 어느 혈관이 거기에 통하지 않는다 할 때는 꼭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알아듣기 쉽게 말하게 되면 사람 제절로 지자나 따져라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뭐 제인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류풍습성 관절 환자분들 놓고 말하면 다 이게 우리 이해가 됩니다. 류풍습성 관절 환자들 어떻습니까? 이 손가락 관절이가 몽땅 한 개 뼈로 돼버리죠. 어째서 한 개 뼈로 돼버립니까? 한 깊게 가족설이 거기면 혈액순환이 됐거나 새로운 혈관을 부단히 만들어냅니다. 이 약상에서 우리 혈관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 뭐라는가? 슈괄 2이랍니다. 새로운 혈관이죠. 그래서 이 혈관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공급해줍니다. 심장도 그렇습니다. 심장이 만약에 어느 관상동맥이 막혔다 하게 되면 지금 대부분 환자들은 병원에 가게 되면 주자를 한다죠. 기실은 주자를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새로운 혈관을 또 만들어냅니다. 따채워라는 거 다시 제절로 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우리 혈관이가 통하지 않는다 할 때 우리 전체적인 혈관이가 좁아집니다. 그러게 되면 그 압력을 통해서 머리라는 거는 사람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하는 게 뭐니까 대뇌라는 거는 높은 곳에 있는 걸 뭐라는가 그 7층 꼭대기라고 생각하라 말입니다. 7층 꼭대기까지 난치물이 올라가자면 피만 깨끗해서 물만 깨끗해서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압력이 있어야 올라가는 게죠. 그 압력이 뭐인가? 혈압입니다. 근데 지금 병원에 가면 혈압을 가서 자꾸 혈압이 올라가면 뇌출혈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틀린 관점입니다. 혈압이 왜 올라가는가? 이걸 원인을 따져줘야 되죠. 그러면 모든 혈관을 좁아지게 하고 심장은 더 빨리 뛰게 됩니다. 게가나 여름철에는 덥다 날까나 모든 혈관이 늘어나다 날까나 머리에 피공급이 해야 될까나 사람은 피공급을 해주기 위해서 모든 혈관을 좁아지게 하고 심장은 더 노력해서 일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지막에 신리쇠지라는 게 온다고 뜻입니다. 신쇠라는 게 다 역임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심장이 더 나빠지는 게 원인이 역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르게 생각하게 되면 혈압약을 오래 달고 있게 되면 신쇠가 더 온다 이 뜻이죠.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을 해결해야 하고 서리 그래서 대구 혈관을 확장한다 이러면 심장은 더 노력해서 일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신쇠가 오지 않게 하자 이렇게 되면 일단 심장이 양기를 북돋아주고 일단 혈관 안에 방출할 혈전들을 녹여내보내고 한 방면에는 뭔가 심장의 피공급을 잘 되게 해줘서 심장의 맥이 좋아가지고 서리 머리에까지 피를 충족하게 공급해준다 이럴 때면 사람이 혈압이 아예 올라갑니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는 척감이 머리에 피공급이 아예 되게 되면 제가 옛날도 말씀드렸습니다. 머리에 피공급이 만약에 5분만 피공급이 없게 되면 사람 저리 식물인 돼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물인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혈압을 높여주는 걸 통해서 병행해줍니다. 그래서 높여줘야 피공급을 해주죠. 이것이 우리 해결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해줘야 되겠는 뭐 해줘야 되는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혈관 탄력을 회복해줘야 된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말씀 주세요.
2: 예, 나는 혈관을 쓰고 뇌혈전병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2: 이전에는 서약을 써도 그러니까 장애 폐를 써도 혈압 조절이 아예 돼서 수태고서 했습니다.
0: 네. 예.
2: 아래요 차이가도 또 너무 많아서 예 누구나 고생 많았습니다.
0: 맞습니다.
2: 그 혈배강이 혈압약을 써도 여러 번 먹어도 아예 되고 정말 이럴 때문에 어지럽고 예 그다음 식은 딱 순순 나고 예 삼액이 똑 떨어져서 그 자리에 꼬꾸라지면서 예. 그 고통을 한마디로 다 표달할 수 없었습니다.
0: 네.
2: 예, 그러다가

0: 혈압이란 게 어째 이런가 하면서 그래 아이 먹으면 아이 되고 또 그렇다면 다 이렇게 온 에, 장기가 나쁘게 되지 점점 더 하지 그러니까 좀 어찌까 하다가 선생님이 소개라는 혈배강 위에 혈압을 조절하는 중약제가 직접 들어갔다니까 나는 기 솔깃하고 예, 인차 썼습니다.
1: 네.
0: 근데 진짜 예, 효과가 빠르고 확실합니다.
1: 네. 기존에 그 아래오 혈압 차이가 커지는 게 어떤 사람들은 막 혈압 차이 100까지 올라갑니다. 위 혈압 180일 때 아래 혈압 80이 되죠.
0: 네.
1: 이럴 땐 혈압 조절하기도 바쁩니다. 결국 기실은 원인 어디에 있는가? 혈압 차이가 많아지는 원인. 혈압이 오래 달고 있게 되면 우리 중에서는 아래 혈압이라는 게 곰팥이의 원기입니다. 그래서 아래 혈압은 올라 못 간다 하게 되면 곰팥이가 많이 상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혈압이 본신이가 독성이 세기 때문에 곰팥이 대량적으로 상하죠. 그다음 위 혈압이 올라가는 거는 그거는 동맥경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해줘야 이 혈압이 아래오 혈압 차이가 정상 돌아오면서 혈압이 올라아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배강이가 이걸 해결해줍니다.
0: 네, 그래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래 혈압이 아래오 차이가 또 작아지고 예, 혈압 우전 정상됐으면 나는 예, 이 혈배강을 꼭 이렇게 좋은 약이고 직접 혈압을 낮추는 혈압을 조절하는 중약이 들어갔다기 때문에 정말 그걸 딱 믿는데 실로 그랬을 때다.
1: 네.
0: 나는 그저 딱딱이 마이 준비를 해놓고 소리 딱딱 두 알씩 딱딱 먹었습니다. 어떤 때는 안세 기다렸다가 또 그 미미하면 또 한 알 더 먹고 이랬습니다.
1: 네.
0: 근데 오전에 심장도 좋아지고 혈압이 정상되니까 일체가 다 좋아졌습니다.
1: 네,
0: 심장이 좋아지고 잠 잘 자고 예 목이 마르던 것이 없어지고 예 그래 우선이 그런 손바람 다 따뜻해지고 그다음 관절도 좋아지고 어째 이 약이 이렇게 좋습니까?
1: 그런데서 그 혈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약 처방이라는 거는 딱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약량이가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다짜고짜로 빨리 해결하겠다 할 때는 우리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10알씩 잡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혈압이 저리 정상 돌아옵니다.
0: 예, 그래서 얘네 혈압 차이도 그렇고 심장도 그렇고 밤잠 못 자던 것도 그렇고 또 만성 관절병도 그렇고 이 뇌혈전병 외에도 여러 가지 만성병이 다 날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1: 그렇지. 예.
0: 그러니까 나 정말 잠 잘 자고 밥을 잘 먹고 악몽이 없어지고 손발 따뜻하고 해지고 그다음에 관절병도 선생님 묘한 친구를 맞고 관절도 다 잃었고 하니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1: 네.
0: 선생님이 항상 중리를 정전하면서 정말 많은 고생하면서 딱 중년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예, 고질병에 대해서 정말 잘 이렇게 진단하고 그다음에 그거 진단한 다음에 전약 알선해서 친구도 잘 놓지 이래서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리며 나는 많이 준비했길래 계속 혈배강을 쓰면서 좋은 만년을 보내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네, 말씀 주세요. 예,
3: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네.
3: 저는 그 약 아직 먹어는 못 봤는데요.
1: 네.
3: 그 혈배강 그 약이 한 통에 얼마씩 합니까?
1: 이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하나는 전문 신경세포를 수복해주고 하나는 혈관 관할해주고 그리고 우리 이 두 가지 약 조합이가 698원입니다.
3: 아, 698원.
1: 예.
3: 그리고 풍수빵은 얼마씩 합니까? 한 통에?
1: 아, 풍수빵 그것도 두 가지 약 조합인데 그거 988원입니다.
3: 988원입니까?
1: 네, 예, 예.
3: 원래는 한 700원 한 것 같은데.
1: 아, 그거는 그러면, 값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3: 아, 그렇습니까?
1: 예.
3: 그럼 혈배강이 698원이고, 풍수빵이 988원입니까?
1: 맞습니다. 예.
3: 그러니까, 가격이, 그러니까, 혈배강 몇 통 싸면 몇 개 더 줍니까?
1: 아, 지금 혈배강 오라잼 지금 값이 오릅니다. 예. 전국적으로 지금 오르는 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6세트부터는 활도했습니다. 예. 6세트에 4세트를 더 드리고,
3: 예.
1: 그 다음에 10세트부터는 10세트 더 드린 동시에 오늘 결정한 사람들도 혈배강 10곽 또 더 드립니다. 예.
3: 아, 그럼 오늘 사람도 결국 일단 풍수빵은

0: 한 통에 988원인데 몇 개 더 줄까?
1: 그 구체적인 건 2880018번 전화 좀 물어보겠습니다.
0: 전화를.
1: 아예 받더라고요.
0: 예, 그래요.
1: 통하지 않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0: 받지 않습니다. 걔네 전화했 텐데 이약을 사긴 사야 되겠는데 가격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풍수빵이 988원 몇 개 더 주는지 알았으면.
1: 그 풍수빵은 6세트에 직접 6세트 더 드립니다.
0: 예. 아, 6개 더.
1: 예예예. 예, 예, 예.
0: 그 오늘도 결정함 이런 건 없습니까?
1: 거기다 전화 치셔. 그 전화 통합니다. 예.
0: 아, 통합니다.
1: 288 예. 그 잘 적으셔. 내 생각에는 잘못 누른 것 같습니다. 예.
0: 아, 그렇습니까?
1: 예, 예. 288.
0: 예.
1: 288.
0: 예.
1: 0018.
0: 아, 알았습니다. 그냥 예, 예. 전화해보고. 그러니까 예. 풍수빵은 그저 980원 떠야 되고.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약은 아직 먹어 못 받고 지금 선택하려고.
1: 예,
0: 근데
1: 예.
0: 선생님과 걸어서 따위 소리 물어보자. 나는 혈압이 높고 허리하고 다리 상했습니다. 그게 어느 약 써야 됩니까?
1: 내 생각엔 두 가지 같이 쓰는 게 좋습니다. 에?
0: 아, 두 가지 다 같이. 그 한 가지 선택하라면 어느 걸 선택해야 됩니까, 선생님?
1: 지금 제일 바쁜 게 어느 개입니까? 만약에 골가병 그게 더 바쁘다 하게 되면 풍수빵 선택하는 게 좋고.
0: 근데 다른 데 가서 치료도 많이 하고 약도 많이 사먹고 근데 맞지 않아가지고 치 맞은 게 매일 더 아파 죽겠습니다. 다른 데가 그래가지고 뭐 다리고 허리 막 쓰지 못하겠더란 말입니다.
1: 좋기는
0: 뭐 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1: 좋긴 집이 연길입니까?
0: 예.
1: 좋기는 저하고 한번 대면하기죠.
0: 아, 그래.
1: 네, 예. 그래 만나서 내가 병을 잘 진단해 보고. 예, 우리한테 환자들 대부분이 다른 데가 치료를 해봤는데 다 이득이고 돈 대로 팔고 예. 이런 사람들 온 사람 많습니다. 예.
0: 아, 그 지금 다른 데가 맞고 그래서 요즘 한 7달 됐는데 다리 쓰지 못해 허리 아프고 미네 죽을 지게란 말이다. 내가 이거 왜 맞았는가 그래서
1: 일단 거기다 전화 치시.
0: 예, 그러니까 예,
1: 예. 예약해야 됩니다. 우리 환자들 너무 많습니다.
0: 그거는 구수방 선택하라니까 선생님.
1: 만약 거기다 일단 전화 치시오. 그래가지고 예. 만나야 얘기를 하겠어요. 예.
0: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1: 네, 말씀 주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3: 아, 저는 오늘 우리 집에 아저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 네.
3: 예, 우리 이 아저씨는 중풍 맞은 지 몇 개 됩니다.
1: 네.
3: 그래, 누우면 숨이 차고, 예. 그 다음, 너무 숨이 잘, 그 다음에서 바로 누워, 쉴 때도 바로 누워 모였고, 예. 낮에도 누워있자면 그렇게 영 고통스러워 합니다.
1: 네.
3: 그리고, 말씀하는 것도, 예. 영 잘 알아듣지 못하게 예약하고, 예.
1: 네.
3: 음식을 다 쓸 때는 계속 잘 개끼면서, 옆에 사람들 보기도 참 힘들었습니다.
1: 네.
3: 그래서 선생님이 방송 통해서, 예. 이 혈배경 약과 그다음에 건신고 약을 같이
1: 아 건신고 같이 잡았지.
3: 예. 이거 잡숨에부터 차츰차츰 나사지더라 말입니다.
1: 네.
3: 그리고 또 친구를 겸했지 할까요? 이렇게 팔다리 잘 못 쓰고 이래던 게 많이 나사지고 예. 그러면 잠을 숨이 술 차니까 누워 잠 잘 쉬더라 말입니다.
1: 네.
3: 그러니까 또 밥도 제대로 잡술 수 있더라 말입니다. 예.
1: 네.
3: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차츰차츰 활동해서 내려, 층에서, 2층에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렇게 할 수 있더라 말입니다.
1: 네.
3: 그 이래니까 그 다음에는 영 내 허리라든 늙이도 영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모르겠더라 말입니다.
1: 네.
3: 활동할 때 약 많이 쌀까요? 나도 좀, 그래서 요즘 같이 늙어가는 게 무슨, 다 거기서 거기란 말입니다.
1: 네.
3: 그래, 나도 이 약 같이 좀 먹어보자고 해서 먹었단 말입니다. 이래 먹고 보니까 예, 그러면 나도 그 소화도 잘 안 되고 밥맛이 없고 그래서 맥이 똑 떨어지던 게 이게 제목을 왔단 말입니다. 예.
1: 네.
3: 밥을 잘 먹게 되니까 힘이 나니까 이 아바의 동미를 잘 해줄 수 있단 말입니다.
1: 네.
3: 아, 그래 내 지금 얼마나 그 바쁘던 고비를 넘기던 거 생각하면 머리 다 떨어지는데 이렇게 정차적으로 힘을 얻게 되니까 영 감사하단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예. 부모만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3: 예. 예. 오늘 그만큼 정말 하루 한 시간씩 여러분들.
1: 네.
3: 그래, 내 지금 예, 정말 이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약을 활동할 때 더 싸서 아바이가 둘이 같이 더 잘 먹겠다는 거 말하느라고 오늘 전화를 했습니다.
1: 아, 예.
3: 예.
1: 예, 네, 예. 네.
3: 선생님 수고 많았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네, 말씀 주세요.
1: 네, 그, 내, 어머니에 대해서 지금, 내, 말씀하려는 거 그러는데요.
0: 네.
1: 네, 그, 지금, 가래도 없고, 기침도 좀 덜하고, 식사가 지금 좋고, 그 다음에 지금, 가래, 그, 잠깐, 어때, 없이 식사할 때 좀, 낀다만 한다. 호수포만 좀 더, 지금부터 맞으면서 지금, 화살을 지금, 어제부터 맞고, 그 다음에 지금 그랬는데, 지금, 예. 그래서 지금 그랬다 말이죠.
0: 맞습니다. 예.
1: 예.
0: 지금 대단히 좋아졌죠. 예.
1: 예.
0: 중풍 걸린 게.
1: 예. 그리고 그 뭔가 뭐 지금 증세는 다른 뭔가 뭐 정신이 좀 좋아지고
0: 정신 상태가
1: 뭐
0: 좋고.
1: 군대에서 예. 뭐 있던 게 막 자들로 쭉쭉 굽으면서 지금 그랬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조금씩 좀 짐도 더 맞고 약도 더 쓰고 그래 좀 걸른 거 이제 앉아서 걸을 수 있으면 나 그게가 지금 소원이 그게
0: 예, 충분하게 됩니다. 예.
1: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뭔가 뭐 침을 더 맞고 약을 조금 더 쓰려고. 그래서 지금 증상은 지금 좋은 현상에 기침이 없어요.
0: 아, 기침이 없을까? 잠 잘 자고.
1: 대변은 좀 잘 누고.
0: 네, 맞습니다. 원래 변비 심했지 않습니까? 예.
1: 그래서 오늘 전화 한 겁니다.
0: 예.
1: 그래서 지금 다른 증상은 뭐냐 없습니다. 그리고 아. 그 종기가 지금 그 가래하고 기침이 그래서 지금.
0: 그러니까 옆에 사람 편안하죠.
1: 예. 예. 그래 그다음에 이제 식사가 지금 좋아지고.
0: 네. 예.
1: 예. 그래 지금 조금 그래서 계속 짐을 지금 계속 맞으려고 그래.
0: 네. 예. 예. 좋죠. 예.
2: 예.
0: 예. 예.
1: 다른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0: 예. 이제 가서 보기죠. 예. 예.
1: 예. 이제 나 지금 조금 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소원하게 그래서.
0: 네. 걸어 댕길 수 있고. 네.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1: 알겠습니다.
0: 네.
2: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우리 약 처방은 제가 직접 그 공장에서 협조를 해가지고서리, 처방을 어느 약을 많이 역했다, 어느 약을 적게 역했다, 여기에 따라서 약값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결정한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이 5년 넘어 지금 경영하고 있으면서 많은 환자분들이 쓰는 과정에서 제가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 황제내경에도 그렇고 상한론에도 그렇고 진구이열의 거김에서도 그렇고 약 처방에 우리 그 중풍이란 걸린 사람들 그다음에 동맥경화 그 관상동맥이란 막혔거나 이런 사람들 우리 보통 샤오야오로 많이 씁니다. 우리 보통 바이샤오, 치샤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샤오야오는 꾸이즈하고 샤오야오 이것이 그 해부학 각도로 본다 할 때는 꾸이즈는 보통 우리 동맥 그 자글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정맥이라는 거는 그 피를 그러니까 빨아들이는 게죠. 그러니까 심장에서 사지에 갔던 피를 다시 끌어들여서 심장에서 심장의 열을 통해 가지고서리 그 혈전들을 몽땅 녹이죠. 예, 제가 자꾸 이 혈전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소탕 잡수지 않습니까? 소탕은 바깥에다, 겨울철에 바깥에다 놓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름이 몽땅 굳어지죠. 마찬가지 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기가 몸속에 꽉 들어찼을 때는 이 혈전이라는 게 더 많이 생깁니다. 혈관 안에 그 끈적끈적한 이런 기름이 많이 생긴다의 뜻이죠. 굳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샤오열을 자량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중기들이 그 처방에다 열 때 샤오야오 보통 15g 초과입니다. 10g, 8g, 5g 이렇게 했죠. 이거 가지고 근본상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량할 때 우리 이번에는 우스컷이었습니다. 그러게 되면 그 인차 다리라면 잘 못 쓰거나 특히 이런 그 중풍이랑 걸린 사람들이 보통 다리까지 피를 공급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맺힌 혈전들이 다시 끌어모으고 이기면서 문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한 것이 뭔가 이 샤오야오로 많이 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 않고는 우리 지금 보게 되면 약량을 가량해 잡사라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체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제가 이제 예를 든 것은 그저 샤오야오만 예를 들었죠. 우리 심장질환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8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그 진구야오리 거기면서 쓴 건 몽땅 8가지입니다. 무슨 관상동맥에 맞겠다 그러면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증상이 다 틀리는데 거기면 습기 낀 거, 가래 낀 거.

뭐 어디에 가랬겠다, 중거 있겠다, 헝거 뭐 있겠다. 그래가지고 심장 영향 받았다. 심부전에 물이 생겼다. 이게 그다음 풍수수 심장 빼다. 이 몽땅 진단이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하는 게 뭐인가. 환자분들이 자꾸 그런 쓸데없는 돈 팔지 말고. 이.

0: 때문에 교과를 빨리 보는 겁니다. 혈압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관성동맥경화도 포함해서 중풍도 포함해서 예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낭중이 생겼거나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이걸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여름철에 이럴 때는 꼭 우리 이 혈배강 써가지고 뭐 해줘야 되는가? 혈관 탄력을 회복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방면은 뭔가 심장의 양기를 북돋아줘야 되죠. 심장에 많은 시 피가 너무 모자란다 할 때는 일단 우리 건신고를 꼭 같이 써줘야 됩니다. 예, 건신고가 주요하게 그 처방에 스우탕 처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보혈, 피를 보충해주는 네 가지 약재 다 들어가 있죠. 예? 그리고 그 농축에 나왔기 때문에 그건 대량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여기 매일 전진안신 예, 잠 잘 못 자거나 예, 특히 땀을 세게 흘리거나 예, 이런 방면에 산중분 또 들어가 있죠. 전주청분, 천하분, 그 다음에 삼칠분 다 들어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산다강양화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예. 여기 매일 그 자지청피관은 우리 후메큐수의 300배 효능을 나타낼 수 있다. 이거는 이학상에서 다 검증이 나왔습니다. 비타민 E 매 알마다 33.3mg씩 들어가 있다. 대량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비타민 A 들어가 있죠. 그리고 빵과를 녹이는 단삼 7살하고 텍사가 들어갔습니다. 이 텍사가 영 중요합니다. 텍사는 주요하게 우리 꾸이직 놓고 말한다 할 때는 방광하고 콤파치 경락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독소를 빨리 내보내겠다 할 때는 소변 그 짝으로 대변 그 짝으로 내보내겠다 할 때는 텍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신경수복제 다섯 가지 이런 그 뿌리로 된 약재 당삼 황계 치설 단삼 그리고 또 하소 예 이런 약재 들어가 있죠. 예 그리고 오장육부 기초로 닦아주는 육색령지하고 오미자까지 들어가 있을 거나 전면적으로 해결해 주는 거죠.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박민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릴 적 함께 뛰어놀던 소꿉친구 생각나시나요? 마당에서 해질 때까지 함께 놀던 그 친구.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허영도 작사 작곡의 전성길 가수가 부른 소꿉친구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신선한 맑은 물, 정겨운 이웃, 그리고 이곳에는 우리의 아름다운 추억이 깃들어 있습니다. 김상군 작사, 허순자 작곡의 리란 가수가 부른 살기 좋은 내 고향을 전해드립니다. 고향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의 따뜻한 인심을 포근한 목소리로 담아냈습니다.

옛날 우리가 살던 그 집, 흙벽에 얹힌 초가집 지붕, 마당에서 뛰어놀던 어린 시절, 김수남 작사, 남희선 작곡의 리처르 가수가 부른 그리운 초가집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세월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그리운 옛집의 풍경과 그 안에 깃든 가족의 따뜻한 사랑을 애잔하고 그윽한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가끔은 그리운 그 초가집, 그곳에서 살던 시절이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우리 삶에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곁에서 소중한 줄 모르고 모든 게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생각해보면 그 존재 자체가 커다란 행복인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김성수 작사, 한정자 작곡의 리광일 가수가 부른 소중한 당신을 전해드립니다.

고향을 떠나 살아도 귓가에 맴도는 돌 부딪히며 절절 흐르던 그 맑은 시냇물 소리와 그 물가에서 자란 우리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가요. 문춘산 작사 성기화 작곡의 김상훈 가수가 부른 고향의 시냇물 소리를 전해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미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재관석 작사 김창근 작곡의 최영순 가수가 부른 어머니 미소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 속에 담긴 한없는 사랑과 정성을 노래합니다.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는 작은 것들 속에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최수길 작사, 최학산 작곡의 로에란 차미령 가수가 부른 행복은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여성 가수의 맑고 경쾌한 화음이 행복의 의미를 더욱 따뜻하게 전해줍니다. 오늘 하루도 작은 행복들을 하나씩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관철 주제 강조가 우리주에서 있었습니다.
3: 우리주 기존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이 전면적으로 시작돼 현재 전주 55개 시험점 대상 중 23개 공사가 착공했습니다.
2: 2026년 대학 입시가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주 7,759명의 수험생은 이 인생의 큰 시험에서 자신만의 청춘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관철 주제 강조가 10일 우리주에서 있었습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선전강연단 성원이고 귀주 민족대학 당위위원 중화민족공동체 연구중심 부주임인 소회가 특별 강의를 했습니다. 강조에서 소회는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의 중대의 충분히 인식,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주요 내용 정확히 파악,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선전관철사업 심층실시 등 내용을 둘러싸고 강의해 전주 상하가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 학습 리하고 전면 관철실시하며 엄격히 준수 집행하는 데 유력한 지도를 제공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

0: 때 대한 습관병 종사의 중요 사상을 체계적으로 종화하고 당의 100년 민족사업 이론과 실천 성과를 정련했으며 문화공감대, 상호융합, 발전, 공동부유, 협동, 공동치리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제도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전주 각급 각 부문에서는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실시를 잘 들어주는 것을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대한 습관병 총석의 중요 사상,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및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에 관한 습관병 총석의 중요 론술 학습 관찰과 긴밀히 결부해야 합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독특한 법률적 지위와 법치 기능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재화, 심화, 전화에 공을 들여 법에 따라 민족 사무를 지휘하는 능력 수준을 부단히 제고해 전주 광범한 간부 대중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더욱 유력하게 인도하고 우리 주의 민족단결진보 사업이 부단히 새로운 성과를 거두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각 부문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선전을 목점이 근무한식의 중요 정치 임무로 삼고 법을 존중하고 배우며 법을 알고 활용하는 짙은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야 합니다. 당원 간부 학습 양성을 알심지로 조직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리론학습 중심조, 당학교 행정학원, 양성 세 가지 회의 한 개 수업의 중요한 학습 내용으로 삼아 차례를 나누어 간부 륜번 양성, 연구 토론 교류, 특별 강좌 등 활동을 전개,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법률 조항, 법정 직책과 사업 요구를 정밀하게 장악하도록 교양 인도함으로써 신시대의 민족 사업을 잘하는 능력 수준을 부단히 제고해야 합니다. 청소년 교육 교수를 참답게 다잡아야 합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대학교, 중소학교 사상정치수업 교육체계 융합시키고 사례 교수, 주제 실천 등 교수 방법을 유연하게 채택해 청년 학생들이 참관, 학습, 실천 과정에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마음속 깊은 곳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해야 합니다. 사회면의 선전법률 보급을 광범위하게 전개해야 합니다. 기층 선전 강연, 온라인 선전 등 다양한 형식을 종합적으로 운영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선전이 기관, 향촌, 사회구역, 학교, 기업, 종교활동 장소에 들어가도록 주동하며 대중들이 좋아하는 형식으로 법률보급 선전이 깊고 실속있게 진행되도록 주동해 전 사회가 민족단결진보사업에 공동 참여하고 민족단결진보사업을 공동 추진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각 부문에서는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요구를 민족사업 전 과정 재반 분해에서 관찰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법치 사유와 법치 방식으로 민족사업을 전개 우리 주의 민족단결진보사업이 시종 우세를 유지하고 앞자리에 서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관련 제도 기재를 완성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요구에 엄격히 대조해 립법, 수정, 폐지, 해석 사업을 통괄적으로 잘하며 우리 주의 민족사업 관련 지방성 법규, 단행 조례를 다그쳐 정리하고 부적합한 내용을 제때 수정 조정해 우리 주의 민족사업이 의거할 법이 있고 따를 규정이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민족단결진보 건설을 규범화해야 합니다. 법제 궤도에서 전국 민족단결진보 시범주를 건설하는 것을 견지하고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관련 규정과 시범주 건설사업 평가 체계에 대조해 광범위한 육성, 우수 선별, 심사 등록, 재고 입선, 추천 신청의 사업 기재를 완전함으로써 재반 건설 임무의 락착, 실시를 추동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민족 관련 모순 분쟁을 해소해야 합니다. 법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 모순 분쟁을 조사 해소하면서 분쟁 성격을 정밀하게 확정하고 문제의 속성을 분명히 하며 안전 관련 위험 순환식 조사 해소를 깊이 전개해 여러 민족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법에 따라 보장함으로써 우리 조 민족 사무의 법치화, 정밀화 질의 수준을 부단히 제고해야 합니다. 강조는 화상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영 호가복의 위탁을 받고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동전부 부장인 석기화가 강좌를 사회했습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선전강연단 성원, 성민족사무위원회 관련 책임자, 주급 관련 지도 일꾼, 주직속 관련 부문 책임자,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수립 양성학원 교원 대표 등 130여 명이 주회의장에서 회의에 참가하고 각 현시에 분회의장을 설치했습니다.
1: 우리 주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이 전면적으로 시작됐습니다.

0: 현재 전주 55개 시험점 대상 중 23개 공사가 이미 착공했습니다. 전주 각 카드와 사회구역에서는 조사, 정책 선전, 협조 업무를 참답게 수행하면서 이 민생 혜택 사업의 락착, 실시를 안정적으로 추동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작업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 연길시에서는 미리 포치했습니다. 현재 연길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국에서는 83개 주택 단원을 대상으로 시험점 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 및 관련 부대시설 기업 2개를 유치해 현지 공장을 세우게 함으로써 산업 지탱을 튼튼히 다졌고 전면적인 기초 실태 조사를 실시해 승강기 추가 설치 조건을 갖춘 주거단지 201개, 아파트 934동, 주택 단원 2901개를 정리했습니다. 올해 4월 말에는 연길시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실시 세칙을 내와 전시 승강기 설치 사업에 실행 가능한 제도적 보장을 마련했습니다. 가도와 사회구역 사업일꾼들이 승강기 추가 설치 정책과 업무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돕기 위해 연길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국에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1대1 지도와 양성을 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 가도와 사회구역은 전담 사업반을 꾸려 현장 방문과 조사를 진행하고 정책을 해석하며 주민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걱정을 해소해 민의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은 주민들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연길시 진학가도 3조 주거단지에 20여 년째 거주하고 있는 도녀사는 이번 정책 시행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기 불편한 문제를 해결할 희망을 보았습니다. 연결시 진학가도 3조 주거단지 주민 도용방입니다. 예전부터 승강기 설치를 희망했습니다. 성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국에서는 물론 가도와 사회구역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 우리는 아주 기쁩니다. 먼저 이 민생 혜택을 받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습니다. 노인들은 승강기 설치를 바라고 젊은이들과 저층 거주자들도 노인들의 불편을 이해해줘 주민 90% 이상이 설치에 동의했습니다. 자금 확보 면에서 연길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국에서는 국가 정책에 따라 이번에 승강기 403대 분량의 초장기 국채 자금을 신청했는데 이 자금은 두 가지 류형의 민생주택에 정확히 지원됩니다. 4층에서 6층까지의 주택은 25만 원, 7층 이상 주택은 30만 원을 보조해 대상 건설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분담 기준을 낮췄습니다. 연길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국 로호 주거단지 개조 관리 办公室 사업일꾼 장욱입니다. 올해 총 403대의 승강기 추가 설치 작업을 신청했고 올해 29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83대를 시험점 작업으로 선정했으며 6월 30일까지 모든 시험점 작업을 전면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 각 주거단지와 연계해 주민들과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연말 전에 모든 기초공사를 마치고 일부 승강기 부재 제작도 전부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을 연변 아름다운 생활 10대 공정에 포함시켰습니다. 현재 승강기 추가 설치 조건을 갖춘 주택 단원 8,516개를 조사했고 길사판 플랫폼을 통해 주민 의견 5,125건을 수집했으며 대상 822개를 신청했습니다. 동시에 수리자금, 공적금, 승강기 추가 설치 전용 대출 등 다양한 자금 조달 경로를 확장해 주민들이 조속히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1: 6월 9일 오후 마지막 시험이 끝나는 종소리와 함께 2026년 대학 입시가 정식으로 막을 내리면서 수많은 학생들이 꿈과 땀이 깃든 고중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우리 조 7,759명의 수험생은 이 인생의 큰 시험에서 자신만의 청춘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왕가흔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교시 제1중학교 시험 장소입니다. 대학 입시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담긴 도전입니다. 수험생들은 이를 위해 수많은 주의 노력과 수차례 모의고사의 단련을 거쳤습니다. 대학 입시는 단순한 지식의 겨름을 넘어 청춘을 단련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곧 인생의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고 대문이 열리자 수험생들이 물결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담에서 벗어나 가벼운 발걸음으로 부모에게 달려가는 학생도 있고 친구들과 함께 환호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홀가분함, 자신감과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수험생 왕각입니다. 매우 기쁘고 설렙니다. 긴 방학과 다가올 대학생활이 정말 기대됩니다. 바라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앞길이 찬란하길 바랍니다. 수험생 김준성입니다. 모든 시험이 끝나 정말 기대됩니다. 3년간의 학습 성과를 홀가분하게 기다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공정사가 되는 것이 꿈이고 자신의 취미에 맞춰 인생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겠습니다. 수험생 류계원입니다. 시험이 끝나 무척 기쁘고 들뜹니다. 모교에 감사하고 출국 곁에서 응원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3개월의 방학 동안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대학 입시는 수많은 가정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시험장 밖에는 미리 와서 기다리는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꽃과 선물을 들고 3년간 분투한 자녀와 학생들을 기다렸습니다. 수험생 가족 헌혜사입니다. 외손자의 대학 입시 때문에 심수해서 돌아왔습니다. 이 꽃은 678이라는 숫자로 합격을 기원하는 의미입니다. 외손자가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하길 바랍니다. 수험생 학부모 왕례사입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미래입니다. 아이가 점점 더 잘 되고 마음껏 날아오르기를 바랍니다. 대학 입시는 끝났지만 꿈을 향해 분투했던 나날들은 학생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들의 꿈을 향한 새 여정은 이제 새로 막을 열었습니다.
0: 연결시 인민검찰원에서는 일전 미성년자 검찰 사업 소식 공개회를 열고 연결시 미성년자 검찰 사업 발전 성과를 통보하고 다음 단계 중점 조치를 발표해 전 사회 힘을 모아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함께 수호하기로 했습니다. 소식 공개회에서 연결시 인민검찰원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 미성년자 검찰 사업은 40년의 발전 과정을 거쳐 단일한 형사 사건 처리에서 형사, 민사, 행정, 공익소송 4대 검찰 일체 직무 수행으로 전환됐으며 사법 보호 리념이 일방적인 징벌에서 6가지 보호 협동 공동 치리로 승격됐습니다. 연길 미성년자 검찰 사업은 시작 탐색, 전문화 형성, 현대화 종합 보호의 세 단계를 거쳐 현재 징벌, 예방, 교양, 치리, 책임 일체화 사업 구도를 형성해 사건 처리, 전문 진지, 법률 보급 예방, 협동 치리, 종합 직무 수행 등 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연길시 인민검찰원 제5검찰부 주임 김련아입니다. 연결시 인민검찰원에서는 전국 미성년자 검찰 사업의 발전 방향을 단단히 파악하고 연결시 당위 정부의 청소년 사업 포치에 초점을 맞추며 사법 사건 처리 주요 책임 주요 업무를 이행해 미성년자 관련 모든 사건을 고품질 고효율로 처리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종합 직무 수행 치리를 심화하고 4대 검찰 업무에서 융합적으로 힘을 대는 것을 강화하며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교정 안전, 가정 보호, 어려움에 처한 아동 보장 등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춰 검찰 감독으로 업종 치리와 사회 치리를 추동할 것입니다. 연결시 인민검찰원에서는 계속해 디지털 미성년자 보호 모식을 혁신하게 됩니다. 자체 연구 개발한 연결 미성년자 보호 위챗 미니 응용 프로그램에 의탁해 미성년자 권익 침해 단서 신고, 접수, 처리, 반영의 폐쇄 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디지털 수단으로 보호 효능을 제고합니다. 동시 부문 간 협동을 심화해 미성년자 사법 보호의 전문화, 규범화, 사회화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수호하게 됩니다.
1: 2026년 연변주 제3회 기배구 엘리트 초청 시합이 일전 안두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시합은 주 사회체육관리중심에서 주최하고 주 기배구협회에서 주관했으며 남녀청년조, 남녀중년조, 로인혼합조, 중청년혼합조 4개조로 나누고 6개 외지팀을 초청해 180여 차례의 경기를 치렀습니다.

0: 경기에서 각 참가팀은 뛰어난 협력과 왕성한 투지를 보여주면서 단결분투의 체육정신을 충분히 과시했습니다. 이틀간의 시합을 거쳐 최종 연길 소매과즙팀, 길림가면팀, 훈춘우위팀 등이 각 조별 1등을 차지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연면주 인재유치 프로젝트가 사회를 대상해 우수 대학 졸업생을 모집합니다. 주 본급에서는 인재 기업 지원 일터를 이용해 21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각 현시에서는 사업편제를 이용해 146명을 초빙할 계획입니다. 2026년 중국 자전거 주행대회 및 길림성 길선 331국도 변경 자전거 주행대회 도문역의 원활한 개최를 보장하기 위해 도문시에서는 일부 도로에 临시 교통 관제를 실시합니다. 관제 구간에서는 모든 차와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됩니다. 이번 도로 봉쇄 기간은 6월 13일 오전 7시부터 점심 12시까지이며 봉쇄 구간은 도문시 신화변경파출소부터 백령불화까지의 구간으로 두만강 광장, 철도 공문, 일광산 산문, 월청진 여러 행정촌을 포함합니다. 관제 기간 통행차는 훈춘 울란호토 고속도로 삼령리 국도 연결 방향으로 우회할 수 있습니다. 노래와 함께하는 연길여행 2026년 전국 대학생 가수대회 준결승이 일전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전국 예선을 통과한 20명의 대학생 가수가 실력을 겨룬 끝에 현장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국 10강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6월 13일 동북축구연맹전 제2라운드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은 원정에서 심양 대표팀과 맞붙게 됩니다. 6월 8일 심양팀 감독 고명기는 인터뷰에서 연변팀은 투지가 강하고 체력이 좋은 것이 특징이라고 하면서 이번 경기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신금철이었습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시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2: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 경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단오 명절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 경부 세 곽을 구매하시면

한 한곽을 더드리고 현금 200원을 직접 감해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드림과 동시에 현금 300원을 직접 감해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드리고 현금 500원을 직접 감해드리며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드림과 동시에 현금 1000원을 직접 감해드립니다. 이외에도 활동 기간에 매일 전화로 예약하고 주문하신 청취자 중 선착순위 10분에게는 산품으로 바닷가 오리알 선물 세트 혹은 옹담지황 눈약 2곽 중 한 가지를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연변 지역 건강 상담 및 긴급 주문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냥 반복해 드리지만 우리 동충하초 발행인분 이번 우리 단오절 맞이 우려 활동의 특징이라 하게 되면 우리 야구를 살 때 현금을 직접 감해 드리는 것이 한 개 특징으로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어느 때에 비해서 새 과일을 살 때부터 우리 지금 그 우려 활동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상에서 고려해서 사지 못했던 분들 새롭게 사가지고 좋은지 나쁜지 내가 먹어봐야 되겠다 하는 분들 이번 우대 활동에 참여할 것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우리 동충하초 발육인분은 4,500m 이상의 우리 고온이 악랄한 환경에서 자란 생명력이 아주 강한 이런 제품으로 되고 있고 우리 본초강목 1,892종 가운데 동충하초만이 유일하게 동식물이 통일체류라고 있으면서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으면서 음양 조절 우리 몸이 차다 덥다 하는 분들 뭐 여름에도 찬 분들은 뭐 양말도 신고 두터운 이불을 덮어야 한다는 분들 예 그리고 우리 혈압이 높다 낮다 예 그리고 우리 그 모든 일이 변경이 되지 않은 이런 분들 우리 동충하초 발행인 분이 이런 겨울에는 벌레로 되고 있고 여름에는 풀로 되고는 이런 물질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은 분들 다른 어떤 증상보다 빨리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인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동통화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야 이거 좋습니다. 이 동통화서 쓰기 전에는 땀은 예기차게 흘렸습니다. 이 하루 저녁에도 요에 두부시고 두고 옷을 다 바꿔있고 겨우 되나 되는 것도 조금만 움직이면 적삼이 다 젖어서 무서워 자꾸 바꿔있고 바꿔요. 땅구멍 열리는데 바깥에만 나가면 바람이 그래서 내 몸에 싹 들어오는 것 같은데 땀 많다.
1: 예.
2: 그래서 여기 대약으로 단거 많이 썼습니다. 견 것도 아예 놨던 게 이 동통화도 지금 쓰고 서리에 없고 땀이 온데간데 없이 싹 얻었습니다.
1: 맞죠.
2: 예. 그리고 예, 이 땀 그렇게 흘리니까 심장이라는 게 통증이 나서 예. 아 병원에 가 검사를 할까 신경쇠 그 관심병이라는데 심장이 어디 그렇게 통증이 나올까 그래서 이 동통화서 쓰니까 예, 심장에는 이 최고 약인 것 같습니다. 예.
1: 맞습니다.
2: 예. 그렇게 통증이 나던 심장에 까다 이러고 예. 겨우 목에 가래부터 떠다해져서 그냥 앵앵 했는데 그것도 지금 일 없습니다. 하여튼 이 4,500m 고온에서 자라고 겨울에는 벌레 되고 여름에는 풀이 되고 하여튼 신기한 야생 약초입니다. 그만 거기다 또 이 발효꽃이 해서 이 약효과가 30배나 높다지 이래서 시작해서 썼는데 진짜 선생님 말씀 딱 맞습니다. 지금 이 땀도 안 흘리고 심장도 통증이 나고 폐도 까딱 이렇고 거기다 소변이 닫아서 자지 못하고 온전히 화장실 들락날락하고 그리고 아재 하시 차가워서 졸이고 시리고 마하고 이랬다는데 또 지금 온

0: 이도라 애가 다 이렇습니다.
1: 맞죠, 예.
0: 예, 그래가 예, 서울에 쉬어 잘 나가면서, 예, 붓기 다 빠지고, 예.
1: 맞죠.
0: 예, 여름에는 몸이 감싸야 되는 게 어디로 훌훌 날아갈 것 같은다. 요즘 좋습니다. 예, 동성화서 좋다는 얘기는 들어도, 예, 그래도 약은 좋은 약이겠다. 이래면서 또, 청소하게, 예, 써보기 하고, 아이스 때 듣는 말 하고, 그래도 그런 감촉을 느끼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1: 맞습니다, 예.
0: 써보니까 예, 난 진짜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 날마다 배에 한 가지씩 매일 나사지고, 예. 낫기 시작하니까 나 매일 저도 모르게 배에 나사진 이야기나 말다, 예.
1: 맞습니다.
0: 예, 예. 어떻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동통화처럼 쓰고 소리로도 지금 이 심장 폐도 좋아졌지, 손도 좋아졌지, 담냥이 나빠가도 소리, 입에서 소리, 밥은 먹지 못했습니다. 밥 한 숟가락만 떠요. 무너져도 입안에서 순에 콱 올라오고 이러면 밥 먹지 못했는데 그것도 지금 이렇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어느 까리 없어졌는데 예, 나도 모르게 그래도 오, 이 여지 밥을 여지 입이 쓰자인가 이럴 정도로 없어졌단 말입니다.
1: 많은 병들이 다 버렸습니다. 예, 맞지요.
0: 예. 어쨌든지 이 황제들이 쓰던 약이 다르긴 다른다. 어쨌든지 내가 써보니까 나의 진짜 좋다는 거 완전히 느꼈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래,
1: 예.
0: 선생님, 이 동성화소에 약은 있는데, 이 우대할 때 세우도 할 때 시작될 때까지 좀 또 배달받고 그럽니다.
1: 그러십시오. 2832-0666번이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전합니까?
2: 네.
3: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저는 예, 이전에 몸이 약해서 예, 많은 약을 썼습니다. 그래도 뭐 약 효과가 별로여서 예, 선생님이 강의를 열심히 듣고서를 예, 동충하초 발효분을 선택해서 예, 한 3년 넘어 먹고 있습니다.
1: 아, 예.
3: 예, 약이가 예, 아주 좋으니까 예, 끊지 않고 예, 지금도 계속 매일 한 봉다시씩 먹고서는 예, 예, 저 운동하려 나가고 기랍니다. 이 약은 예, 먹으면 먹을수록 예, 정신이 나고 힘이 납니다.
1: 맞습니다.
3: 예, 지금 예, 옛날에는 뭐 형제들이 저 항제들이나 먹을 수 있는 약이지만 예, 오늘날은 예, 서민들에게도 예, 이 약을 우대해서 약에 약을 주니까 약값이 한 절반밖에 되지 않으니까 예, 이 약을 예, 우리들도요 지금 먹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거기다가 예, 동충하초 발효분을 예, 발효해서 한 약이라 30% 효과가 더 높다 하니 예, 효과가 더욱더 좋습니다.
1: 맞습니다.
3: 예. 초대는 예,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1: 예.
3: 저는 예, 원래 저혈압이었는데 예, 혈압이 내려간다 하면 예, 내게 없어 꼼짝 못했는데 예, 지금 예, 혈압이 정상으로 됐습니다.
1: 맞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예, 면역력이 약해서 예, 그래서 오고 가는 감기는 다 걸리고 그저 맥이 없고 피곤하고 기대서 소리 나고 이랬는데 예, 동충하초 발효분은 한 달 먹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1: 맞죠.
3: 예, 그리고 예, 심장이 나쁘고 또 폐도 나쁩니다. 그래서 예, 이 약을 예, 먹은 후로 예, 심장이 좋아지면서 예, 산소 호흡이 잘 되면서 예, 가슴이 예, 침침하던 게 확 열리면서 예, 지금은 어떻게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손이 나빠서 예, 소변이 예, 잘 나오지 않고 저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 동충하초 발효분 후에 10일 정도 먹으니까 예, 오점이가 예, 시원하게 나갑니다. 그랬는데 예, 아예 차츰차츰 예, 오점 차수가 줄어들면서 예,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1: 맞습니다.
3: 그리고 위가 나빠서 예, 위축성 위염이라 구무대도 많고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변비까지 있어가지고 많은 고생을 했는데 예, 이것도 해결됐습니다.
1: 네.
3: 예. 그래서 예, 지금은 용 정신이 나고 힘이 나고 예, 정말 날아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예 보니까 이번 우대 활동이 또 얼마나 좋습니까?
1: 맞습니다.
3: 예, 이래도 가서 아마 예 천원이나 우대를 주니까 예, 이 좋은 기회를 어떻게 놓치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번

0: 요라도 까서 살려 합니다.
1: 예, 그러니까 우리 계속해서 쓰시는 분들은 또 많이 드리는 이런 우대 활동에 예.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 우리 그 연료도가 사시는 분들에게 2830666번에다 전화하게 되면 또 예. 다른 것도 소리하는 거 다른 것도 예. 더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활동에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0: 예, 예.
1: 2830666번에 기억하십시오. 예. 예.
0: 선생님 좋은 약을 알선해서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어머니가 한 분 있는데, 지금 뇌경색도 있고, 지금 정동맥이 박화도 한 60% 마시고, 지금 피부도 물도 좀 차고, 이래서 이렇게 공원 치료를 받고 나왔는데도 잘 되지 않아서, 이거 동통화첩이 일하시면 어떻게 하는가.
1: 원인을 추적해서 치료해주기 때문에 그 우리 지금 뇌경색이 있었거나 방콜이 생겼거나 이런 걸 다 해결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예, 집에 그 어머니분한테는 꼭 맞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대 활동도 하고 있으니까 예, 이런 게 사주는 게 좋습니다.
3: 아, 지금 활동 참가에 지금 아까 배달받다고 합니다.
1: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시오.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4: 기사나올까?
2: 네.
4: 나도 저도 그 동충하초 먹는 사람입니다. 네, 이 동충하초 먹고 정말에 정말 치료 아이된 게 있는 것 같지 않다. 정말 나는 이제 반년밖에 아이된 데 정말 먹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1: 맞죠.
4: 네. 혈압도 나쁘고 저기나 저도 면역력이 약해서 그냥 감기하고 배도 나쁘고 그랬는데 이거 먹을까 먹을수록 감기 듣고서 빼놓고 하던 게 딱 감기 들 때까지 한 번 나였지.
1: 맞죠.
4: 그리고 혈압도 안정돼서 문제 없지. 그리고 이 나누에 너무 관내에서 오다 있다가 앞쪽에서 있다고 왔더만 여기 와서 그냥 치러서 예 삼복지간에 밖에 그런 전교 그런 저게 떼고 계속 전교 그냥 계속 치고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게 이렇다마도 온갖 이러면지 예, 지금 모두 그래도 정사라 마음 같은 거
1: 음양이 조절됐죠. 예. 예,
4: 조절된 것 같더란다. 그래 너무 좋을까 그런 아무래도 약이 안 좋고 많긴 많습니다. 그래도 이 활동 솔직히 좀 예, 나도 더 싸가고서 앞에서 싸야 되겠습니다.
1: 그러십시오. 예. 우리 그 계속 쓰시는 분들이 우리 활동할 때마다 우리 활동할 때마다 특징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번엔 또 현금도 감해 드리지 그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게 좋는데 283에 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4: 예, 고맙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5: 나도 이 동충하초를 쓰려는 환자입니다.
1: 예.
5: 난 어제는 3개월 좀 남았었습니다. 근데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5: 예, 나는 저기 기억력이 많이 타였어요. 고사 많이 했습니다. 광고약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여러 곳에 가서 중이 배우고서 천약도 했는데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근데 이 동충하초를 쓰고 지금 기억력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1: 맞죠. 예.
5: 예, 그 다음에 이걸 쓰니까 또 힘도 납니다.
1: 맞습니다.
5: 그 다음에 예, 혈압도절도 잘 됩니다. 혈압도절도 원래 나는 더 혈압이 됐다는데 나만 제가 당겨 볼까요? 120대 70이 딱 정상이 됐습니다.
1: 맞습니다.
5: 예, 이 동충하초 이렇게 좋은 약입니다. 그래서 내 앞으로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싸다고 그럼.
1: 그래서 이번 활동에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2830666번에다 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5: 예, 예, 들어가겠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6: 예, 예 저기 뭔가 동충하초를 먹는 이 환자입니다.
1: 예.
2: 네.
6: 저는 예, 석 달째를 먹고 있습니다.
1: 예.
6: 예. 그런데 지금은 동충하초를 먹으면서 예, 목에 가래가 가릉가릉 하던 게 가래도 없어지고 석 달째 먹었는데 가래가 없어졌습니다.
1: 맞죠.
6: 그리고 감기도 허리하던 게 감기도 없어지고.
1: 네.
6: 그리고

0: 저기 뭐입니까? 그 이 혈압 조절도 잘 되고 이 그리고 그 우리 집에 아저씨도 드시고 있습니다.
1: 아 예.
0: 그런데 우리 집에 아저씨는 예, 원래 심장이랑 안 좋습니다. 그런데 심장이랑 지금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잠은 미네 못 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잠도 용 잘 자고 있습니다.
1: 심장이 좋아졌죠. 예.
0: 높은 화초는 무슨 옛날에 왕들이 드시던 게 돼서 그런지 정말 약은 진짜 좋은 약입니다.
1: 맞죠.
0: 예. 이런 약을 알선해 주셔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감사를 표시해야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1: 선택 잘했습니다.
0: 앞으로도, 예. 예, 앞으로도 계속 이 동순화초를 먹겠습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예.
0: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우리의 그 동순화초 발효균분은 그냥 약이지만 우리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아름다운 이름도 가꾸는데 그 가운데는 우리 다른 이런 약에 없는 피모포자균이라는 이런 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중간병이라든가 잘 치료가 되지 않던 이런 병들이 모두가 동충하초에서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나고기 야생 동충하초에서 추출한 중국이 피모포자균은 병마의 위험에서 새로운 삶을 되찾게 치료해주는 이런 물질로서 기타 동충하초, 그치, 우리 동충하초란 것이 단지 우리가 소개라는 동충하초 이외에도 우리 서장에 동충하초를 산생한 곳이 많은데 그것도 우리 나고기 야생 동충하초만이 우리 지금 그러니까 지금 외국어로 말하게 되면 인도라도 우리 동충하초란 것이 산생한데 근데 이런 곳이 동충하초에서는 축출할 수 없는 것이 중국 나고기 우리 야생 동충하초만이 축출할 수 있는 것이 피모포자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대과학이 검증한 데 한다게 되면 나고기 야생 동충하초는 300여 종이 충초조대가 함유되는데 독특한 충초소 용산매라든가 우리 뇌혈전을 치료해주게 되는 우리 그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물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뇨병이거나 고혈압, 호흡기통 질병, 나가서는 종양치료에 현저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체가 허약하신 분들한테 특별히 강한 작용을 하게 되게 되는데 기와 혈을 보충해주면서 맥이 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가 들게 되면 우리 오장육부의 기능이 하강되면서 모두가 맥이 없다게 되는데 중에서 막게 되면 기가 부족한 걸 말합니다. 기부족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감기랑 해서도 열이 나지 않는 것도 기부족.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우리 감기를 하게 되면 열이 많이 났다는데 나이가 든 후로는 열이라는 것이 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내가 열이 났다게 되면 다른 장기에 문제가 나타났다는 걸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이 없는 이런 증상들이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에서 기와 혈을 보충받으면서 맥이 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체의 세계 생명 통로를 열어주는 면에서 동충하초 발효균분이 활성 성분은 중력 효과를 30배로 적어주게 되는데 그것도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발을 해야만이 우리 약 효과를 30배로 적어주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다른 약에서 되지 않던 이런 병들이 동충하초 발효균분에서는 꼭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은 생명을

0: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주시죠.
3: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가 우리 중국이 인삼로경하고 함께 중약이 그 3대 법으로 불리고 있다고 그냥 이야기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 인삼을 소개를 하다가 되면 항상 우리 한으로 말하게 되면 지우스 후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생명을 되찾게 돌아주는 이런 이야기라고 말하는데, 우리 동충하초도 역시 우리 인삼과 마찬가지로 생명을 구하는 신손초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약에서 잘 되지 않던 이런 병들이 이런 아주 좋은 약의 작용을 인해서 몸에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시던 분들, 중한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다른 약에서 잘 되지 않았던 이런 분들 모두가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문에서는 꼭 해결을 바꾸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그 포자균이라는 것이 우리 어떤 약도 대체할 수 없는 약물의 특수성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문은 폐하고 신장을 보양 치료하고 정화기를 보충해주고 음양 조절, 예, 그냥 얘기하는데 우리 음양 조절을 이야기할 때가 되면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차다 덥다 높다 낮다를 조절해주는 것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우리 지금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문은 오장육부를 다 치료해주면서 100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은 분들 동충하초 발효균문에서 제일 빨리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문은 혈에 유익하고 강심 등 작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심장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하나는 심장을 강하게 하는 이런 작용인데, 지금 잠을 못 자고 있다는 분들도 심장이 안정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되는데, 심장이 원인에서 잠을 못 자던 분들, 그 우리 심장을 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 심장이 원인에서 잠을 못 자던 분들도 꼭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고기 야생 동충하초는 발효한 후에 기타 어떤 약품과도 비길 바가 못되게 약의 효력이 맹렬하고 각항 성분이 충족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지금 세포 수복소를 그냥 말하게 되는데, 그리고 한 봉지가 3g인데 3g 모두가 세포 수복소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병이 나타났다게 되면 세포의 사망을 말하고 있는데, 모두가 동충하초 발효균만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피모포자균뿐만 아니라 300여종의 충초조대, 300억개의 활성유익균, 용선매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중한병, 이런 환자분들이 만성병, 이런 위험에서 탈출해가지고 생명을 찾게 치료해주는 약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이 함유되는 중국 피모포자균은 약효력이 크고 신속하고 맹렬하고 약 효과가 지속적이고 양심작용, 그러니까 심장을 도와주는 이런 약이 있고 부단의 원기를 집결해 줄 수가 있고 인체의 담탄에 접촉되어 있습니다. 인체란 건 우리 기가 있어야 살고 기가 없게 되면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그건 어떤 질병이라든지 간에 모두가 치료를 잘 되지 않았다면 동충하초 발효균문을 선택해 보시라고 권장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나의 하루에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좋은 손님만 와줬으면 싶지만 아쉽게도 누가 들어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중에는 피하고픈 불청객도 있는데요.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내 기분을 망쳐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손님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의도적 무관심인데요. 내 삶에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이들에게 감정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대신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 정력을 아껴서 쓰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주는 구름이 많겠으며 낮에는 소나기 혹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24도,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10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먼저 우리 주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학습 관찰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우리 주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 관찰 특강이 열렸습니다. 이번 특강은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선전강연단 성원이며 귀조민족대학 당위위원인 소예 교수가 강의를 맡았습니다. 소예 교수는 이 법의 제정 의의와 주요 내용, 학습, 선전, 관찰 방안을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이 법이 습근평 총석의 중요 사상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문화 공감대와 발전 공유 부유 등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제도 체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각급 부문에서는 이 법의 학습 선전을 중요한 정치 임무로 삼고 당원 간부 교육과 청소년 교육을 강화하며 사회 전반에 법률 보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법치사고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민족 간 모순 분쟁을 법에 따라 해결하며 민족 사무의 법치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특강은 화상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주 회의장은 130여 명이 참석했고 각 현시 그리고 현과 시에도 분회장이 마련됐습니다. 아래 동북 슈퍼리그 연변 축구 팬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6월 13일 동북 슈퍼리그 심양팀 대 연변팀의 불꽃 튀는 대결이 펼쳐집니다. 경기 장소는 심양이지만 연변 팬들의 뜨거운 응원 현장은 주 상무국이 연길 만달 광장으로 그대로 옮겨놓습니다. 경기 당일 연길 만달 광장에는 100인 시청 응원석이 마련됩니다. 대형 LED 스크린을 통해 생중계되는 경기를 보며 마치 현장에 간 듯한 몰입감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경기를 보면서 연변 명물 특산물 전시도 함께 즐길 수 있는데요. 막걸리, 김치, 수입재 화장품, 선수들이 사인한 유니폼 등 20여 개 기업의 다양한 상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광범한 축구 팬들이 이번 주 토요일에 유니폼을 입고 연길 만달 광장으로 모여 연변팀을 응원하며 축구와 쇼핑의 즐거움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 충전소입니다.

매주 한 권 읽어볼 만한 책을 추천하는 시간입니다. 쇼핑, 군것질, 흡연, 인터넷 등 우리 주변에는 즐거움을 주지만 중독에 가까운 정도로 쉽게 떨쳐내기 어려운 것들 투성입니다. 삶이 윤택해지고 있다지만 점점 커지는 강박과 과용, 오늘 시간에는 어떤 대상이나 행동을 하면 대뇌에서 분비되는 쾌락물질인 도파민에 대한 이야기, 에나 림키가 지은 도파민 네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저자인 에나 렘키는 의과대학 정신의학 중독의학 교수이자 중독치료센터의 소장으로 미국 사회에 널리 퍼진 약물 오남용 문제에 경종을 울리며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중독을 다룬 다큐멘터리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저자는 다양한 병례와 사례를 통해서 쾌락에 빠진 사람, 온갖 약물에 빠진 사람 등 중독의 세계를 들려줍니다.

이려고 불안 증세를 대처하는 여러 가지 약물을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허나 단순한 피로와 주의력 결핍을 수면 부족과 과자극이 아닌 정신질환의 결과로 받아들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약물 복용을 정당화시키며 고통으로 다양한 회피 시도를 하지만 이런 것들을 되려 고통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뿐입니다. 어떤 물질이나 행동이 자신 혹은 타인에게 해를 끼침에도 지속적, 강박적으로 소비하게 하고 중독에 이르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도파민. 1957년 처음 발견된 이 물질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입니다. 보상 자체에서 쾌락을 느끼는 과정보다 보상을 얻기 위한 동기부여 과정에 더 큰 역할을 한답니다.

그러나 쾌락과 고통은 뇌의 같은 영역에서 처리된다는 놀라운 연구가 있습니다. 즉 쾌락과 고통은 저울에 서로 맞은편에 놓인 추처럼 결국 쾌락을 맛봐도 저울은 수평을 유지하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과도하게 중독 대상에 기대면 저울은 고통 쪽으로 치우치며 쾌락의 기준점이 점점 높아집니다. 한마디로 더 강한 자극을 가해야만 쾌락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이런 중독을 이해하는 7단계를 제시합니다. 무엇에 얼마나 많이 자주 의지하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그 이유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뇌의 보상 경로를 재구성하는 데 걸리는 최소한의 시간이 보통 한 달로 건강, 관계, 도덕적 문제 등 중독의 악영향을 찾아내 중독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30일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금단 증상으로 인한 불안감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이 과정을 정확히 직시하고 진정 나와 대면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중독 대상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친구가 되는 법으로 나가기까지 쉽지만은 않은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파민이 사방에서 넘쳐나는 시대에서 즉각적인 만족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또 오랜 시간 후에 받는 보상보다 짧은 시간 안에 받는 보상을 과대평가하기도 합니다. 인생 전체의 궤도를 생각함으로써 자신이 매일 하는 행동을 더 정확히 평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휴식을 안겨준다고 믿었던 것들이 중독이 되어 결국 우리의 문제를 키우는 사례들이 가득합니다. 도파민의 자극으로 회피하고 망각하는 길 대신 세상에 나아가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보자고 조언합니다. 어떤 중독이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고 우리 일상생활의 관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쾌락과 고통의 균형 찾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도파네이션. 피로 사회에서 도파민으로 버텨내면서 그 중독의 심각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책입니다.

지금 뭘 하세요? 우리 함께해요. 비타민 같은 활력소, 행복 충전소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모든 식품은 조리하기 전에 깨끗하게 세척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어떤 식재료는 씻으면 오히려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꿀팁 시간에는 물로 씻으면 안 되는 식품과 씻어서 먹어야 하는 식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물로 씻으면 안 되는 식품은 바로 포장해서 꺼낸 생닭고기입니다. 이 닭고기는 물로 씻기보다 불이나 물로 요리하는 과정에서 세균을 없애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고 합니다.

최근 한 연구에서 닭 등 가금류를 요리하기 전 세척한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60%는 물 수조에 세균이 남아있었고 26%는 주변의 채소에 세균을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닭고기는 이미 해체되어 포장으로 나온 제품은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닭이 알을 낳기 직전에 달걀은 블롬이라는 얇은 막이 껍질 위를 덮는데요. 이 막은 껍질이 작은 모공들을 세균으로부터 방어해줍니다. 따라서 계란 생산자들은 얇은 막을 유지하는 세척 방법을 사용하여 세척한 후 유통시킵니다. 집에서 달걀을 씻으면 세균 제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되려 세균을 안으로 스며들게 하는 격입니다.

고기에서 떨어져 나온 세균은 수조와 안의 물건들을 교차 오염시키게 됩니다. 때문에 건강하게 먹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고기의 내부 온도가 적어도 63도 이상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익혀서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씻으면 안 되는 음식은 버섯입니다. 버섯은 특성상 물을 빨아들이는 작은 해면과도 같아 구입한 버섯은 물로 세척하는 것보다 젖은 천이나 주방용 수건으로 살살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야생에서 버섯을 채집한 경우에는 소금을 넣은 미지근한 물에 30분을 담궈 둔 다음 먼지가 제거될 때까지 깨끗한 물로 헹궈주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나의 방에는 어떤 손님들이 들어올까요? 좋은 손님만 와줬으면 좋으려면 내 기분을 어지럽히는 불청객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어떤 손님을 만날까요? 또 나는 그들에게 좋은 손님이었을까요?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윤려나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도도와 소금이 령자네 테이블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맹선생과 전쟁이 종대사가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다. 령자가 일어나 인사를 하자 도도는 이상하다고 생각해 급히 소금을 끌고 일어나 자리를 옮기려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다행히 리리와 강청재가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각종 관계를 고려해 자리를 다시 조성하니 비로소 모두 앉을 수 있었다. 새 테이블의 자리 배치는 다음과 같았다. 11명이 앉는 테이블은 매설을 위해 자리를 비워두었고 그 외에는 아보, 호생, 장아씨, 오아씨, 북방의 진아씨, 서총재, 소환, 정사장, 도도, 소금이 앉았다. 12명이 앉는 테이블은 강총재, 강부인, 갱경, 왕아씨, 북방인 고총재, 고부인, 륙총재, 륙부인, 림선생, 림부인, 맹선생, 종대사가 있었다. 다른 11명이 앉는 테이블에는 령자, 소주, 범총재, 유아씨, 릉홍, 갈선생, 주방아주머니, 리리, 한총재와 소광동 부부가 있었다. 이때 리리가 들어오면서 북방 호투로 몇 마디 하며 주최자가 아직 오지 않은 틈에 자신이 먼저 인사를 전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세 테이블 사람 중 두 테이블은 자신이 잘 아는 사람들이니 먼저 낯선 친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령자 릉홍이 조용히 웃고 있었다. 아보가 이 여성들을 가만히 쳐다보니 겉으로는 옷차림이 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성껏 꾸몄다는 것을 느꼈다. 보통 만찬에서는 미인 한 명만 나와도 눈에 띄는데 이제는 여러 명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주방 아주머니는 검은 비단 치마를 입었으며 50살이 넘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는 허리를 유지하며 우아하게 걷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아주머니가 일어나 차를 따르며 살짝 허리를 굽히자 옆 테이블의 륙청재가 감탄했다. 옆에 있는 유아 씨는 원래 별 볼일 없어 보였지만 얇은 양모 카디건을 입고 조명 속에서 피부가 구슬처럼 빛나며 거의 투명해 보였다. 아보 옆에 호생은 테이블에 장아 씨, 오아 씨와 북방의 진아 씨를 곁눈질로 보고 있었다. 강총재의 테이블에는 네 명의 부인이 고개를 모으고 속삭이고 있었다. 호생은 아보의 귀에 대고 옆에 있는 네 분이 누구신지 궁금하다.

고 물었다. 아보는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남편이 있으니 함부로 말을 섞지 말라고 조심시켰다. 이때 리리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주변 사람들은 리리가 예쁜 점에서 정말 1등이라고 말했다. 아보는 리리와 함께 여성분들에게 건배하겠다고 말했다. 옆 테이블 4명의 부인은 고개를 모으고 속삭이며 시선을 리리에게 집중한 뒤 소총재를 쳐다보았다. 모두가 잔을 들고 일어났다. 이때 네 부인 테이블에 룩 총재가 갑자기 자리를 떠나 빠르게 다가오며 북방말로 좋은 술은 아름다운 여성에게 건네고 아름다운 꽃은 영웅에게 바친다고 말했다. 서청재도 맞장구를 치며 리리에게 와달라고 재촉했다. 령자는 잔을 들고 룩청재를 쳐다보며 북방 호투로 누구신지 물었다. 룩청재는 자신이 여성보호협회의 사람이고 꽃을 지키는 천사라고 말했다. 아보가 한 사람씩 차례로 소개해주고 사람을 하나씩 언급할 때마다 리리는 잔을 부딪히고 옆에 룩청재는 인사를 했다. 한편 서청재는 꽤 외롭게 자리하고 있었다. 모두가 하나하나 잔을 부딪히고 가볍게 한 모금 마시며 예절을 다했다. 이때 릉홍이 육청재, 서청재에게 한 잔 더 마시자고 제안하고 종업원에게 레드 와인을 가져오라고 말했다. 육청재는 웃으며 령자에게 둘만 따로 한 잔 하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이 술을 마신 뒤 령자는 자리 앞으로 나와 모든 이에게 건배를 했다. 육청재는 만찬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며 기뻐했다. 강청재는 육청재를 자리로 데리고 돌아가고 아보 역시 서청재를 따라 제자리로 돌아갔다. 취기가 오른 육청재는 육부인에게 고개를 숙이고 수고했다고 말한 뒤 건배를 제안하고 육부인은 그냥 저쪽에 가 있으라고 짧게 답했다. 같은 테이블에 맹선생과 종대사가 일어서며 건배를 하겠다고 말하고 룩청재는 부인분들을 모시는 것도 자신의 책임이라며 모두 함께 하자고 권했다. 룩부인은 맹선생과 종대사는 술자리에서 진심으로 대하지만 룩청재는 어디 갔다 이제야 왔냐고 물어봤다. 고부인은 자신이 지켜보고 있으니 누구도 자리를 이탈하지 말라고 말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리고 강청재도 미소를 지었다. 이때 강청재가 고개를 들자 령자와 릉홍이 다가오고 있었고 네 부인은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령자는 미소를 지며 룩청재와 자리에 모인 이들에게 상의 친구들을 소개해드리겠다고 말했다. 룩청재는 잠시 말을 끊고 령자에게 왜 손에 잔을 들고 오지 않았냐고 지적하고 령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신은 이미 취했다고 답했다. 종대사는 왔으면 술을 마셔야지 예의가 아니라고 말하고 령자는 자신은 더 이상 마실 수 없으니 릉홍이 대신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릉홍이 잔을 내밀자 룩부인은 얼굴이 굳으며 령자에게 왔으면 마셔야 한다고 말했다. 령자는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다. 룩부인은 원래 술을 마시지 않지만 오늘은 꼭 한 잔 마시겠다고 나서고 령자는 릉홍에게 대신 막아달라고 재촉하지만

주변 모두가 이건 안 된다고 만류했다. 고부인은 술을 대신 마셔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고 육부인은 웃으며 이 잔은 꼭 마셔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종업원에게 잔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육청재는 자신의 잔을 쓰라고 하지만 육부인은 부부의 물건은 빌려줄 수 없다고 잔을 꽉 쥐고 있었다. 령자는 이 잔을 마시면 쓰러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육부인은 양보하지 않고 술을 따르고 령자는 어쩔 수 없이 잔을 받았다. 육부인은 자신이 먼저 마시겠다고 하고 자신은 술을 가장 못 마시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령자는 육부인이 마시면 자신도 마시겠다고 답하고 육청재는 기뻐하며 열심히 응원했다. 두 여성이 잔을 부딪히자 육부인은 한 입에 모두 마시고 령자는 천천히 삼킨 뒤 릉홍이에게 기댔다. 고부인은 이제 자신의 차례라고 나서고 강청재는 고부인이 너무 앞서 나간다고 걱정했다. 술이 채워지고 고부인과 령자가 차례로 마셨다. 령자는 두 잔을 마신 뒤 몸이 비틀거렸다. 고부인은 다음은 강청재 차례라고 했다. 령자는 더 이상 마실 수 없다고 말했다. 강청재는 고부인의 부추김에 억지로 빈 잔을 마시고 령자는 세 번째 잔을 아주 천천히 비웠다. 다른 한 부인은 알레르기가 있어 더 이상 마실 수 없다고 말하지만 육부인은 자신이 대신 마시겠다고 일어섰다. 바로 이때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육부인이 뒤로 쓰러졌다. 강청재와 고부인은 급히 달려가 육부인을 일으켜 세웠다. 육부인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다. 육부인을 모시고 소파에 눕히려 하지만 종업원은 아랫방 소파는 사용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청재는 차가운 수건을 가져오라고 하지만 정대사는 따뜻한 수건이 낫다고 말했다. 고부인은 육부인이 평소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 왜 무리하게 굴었냐고 나무라고 육청재는 어찌할 바를 몰라 사과했다. 육부인은 완전히 취해 눈을 감고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육청재는 다시 술을 마시자고 권하지만 전혀 반응이 없었다. 맹선생은 겨우 몇 잔 마시고 쓰러졌다며 놀라워하고 령자는 눈을 뜨고 육부인을 보며 비웃었다. 육부인은 고개를 돌리고 강한 술 냄새를 뿜어냈다. 고부인은 이제 그만하고 호텔로 돌아가자고 권했다. 이때 서주 범청재와 리리가 달려와 령자를 불렀다. 령자 역시 술에 취해 의식이 희미해 보였다. 령자는 잠시 눈을 떴다가 다시 감았다. 바로 이때 육부인이 입을 크게 벌리고 토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누군가의 발끝에 토하고 말았다. 방 안은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고 종업원들은 쟁반을 가져왔다. 강청재는 쟁반을 육부인 입 앞에 대주었다. 종업원은 화장실로 모시고 가라고 제안하고 강청재는 빨리 가려고 하지만 객실 문이 활짝 열리며 리리가 주최자 매서를 데리고 들어왔다. 매서는 화려한 모습으로 들어왔다. 구슬처럼 반짝이는 머리에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분홍색 나비 리본 하이힐을 신고 비단 스카프가 드리워져 향기가 진동하고 가슴에는 금장식의 꽃을 달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하지만 방 안은
의자가 비뚤어지고 그릇이 엉망이며 두 여성은 취해 쓰러질 듯 흐트러져 있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 매서의 얼굴은 살짝 굳고 시선은 강총재에게 향했다. 강총재는 쟁반을 들고 반쯤 무릎을 꿇고 있었다. 넥타이는 풀려 땀방울이 맺혀 공경에 처한 모습이었다. 매서는 강총재를 부르고 고부인은 쟁반을 받아가며 강총재를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하면 안 된다고 소리쳤다. 강총재는 급히 손을 닦고 넥타이를 바로 잡은 뒤 매서에게 다가갔다. 강총재는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고 사람들은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다. 매서가 말을 하려는 순간 도도가 잔을 들고 달려오며 매서를 불렀다. 하지만 매서는 옛 이웃인 도도를 전혀 모르는 척 얼굴을 돌렸다. 강청재가 매서를 소개하려 하지만 매서는 손을 들고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말한 뒤 스카프를 흔들며 귀빈들을 인도하고 그대로 방을 나가버렸다. 아보와 호생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다. 약 10초간의 정적이 흘렀다. 고부인은 각자 호텔로 돌아가고 자신은 륙부인을 데리고 가야겠다고 말했다. 이때 취해 있던 룡자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술을 마시자고 외쳤다. 룡청재는 기뻐하며 크게 웃고 룡자는 룽홍에게 청재님들과 건배하라고 재촉했다. 룽홍은 룩부인이 쓰러졌는데 왜 계속해야 하냐고 반문하고 룡자는 부인들과 다시 한잔 마시고 싶다고 말했다. 고부인은 깜짝 놀라며 취하지 않았냐고 묻고 룡자는 룩부인이 취하니 자신은 깼다며 시큰둥해했다. 룩청재는 룡자를 보며 재미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웃었다. 고부인은 몸이 좋지 않으니 가겠다고 했다. 강부인은 무슨 일이냐고 묻자 룩청재는 건강이 중요하니 돌아가 쉬라고 말했다. 세 부인이 룩부인을 부축하고 나가고 룩청재는 룡자와 함께 옆 테이블로 돌아갔다. 드디어 방 안은 조용해졌다. 갱경은 낮은 목소리로 자신과 왕아 씨가 이미 이혼했다고 고백했다. 강청재는 깜짝 놀라 되묻고 갱경은 왕아 씨가 상숙에서 돌아온 뒤 임신을 했고 자신이 의심하는 남자는 옆 테이블에 앉아있다고 말했다. 강청재는 말없이 옆 테이블을 쳐다보고 아보와 서청재와 눈이 마주쳤다. 갱경은 상숙 여행은 리리가 기획했으며 여성들만 간다고 거짓말을 했고 함께 간 남자는 아보라고 폭로했다. 또한 상숙에는 다른 사장들도 기다리고 있었다고 덧붙이고 자신은 이혼했으니 이제 아무 상관없다고 말했다. 아보의 시선으로 방 안을 보면 가운데 테이블은 부인들이 모두 떠나 남자들만 남아 한산해 보였다. 얼마 후 룡자와 룽홍이 룩청재를 따라 다시 자리에 앉고 룡자는 완전히 정신을 차려 모든 이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4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노래가라 큰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

0: 어깨춤 없인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판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전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 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1: 예.
0: 목소리가 안 크네요.
1: 예.
0: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또 판소리 예. 춘향가중 춘향모친이 나눈 대목을 다 배웠고요.
1: 그렇습니다.
0: 자, 오늘은 새로운 판소리로 예.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갖고 오신 판소리는요?
1: 수군가중에
0: 예.
1: 이제 판소리 수군가중에 별주부가 이제 세상을 나가서 네. 간을 구하러 토끼 간을 구하러 나가거든요. 용왕이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지금 네. 예, 과음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용왕이 몸이 안 좋은데 도사가 얘기하시기를 토끼 간을 구하여서 드시면 병이 낫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별주부라는 게 별은 자라라는 뜻이에요. 자라.
0: 네, 네.
1: 그리고 주부라는 건 관직 벼슬 그런 급을 얘기하는 거죠.
0: 네.
1: 그 레벨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별주부가 가서 제가 가서 토끼간을 구해오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집에 아내가 있잖아요.
0: 네.
1: 별주부도 아내가 있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아이 내가 이제 세상을 가겠다 이렇게 이제 그 아내와 이별을 네, 그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별주부 아내가 또 어떻게 또 그 말을 듣더니 그냥 보낼 수가 없다는 그런 좀 너무 아쉬운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개면으로 예, 부르게 되겠죠. 저희 개면을 잘 안 했죠.
0: 안 했죠.
1: 예,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판소리 이제 개면
0: 네.
1: 우조도 했고 이제는 또 우리 또 뭐 중중머리로 된 사랑가
0: 네.
1: 이것도 많이 했지만 개면 좀 슬픈 대목은 잘 안 했던 것 같아서
0: 네.
1: 오늘은 좀 이제는 또 너무 잘하시니까 개면을 좀 한번 해볼까 네. 합니다.
0: 좋습니다. 네. 수군가 중 아내 이별 대목인데요.
1: 네.
0: 여기 안일이

0: 소개해드릴게요. 예? 아마 천천히 또 제가 또 메모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네, 가사를 예. 안 들었나요? 그게 그러네요. 자, 가사가 있습니다. 네, 두 장이 있죠. 그럼요. 여기다 다 놨는데요. 자, 여기 안일이 부분이 말하는 부분이에요. 나라의 환호가 개없어 약을 구하러 가는디. 나라의 환호가 개없어 약을 구하러 가는디. 무슨 봉패 있사오리까? 무슨 봉패 있사오리까?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내 자식 충심이 그러헌 줄은 내 이미 알았지만은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잠깐 만류하였구나. 에,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내 자식 충심이 그러헌 줄은 내 이미 알았지만은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잠깐 만류하였구나.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허여라. 여기 창조 부분은 별주부 마누라가 아장거리고 나오더니 창 부분이 또 있습니다. 여보나리 여보나리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요. 위수 파광 깊은 물에 양주 마주 떠 맛 좋은 흥미 보던 일을 이제는 다 버리고 만리 청산 가신다니. 여기까지만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렇죠. 네, 이거 뭐 안일이가 굉장히 길고요.
1: 그렇죠. 안일이가 또 또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안일이 부분을 네. 제가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네. 나라에 환각이 없어 약을 구하러 가는디 무슨 폭패 싸우니까.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내 자식 충심이 그러헌 줄은 내 이미 알았지만은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잠깐 만류하였구나.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0: 그렇죠. 멋지는 예. 잘 다녀오라고 하는데 그렇죠. 아내가 만류하네요.
1: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그 아래 저 안일이를 제가 그 오미나 선생님한테 안 들었네요.
0: 안일이에요.
1: 안 들었네요.
0: 아, 그래요?
1: 절반만 하고 제가 안 들었네요.
0: 아, 그래요? 예. 또 있어요?
1: 네, 예, 또 있습니다. 지금 보면 나라에 네. 환우각이 없어 약을 구하러 가는디 네. 무슨 봉패 싸우리까.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내 자식 충심이 그런 줄은 내 이미 알았지만은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잠깐 만류하였구나.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별주부 모친께 하지 크고 침실로 돌아와 부인의 손길 잡고 당상의 학발 보친 기체 편한 오시기는 부인에게 매였어. 라는 대목을 제가 안 드렸네요.
0: 아, 이런. 예, 예. 아, 그러니까 지금 아내 만류 아내 이별 대목인데 아내는
1: 그렇죠. 모친이랑 이별을 모친이, 하고 그냥 간 그렇죠. 걸로 됐습니다. 예. 제가 그 부분을 빠뜨렸네요. 너무 급하게
0: 그랬군요.
1: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아랫부분을 제가 한번 네. 예, 예.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까지가 모친이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당상 돌아오시거든요. 아내한테 그 부분입니다. 별주부 모친께 하지 크고 별주부 모친께 하지 크고
0: 하지 크고 네. 그렇죠. 별주부 모친께 하지
1: 크고 네. 침실로 돌아와
0: 침실로 돌아와
1: 그렇죠. 침실로 돌아와 부인의 손길 잡고
0: 부인의 손길 잡고
1: 그렇죠. 부인의 네. 손길 잡고
0: 네.
2: 침실로 돌아와
1: 부인의 손길 잡고
0: 네.
1: 그리고 당상의 학발 모친 당상은 학발 모친
0: 학발 모친
1: 기

0: 기체 편안하시기는
1: 기체 편안하시기는
0: 그렇죠. 부인에게 매였어.
1: 부인에게 매였어.
2: 학벌그담
0: 학발?
2: 학발?
0: 학발 모친?
2: 모친?
0: 기체 편안하시기는
2: 기체
0: 편안하시기는
1: 편안하시기는
2: 편안하시기는
1: 허시기는
2: 허시기는
0: 부인에게 매였어.
1: 부인에게 매였어?
0: 그렇죠. 부인에게 매였어. 이제 부인에게 맡겼어. 네.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되죠. 별주부한테는 시어머니를 이제 그 별주부 마누라가 좀 잘 어떻게 부탁을
1: 별주부 어머니
0: 받는 거죠. 별주부 어머니를 네. 좀 잘 모셔달라.
1: 네. 이제 별주부 어머니를 지금
0: 그렇죠. 며느리 입장은 이제 시어머니를 잘 모셔야 되는 네. 그런 입장인 거죠.
1: 네.
0: 예, 예. 그렇게 해서 이 앞에 안일이가 끝이 납니다.
1: 네, 네.
0: 예. 다시 한번 그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나라에 환우가기 없어 약을 구하러 가는디 무슨 봉패이 싸우리까.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내 이미 알았지만은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잠깐 만류하였구나.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허여라.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침실로 돌아와 부인의 손길 잡고 당상의 학발 모친 기체 편안하시기는 부인에게 매였어. 이렇게 끝납니다.
1: 네.
0: 꽤 길죠. 안일이고.
1: 꽤 길죠.
0: 쉽지가 않습니다.
1: 길어요. 자,
0: 그러면 한마디씩 좀 따라해 보실까요?
1: 네.
0: 나라에 환우각이 없어. 자.
3: 나라에 환우각이 없어.
0: 그렇죠. 나라에 환우각이 없어.
3: 나라에 환우각이 없어.
0: 약을 구하러 가는 니.
3: 약을 구하러 가는 니.
0: 무슨 봉패이 싸우리까?
3: 무슨 봉패이 싸우리까?
0: 그렇죠. 무슨 봉패이 싸우리까?
3: 무슨 봉패이 싸우리까?
0: 그렇죠. 봉패이 싸우리까?
3: 봉패이 싸우리까?
0: 그렇죠.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3: 별주부 모친 하는 말이
0: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3: 내 자식 중심이 그러한 줄은
0: 내 자식 중심이 그러한 줄은
3: 내 자식 중심이 그러한 줄은
0: 내 이미 알았지만은
3: 내 이미 알았지만은
0: 네가 세상을 간다 하기로
3: 네가 세상을 간다 하기로
0: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3: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0: 잠깐 만류하였구나.
3: 잠깐 만류하였구나.
0: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3: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0: 오, 잘하십니다.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3: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0: 별주부 모친께
3: 별주부 모친께
0: 하직하고
3: 하직하고
0: 침실로 돌아와
3: 침실로 돌아와
0: 부인의 손길 잡고
3: 부인의 손길 잡고
0: 당상의 학발 모친 기체 편안하시기는
3: 당상의 학발 모친 기체된
0: 편안하시기는
3: 편안하시기는
0: 부인에게 매였어.
3: 부인에게 매였어.
0: 부인에게 매였어.
4: 부인에게 매였어.
0: 그렇죠.
1: 부인에게 매였어.
0: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또 잘 부탁을 하고 이제 떠납니다. 창조가 좀 어렵기는 해요. 아래 부분이 창조가. 네. 그래서 창도 아니고 안일이도 아닌 그렇게 곡을 창조라고 하거든요.
1: 네.
0: 자유박입니다. 그래서 별주부 마누라가 이렇게 나와요. 자,
3: 별주부 마누라가
0: 마누라가
3: 마누라가
0: 그렇죠? 여기에서 별주부 마누라가 드러내셨나요? 음을 넣죠? 별주부 마 전에 음을 넣어서 마누라가 되겠죠? 자, 별주부 마누라가 자,
3: 별주부
0: 그리고 나오더니 이렇게 나거든요. 아장거리는 게 그렇게 또 아장아장 거리는 걸 정말 아장거리게 해야 되니까 저희가

0: 그런 겁니다. 아장까지 가겠습니다. 아장. 그렇죠. 그렇죠. 아장. 그리고 자. 거리고 거리고
1: 거리고
0: 나오더니
1: 나오더니
0: 그렇죠. 나오더니
1: 나오더니
0: 그렇습니다. 창조가 또 쉽지가 않죠.
2: 그렇죠.
0: 그렇죠. 별주 마누라가 아장거리고 나온다는데 이것만 해도 지금.
2: 그러니까요.
0: 아니, 정말. 별주 마누라가 자.

0: 자,
1: 암상.
0: 그렇죠? 그렇죠? 아자, 아자. 까지만 갈게요.

0: 그렇습니다. 지금은 가을이 고물 그틀고 있죠. 네. 들고 있지 마시고 가을이 고 가을이 고 나오더니
1: 나오더니
0: 쉬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자유박이기 때문에 박을 따로 그렇게 또 계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괜찮으신가요? 별주붐 하고 음으로 가셔야지 별주붐 안으로 가면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음을 넣어서 별주붐 안으로 가. 자,
1: 별주붐.

0: 나오다니 나오다니.
1: 그렇죠.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자, 뒷부분을 조금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0: 나오다니 했죠? 니 여보나리 여보나리. 자, 여보나리 여보나리.
1: 좋습니다.
0: 여보나리 여보나리. 자, 여보나리 여보나리. 포인트가 여보나리 이여 이여보나리. 요 이가 이를 밟고 가셔야 뒤에 소리들이 잘 나옵니다. 여보나리 이여보나리. 자, 여보나리 여보나리. 세상자
2: 세상.
1: 본인 귀로 잉을 꼭 듣고 가세요. 받침을 세상. 자,
2: 세상
1: 세상 간단말이
2: 세상 간단말이.
1: 그렇죠. 만류하는 거죠. 가지 말라고. 이제 가지 말라고. 가지 마세요라고 지금 만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0: 세상 간단말이 웬 말이요.
1: 이렇게 하면서 슬퍼야 되거든요.
0: 세상 간단.
1: 자,

0: 쉬고 어우 잘하시네요. 애절합니다. 너무 애절해요.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오. 자
1: 세상 간단
0: 하고 입을 벌리고 있죠. 세상 하고 닦여야 돼. 세상 간단 말이 자 세상

0: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지금 나를 두고 간다니요. 그 얘기죠? 예. 그죠? 어, 잘하시네요.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오. 자,
1: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오.
0: 그렇죠?
1: 미수
0: 파광자
1: 파광항
0: 듣고 가셔야 돼요. 본인 귀로 항으로 자 미수까지
1: 미수
0: 파광자
1: 파광 깊은 물에
0: 그렇죠. 깊은 물에 깊어야 돼요. 깊은 물에
1: 깊은

0: 악준비
1: 흠비
0: 보던 이를
1: 보던 이를
0: 그렇죠 그렇죠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 새롭게 뭔가를 제가 강조를 새로운 거를 여기서 또 우리가 배워봐야 될 것이 양주 마주또라는 이런 대목 있죠.
2: 네.
0: 양주에서 방금 야 양주 아래 턱을 옆으로 많이 써주죠. 아구성이라 그래서 양주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야

미보던 이럴 이렇게 가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정말 최대한 디테일하게 천천히 네.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계면이 좀 어렵죠. 그런데 계면을 해야 판소리를 한다 그러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 반드시 여기를 네. 이제 그렇게 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저희들이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나리 여보나리 자

0: 세상 간단 말이 말이요.
1: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막 가는 그 지금 별주부가 잘하긴 하지만 네. 아내가 지금 너무 애틋하거든요. 둘이 종이 엄청 좋으셨나
2: 봐요. 아직 안 애틋하죠.
1: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가는데 지금 네. 그렇게 애절하지가 않으세요. 네. 애절하셔야 되거든요. 세상 간단 말이 말이요. 하지 마세요. 이정서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 간단 말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2: 신나죠.
1: 예, 그러면 지금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지금
2: 네.
1: 만류하는 대목이 아니라 조금 슬픔을 네. 조금 더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세상 간단 말이 말이요.
1: 그렇죠. 다 따라오셨습니다.
0: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요.
1: 자,
0: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요.
1: 그렇죠.

0: 항 하면서 듣고 가세요. 받침을 꼭 듣고 가셔야 됩니다. 항이 아니라 항.
1: 제일 안에 있는 이빨 있죠? 양쪽을 다, 다 물고 있을게요.
0: 이소파과 항. 물고 있을게요. 자.
2: 이소파항
0: 깊은 물에
2: 깊은 물에
0: 그렇죠.
1: 야
2: 야
1: 좋습니다. 야. 조금만 줘. 옆으로 조금만 더 당길게요.

0: 이빨을 꼭 제일 안에
1: 앙주 앙주 마주또
2: 마주또
1: 맛좋은
2: 맛좋은
1: 흠이
2: 흠이
3: 그렇죠. 또 이목이 나왔죠. 그렇죠? 쪼는목이죠.
1: 흠이요. 흠이
2: 흠이
1: 보던 이를
2: 보던 이를
1: 보던 이를
2: 보던 이를
1: 저 이제는
2: 이제는
1: 다 버리고 빨리 청산

0: 가기는 가되 못 입고 가는 곳이 있네. 이렇게 또 얘기했더니
1: 또, 또 맛이 닿네.
0: 그렇죠. 또 그렇게 막 못 보내겠다는 거죠. 가기는 가되 그렇게 못 입고 나는 이런 이렇게 옛날에 추억들이 둘이 그렇게 좋았던 추억들이 많은데 네. 뭐 정말 너무 예, 나는 가기가 사실은 나도 예, 쉽지는 않다. 발걸음이 잘 안 떨어진다 이 얘기일 것 같아요. 네네. 예, 이렇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잘만 따라하시네요. 너무 좋습니다. 예, 이렇게 천천히 또 예,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나라의 환우가 귀없어.
2: 나라의 환우가 귀없어.
0: 약을 구하러 가는 니.
2: 약을 구하러 가는 니.
0: 무슨 봉패 싸우리까.
2: 무슨 봉패 싸우리까.
0: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2: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0: 내 자식 충심이 그런 줄은.
2: 내 자식 중심이 그러한 줄은
0: 내 이미 알았지만은
2: 내 이미 알았지만은
0: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2: 네가 세상을 간다
0: 네가 세상을 간다 하기로 그렇죠?
2: 네가 세상을 간다 하기로
0: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2: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0: 잠깐 만류하였구나
2: 잠깐 만류하였구나.
0: 그렇죠. 만류하였구나.
2: 만류하였구나.
0: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2: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0: 그렇죠. 별주부 모친께 하지 그거.
2: 별주부 모친께 하지 그거.
0: 침실로 돌아와.
2: 침실로 돌아와.
0: 부인의 손길 잡고.
2: 부인의 손길 잡고.
0: 당상 학발 모친 기체 편안하시기는
2: 당상 학발 모친 기체 편안하시기는
0: 당상 학발 모친 기체 편안하시기는
2: 당상 학발 모친 기체 편안하시기는
0: 부인에게 매였어
2: 부인에게 매였어
0: 별주 마누라가
2: 별주

0: 알더니 그렇죠? 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네. 공연을 할 때는 네. 이 창조는 살짝 빼고 네. 바로 여보나리 여보나리 이렇게 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 이렇게 이렇게 있다는 것만 아셔도 굉장히 네. 좋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잘 배워내죠.
1: 되죠.
0: 되죠. 그렇죠. 아장자
2: 아장
0: 응으로 가셔야 돼요. 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응으로 가셔야 돼요. 아

0: 보던 이를 자
1: 맞췄던
2: 밀어주세요.
0: 두 번째 거를 더 강하게. 뭐 그렇죠. 보던 이를
1: 보던 이를
0: 쳐 이제는 다 버리고 이제는 다 버리고

0: 가기는 가되 못 두고 가는 것이네. 그렇죠? 저희가 그 모친 나오는 춘향 모친 나오는 대목에서도 그렇죠? 또 모시는 거. 예, 예, 그렇죠. 예, 예. 바로 아시죠? 예. 언제 와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나는 뭔지 알아서 창자는 뭔지 알아서 언제 와요 가기는 가되 못 입고 가는 곳이 있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네. 자 언제 와요 자
1: 언제 와요
0: 그렇죠. 가기는 가되
2: 가기는 가되
0: 못 입고 가는 곳이 있네
2: 못 입고 가는 곳이
0: 그렇죠. 오, 잘하시네요. 너무 잘하시는데.
3: 너무 많이 배웠네요. 다 배울 것 같아요.
2: 선생님, 안일이부터 네, 언제 거지?
0: 아이, 그렇죠. 예. 아직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하다가,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해드릴까요?
3: 제일 마지막이에요.
0: 예, 예, 예. 예. 너무 급하신가 봐요.
2: 예. 그래, 나 시간이 없으면 또 못하지.
0: 아, 그런가요? 예, 네. 그러면 제가 그 부분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라에 환우가 기 없어 약을 구하러 가는 니 무슨 봉패이 싸우리까?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네 이미 알았지만은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잠깐 발바였구나.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허여라. 별주부 모친께 하지 고고 침실로 돌아와 부인의 손길 잡고 당상의 악발 모친 기체 편한 오시기는 부인에게 매였어. 별주부 마누라가

0: 네.
1: 좋네요. 네. 아, 그러니까 이 판소리는
0: 네.
1: 1인 그
0: 오페라죠.
1: 창작가의
0: 1인
1: 오페라 연극이잖아요.
0: 오페라죠. 그렇습니다.
1: 뭐 어떤 때는 보면 막 연극 속에 주인공이 되었다가
0: 그렇죠.
1: 또 옆에서도 관객이 되기도 하고
0: 그렇죠.
1: 뭐 가기는 가되 못 잊고 이런 거랑 그냥
0: 그렇죠.
1: 또 그냥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0: 아이, 그렇습니다.
1: 극이잖아요. 좀
0: 예.
1: 그래서 매력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아이고,
1: 네.
0: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1: 네.
0: 많이 진도를 좀 나간 것 같습니다.
1: 네.
0: 물론 집에 돌아가셔서 연습하실 때는 정말 쪼개서, 정말 다 쪼개서 처음에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조금씩 한 잔락씩 붙였다가 처음부터 여기까지 연습을 정말 무한반복 하셔야 될 수.
1: 그럼요.
0: 있지
1: 그러니까
0: 않을까요?
1: 우리가 이 40분 안에서 선생님이 그냥 같은 걸 반복으로 지금 따라 부르기를 하잖아요.
0: 예, 그렇죠.
1: 근데 그걸 집에 가서 익숙하게 하려면은 정말 그것도 무한 반복으로 들으셔야만이
0: 맞습니다.
1: 한 시간에 다 배워내는 게
0: 아유,
1: 아니에요.
0: 그렇죠.
1: 판소리는
0: 절대.
1: 그렇게 배웠으면 누구나 다 판소리 배웠죠. 네, 판소리가
0: 쉽지
1: 어렵다는
0: 않습니다.
1: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0: 예.
1: 그 시기비색이나 그 창조만 보더라도 별주부 마노라가 아장거리고
0: 그렇죠.
1: 나오더니 이 부분만 뭐 정확하게 하려고 해도 굉장히
0: 쉽지
1: 예,
0: 않죠.
1: 쉽지 않죠. 근데 어떻게 연습하고 배우냐에 따라서 터득할
0: 그렇습니다.
1: 수도 있고요. 예,
0: 예.
1: 그래서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네. 자, 오늘 수고
0: 수고
1: 많으셨습니다.
0: 많으셨습니다.
1: 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 수군가 중 아내 이별 대목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엄밀한이었습니다.
2: 한 곳을 바라봐 또한 짐승이

주던 일을 이제 넌 다 버리고 만리 정산 가신다니 인제 가면 언제 와요. 가기는 가되 못 입고 가는 것이 있네.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필요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은 3곽을 사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및 준해각 신약대학방 본점입니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합니다.
1: 매일 오후 2시 40분부터 3시 사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운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운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안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 심장병 전문 치료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농주 치료 놓고 말하겠다면 심장병이라서 심장에서 심장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폐경락은 떠날 수 없는 주요한 장기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기혈이 잘 수통되게 하고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의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그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늘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서 가강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병 환자들은 왕왕 심폐의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심폐의 홀성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심장병 환자들이 기본으로서 범하는 심각한 일종 중에서 말하는 증상에 관한 학설에 속합니다. 임상표현은 무엇인가? 가슴이 침침합니다. 심폐열이 심한 구체 증상. 기침을 잘 깃습니다. 가래가 성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합니다.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거칠하죠. 이러한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왕왕 심폐열이 심해갖고 거기에 대한 유관치료를 한다는 것이 엉뚱한 단순 폐경락에 관한 치료만 한다면 좀 낫다가도 얼마 가지 않으면 원상태로 다시 되돌림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건은 심폐, 심장과 폐열로 나타나는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적절히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권한다면 초운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며 상술한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지 않을 수 없으면서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 거의 적거나 없는 이러한 특점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전문가 뭐 선생님 강의 듣고서는 좋은 정신화를 해서 써먹기 시작한 지 어제는 5달 넘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어떠세요? 예. 5달 복용했으면 예. 한계료정 넉넉하게 넘짓하게 이렇게 복용하셨네요. 예.
2: 예, 예. 한계료정 넘습니다. 어제 먹었는가 뭐 심장에 이게 자꾸 후두두둑 떨립니다.
1: 예, 예.
2: 예, 그리고 그 전문가 뭐 그 신조통도 있어가지고서는 계속 그 뭐 잠자기도 이래 잠자기 지금 도란도 끼도 바꾸고 그래서 그것도 손바닥으로 자꾸 두드려 있습니다.
1: 아, 예, 예.
2: 예, 그리고 저 심율이 또 대단히 빠르고 전문가 1분에 120도 지금
1: 예. 어, 위험심률에 예. 속합니다. 예.
2: 예, 예, 예. 그래서 병원에서도 주의 사람이 그 전문가 뭐 그런 거 저 그 단지가 계속 그런 말이 없고 댕기나 보게.
1: 예, 예. 90만원 계속 가족 단위.
2: 예, 예. 예.
1: 구급하는 약이죠. 예.
2: 예, 예, 예. 굉장히 그 전문가 이 정신만 먹기 시작해서부터 효과가 이게 중약인데 빨리 나타났대다. 그래.
1: 그렇습니다. 예.
2: 예. 이 부작용도 없고 전문가 뭐 어, 그런 게 먹기 시작해서부터 이 마음이 속이 좀 편해지고 그 다음에 이 신용도 좀 제대로 돌아오고
1: 아 어, 그랬어요? 예.
2: 그렇게 됐습니다.
1: 예.
2: 예. 그래서 내 뭐 그리고 전 정신만인 이약 놓고 말할 적에 그 전문가 어, 값도 그렇게 그 좀 값이 더 비싸지 않고
1: 아 그렇죠. 예예. 예.
2: 예. 고요 중주 때다에
1: 예 그렇습니다. OTC 국약입니다. 부신 몽약 몽약에 속하고 예예. 예.
2: 예, 몽약, 예. 어, 그래서 내 조명감 뭐 좀 완전히 나을 때까지 먹으려고 또 주문하겠습니다.
1: 예, 본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게 다면 심장병 치료에서는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효과 아주 좋습니다.
1: 예, 예. 건강 바랍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은 그랍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초원 정신환 씨는 환자입니다.
1: 예.
3: 전이 정말 세계로 청소했습니다. 처음에는 예, 그저, 이 무슨 약이 무슨 그 광고약을 먹어도 쓸데없다고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예. 야, 하도 지내봐, 뿔깐 누워있다가, 이거, 세 터, 쌀까나 한 터도 딱 한 달 됩니다. 그래, 이바이 냄새 나고, 아 가슴이 올라숨 내리숨이 바르시지 아시지 못하고 밴드사기 눕지 못하고 매산질 땀은 식은 땀이 얼마나 가신가
1: 예.
3: 가슴은 바늘 쏙쏙쏙 찌르는 것처럼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야 이렇게 아픈 게 정말 아파본 사람이라 알지 모르지 이 안에 예. 냄새라는 게 어떻게 나는지 온 집안이 내 냄새밖에 없는 어허, 것 같답니다.
1: 어허, 예. 어허, 그렇죠. 그땐 다 답답하지요. 예.
3: 예. 예, 주변도 그시 네 개, 다섯 개씩 쓰니까 나 그시 얼마 그래가지고 예. 난 하나도 다 못 썼는데 그래 이빨이란 게 얼마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게 이거 한 달 먹을까 하나 하나 지금 소실되니까
1: 예.
3: 우선 먼저 어림지 나던 게 이렇고 혈압 조절이 잘 됐고 밤잠 잘 자고 그러고 그런 또 어느 경우가 이빨 고소 아프던 게 이렇고 고소하던 게 그게 나사지고. 소화가 잘 되는 거, 밥을 잘 먹고.
1: 어, 심장병 치료했는데, 예. 예,
3: 예,
1: 예. 그렇죠.
3: 그리고 혈압 조절 잘 되는 거, 밤잠 잘 자고, 몸이 헷갈아집니다. 전구만 그, 걸지 못했습니다. 발도 뛰지 못하고.
1: 그렇죠. 무거웠어. 예. 발이 무거워. 다리 무거웠어.
3: 얼마 더울지 예. 모르겠습니다.
1: 예.
3: 그래, 새 생명을, 새 청춘을 얻은 것 같습니다.
1: 어,
3: 그렇잖아요. 계속 장기적을 쓰고, 어, 떨구지 않으려고 지금 또 아까 배달받았구나.
1: 예, 예, 예. 건강 기원합니다. 열심히 쓰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배달 전화번호 33-5번입니다.
3: 네, 5번, 예.
1: 5개 5번, 예. 건강 기원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예. 예. 예. 이 정신말을 예. 우리 언니는 잡수고서 막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야, 어서 우리 언니는 신장병이 있으니 어서는 한 15년 됩니다. 항상 그래서 가슴 침침하고 예. 농촌되냈고 돈 없이 치료를 못하고 그래서 지금 지내와서 우리 아들집이 지금 와있는 게 야, 아들 주문좀 가보면 그냥 가슴 답답하고 숨이 차고 예. 근데 그래서 어떤 혈압을 내 제가 보면 혈압이 그냥 높단 말입니다.
2: 네.
1: 혈압이 그냥 어때는 고혈압이 175 그다음 저혈압이 100 한턱 대고 쪼가고
2: 무슨 혈압인데요? 예예
1: 저가 무엇을 썼으면 그러니까 그냥 예 그리고 심혈은 어쨌거나 그냥 심혈을 항상 90을 좋아해서 110, 120 그러니까 숨이 답답해서 그래서 가슴 뜯으면서 그래. 가슴이 답답하다고 그냥 그러는데 그러게 그래 거기에 대한 약속 사야지 약 빨갛다 다 먹을 때는 좋던데 그렇게 어제 인사하고도 밥 먹기도 하고 오고 그래서 병원으로 또 쓰게 했으면 그래 알려드린 게 내가 그래 야, 이 우리 집 아바이라면 내가 이 손정신화를 먹고 지금 심장이 이렇게 나쁘던 게 많이 좋아서 잡사하라 하거나 처음엔 동해야 게 너무 바쁘거나 잡수게다 하더라 말이야. 그래서 먼저 예, 세통 잡쌌는데 그래서 잡수고 저통부터 숨이 찬 게 숨이 아예 차도 하던가.
2: 예.
1: 그래 이 조명서를 보니까 원래 몽고약이지
2: 몽고약의 석가리
1: 이것도 중요한 중약대로 되고
2: 예.
1: 그리고 또 어디 실험장 받은 고여순주가 있고 이런 약을 아니 뭐 어떤 약 먹게 하는 그런 야 그래도 어른이 그 고여순주가 뭔지 그것도 모르지만 이게 중요한 약대로 그런 약이 이렇게 하고 좋다가다 그럼 그리고 요즘에는 그냥 다리하고 손등 발등 낯이가 그냥 띵띵 부서지게 그 이 약 잡수고 벌써 두통도 잘 잡는데 부신 게 쏙 내리지 않고
2: 그렇죠 예예 예. 바로 그렇습니다
1: 예, 발등에 다 부숭이 어디 사라지면
2: 심장병 자체가 예. 그렇게 부숭이 생깁니다. 예예. 예. 풍습사 심자이라고도 중의에서는 하는데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기본으로 심장 자체가 건파체 피가 제대로 들어가서 모든 심장혈을 내고 해서 건파체 공능이 가강되는 차원에서 심장 공능이 좋아지게 돼 있고 그런 게 바로 허상 연계성이 강한 이런 장기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래서 붓는구나.
2: 네.
1: 예, 지금 우리 분위기 약간 내렸습니다. 많이 한 절반은 내린 것 같습니다. 부승이니까 우리 부디 사는 게 좀 많이 나다 하죠.
2: 네, 그렇죠.
1: 야, 우리 언니는 이제 이렇게 중요한 약들 만들었길래 이렇게 효과도 이제까지 먹은 중약 중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지금.
2: 그렇죠. 여기 약재들은 제가 늘 말씀드린 희귀 진기 약재에 속하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1: 예. 요즘은 혈압 조절을 잘 되지 심장 그렇게 콕콕 뛰면 아프던 그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면서 이번 할 때는 저래 9통 쌌어 그래서 다른 약 이 약만 지금 쌌겠다
2: 아 예 그렇게 예, 쭉 길게 견제하라 하셔 예예 예. 예,
1: 오늘이 다 달아받으시오
2: 예 9강의 세강이게 되면 넉 달 동안 복용하시는 사이게 되면
1: 예, 그래 뭐, 그래
2: 많은 뭐, 효과성 나타납니다 예예
1: 예. 예, 약 영 좋다고 영 호흡이 대단합니다
2: 예 그럼요 예, 예.
1: 오늘 배달 받기
2: 쉬어요. 예, 배달자로 모두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천성심만을 쓰고 있습니다.
2: 예.
3: 그저의 심장이 나쁘나가 그저의 그저 그 눈이 떠는 것 들면 그저 떨립니다.
2: 그렇죠.
3: 예, 예. 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화 소리도 날리고 예. 저쪽 하면서 사람이 나오는 거 보이 알면도 와닥닥 놀라고 그렇지 한마디도 와닥닥 놀라고 이랬습니다.
2: 예.
3: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2: 심장병으로 쉽게 놀랍니다. 예.
3: 예. 그리고 예. 그래서 가슴 계속 침침하고 예. 답답하고 예. 잘 때면 숨이 안 올라오고 이런 게 일상생활도 싹 없어졌습니다.
2: 예. 예.
3: 예. 그리고 혈압도 그것도 정사되고 예. 또 잠은 못 잤습니다. 10년 넘게.
2: 예.
3: 그래서 안 되면 아프소를 먹었는데 지금 용잠도 안 잤어요.
2: 그렇죠. 심장 공능이 좋아지니까 신수의 자는 연수이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이게 심장 공능이 조절돼야 눈도 제대로 잘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3: 예. 그리고 입소리에 퍼렁퍼렁했습니다. 근데 불구스량이 됐습니다.
2: 예. 산소 부족입니다. 심장혈의 예. 산소 부족.
3: 숨이 차던 것도 예. 숨이 차지 않고 그다음에 또 이 계속 기침이 짓습니다. 목에 가려만하면. 이 양순이 기침도 싹 커도 얘 가려도 싹 없어졌어요.
2: 심폐혈이 심한 구체 증상들이 개선을 가져온 겁니다.
3: 예, 선생님 이렇게 효과적이 예. 나는 계속 오래 좀 쓰다가 또 하고 오늘 배달 받겠습니다.
2: 예, 열심히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2: 예.
0: 네.

0: 네,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수고하십니다.
2: 예, 안녕하세요.
1: 예, 저도 이 초원 청신 나는 이 심장이가 그저 문소리 놀라고 전화 별 소리도 놀라고 야 어쨌든 말했는데 그래도 자꾸 이 나쁜 악간에 자꾸 꿈이란 게 악몽이 들어오고 무슨 맞다나 그럴 때마다 이 가슴 팽인데 그저 전화기에 더하다만 왜 전화기 숨쉬던 병 어떨 때 베개를 막거나 한단 말이야. 허리 구부려 때리면 뭐 좀 바꾸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어쩌든지 얼리 숨이가 자꾸 얼리 시장 바쁘다만 한다. 그럴 때마다 그 단기약 먹고 있다만 그 가지고 그 시두구다가 그 다음에 이 약이 이 청신이 나온다 이거 썼는데 얼마 안 써서 벌써 효과 뚜하게 남아온다. 그래 꾸준히 써보니 어쨌든지 아, 나순이 괜찮은 시간 가서 낫더라만. 그래, 어제 내 야도 딸 썼는데, 지금 무슨, 아무리 무슨 말 따서 다하자니, 어째, 숨에 차라만.
2: 그래,
1: 옛날에는 그게, 어제 급하고 뭐, 몇 발자를 먹고 자꾸 앉게 되고 숨 차서, 이랬는데, 이 정사가 영, 지금, 깨끗이, 마스터라면,
2: 예.
1: 그래서 이놈에 뒤에, 이거, 내 뿌에 아니라, 우리 그 가정에서 또, 세 분이나 지금 쓰는데
2: 예.
1: 이거면 이제 이어야 될 까고 배달 받아서 예. 그래 쓰다 보겠습니다.
2: 아 그렇게 하셔. 예.
1: 예.
2: 건강 기원합니다.
1: 예 안녕.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2: 심장병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움직이면 숨이 많이 산 이런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하품도 잘합니다. 무엇 때문에 숨이 찬 원인 자체는 심장혈의 산소 부족을 의미합니다. 산소가 40% 모자라면 쓰러집니다. 70% 모자라면 쓰러졌다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병이 100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 심장병 치료했는데 고혈압이 해결받으셨다는 분들이 비례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장병으로서 적지 않은 분들이 반드시 누워 자기 힘들어합니다. 반드시 누워 자자면 누가 내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 같은 감을 느고 모자 위로 반드시 누워도 다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는 심각한 경우에는 베개를 안고 그리고 택을 베개에다 또 몇 개 놓고 고이고 앉아 주무시는 분들도 다 계시고 있는데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 반드시 누워 자는 차원이라 하게 되면 기본으로 심장의 머리끝부터 발끝에 갔던 피가 쉽게 심장으로 돌아와 심장 부담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서 누워있기 힘들어서 앉아 주무시는 이런 표단도 생기게 되어 있는데요. 정상이라 말하면 누워서 반드시 측으로 다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치료하게 되면 이런 국면은 타개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위에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입술이 새까맣게 질립니다. 우리 추울 때 서 옛날에 농촌에 내려갔을 때 보게 되면 콩거리를 할 때 보게 되면 하양했을 때 보게 되면 아주 추울 때 어기어기 쳐다보게 되면 입술이 새까맣습니다. 무엇 때문에? 추우니까 산소가 심장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입술이 새까맣게 질리는 이런 표현도 생기는가 하며 혀끝이 재빨갛게 질리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심장혈이 바로 혀끝이 빨개지는 이런 증상, 입술이 새까맣게 되는 이런 증상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심률은 60부터 100차 1분 안에 이게 증상 범위라 하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60차 벗어져서 1분에 7, 80차 자하면 되고 너무 떨어져 40몇 차 빨리 떼서 100, 20, 30차 위험 심률에 속합니다.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하품을 많이 하고 머리가 아프고 악몽에 시달리고 쉽게 놀라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배가 아픈 등 증상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무료 배달 번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및 준해각 신약대학방 본점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관철 주제 강조가 우리 주에서 있었습니다.
3: 우리 주 기존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이 전면적으로 시작돼 현재 전주 55개 시험점 대상 중 23개 공사가 착공했습니다.
2: 2026년 대학 입시가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주 7,759명의 수험생은 이 인생의 큰 시험에서 자신만의 청춘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관철 주제 강조가 10일 우리 주에서 있었습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선전강연단 성원이고 귀주 민족대학 당위위원, 중화민족공동체 연구중심 부주임인 소회가 특별 강의를 했습니다. 강조에서 소회는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의 중대의 충분히 인식,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주요 내용 정확히 파악,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선전관철사업 심층실시 등 내용을 둘러싸고 강의해 전주 상하가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깊이 학습 리해하고 전면 관철 실시하며 엄격히 준수 집행하는 데 유력한 지도를 제공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대한 습헌병 총석의 중요 사상을 체계적으로 종화하고 당의 100년 민족사업 이론과 실천 성과를 정련했으며 문화공감대, 상호융합, 발전, 공동부유, 협동, 공동치리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제도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전주 각급 각 부문에서는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전면적이고 효과적인 실시를 잘 들어주는 것을 민족사업을 강화 개진할 때 대한 습헌병 총석의 중요 사상,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및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에 관한 습헌병 총석의 중요 론술 학습 관찰과 긴밀히 결부해야 합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독특한 법률적 지위와 법치 기능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재화, 심화, 전화에 공을 들여 법에 따라 민족 사무를 지휘하는 능력 수준을 부단히 제고해 전주 광범한 간부 대중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더욱 유력하게 인도하고 우리 주의 민족단결진보 사업이 부단히 새로운 성과를 거두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각 부문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학습선전을 목점이 근무한식의 중요 정치 임무로 삼고 법을 존중하고 배우며 법을 알고 활용하는 짙은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야 합니다. 당원 간부 학습 양성을 알심지로 조직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리론학습 중심조, 당학교 행정학원, 양성 세 가지 회의 한 개 수업의 중요한 학습 내용으로 삼아 차례를 나누어 간부 륜번 양성, 연구 토론 교류, 특별 강좌 등 활동을 전개,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법률 조항, 법정 직책과 사업 요구를 정밀하게 장악하도록 교양 인도함으로써 신시대의 민족 사업을 잘하는 능력 수준을 부단히 제고해야 합니다. 청소년 교육 교수를 참답게 다잡아야 합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대학교, 중소학교 사상정치 수업 교육체계 융합시키고 사례 교수, 주제 실천 등 교수 방법을 유연하게 채택해 청년 학생들이 참관, 학습, 실천 과정에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을 마음속 깊은 곳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해야 합니다. 사회면의 선전법률 보급을 광범위하게 전개해야 합니다. 기층 선전 강연, 온라인 선전 등 다양한 형식을 종합적으로 운영해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선전이 기관, 향촌, 사회구역,

0: 학교, 기업, 종교 활동 장소에 들어가도록 주동하며 대중들이 좋아하는 형식으로 법률 보급 선전이 깊고 실속 있게 진행되도록 주동해 전 사회가 민족 단결 진보 사업에 공동 참여하고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을 공동 추진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각 부문에서는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요구를 민족사업 전 과정 재반 분해에서 관찰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법치 사유와 법치 방식으로 민족사업을 전개, 우리 주의 민족단결진보사업이 시종 우세를 유지하고 앞자리에 서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관련 제도 기재를 완성해야 합니다.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요구에 엄격히 대조해 립법, 수정, 폐지, 해석 사업을 통괄적으로 잘하며 우리 주의 민족사업 관련 지방성 법규 단행 조례를 다그쳐 정리하고 부적합한 내용을 제때 수정 조정해 우리 주의 민족사업이 의거할 법이 있고 따를 규정이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민족단결진보 건설을 규범화해야 합니다. 법제의 궤도에서 전국 민족단결진보 시범주를 건설하는 것을 견지하고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관련 규정과 시범주 건설사업 평가 체계에 대조해 광범위한 육성, 우수 선별, 심사 등록, 재고 입선, 추천 신청의 사업 기재를 완성함으로써 재반 건설 임무의 락착, 실시를 추동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민족 관련 모순 분쟁을 해소해야 합니다. 법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 모순 분쟁을 조사 해소하면서 분쟁 성격을 정밀하게 확정하고 문제의 속성을 분명히 하며 안전 관련 위험 순환식 조사 해소를 깊이 전개해 여러 민족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법에 따라 보장함으로써 우리 조 민족 사무의 법치화, 정밀화 질의 수준을 부단히 제고해야 합니다. 강조는 화상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영 호가복의 위탁을 받고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동전부 부장인 석기화가 강좌를 사회했습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선전강련단 성원, 성민족사무위원회 관련 책임자, 주급 관련 지도 일꾼, 주직속 관련 부문 책임자,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수립 양성학원 교원 대표 등 130여 명이 주회의장에서 회의에 참가하고 각 현시에 분회의장을 설치했습니다.
1: 우리 조 기존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이 전면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재 전주 55개 시험점 대상 중 23개 공사가 이미 착공했습니다. 전주 각 가도와 사회구역에서는 조사, 정책 선전, 협조 업무를 참답게 수행하면서 이 민생 혜택 사업의 락착, 실시를 안정적으로 추동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작업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 연길시에서는 미리 포치했습니다. 현재 연길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국에서는 83개 주택 단원을 대상으로 시험점 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강기 및 관련 부대시설 기업 2개를 유치해 현지 공장을 세우게 함으로써 산업 지탱을 튼튼히 다졌고 전면적인 기초 실태 조사를 실시해 승강기 추가 설치 조건을 갖춘 주거단지 201개, 아파트 934동, 주택 단원 2901개를 정리했습니다. 올해 4월 말에는 연길시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실시 세칙을 내와 전시 승강기 설치 사업에 실행 가능한 제도적 보장을 마련했습니다. 가도와 사회구역 사업일꾼들이 승강기 추가 설치 정책과 업무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돕기 위해 연길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국에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1대1 지도와 양성을 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 가도와 사회구역은 전담 사업반을 꾸려 현장 방문과 조사를 진행하고 정책을 해석하며 주민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걱정을 해소해 민의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은 주민들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연길시 진학가도 3조 주거단지에 20여 년째 거주하고 있는 도녀사는 이번 정책 시행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기 불편한 문제를 해결할 희망을 보았습니다. 연길시 진학가도 3조 주거단지 주민 도용방입니다.
2: 其实我们的
1: 예전부터 승강기 설치를 희망했습니다. 성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국에서는 물론 가도와 사회구역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 우리는 아주 기쁩니다. 먼저 이 민생 혜택을 받은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습니다. 노인들은 승강기 설치를 바라고 젊은이들과 저층 거주자들도 노인들의 불편을 이해해줘 주민 90% 이상이 설치에 동의했습니다. 자금 확보 면에서 연결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국에서는 국가 정책에 따라 이번에 승강기 403대 분량의 초장기 국채 자금을 신청했는데 이 자금은 두 가지 류형의 민생주택에 정확히 지원됩니다. 4층에서 6층까지의 주택은 25만 원, 7층 이상 주택은 30만 원을 보조해 대상 건설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분담 기준을 낮췄습니다. 연결시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국 로호 주거단지 개조관리办公室 사업일꾼 장욱입니다. 올해 총 403대의 승강기 추가 설치 작업을 신청했고 올해 29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83대를 시험점 작업으로 선정했으며 6월 30일까지 모든 시험점 작업을 전면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 각 주거단지와 연계해 주민들과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연말 전에 모든 기초공사를 마치고 일부 승강기 부재 제작도 전부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기존 주택 승강기 추가 설치 사업을 연변 아름다운 생활 10대 공정에 포함시켰습니다. 현재 승강기 추가 설치 조건을 갖춘 주택 단원 8,516개를 조사했고 길사판 플랫폼을 통해 주민 의견 5,125건을 수집했으며 대상 822개를 신청했습니다. 동시에 수리 자금, 공적금, 승강기 추가 설치 전용 대출 등 다양한 자금 조달 경로를 확장해 주민들이 조속히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0: 6월 9일 오후 마지막 시험이 끝나는 종소리와 함께 2026년 대학 입시가 정식으로 막을 내리면서 수많은 학생들이 꿈과 땀이 깃든 고중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우리 주 7,759명의 수험생은 이 인생의 큰 시험에서 자신만의 청춘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왕가흔 기자입니다. 여기는 연교시 제1중학교 시험 장소입니다. 대학 입시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담긴 도전입니다. 수험생들은 이를 위해 수많은 주의 노력과 수차례 모의고사의 단련을 거쳤습니다. 대학 입시는 단순한 지식의 겨름을 넘어 청춘을 단련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곧 인생의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고 대문이 열리자 수험생들이 물결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담에서 벗어나 가벼운 발걸음으로 부모에게 달려가는 학생도 있고 친구들과 함께 환호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홀가분함, 자신감과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수험생 왕각입니다. 매우 기쁘고 설렙니다. 긴 방학과 다가올 대학 생활이 정말 기대됩니다. 바라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앞길이 찬란하길 바랍니다. 수험생 김준성입니다. 모든 시험이 끝나 정말 기대됩니다. 3년간의 학습 성과를 홀가분하게 기다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공장사가 되는 것이 꿈이고 자신의 취미에 맞춰 인생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겠습니다. 수험생 류계원입니다. 시험이 끝나 무척 기쁘고 들뜹니다. 모교에 감사하고 출국 곁에서 응원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3개월의 방학 동안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대학 입시에는 수많은 가정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시험장 밖에는 미리 와서 기다리는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꽃과 선물을 들고 3년간 분투한 자녀와 학생들을 기다렸습니다. 수험생 가족 헌혜사입니다. 외손자의 대학 입시 때문에 심수해서 돌아왔습니다. 이 꽃은 678이라는 숫자로 합격을 기원하는 의미입니다. 외손자가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하길 바랍니다. 수험생 학부모 왕녀사입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미래입니다. 아이가 점점 더 잘 되고 마음껏 날아오르기를 바랍니다. 대학 입시는 끝났지만 꿈을 향해 분투했던 나날들은 학생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들의 꿈을 향한 새 여정은 이제 새로 막을 열었습니다.
1: 연결시 인민검찰원에서는 일전 미성년자 검찰 사업 소식 공개 회 결과를 거뒀습니다. 연결시 인민검찰원 제5 검찰부 주임 김견합니다. 연결시 인민검찰원에서는 전국 미성년자 검찰 사업의 발전 방향을 단단히 파악하고 연결시 당위 정부의 청소년 사업 포치에 초점을 맞추며

0: 마법 사건 처리 주요 책임 주요 업무를 이행해 미성년자 관련 모든 사건을 고품질, 고효율로 처리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종합 직무 수행 질의를 심화하고 4대 검찰 업무에서 융합적으로 힘을 대는 것을 강화하며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교정 안전, 가정 보호, 어려움에 처한 아동 보장 등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춰 검찰 감독으로 업종 치리와 사회 치리를 주동할 것입니다. 연결시 인민검찰원에서는 계속해 디지털 미성년자 보호 모식을 혁신하게 됩니다. 자체 연구 개발한 연결 미성년자 보호 위챗 미니 응용 프로그램에 의탁해 미성년자 권익 침해 단서 신고, 접수, 처리, 반영의 폐쇄 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디지털 수단으로 보호 효능을 제고합니다. 동시 부문 간 협동을 심화해 미성년자 사법 보호의 전문화, 규범화, 사회화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수호하게 됩니다.
1: 2026년 연변주 제3회 기배구 엘리트 초청 시합이 일전 안두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시합은 주 사회체육관리중심에서 주최하고 주 기배구협회에서 주관했으며 남녀 청년조, 남녀 중년조, 로인 혼합조, 중청년 혼합조 4개조로 나누고 6개 외지팀을 초청해 180여 차례의 경기를 치렀습니다. 경기에서 각 참가팀은 뛰어난 협력과 왕성한 투지를 보여주면서 단결분투의 체육정신을 충분히 과시했습니다. 이틀간의 시합을 거쳐 최종 연결 소매과즙팀, 길림가면팀, 군춘 우위팀 등이 각 조별 1등을 차지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연면주 인재유치 프로젝트가 사회를 대상해 우수 대학 졸업생을 모집합니다. 주 본급에서는 인재 기업 지원 일터를 이용해 21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각 현시에서는 사업편제를 이용해 146명을 초빙할 계획입니다. 2026년 중국 자전거 주행대회 및 길림성 길선 331국도 변경 자전거 주행대회 도문역의 원활한 개최를 보장하기 위해 도문시에서는 일부 도로에 临时교통관제를 실시합니다. 관제 구간에서는 모든 차와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됩니다. 이번 도로 봉쇄 기간은 6월 13일 오전 7시부터 점심 12시까지이며 봉쇄 구간은 도문시 신화변경파출소부터 백령불화까지 구간으로 두만강 광장, 철도 공문, 일광산 산문, 월청진 여러 행정촌을 포함합니다. 관제 기간 통행차는 훈춘 울란호토 고속도로 삼령리 국도 연결 방향으로 우회할 수 있습니다. 노래와 함께하는 연결여행 2026년 전국 대학생 가수대회 준결승이 일전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전국 예선을 통과한 20명의 대학생 가수가 실력을 겨룬 끝에 현장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국 10강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6월 13일 동북축구연맹전 제2라운드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은 원정에서 심양 대표팀과 맞붙게 됩니다. 6월 8일 심양팀 감독 고명기는 인터뷰에서 연변팀은 투지가 강하고 체력이 좋은 것이 특징이라고 하면서 이번 경기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신금철이었습니다.
2: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4: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용일 작사, 김창근 작곡의 꽃떡 사랑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운 꽃을 닮아서 꽃떡인가 꽃나비 춤추며 날아온다오. 처녀의 알찬 솜씨 담긴 꽃떡은 어여쁜 한 송이 꽃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향기롭고 맛좋아 꽃떡인가 꿀벌이 반기며 찾아온다오. 처녀의 고운 마음 담긴 꽃떡은 언제나 달콤한 꿀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 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아낌없는 지지와 신뢰에 보답하고

0: 우기대학방 2층 회원 중심이고요. 문의 전화는 501-7444번, 501-7444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0: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림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허선생님과 함께하는 장약 심내방에 대한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 실 전화 이용해서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저 하브로드에 있는 우리 장약 심내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이 장약 심내방은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서상이 설상고원 지구의 진귀한 야생약재를 가지고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추출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흡수가 아주 빠른데 2초 사이에 흡수됩니다. 예, 그리고 이 환자분들 지금 약을 선택할 때 보면은 약의 대원을 잘 봐야 됩니다. 예,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이 장약 심내방은 아주 높은 곳이 서상이 진귀한 야생약재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홍경천은 5,400m 이상에서 자라는 이런 약재들입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서상에서 연황금이라고 불리우는 서상이 야생약재의 네 가지가 또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장약 심내방은 아주 약재가 그런 좋기 때문에 항상 이 좋은 약재가 좋은 치료 효과를 낳는 법입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내방에 보면은 전신이 경락을 통하게 하는 이런 처방이 들어갔고 또 혈전을 녹여주는 처방, 어혈을 풀어주는 처방하고 혈압이 높다 낮다를 조절해주는 처방하고 진액을 만들어주면서 비위하고 간을 치료해주는 처방하고 풍한습을 빼주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콩팥이 기능도 높여주고 관절을 튼튼하게 해주는 이런 처방이 또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뇌신경이 파손된 것을 수복해주면서 신경계를 치료해주는 7가지 처방이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호약 효력을 더 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뿐만이 아니고 장약 심내방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핵심 성분이 들어갔는데 하나는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 효소로 추출해가지고 뇌신경을 빠른 속도로 수복해주고 활성화시켜준다. 예. 그러면서 신호전달을 제대로 해주죠. 예. 그리고 이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는 세계의학계에서 공인하는 독특한 신경재생제입니다. 예. 그리고 다른 한 가지 특수한 핵심 성분은 새로운 치료 방법인 여기 파핵용지효소의 아주 독특한 이런 그런 파핵용지효소 성분이 아주 독특합니다. 예. 이런 파핵용지효소를 추출해가지고 뚫어주고 용해시켜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 용해시켜준다는 게 녹여준다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인체에서 가장 기본인

0: 일행을 맑게 해주면서 혈관 속에 침투되어 있는 미세혈증까지 녹여준다. 예. 예, 그러면서 미세순환이 잘 되게 하기 때문에 인체의 큰 혈관, 작은 혈관이 예, 이 모세혈관을 말하는데 이 모세혈관은 머리카락이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예, 이 머리카락이 머리 대뇌에 있는 이 모세혈관이 그리고 약하지요. 예. 이런 작은 혈관이 막히는 것도 막아주면서 아, 심장이 혈류량을 증가해가지고 심근세포를 격활시켜주고 아, 심장이 에너지를 많이 보충해주고 내 혈관이 혈류량도 증가시켜준다. 예.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어, 제가 지금 심내방 먹고 있습니다.
0: 예.
2: 예, 1년 3달 먹었습니다.
0: 아, 어, 예.
2: 예. 오래 먹었습니다. 혈압이 예. 높아서, 예. 혈압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저는 혈압이 이렇게 높기도 높지만, 이렇게 파도 심하단 말입니다. 자꾸, 저, 고정되지 않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래가지고 고사 많이 했습니다.
0: 예.
2: 그 혈압약도 예, 세 가지를 먹었습니다.
0: 아.
2: 그러면, 예, 그러면서 그래 놓으니까, 그, 저기 뭐니까, 부작용도 많아가지고 고사용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예. 방송 이렇게 들었단 말입니다. 선생님 강의를 며칠 동안 열심히 들었습니다. 듣고서
0: 예.
2: 이 이야기가 서장에서 난 이야기라니까 예. 아, 영 호기심이 동하고 믿음이 가더란 말입니다. 장약이에
0: 예.
2: 아주 이렇게 고환기되고 저기 오염이 없는 데서 나는 천년 약재로 만드는 장약이라니까 예. 믿음이
0: 맞습니다.
2: 가서 썼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약이라는 거는 재료가 아주 중요하지 뭐. 그러니까 예.
0: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게 대원이 예. 중요하죠. 예.
2: 예. 효과가 좋대고 뭔가 예.
0: 그게 좋은 약재가 좋은 효과를 낳는다는 게 그게 다 그 약재가 좋아야 많이 그 많은 효과를 낸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 예. 예. 그래서 미꾸설이 한 단 날 썼는데 쓰다 보니까 이렇게 혈압이가 이렇게 자꾸 받아 있던 게 이렇게 안정돼 가지고서 혈압 조절이 잘 되더란 말입니다. 예.
0: 예.
2: 예. 그래서
0: 잘 되죠.
2: 그 예, 잘 되니까 선생님들 다 문의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감량하고 자수를 누리고 이렇게 자자자자 해 보라면서 해 보자면 이래면 하더란 말입니다. 예. 선생님 같이 노력해 보기셔. 이래서 예. 같이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했는데 이 혈압 조절이 지금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0: 네.
2: 그래서
0: 잘 될
2: 수 있습니다. 예, 이제는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0: 예.
2: 예, 서약은 이렇게, 그, 선생님 얘기란 대로 지도를 받으면서 지금 감량함에 뛰었습니다, 지금.
0: 예.
2: 예, 그래, 장량만 먹고 있습니다.
0: 그리고
2: 예, 심장이 좋지 않아가지고, 예, 그냥 가슴에다 돌 얹어놓은 것 같고, 숨이 차고, 예, 심률이 막 1:20, 1:50 이렇게 뛰고, 예, 가슴이 답답하고, 잔더리도 캥기고, 앞가슴도 찔거버리는 것 같고, 예, 고사했습니다. 근데 예, 심장이 이런 증상이 없어지면 가슴이 편안해졌다 말입니다. 숨쉬기가 편안해지고 예, 돌 노는 것도 같은 것도 없어지고 예,
0: 좋죠.
2: 한 것도 없어지고 예, 심률도 정살로 됐고 예, 예 그래 됐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예, 서약 오래 먹다 나니까 예, 그 위도 많이 상했단 말입니다.
0: 예. 예.
2: 그래가지고, 맛맛이 없고, 사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식음물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위가 쓰리고, 그러면서, 사람이 빼빼 말라가지고, 매고 못 죽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위가 좋아져가지고, 식욕도 당기고, 예, 밥을 잘 먹으니까, 예, 사람이 부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위 쓰리고, 아프고, 예, 식음물이 올라오고, 이런 증상도 이제는 없어지고, 예, 효과를 여러 가지로 많이 봤단 말입니다.
0: 여러 가지 효과 나옵니다, 원래.
2: 예, 예. 그래서, 그, 저기, 뭡니까, 그, 관절이 더 좋지 않아가지고, 예. 이렇게 무릎이 관절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발전한다면, 무릎이 뻣뻣하고, 예. 이렇게 버둥다립니다. 구부리지고 앉지 못했단 말입니다. 예. 결국, 걸다 나면 몇 발짝 걸다간 속으로 디디지 못해가지고 고생했는데, 지금은 다리가 이렇게 가벼워졌습니다. 뻣뻣하던 게 없어지고, 예.
0: 예, 여기 풍한습을 빼주면서, 콩팥이 허증을 그 치료해주기 때문에, 그런 예. 증상이 나타나 하던 게 좋아지는 게입니다.
2: 예, 예. 그래, 다리 가벼워서, 이래, 걸른 게, 영, 저기, 정신이 납니다. 그래서, 모두 영, 아주, 저기, 뭔가, 걸음걸이 아주 좋아졌다면서, 칭찬한단 말입니다.
0: 아, 예, 예. 예.
2: 그래서, 이번에 할도 얼마 줬습니까? 돈을 두 번이나 감아주고.
0: 맞습니다.
2: 선물도 주고,
0: 예. 얼마 줬습니다.
2: 예. 그래서, 이번에, 저기, 배달 받아왔습니다, 전후.
0: 예, 잘하셨습니다. 예.
2: 배달 받아왔는데, 우리 시누이가, 예, 그, 노경세인, 결례가 주설에 병원에 예. 입원했댔습니다. 근데 이 반신 잘못 쓰고 예, 힐 꼬부라지고 말 잘못하고 예, 숨을 졸졸 흘리고 예, 손발이 저, 저리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서리 치료를 받고 제가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완쾌 아야다 말입니다. 예.
1: 예.
2: 예. 그래서 전번에 그런 저 내 소개를 해 가지고서리는

0: 저는 싸댔습니다.
1: 예.
0: 깼었는데 효과를 많이 봤답니다.
1: 예. 그 그렇게 심한 거. 사람들이 효과를 더 빨리 본다.
0: 예, 예. 예. 말하는 건 이전에 상당히 이전에 괜찮아졌습니다. 그걸 말하는 건 이전에 이렇습니다. 주물리고.
1: 예.
0: 근데 손발에 저리고 이런 것도 나사졌는데 아직 반신 쓰는 게 조금 불편하다 말입니다.
1: 아이, 이제 그 예, 얼마 안 되는데 뭐 예.
0: 예, 예.
1: 장기적으로 조금 쓰느라 뭐 예. 많이 이제 좋아지는 게 알깁니다.
0: 예, 그래미스 용 좋아합니다. 이 약이다. 예. 약에 대한 믿음이 간다며 좋다며 자기하고 맞는답니다.
1: 아, 중풍이 어느 마이 또 그게 중풍이라는 게 치료하기 바쁜 이런 병입니까?
0: 그렇지. 믿음이 예. 무섭다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0: 예, 그래서 오늘 배달 받겠답니다.
1: 예, 배달 예 지금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0: 예.
1: 우리 지금 우리 활동 현금을 이중으로 감해서는 우리 활동하지 않습니까? 예.
0: 예.
1: 예. 이번에 우리 활동에 참가하면 경제를 많이 전략할 수 있죠.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0: 예, 241-7979.
1: 예, 맞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당연히 신대방을 못 한단다.
1: 예.
3: 저도 신장증이 좀 심하고, 내겐 색도 두 배라고 같이, 아, 인디겐 색이 심하니까 내겐 생각하고 신장증이 있어요. 항상 가슴이 답답하고, 뒷땅둥이 겨우고, 앞뒤 진단이고, 숨이 꽉 참에 아프고, 그리고 내게 세월로 끝내, 그냥 어지럼증이 나서, 그때, 이래서 한 잔 정말, 할 수 없이, 1년에 몇 번씩도 여하는 게 버려서, 이번에 해야만 관을 놓고 했는데, 대님이 가기를 듣고서 이 약을, 그 당시 신내방을 못 흡을래, 이거라는 건 모르고 산다, 지금.
1: 지금 이 약을 드시면서 입엔 아이하고 사는 이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약은. 어서는 우리 이 약 방송에서 5년 2개월 지금 강의되고 있지, 그모입니까? 예.
3: 예.
1: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듣고서 약을 사서 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를 보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3: 지금은 제가, 이 병이, 병원 입원하니까 얼마나 무사히 잘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1: 예.
3: 고혈압병도 있단 말입니다. 고혈압병이 수능 서약을 한 서약 고혈압 약 기약 서약을 한 30년간 먹었습니다. 기력력간에
1: 예.
3: 30년간 된 게 어디는가 기력력간 위도 나빠지지 손도 나빠지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치료를 했는데 선생님 지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달에 한 번 이렇게 조금 이게 먹었는데 혈압약을 감량하면 그래 계속 이렇게 감량하면서 먹고 선생님이 또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1: 예, 알려줬습니다. 예.
3: 예, 그 방법을 이렇게 먹었는데 정말 그렇게 9달까지 먹었어요. 이 당약 뭐 먹었는데 혈압도 저렇게 그래 잘 되니까 너무너무 잘 되니까
1: 그렇게 잡수면 원래 잘 됩니다.
3: 예. 제가 이 약을 제가 써보니 아이 먹으면 살아서
1: 모르면
3: 이 약이 정말 확실히 좋은 약이라는 건 안 돼. 먹기도 좋고 이런
1: 약이 어떤 약입니까?
3: 또 예. 효과가 여기서 이거는 정말 주요한 약재로 라나홍진호든 네 가지 약재가 들어서 그런지 정말 이 효과가 받은다.
1: 그리고 이 서상약이래나서 효력이 원래 예. 강한 약입니다. 이 그 중풍도 치료해낼 수 있고 심장병 아주 이게 심장병이라는 게 횡관해서 이게 잘 치료가 잘 아예 되는 병입니다. 이 어지간한 네. 이 그래서 고소관심병들이 근데 심장병 중에서 아주 치료하기 어려운 그 혈액형 협심증도 다 치료해내는 이런 이야기라고 딱 씌어 있으니까나.
3: 그래 우리 둘이 예. 우리 남편도 면세 선호가 병이 여러 가지 심려생활 병이 많습니다. 그래 이거 같이 먹는 게 그리 효과 좋단다. 그래 우리 둘이 지금 영 무사히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이번에 혈당에 살려서 배달 받아왔습니다.
1: 근데
3: 내 손에는 지금 우리 동서가에 둘째 동서가 있는데 동서에 손이 사벌면 못 자고 심장이 강히 떨던다. 후들후들 떨지 또 뱀기도 있단다. 그래서 내가 저걸 이 약 몇 달 먹었는데 형님이 이 약이 어찌나 좋은가. 지금이 뱀기도 없지 심장 덜 떨리는 게 들었고 손이 사벌면 잘 잔다.
1: 예, 이 잠 잘 잘 수 있습니다.
3: 예, 그래서 예. 이번 활동에 두 번 현금 감해주지 선물도 많고 약에서 약을 주니까 자기도 배달 받겠단다.
1: 이게 우리 활동이 이번에 우리 활동이 독특한데 그 이 이중으로 현금을 감해준다. 예, 예 우리 지금 세 가지 당처가 있지 그모입니까? 거기면서 이중을 현금을 감해주는 우리 활동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3: 예, 241-7979번 예.
1: 맞습니다. 예.
3: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들 두 분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당연히 심리방 오랫동안 못 보였는데 약속은 문서만 이만큼 좋냐.

0: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이 약을 5년 2개월을 가까이 먹고 있는데 약이 참 좋은 약입니다.
1: 예. 이번 달 23일이면 딱 그래서 5년 2개월 되는 날입니다.
0: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정말 이만큼 정말 좋은 약은 좋은 것 같습니다.
1: 예.
0: 이것도 이 천연약별로 고산지구의 천연약별로 만든 약이지 과거 15년 연구를 한 약이지. 아 그리고 공두제 따성풍 후유증이 아이 관심병, 관성동맥경화, 뇌동맥경화 모두 치료하고, 아이 그다음에는 이 맥힌도 뚫어주고, 녹여주고, 용이
1: 맞습니다. 예.
0: 아이
1: 통하게 하고.
0: 효소의 예, 세계상에서 예. 제일 좋은 활성 효소의 아이 그런 신경 재생제요, 수복제요 이런 약이 들어가고, 이건 한국 내가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 들어갈까 도와줄 수밖에 없대 부모가.
1: 기글래 약을 드실 때는 꼭고서 예. 약이 내원을 봐야 됩니다.
0: 맞습니다. 네. 많고 많은 약을 썼지만은, 그, 뭘까, 약이가, 공릉주시 씌워진 약, 씌워진 약이 아니까나, 아무런 효과를 못 보고서, 구분 길만 걸어댔습니다.
1: 예, 네, 그래, 원래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약을 우리 싸사면은, 병원에 가서, 그, 준악한 진단 있잼까, 이런 진단을 받은 다음에, 거기, 자기, 거기에 나온 병이 뭐이라면, 그 병하고, 이, 우리, 이 주치공릉에 있는 거, 거기 맞춰보면, 관심병이다. 예를 들어, 뭐, 중풍이다. 이래면은, 그 맞춰보고, 거기 내려 있는가 하고, 딱 맞춰보고 써야 됩니다.
0: 예, 그렇게 예. 선택해야 됩니다. 예, 옛날에 그렇죠. 그런 거 모르고 약 소리도 모르고 무슨 몰라가지고 그래 그래서 아무렇게나 그래서 뭐 선택했었는데 아이들 이제 그만큼 공소시 치료된다는 범위 없는 거쓰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1: 아, 그건 당연한 일이죠.
0: 예. 엄마 그래서 아도 낳은 것도 있었습니다.
1: 아,
0: 그래서
1: 그렇죠.
0: 지금은 이 약 쪽에 지금은 아이 노시산이 두어와가지고 반신을 뒤집고 그 위에 눈이 다 또 피고 그래서 얼굴 마비 어느 상해 아래 태그 약이나 먹다 또 울고 정말 자기 혈류 많이 씻고 그래서 밥도 삼키지 못하고 고생했댔는데 이 약속에 지금은 그래서 가고 싶은 데를 다 가고 얼마나 행복하게 보내는 날에 날마다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1: 아,
0: 그리고
1: 예.
0: 이 약이 정말 심장은 저는 두자라고 기울부석으로 이런 모든 그런 병이 왔는데 아이 아래 혈압도 다 이렇게 높은 건 낮아주고 낮은 건 높여주고 하니까 혈압이 낮던 60에 80을 해가지고 병 이렇게 보유하는데 지금은 다 정상 범위를 대고 병원 모르고 산다. 이게
1: 예,
0: 얼마나
1: 이 약을 드시면서 병원은 가지 않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0: 그리고 이 5년 동안 1년에 두 번씩 계속 이렇게 수치해서 검사하면 검사 수치가 다 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그것만 모두 거기 논하자고
1: 그런 효과는 또 원래 봐야 됩니다. 이야기.
0: 예. 예. 약을 써보면 이렇게 기적같이 효과 내는 약은 정말 이거 좋은 것 같습니다.
1: 이 약은 정말 이 심혈관 질병 이 치료에서 그게
0: 엄지 손가락에 꼽힐
1: 예, 엄지 손가락이 아니라면은 애수해야 할 일을 약입니다. 이거는
0: 맞습니다. 예. 어느 약이 중풍 환자들 이렇게 그것도 뭐 기적처럼 한대로 걸어 다닐 수 있게 하는 약이 있습니까?
1: 거기 딱 중풍이 딱 치료된다고 딱 씌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 약은.
0: 맞습니다. 이렇게 예. 딱 속에 나는 약을 선택했어야 딱 소리 나게 정말 저는 정말 5년 동안 요 한 가지를 계속 고집하고 쓰는데 무슨 딱 중풍만 해결된 게 아닙니다. 오장육부 구석구석한 곰팥이 비장위 다 치료를 해서 제품을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잠 잘 자고 그래서 정말 야 사는 게 머리 막지 머리 아픈 줄 모른다. 옛날에 기억력도 좀 하지 이 양만한 게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활동에도 참여해 쌌는데 내가 이렇게 도우니까 우리 옆집에 할머니 세 분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아.
0: 이거
1: 많이 소개했지, 구멍이니까.
0: 아예 가격에서 가격을 가해냈을때 구멍이니까.
1: 맞습니다, 예.
0: 예, 그래서 요거 배달해달라고.
1: 예, 배달을 받으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1: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0: 수고하세요.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이거 지금 당뇨하고 거의 2년 채 먹고 있는
1: 예.
3: 환자인데 참 예. 이게 여러 가지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예.
3: 그러면 혈압이 높아가지고 높고 낮고 이게 자꾸 파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10여 년간 그 혈압약 달고 살았는데 이거 먹으면서 한 8달 거의 되면서 선생님 지도 받으면서 그 혈압약을 이렇게 조금씩 줄이면서 우선 지금 아이 먹고 이 약만 먹고 있는데 혈압이 언정돼서 용이 큰 실은 났습니다.
1: 예.
3: 네, 그리고 다발성대에게 세기에서 나니까 항상 머리가 어지럽고 흉하고 암도 좀 나갔고 기억력도 없고 땡하고 이랬는데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바짝 나는 게 아주 고란히 말수게 됐단 말입니다.
1: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예.
3: 네, 제가 정신하고 기분이 좋고 밥도 맛있고 밥도 잘 먹고 해서 이번에도 우리 할도 얼마나 좋습니까?
1: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할도 아주 거의
3: 남편과 같이 먹다 배달 받았는데 딱 친구도 남편이 두 맞았는데 우선 6달 됐답니다. 아. 그런데 이하고 이미 석달째 쓰고 있는데 효과를 많이 보고 말씀을 잘 못하고 어렵는 소리 하던 게 말소리도 똑똑해지고 지금 기질이 흘리던 것도 나사지고 그래서 이제 나도 이렇게
1: 처음부터 써야 되겠다. 예.
3: 예, 갈등이 좋을 때 꾸준하게 써보라고 한 1, 2년 쓰느라면 돈이
1: 많이 좋아집니다. 그러면은 예.
3: 예. 용서합니다. 예. 오늘도 배달 받겠답니다. 이런 예. 갈등입니까?
1: 배달이 예. 받으시려면 그분 보고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네, 돌아왔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예, 우리 지금, 이 장약 심리방에, 예, 여기 작은 혈관이 막히는 것도 막아주면서, 예, 심장의 혈류량을 증가해가지고, 심근세포를 격할시켜주고, 심장의 에너지를 많이 보충해주고, 예, 예, 네 혈관의 혈류량도 증가시켜준다, 예, 예, 우리, 특히는 이게 심장하고 대뇌에 산소를 많이 공급해주기 때문에, 여러가지 심장병은 물론이고, 심장병이 제일 그런 중한 이런 병도, 예, 지금, 이게 이런 병에 걸려서 지금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도 이 약을 쓰면서 병원을 멀리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뇌출혈 후유증하고 뇌경색 후유증으로서 이게 자주 병원에 이전에 입원했는데 또 침대 생활만 하고 이랬는데도 지금 이 약을 쓰시면서 아주 그 좋은 이런 효과를 보고 있죠. 예.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이 그 독특한 특점이라 할 때 예, 경락을 소통시켜주고 예. 이런 이야기인데 부항치료나 침구치료나 안마치료 같은 거에 쑥뜸치료에 그리고 이 과사에 피를 뽑는 이런 방법이나 운동요법이나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도 전신이 경락을 소통시켜줄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이 장약심리방이 아주 강력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서상이 야생약재로 이렇게 만든 이런 약이고 예. 연황금으로 불리우는 이런 약재가 또 네 가지 들어갔고 또 그 홍경청 같은 거는 5,400m 이상에서 자라는 이런 약재인데 이게 전신이 경락을 소통시켜줄 수 있고 몸에 아무리 단단한 이 빵块이 풀리지 않거나 하는 것도 혈전을 녹여주는 이런 처방하고 어혈을 풀어주는 처방에 그리고 새로운 치료 방법인 바핵용지효소에 이 효소가 아주 그 특수한 핵심 성분입니다. 예, 이런 성분을 추출해서 우리 신체에 막힌 곳을 그리고 또 이미 딱딱한 이런 덩어리들을 형성된 것을 녹여내서 소분자로 만들어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환시켜주고 호흡을 통하고 그래서 체외로 배출시켜주고 배변을 통해서 또 체외로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게 이미 형성된 혈전하고 그 땅땅한 이런 그런 빵块의 덩어리에 이런 걸 내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게 치료될 수 있는 약이 장약심리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지금 장약심리방 어버이설하고 단오명절을 맞이하면서 총 금액에서 현금을 이중으로 빼드리는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 이번 우대 활동은 9각을 사시는 분들도 우대 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장약심리방 한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9곽 사자면 원래 2,970원이죠. 예. 그런데 500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단오명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총 금액에서 2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700원을 빼드리죠. 예. 그러니까 9곽을 2,27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약입니다. 예. 17곽 사자면 원래 5,610원입니다. 예. 그런데 4,000원이 들이기 때문에 1,610원을 절약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번 어버이절하고 단어명절 우대 활동 기간에만 현금 300

0: 1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1910원을 빼드리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17곽을 37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36곽 사자면 원래 11880원입니다. 예, 그런데 4752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단오명절 우대활동 기간에만 총 금액에서 5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5,252원을 빼드리죠. 예. 그러니까 36곽을 6,628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예, 그 외에 환자분들이 9곽, 17곽, 36곽 중에서 본인이 수요에 따라 생방송에 참가해 문의하신다거나 혹은 241-7979번에 전화해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는 9곽을 사시면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백초궁궐첩 3곽을 증송해 드리고 17곽을 사시면 백초궁궐첩 8곽을 증송해 드리고 36곽을 사시면 가치가 999원에 달하는 러시아 야생 해삼이 이걸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겁니다. 예. 이런 야생 해삼 뇌물 세트를 더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혹시 그 병원에 가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우리 병원 2층 다팅으로 올라오셔서 동쪽으로 한 10m 가시면 그 중리내과 3이라고 씌워져 있는 이런 간판이 보입니다. 예. 중리내과 3에 찾아가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지금 어서는 여름철이기 때문에 매우 덥습니다. 예. 우리 자연에는 사계절이 있는데 사계절 가운데 이름이 여름이 화에 속한다. 예. 불에 속한다 이 말이죠. 예. 이 불인 여름이 오면은 심장병 환자분들 병이 심해지고 사망률도 더 높아지고 심장병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더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이런 계절입니다. 예.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외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비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41-7979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생선의 뼈를 가시라고 부르는 건 그 끝이 뾰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뾰족한 것을 몸 안에 다 품고 살기 쉽지만 그 가시들이 식탁에 오르는 생선의 마지막 저항이라고 느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꽃가게에서는 장미가시를 가위로 잘 다듬어서 보관합니다. 그 꽃을 받을 이들을 상하게 할 수는 없으니 말이죠. 생선의 가시는 젓가락으로 발라내고 장미의 가시는 가위로 잘라낸다고 버린다고 해도 이 말 속에 든 가시는 빼기 쉽지 않답니다. 누군가의 목구멍으로 가서 내내 걸려있기도 하고 머릿속에 박혀서 빠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말을 꺼낸 이는 또 어떻게 그 뾰족한 것을 안에 다 품고 살아갈까 싶지만 꺼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 말 속에 가시를 발라내는 유일한 젓가락은 망각밖에 없는 것 같네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에는 소낙비가 혹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저녁에는 1, 2급의 편서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0도,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5도입니다. 우리 주 공기오염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0: 자, 이어서 라디오가 만난 사람들 코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라디오가 만난 사람들 코너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셔보겠는데요. 자, 먼저 전화로서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결해서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는 정신아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피아니스트입니다. 자, 정민아 씨를 모셔봤는데요. 자, 언제부터 피아노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됐는지, 일을 언제부터 하게 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 네, 제가 2015년부터 하게 됐으니 벌써 10년이 넘네요.
0: 야, 그러네요. 이제 오랜 시간 동안 해오셨는데요. 자, 처음에는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1: 사실 저의 대학교 전공은 신문학과예요.
0: 네.
1: 연중대학 졸업하고 방송국에서 일하다가 실무를 좀 해야 되는 시점이 오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고 있던 꿈이 꿈틀거렸어요.
0: 네.
1: 그때로는 좀 무모한 선택일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아직 늦지 않은 나이라 한 번 더 꿈에 도전하게 되었어요. 그 꿈은 바로 제가 어려서부터 부전공으로 하던 피아노를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0: 네.
1: 네, 한참 취업을 열중해야 하는 시기에 내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보장이 없는 길을 간다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한 선택이었어요.
0: 그래요.
1: 그렇게 저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포기하고 무작정 외국에 가서 2년 동안 피아노 연수를 했어요. 그
0: 네.
1: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0: 네.
1: 그러다가 연기를 돌아와서는 자연스럽게 제가 좋아하는 분야와 취직을 연결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아주 적성에 맞아서 지금까지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이 즐겁게 일하시는 분들은 다르더라고요. 부럽습니다. 자, 그때 당시입니다. 참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좀 굉장히 좀 선택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본인의 꿈을 향해 달린 용기에 진짜 박수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어릴 적부터 이 음악에 혹시 특별한 관심이나 재능을 보이셨나요?
1: 네, 관심이라면 저희 아버지가 음악을 좋아하셔서 이게 온갖 악기들이 다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0: 네.
1: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하게 되었고 아마 4살, 5살 그때부터 선풍금을 배웠었고 그때부터 음을 들으면 그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생겼었어요.
0: 상대적으로
1: 일찍 형성된 거죠.
0: 그렇죠. 이제 어찌 보면 어릴 때부터.

0: 음악적 재능을 갖고 계신 겁니다. 아, 그래요. 저 어때요? 일을 하면서 이러저러한 일도 참 많이 겪었을 것 같은데 가장 네. 기억에 남는 일 어느 것으로 꼽고 싶습니까?
1: 이렇게 일이라면 애착을 갖고 정성들을 가르치던 학생들과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배우는 애들은 자연스럽게 하고 공부도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1: 어렸을부터 저한테 피아노를 배우던 아이가 어느덧 커서 중전대학에 가는 걸 보면서 세월의 빠름도 체감되고 어려서부터 음악의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좀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0: 네.
1: 아이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악기를 배우는 애들의 집중도나 의지력이 확연히 달라요.
0: 네.
1: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고 성적도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0: 네.
1: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이런 악기 같은 장기 교육에 투자하기보다 피드백이 빠른 단기 취미 교육에 치우치는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자, 네. 희나 씨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음악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좀 깨닫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누구나 집에 자식이 있으면 좀 피아노를 잘 찼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사실 뭐 또 선뜻 또 어찌 보면 또 뭐 많은 부분에 고려되는 부분도 있기도 한데요. 네, 자 그러면 오랫동안 일을 해오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분 어떤 분 꼭 꼽고 싶습니까?
1: 제가 꼭 꼽으라면
0: 네.
1: 예전에 거의 65대 되시는 몇몇 노인 분들이 있었어요.
0: 네.
1: 요즘에 노인이라 하기도 좀 젊은 분들인데
0: 네.
1: 제가 봐서 정말 늦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이인데 피아노에 도전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0: 네.
1: 그분들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언제라도 늦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0: 네, 제가 갑자기 그런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안 드리기 잘했네요. 저희 아이가 지금 8살인데 지금 시작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 안 하기 잘한 것 같아요. 65세면 뭐
1: 네.
0: 네.
1: 한창이죠.
0: 한창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듯이 이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나이를 불문하고 바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뭐 일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또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일을 하면서 어떤 어려운 점 같은 거 혹시 겪어보셨습니까?
1: 2020년 시기가 가장 어려웠어요.
0: 네.
1: 그때 무슨 얘기 다 이렇게 아프고 하니까 결혼하고 돌고
0: 네.
1: 하니까 한 반년은 아예 학원 문을 닫게 되었고
0: 네.
1: 그 뒤로는 제가 임신하고 육아까지 이어서 하다 보니까 일을 좀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점들이 어려웠습니다.
0: 그러셨군요. 뭐 시간도 지났고 지금쯤은 이런 어려운 점들 힘든 점들 극복하셨습니까?
1: 네.
0: 네.
1: 그때 당시는 제가 다른 일을 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던 것도 있었는데 믿고 기다려주는 학생과 학부모님 덕분에 이 일을 그래도 놓지 않고 경제할 수 있었어요. 제일 큰 것은 제가 이 일을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0: 네.
1: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올 수 있는 이유였던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아, 이 학생들과 학부모의 신뢰 그리고 진심으로 일을 좋아하는 마음이 어찌 보면 지금까지 오기 한 큰 동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 현재 주로 또 어느 연령대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지 또 학생들을 지도할 때 또 선생님으로서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1: 네, 현재 유치원생들부터 대학생들과 성인까지 연령대가 다양해요.
0: 네.
1: 지금은 어린이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려운 피아노를 재미있게 접하고 기본공부터 전문적으로 다지는 것입니다.
0: 네.
1: 그렇게 배우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학생들한테 좀 더 유익하고 자기
0: 네.
1: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길입니다.
0: 네.
1: 많은 아이들이 속성으로 급수다기 공연하기 용으로 배우다 보면 정해진 몇 곡에 출 수 있는 곡이 없고 악보도 못 알아보고 나중에는 치고 싶은 곡도 스스로 연주할 수 없게 돼요.
0: 네.
1: 저는 그런 것은 기본 공부나 마찬가지라 생각해서 좀 더
0: 네.
1: 시간이 들고 정력이 들더라도 학생들이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게 가르치는 것을 스포츠로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그 어떤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뭐 음악을 배우든 기본기부터 이 단단히 다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휘나 씨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단순히 연주 기술뿐만 아니라 음악에 대한 태도도 좀 많이 가르치실 것 같아요.

0: 같은데요. 맞습니까?
1: 네. 기악모든 다른 악기든 잘 배우려면 기술적인 부분이 필수다 보니까 네. 배우는 과정은 그리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0: 네.
1: 저는 학생들 나이에 맞는 적당한 압력과 재미를 경쟁해서 음악의 흥취를 잃지 않게 하는 것과 꾸준히 견제하기만 하면 해낼 수 있다는 성취감을 키우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0: 그래요. 이 휘나 씨처럼 좋은 선생님이 있어서 이 학생들은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피아노를 흥미롭게 배울 수 있도록 이 휘나 씨만의 지도 방식이나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1: 네, 저는 피아노를 배워줄 때 반주도 네. 들어서 배워줘요. 클래식만 배우다 보면 아이들이 지루해할 수도 있고 손님들도 지루해할 수 있으니까
0: 네.
1: 유행 음악이나 또한 쉬운 반주를 곁들여서 배워주면 학생들이 좀 더 흥미를 많이 느끼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가르치는 건데요. 또 아까 PD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현재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던데 주로 어떤 내용들을 업로드하고 계십니까?
1: 네. 처음엔 주로 육아 일상을 기록했어요.
0: 네.
1: 아이가 커가는 시간에 기록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있던 시간들을만 기억 못할 것 같아서 기록하기 네. 시작했는데 자연스럽게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제가 했던 공연이나 또 네. 학생들과 같이 즐겁게 수업하던 그런 영상들도 기록하고 싶어서 올리게 되었어요.
0: 그래요. 뭐 일상과 하고 계신 일을 기록하고 계신 건데요. 이 미디어 계정 운영하고서 어때요? 좀 주위에 변화가 생겼나요?
1: 변화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학생 부모님을 너무 섞여 올려서
0: 네.
1: 그냥 저의 삶 위주의 미디어 계정인데
0: 네.
1: 앞으로는 제가 좀 더 피아노 수업 내용이나 네. 음악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올릴 예정이에요.
0: 네.
1: 왜냐면 요즘 같이 비타민 중독 시대잖아요.
0: 그렇죠.
1: 사실 여성 음악은 정말 귀한 것 같아요.
0: 네.
1: 더 많은 사람들이 음악의 유익을 알았으면 좋겠고 음악을 통해 위로를 받고 자기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도구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아 동감입니다. 자, 이 뭐 시청 시간이 더 짧아지는 이 미디어 영향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중독적인 네. 음악만 추구하고 이 짧은 영상, 뭐 자극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면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의 작품, 뭐 소설도 좋겠고 고전 음악도 좋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줄어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피아노를 오래 치다 보면 결국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까지 음악에 담기게 되는 것 같은데요. 어때요? 이 휘나 씨에게 이 음악은 어떤 의미입니까?
1: 저에게 음악은
0: 네.
1: 어려서부터 늘 옆에 있던 친구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0: 아, 네. 네.
1: 모든 고민이 음악 앞에서는 사라졌으니까요.
0: 네.
1: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통해 치유를 받는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보면 음악의 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이 압력이 커지는 시대에도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서 음악은 뭐 이제 저희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친구이자 위로일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휘나 씨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네요.
1: 네, 저도 저희 아이가 커감에 따라 저 또한 저희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정력과 시간이 좀 더 늘었는데 제가 힘이 가는 한 다양한 학생들을 만나면서 피아노를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치는 것이 목표입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 학원에 학생이 엄청 많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0: 아니라 네 아니라 그, 아니랍니다. 네네네 그래요. 네.
1: 그 문제 안에서 네. 또 만든 아이들 인연이 닿는 학생을 만나서 서로 즐겁게 가르치는 것이 바람입니다.
0: 네.
1: 왜냐하면 저는 기업인보다 교육인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0: 그래요.
1: 제 교육은 어쩌면 소수 동원제로 량보다는 질이에요.
0: 네.
1: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능력에 어떤 아이들을 만날지 어떤 학생들을 만날지가 기대가 많이 돼요.
0: 알겠습니다.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현재 연길에서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정민아 씨를 모셔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청취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인사의 말씀 해주실까요?
1: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소통말도 하고 음악 교육에 대한 견해도 나누고 했는데 여러분한테 조금이나마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피아노나 다른 악기나 음악에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0: 네, 자 위챗 계정 살짝 공개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1: 위챗은 코이나 우열링 추가하시면 됩니다. 병음으로.
0: 어떻게 어떤 병

0: 이죠?
1: HUIMA 그다음에 510.
0: 아, 예, 알겠습니다. 이쯤 정도면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분 모셔봤는데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방송에 한 번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참여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알면 할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 지식. 살면서 우리가 지나쳤던 잡다한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경험해봤을 법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엄마의 약순에 관한 그 과학적 진실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릴 적 배가 아팠거나 체했을 때 엄마가 따뜻한 손으로 배를 어루만져주던 기억 다들 있으십니까? 엄마 손은 약수, 이런 노래도 있죠. 자, 이 말처럼 그 온기와 다정한 목소리에 통증이 가라앉는 그 신비한 경험 여러분들 해보셨을 겁니다. 사실 엄마의 손길이 직접적으로 배앓이의 원인을 제거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엄마에 대한 우리의 깊은 신뢰와 사랑이 그 손길을 효과 있는 약으로 변화시킨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플라시보 효과 함께 알아봅니다.

이런 현상은 고대에도 똑같이 존재했습니다.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사람들은 병을 고치는데 약초나 동물의 신체 부위, 특별한 흙과 금속 같은 천연 재료를 사용했답니다. 네, 수메르 문명의 4000년 전 점토판 처방전에는요, 소금, 우유, 뱀 껍질, 계피, 대추, 야자나무, 백리향 같은 재료들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이 재료들이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있었을지는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양 보충이나 몸의 자연 치유력을 돕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은 의사라는 존재와 그 처방에 대한 강한 믿음이 병을 낫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답니다. 이처럼 실제 양기 효과와는 무관한 심리적 요인과 믿음만으로도 병의 증상이 호전되는 현상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부른답니다. 가짜 약을 진짜 약이라고 믿고 복용했을 때 우리 몸에서는 실제로 엔도르핀이 분비돼서 통증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고대 의사들은 이런 심리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터득했고 그 결과 명성을 쌓아나갔습니다. 특히 플라시보 효과는 통증 완화에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고통은 곧 질병 자체였기에 고통을 덜어주는 것만으로도 의사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의학이 발달한 오늘날 플라시보 효과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에 불과할까요?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환자가 치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치료 효과가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복용하는 것이 가짜약임을 알면서도 효과를 보는 이 정직한 위약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네, 반대로 진짜 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부작용을 겪는 노세보 효과 역시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인간의 마음과 신체가 연결된 고리는 여전히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네, 오늘날 신약이 개발되면 반드시 거치하는 과정이 바로 위약 대조군 이중 맹검 시험이 되겠습니다. 환자에게 진짜 약과 가짜 약을 각각 나눠주되 환자 자신은 물론이고 약을 처방하는 의사조차 어떤 약인지 모르게 한 상태에서 효능을 비교하는 시험이랍니다. 안전하겠고요. 자, 이렇게 엄격한 조건에서도 진짜 약이 가짜 약보다 월등히 나은 효과를 보여야만 비로소 시판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는 현대의학이 얼마나 엄밀하게 플라시보 효과를 배제하려고 노력하는지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합니다. 결국 엄마의 약손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때로는 약 자체보다 그 약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과 마음가짐이 더 큰 치유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현대의학의 발전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몸과 마음의 연결고리는 무시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배가 진짜 아플 때 엄마의 손길처럼 따뜻한 차 한 잔과 긍정적인 생각이 어떤 도움이 될지 한번 좀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안정희,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시간 따뜻한 인생의 아름다운 석양 시간 따뜻한 위로와 행복을 채워드립니다. 석양을 행복으로.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열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결시 현대병원의 리관래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결시 현대병원은 연결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샴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샴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영길시 현대병원. 네, 도대체 어떤 병원인지 네, 간단한 개황으로부터 소개해드린다면 예, 우선 위치상에 영길시 북대 흥안립체교 다리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총 건축 면적이 4,200평방미터이고 재직 의료 인력은 46명이고 또 입원 병상도 있는데 120개. 예, 그래서 또 이 병실을 놓고 말하면 시설이 완비하고 간호 관리가 규범화되어 혹시 외제 환자가 입원 치료에 대해서도 만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예, 현대병원의 주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예, 바로 예, 전국 각지 3급 병원에서 장기적으로 치료해도 예, 치료가 좀 어려운 난치성 만성질환 치료에 있어서 전문적으로 중점을 두고 그리고 또 현대병원에서만 연구개발해낸 예, 자체 특색인 면역각성요법과 부강주사세포재생요법을 병행해서 예, 지금 한 30가지 부류의 난치병 만성질환을 치료합니다. 치료한다는 기준이 무엇인가?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를 완전 책임지는 것이 현대병원의 일관적인 주장입니다. 예, 많은 병원들에서 치료한다 하고는 또 치료하고 나서 효과가 없어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병문은 흔치 않습니다. 대개적으로 어떤 병들에 상세는 소개할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여기에 난치성 질병, 신경계통의 질병으로 대상포진, 후유증, 통증, 3차 신경통, 또 원인 불명의 난치성의 어지럼증, 편두통, 또 전신에 고정되지 않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나타나는 통증, 말초신경염, 또 정형외과 수술 후에 근양의 만성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또한 자율신경실조, 예, 잠림상에서 아주 많은데 잘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요추 협착증으로 인한 좌골신경통, 늑간신경통, 예, 그리고 전신에 오래된 상처로 인한

0: 근육이나 신경통에,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좀 치료 어려운 그 류마티스 질환, 이거는 또 자가 면역 질환이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국내적으로 외국에도 잘 해결 안 되는 병입니다. 여기에 특히 류마티스, 즉 류풍습을 가리킵니다. 한어 그대로 직역하면 류풍습 관절염, 관절이 이미 굳어져서 변형이 됐을 때, 예, 그리고 강직성 척추염, 예, 고관절에 있어서 대퇴골, 모혈, 괴사, 그리고 통풍, 특히 난치성 통풍, 예, 쇼그렌 증후군, 이것도 보통 그 자가 면역 질환의 하나의 증상으로서 찬 물에다가 아침에 손을 담그고 나면, 예, 손이 피부가 파랗게 하얗게 찔리는, 예, 이런 증상. 예. 그리고 섬유 근육 통증, 난치성 골다공증, 족저근막염, 예, 또한 비체트병의 백색병이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자가 면역성 질병으로서 혈관에도 염증이 일으키고 전신에 큰 혈관 작은 혈관 다 문제가 생기고 반복을 잘하고 구강의 궤양, 입안이 자꾸 헌다고 얘기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외음부 궤양, 또 눈이 보도막염을 잘 일으켜서 실명 위험이 높은 병입니다. 그리고 피부에 붉은 반점에, 그리고 결절도 생기고 관절통, 소화도, 신경, 혈관 등 여러 기관에 손상을 일으키는 질병으로서 지금까지 매우 어려운 병입니다. 예, 이런 병들의 현대병원에서는 바로 그 면역각성요법, 이런 병들이 다 면역이 문제에, 특히 자가 면역성 질환은 자기 몸을 지켜야 하는 면역이가 거꾸로 작용해서 외부의 세균 바이러스를 물리칠 대신 자기 몸의 조직을 손상해서 병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예, 이래서 이 면역이 문제를 바로 잡아주는 방법, 예, 예,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연구해낸 그 여러분들이 지금 치료해서 많이 효과를 보고 있는데, 부강수사료법, 이거는 그 어디 가나 있을 수 없는 현대병원의 독특한 치료입니다. 예, 그 외에도 피부에 아주 완관 질병, 소화도 질병, 비뇨기, 내장 질환, 예, 여기에서 그 근선, 뉴피센 말합니다. 예, 소버진, 그리고 신경 피부염, 예, 스테로이드 격소, 즉 말해서 스테로이드라는 말은 격소란 뜻입니다. 이 격소에 늘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예, 홍반낭창, 예, 루푸스, 그리고 그런 병, 예, 장질환, 예, 궤양성 대장염, 난치성 위식도 역류병, 예, 예, 그리고 만성 재발성 췌장염, 또 난치성 만성 두드러기, 어떤 냄새 맡거나 어떤 꽃 화분, 이런 환경에서 쉽게 두드러기 나고 재채기 나고, 예, 고생하는 분들, 그리고 하시모토란 병, 이거는 역시 갑상선, 자가 기능 저하인데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서 몸에 항체가 생기면서 갑상선을 공격해서 갑상선 호르몬이 잘 생기지 않게 하는 증상. 아무리 치료해도 낫기 어렵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2: 나도 뭔가 뭐죠? 거기서 좀 치료를 박세금 받았습니다.
0: 무슨 치료 받았습니까?
2: 예, 허리 협착 있어서.
0: 허리 협착. 예. 예.
2: 그래서 좀 진짜 무슨 치료 받아도 낫지 않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서 가서 치료 세 번 받았는데 난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뭔가 뭐 동생이 한국에서 왔는데 무릎을 꿇고 왔어요. 꿇고 댕기다시피 왔었디다.
0: 예, 무릎이 그 퇴행성 관절염입니까? 아니면 역시 요추의 문제입니까?
2: 그런 거 뭔가 뭐

0: 진단 아예 받았답니다.
1: 오,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예, 한 번도.
0: 예. 그래서 그래서 제대로 그 약 그 한국에서 쓴 약이라 그래서 먹었답니다. 그래서 관절약 그냥 먹었답니다.
1: 무릎이 주로 아파서 예.
0: 예. 그래서 영 환자가 오른 다리를 막 끌고 다니다 싶어 할때 그래서 그 네 지팡이 좀 짚을게서 영사에서 지팡이 나 짚었다며 이랬대다. 그래서 짤로 그러면 그렇게 겨우 그렇게 그랬었대다는 게. 그래서 내가 낫고 너무 난 효과 잘 보고 해서 난 세 번 치료 받으니까 너무 좋아서 내 우리 동생을 보내고 저 예약하자 그랬다. 치료받으려고. 예.
1: 어, 그 분이 걷기 어렵다. 걷기 어려운데 예. 원인이 참 많습니다. 예, 무릎에 예. 직접적으로 관절염이 있어 그런지
0: 예.
1: 아니면 허리에 척추 협착이 있어도 걷기 어렵고 예, 예. 혹은 또 뭐 발목이나 또 대퇴골두의 예. 문제로 그런지 아무튼 문제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예. 똑똑히 하고 치료받는 게 좋겠습니다.
0: 그, 그 현대병원 가면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
1: 맞습니다. 예.
0: 검사받고, 예.
1: 예. 예.
0: 앉아 때려나 때문에 무릎 굽히기 바쁘고, 예. 중지에서 내려오기 바쁘다.
1: 내려오기 바쁘고, 예. 예. 그래서 무릎 관절염 주요 증상이 있습니다.
0: 예. 그렇다면 이렇게 가면 거기 가서 이렇게 진단받고 치료받으라. 네. 예. 같이 가려고 이야기해 주시오.
1: 네. 265-2120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3: 예, 저도 이 현대병원에 가서 여기 무릎 태양 관절염이라 가지고 저게
1: 네.
3: 지금 두 번 받았습니다.
1: 예,
3: 그래도 연골이 많이 다스렸다고 그랬거든.
1: 연골이 이게 무릎 관절염은 일반적으로 연골이 다스 문제도 있고 또 그 관절 안에 염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3: 예, 그래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이것도 저는 몇 년 전인데 뭐 약을 많이 썼는데 그냥 아예 나서가지고 그래 이번에 현대병원에 가서 지금 이 부관소에서 두 번 딱 했는데 지금 완전히 좋습니다. 지금 이거는 예. 뭐 중증돼서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왜 그렇게 뭐 그분 좀 모르고 그리고 나가 안에서 운동이 안 해도 많이 낫습니다.
1: 네.
3: 예,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지금 막 그 진통은 완전히 두고까지 할까나 기본 진통은 못 얻습니다. 완전히 아픈 진통.
1: 네.
3: 그래서 아직도 아, 이 선생님 말한들은 한 번 더 오다 그랬더다.
1: 네.
3: 세 번 맞고 그 다음에 증세를 좀 보다가 이제. 조금 또 안 오고 한 번 또 오고 그 세 번이 기본 상태 될 것 같다 그랬대다.
1: 일반적으로 세 번이면 낫습니다.
3: 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가려고 그래고 그리고 하나는 내가 지금 우리의 이 병이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밤 소변 너무 자다가도 지금
1: 밤에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3: 남성입니다. 우리 형님.
1: 남성. 예.
3: 네, 전립선.
1: 전립선. 예.
3: 그런 게 지금. 낮에는 이런데 밤에 소변에 조금씩
1: 몇 번씩 나갑니까?
3: 7번씩 온다.
1: 아이고 잠 못 자겠습니다.
3: 그러니까 저는 잠 미네 못 자는 밤에
1: 그렇죠.
3: 조금 더 또 조금 보고 조금 더 보고 할까나 잠 미네 보니까 사람 매력이 없어서 이튿날에 낮에 일어나서 정신 안 나고 그래가지고 약은 뭐 그 전력선 대하는 약이 하면 뭐 이 서약도 먹고 먹었는데 어째 그 소변 잡는 거는 어째 그냥 그만 나가고 어떻게 돼서 무슨 낯선 그런 감각이 없단다.
1: 네.
3: 그래서 내가 지금 현대병원에서 이 부관소 활용법도 이런 뭐 진짜 이 전립선 비대에서 좀 치료할 수 있겠는지.
1: 네. 이 전립선 비대에 이게 아주 흔한 그 노인성 퇴행성 질환입니다. 말하자면 나이 들면서 아, 이 전립선이 자꾸 커져서 이 전립선이 그 중간에는 소변 줄기가 요도가 지나갑니다. 근데 이게 커지니까 이 소변 줄기가 꽉 조이면서 그래서 소변이 한 번에 쉬워히 나가지 못하니까 방광 안에 또 나머지 소변이 있어서 자극받으면서 또 나가게 되고 또 나가게 되고 해서 소변 횟수가 많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병으로서 지금까지는 그 보통 이 소변 줄기를 넓히는 약물이나 혹은 수술, 최악의 경우는 수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수술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문제는

0: 그거로서 완전히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병원의 독특한 치료, 부강주사료법, 이거를 치료하면 이미 치료받은 분들이 효과 아주 좋다는 거 방송 통해 들으셨겠는데, 치료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1: 그래, 뭐, 내일 되겠구나. 내일로 좀 가자고.
0: 1652120에 전화하시면 이야기 됩니다.
1: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말씀하세요.
3: 이 발이 이제 그 뭡니까, 상해서 1년 동안은 너무 이 통증이 자꾸 심하고 붓기고 이래서 그래서 이렇겠지 이랬거든. 나도는 가서 주사를 한번 맞았습니다.
0: 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3: 남성이.
0: 발가락이 그렇습니까?
3: 그래, 발이 이게 상한 게 지금 붓겠다 안 이랬다.
0: 어디 외상 받았습니까?
3: 이게 발이 상해서 그리 1년 동안 고사해서 병 통증이 심했는데 회사만 이렇겠지 하고 놔뒀는데 아이들에서 현대병원에 그거 가서 한번 맞았습니다.
0: 저 당뇨는 없습니까?
3: 주사를 맞았습니다. 한 번.
0: 당뇨병은 없습니까?
3: 아이, 당뇨병은 없고 그래서 발이.
0: 발만.
3: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주사 한번 맞고 이제 한번더 맞으랍니다. 그럼 이렇다니. 이제 열 할인데 가는 날이 됐니 이렇게 갔다 그랬겠네.
0: 그렇게 하세요.
3: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하세요.
4: 네, 우리 아빠의 치질 치료로 받았습니다. 현대병원에 가서.
0: 네.
4: 원래 한번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치질이 터져서 현대병원 가서 수술했는데 터지거나 거기서 저 부강주사를 맞았습니다.
0: 네.
4: 뭐 지난 게 욕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내일 가는 날이 돼 갖고 또 우리 형님이 비염이 있습니다.
0: 비염이.
4: 저희 둘이 부부가 같이 가는데 내일 둘이로 내 예약하자 그랬다.
0: 네. 자, 현대병원은 여러 골관절병, 통증치료, 위장도 질환에 비뇨계통의 질환 외에도 입이 인후에 뭐 눈에 문제 있는 거 또는 비염이라든지 이런 병에 대해서도 그 치료해서 효과를 잘 볼 수 있습니다.
4: 이 병을 치료할 때 봤습니다. 치질이 자양천에서도 없기다. 나쁜 거 보고 또 비염이 있어 어떤 또 남성부에 옮겨 또 비염도 났다. 내게 내 그거 보고 우리 아빠를 소개한 게 정말 진짜 좋습니다.
0: 네.
4: 그래, 내일 가자 그랬는데.
0: 1652120에 저녁 4시 전으로 전화해서 예약하면 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5: 네, 부강주사료법이 지금 많은 연맹분들이 지금 난 지병이 돼서 좀 치료 잘하고 있는데 어쩌게나가 뭐 내 동생 금년에 62세입니다.
0: 네.
5: 이 무릎이에 풍수골도 이 무릎 뒤에 또 이렇게 뭡니까 다결 같은 게 불어났단 말입니다.
0: 결절이.
5: 근데 그게 무릎이 이렇게 그거 만지면 아프지 않는데 걸을 때면 그 중간에 딱딱한 맛인데 내리막 이렇게 내려갈 때면.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런 것도 이렇게 값은 지금 절반값 680원인가?
0: 지금은 값이 내려와서 680원 맞습니다.
5: 한 번에?
0: 예.
5: 그 값이 많이 내렸습니다.
0: 거진 절반 값입니다.
5: 그렇습니다. 절반 가격이 내렸고. 내일이 우리 같이 가, 내 동생 같이 가자, 예약하자, 그럼.
0: 네, 그분이 혹시 류풍수 관절염은 아닙니까?
5: 류풍수 관절염입니다.
0: 그게 단순한 그 무릎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하고는 다릅니다.
5: 다른가?
0: 그거는 사실 매우 어려운 병이 몸의 면역계통의 고장으로 발생하는 병입니다. 이건 아마 우리 국내적으로 뭐 아무리 큰 도시 큰 병은 3급 병원이라 해도 치료가 좀 어렵습니다. 그분이 뭐 치료하지 않은 건 아니겠죠?
5: 치료 좀 했죠.
0: 그 뭐 손가락이란다 이렇습니까?
5: 손가락은 이렇고 무릎 뒤에 선생님 무릎 뒤에 그 이렇게 별로 멀더멀더한 게 불어난 건 어째 그렇습니까?
0: 아니 류풍숙이라 하면

0: 손가락은 일 없습니까?
1: 아이 손가락은 괜찮은데 손가락 좀 이리 꽉꽉하다 손가락 아침에 일어나서.
0: 아침에 일어나서 뻣뻣한 증상이 한 예, 시간 이상씩
1: 뻣뻣한 예. 증상 있고 예.
0: 예 그거는 뒤풍습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1: 네
0: 예. 예, 그리고 예, 이게
1: 예리 예약하자 그래.
0: 예 관절뿐만 아니라 전신의 여러 기관 손상 일으키는 병이가 바로 이 뇌풍습입니다.
1: 예.
0: 어 그래서 예, 빨리 치료하고 그 이제처럼 그 결절이 여기저기 잘 생깁니다. 작은 거는 콩알만큼 큰 거는 기사알만큼 여기저기 뚝뚝 튀납니다. 염증 예. 그래서 빨리 치료.
1: 예, 찾아가겠습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3: 나는 그런 우리 오빠가 여생판 투출로 연고생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3: 그런 또 우리 친척들이 여러 치료를 하고 나서서 그 실례를 말했대 자기도 치료를 하겠다 해서 그래 내일로 예약하자 그럽니다.
0: 네. 그분이 어떤 증상 가지고 있습니까?
3: 이렇게 다리 아래로 내리 뻗치기도 하고 시굴기도 하고 뭐 좀 기질이 좀 바쁘답니다. 허리 몹시 아프고
0: 허리도 아프고 다리 내리 주리법치면서 무겁고 저리고 그리고 네. 걷기 어려워합니까?
3: 예 아프니까 아무래도 의매 먹을 건 안고 합니다. 네,
0: 좌골신경 통증상이 나타나 그렇습니다. 예. 예 이런 거는 윤길씨 현대병원의 그 부강주사가 그 효과가 아주 좋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 치료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
3: 예 그래 내일 예약합니다. 예.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말씀하세요.
4: 예, 저는 어째 나이 어제 70이 넘으면 그렇게 아이 많겠는데 뇌풍수가 얘 무려서 그런 디샤에서 식다가 이래 그런지 마디마다 손마디마다 딩딩 부그러났습니다.
0: 손가락이?
4: 그리고, 예, 그리고 이 날씨 흐리면 저 전날부터 통신아 죽겠습니다.
0: 예.
4: 그리고 이 손 움직이기 영 바쁩니다. 무서워 지금 드룩 떨어지고 감각이 잃는다 말입니다.
0: 예.
4: 그래 내 지내 고통스러워 병원에 가 그래 내 뻥스럽디다. 그래 가서 현재
0: 피검사 해봤습니까?
4: 예?
0: 피검사는 해봤습니까?
4: 아, 피검사라요. 가서 검사 마칠까.
0: 아, 류풍수 관절염 진단 내릴 때,
4: 예.
0: 그래서 그 관절을 보이기만 했습니까? 아니면 피검사 했습니까?
4: 예, 아이, 그저 보이기만
0: 예,
4: 했거나,
0: 예. 그렇게.
4: 이랬겠다. 예. 예.
0: 글쎄, 림상 증상도 중요한데, 여기에는 류풍수 인자라는 게 또 양성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나와, 예. 그리고 류풍수분, 이게 그 작은 손가락에 작은 그 관절에 먼저 문제 잘 생깁니다. 양손
4: 마다마 그 저희 뺏기 손가락부터 열 손가락이 다 그렇죠.
0: 다 그렇죠. 예.
4: 예.
0: 아침에 일어나면 주먹지기가 뻣뻣하고 예.
4: 예.
0: 예. 예. 좀 증상들은 예 있습니다. 다. 그게 만약 확실히 류풍습이라면 지금까지는 이게 우리나라도 외국에도 해결하는 방법이 없이 그래서 증상공제를 합니다. 증상공제란 게. 예?
4: 지통제를 먹으라는 예. 그거 있는데.
0: 그렇죠. 예.
4: 근데 곧 한 번 가야지 아이 됩니다.
0: 예, 지통제. 아프면 지통제.
4: 예.
0: 그 다음에는 또 안 되면 격소. 예. 예, 모두 이런 방법으로서 거저 잠시 증상을 눌러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4: 내일 가서 병원기도 예. 하고 얘 가서 좀 주사 맞아보자.
0: 예.
4: 모두 낫는다는 게 이것도 치료하겠지 하고.
0: 이게 문제는 예, 관절에 변형이 생깁니다, 앞으로.
4: 예.
0: 예, 변형이 생겨서 그 다음에 이게 손가락을 근본상 움직이기 어렵고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병원에서는 이미 관절의 변형이 다 온 예? 이런 환자분들도 치료해서 효과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이번 며칠 전에 어느 분이 그 방송에다 얘기했는데 온 전국에 많은 병원 다니면서 치료 못했는데 예, 이렇게 네. 낫을 수가 있는가 하면서 예, 대단히 만족해하는데 예, 예.
4: 한번 가서 전화 걸어서 가서 배우기도 하고 좀 치료를 받자 그런데
0: 네.
4: 고통스러워요.
0: 예.
4: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말씀하세요.
2: 암튼은 무릎이 너무 아파서 지금 근로당에서 산지병이 짓고도 잘 설치 못한다.
0: 예.
2: 그래서 현대병원에 가서 지금 주사를 두고 맞은 게 효과 이런도 없습니다. 지금 와서는 두고 맞은 게 그래서 지팽이를 짚지 않고도 걸어다닐 수 있습니다.
0: 예, 지팽이를 짚지 않고도 걸을 수 있다. 예, 네. 예, 효과 잘 보셨습니다.
2: 그래, 전번에 우리 그 동산 주변에 동의가 연친한데 그 집을 갖다 말합니다. 그 집한테는 계속 산지팽이 짚을 것 같았죠.
0: 네.
2: 그러니 지금 아직 그가 너한테 지팽이를 어제 아이치고 다니는 것 같고, 내가 그래서 말했습니다. 현대병원에서 가서 지금 주사를 두고 맞은 게 효과가 좋다고.
0: 예.
2: 그, 나처럼 그렇게 있는 아이들지만, 다리 아파서 그냥 재거나 걸어다닙니다.
0: 그분이 주로 무릎이 아파서 그럽니까?
2: 예, 예, 나처럼 무릎이 아파서.
0: 예.
2: 그거는 이전에 볼색이 상한, 볼에 상한 대배신이 뭐 어찌 어찌 그렇습니다.
0: 예, 저 무릎을 상한 적이 있다는 말씀인데, 예, 아무래도 좀 무릎을 많이 쓰거나, 예, 노동일을 심하게 했거나, 또 외상 받았던 사람이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2: 그래서 그 예약해서 같이 가다 오게 된다.
0: 예.
2: 한 번만 이만 세 번 끝나면 별로 또 좋을 것 같아서 이게 된다.
0: 예. 적어도 세 번 치료는 아마 해야 됩니다. 예. 네. 265-2120에 전화하시면 예약이 됩니다.
2: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0: 말씀하세요.
3: 예, 내 동생이 예, 70돌인데, 예.
0: 예.
3: 무릎도 관절염이 있어서, 예. 숨결을 오르내기도 힘들고, 또 걸어도 역딱딱 맞추고, 그래서, 예. 아프고, 이렇게, 누워도 통쇠 난단다. 그래서, 현대병원에 갔다. 배우고서 부강주사를 맞자고 내리 예약하자고 그랬다.
0: 아직은 한 번도 치료받지 않았습니까?
3: 예예예. 예, 예.
0: 예. 방송에서 치료받은 분들이 효과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예.
3: 예. 그래고서 예. 아무래 신심이 있어서 그래서 나를 예약해달라고 전화 왔을 때.
0: 예. 뭐 무릎관절염, 척추협착증, 예, 허리 통증 뭐 이런 병들을 하면 예, 현대병원의 부강주사료법이가 예, 그 인정을 받는 예, 이런 치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지금도 값도 이전에 비해서 절반 줄어들었습니다.
3: 예, 예 값도 그렇게 어느 정도까지 예, 절반 줄었습니다.
0: 예, 치료 예, 잘하시기
3: 그래,
0: 바랍니다.
3: 얼마 좋습니까?
0: 그렇죠. 예.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도 수고,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대병원의 예약번호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절강성이 세 가지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공동 부유를 실속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0: 리희가 하남성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 올바른 지적권 수립 실천 학습 교육과 관련해 4개 주황 지도 소조가 파견되었습니다.
0: 5월 우리나라 신에너지차 생산량과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증가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금형 총소기는 중국식 현대화는 전 재민이 함께 보유해지는 현대화라고 표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이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고려하며 발전 속에서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며 공동부유를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절강성은 천만 공정을 견인력으로 도시와 농촌, 구역,

선흥면의 세 가지 격차를 줄일 것과 관련해 강성, 흥천, 융합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착실히 수행하면서 공동부유 시범구 건설을 전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시 싱창현 청담가도 매저촌의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농부 밀크티 로즘에서 보시는 향기로운 차 향기가 많은 관광객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로좀상 조체아가 재빠르게 원료를 혼합하고 포장하여 제품을 생산한 덕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룡종 밀크티 한 잔이 곧 관광객들의 손에 전달됩니다. 조차는 명절과 휴일에 매저 관광지에서 로좀을 열었는데 하루에 100잔을 팔아 600원의 순이익을 낼 수 있어 매우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51세 조차 가족은 4명입니다. 남편은 건강이 좋지 못하고 두 아이는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가정의 연간 소득이 3만 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현재서는 조사를 통해 그네를 등록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농부 밀크티 로좀은 신창현이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는 중요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항주 동로현 본수진에서는 제필 산업의 장점을 바탕으로 리호촌에서 오래된 조민위원회 건물을 활용하여 공동보유 공방을 조성했습니다. 공방은 교배 펜슬 확장과 포장 등 공정을 도입하여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선차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 요충효는 며칠 동안 일해보니 매일 약 120원 정도를 벌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빠르게 손을 놀린다면 하루에 130원에서 140원을 벌 수 있어 한 달에 수천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고품질 발전과 공동보용 시범구 건설이라는 중책을 부여받은 이후 절강성은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공동보유 공방을 가장 상징적인 경험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2025년 말까지 절강성에는 총 12,542개의 공동보유 공방이 건설되었습니다. 항주 동로현 분수진 당위원회 서성 부석이는 공동보유 공방은 마을 공동체의 유효 자산을 활성화하여 주민들이 집 근처에서 취업하고 소득을 늘릴 수 있게 했으며 기업도 비용을 절감하여 3자상생을 실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서성 부석이는 현재 우리는 분수진의 공동보유 공방을 15개 조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단계 우리는 여전히 분수진의 전면적인 보급을 실현하는 동시에 백강진과 합청향으로 점진적으로 확장하여 우리 전체 지역의 전면적인 보급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석금형 청소기는 공동보유를 추진하면서 가장 어렵고 무거운 과제는 여전히 농촌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농촌 지역의 집단 발전을 추진한 것은 절강성이 공동보유를 추진하는 중요한 경로로 되었습니다. 가흥 해농시 황만진 첨산촌은 소문난 과일의 고장입니다. 2년 전 황만진은 첨산촌을 중심으로 주변 6개 행정촌과 협력하여 조기 첨산 집단 구역을 구성하고 47.5평방킬로미터 구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융합발전 모델을 추진하여 스포츠 레저, 생태 채취, 무형문화유산 체험 등 업태를 연결하고 일체화된 농촌문화관광산업체인을 구축하여 단일 발전에서 전역 공동발전으로의 전환을 실현했습니다. 2025년 지역 내 7개 마을의 집단경제 운영수입이 3천만 원을 돌파하여 단체 이전보다 20.6% 증가했습니다. 해녕시 황만진 당연의 위원 장만달은 작년에 해당 지역에서 연인수로 총 131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했고 지역 내 각 경제 실체 누적 매출은 1억 5천만 원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지역 그룹의 발전을 깊이 있게 탐구하여 황만의 아름다운 경제와 산업을 발전시키고 올해 향촌진흥에 더 잘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5년 동안 철강성을 습금형 종속의 당부를 명심하며 공동부유 시범구 건설을 착실히 추진해왔습니다. 공동부유 공방, 사내 협력 등 전형적인 경험과 방법이 국가 관련 부문에 의해 선호하여 전면 보급되었습니다. 전송의 지역 총생산은 연속 3개의 조단위 단계를 넘어섰고 고품질 발전의 기초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전성적으로 현마다 총 생산액이 100억 원을 넘었고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 격차는 2020년에 1.96에서 2025년에 1.81로 줄어들어 도시와 농촌 지역 발전이 더욱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성내 101개 기본 공공봉사 기준 중 96개가 도농사의 격차를 해소해 공공봉사가 더욱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0: 절강성 발전개혁위원회 공동보유촉진처 장기선 부처장은 절강성은 15차 5개년 전망계획기간 5개년 목표를 조순해 3년 계획을 정밀하게 수립하며 매년 착실히 수행한다는 요구에 따라 고품질 발전과 공동본용 시범구 건설에서 결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솔선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생동한 화폭을 보여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기선 부처장은 다음 단계로 우리는 15차 5개년 전망계획 고품질 발전과 공동본용 시범구 건설 계획의 발표에 맞춰 혁신적인 절강성 건설을 가속화하고 절강성 특색의 현대화 산업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또한 취업 우선 전략을 깊이 있게 시행하여 도시와 농촌 주민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촉진하고 강성, 흥촌, 융합을 일체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 지역 간 균형 발전 수준을 높이는 등 여러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전국의 전반 국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더 많은 기여를 하며 전국의 공동 부유를 위해 선도적 시범 역할을 더 잘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중공조항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조항규를검사위원회 서기인 리희가 8일부터 10일까지 하남성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규를검사감찰기관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찰하며 두 가지 황립의 결정적 의미를 깊이 터득하며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천하고 조항규를검사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의 포치를 성실히 리행하며 올바른 지적관 학습 교육을 착실히 전개하고 규를 검사 감찰 업무의 규범화와 법치화, 정규화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규를 검사 감찰 업무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과로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좋은 출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희는 정주 탄광 기계그룹 유한책임회사와 개봉 량곡 산업그룹 유한회사를 방문하여 간부와 대중들과 깊이 있는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올해가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시작의 해라고 강조하면서 규를검사감찰기관은 지역 특성에 맞는 신품질 생산력 발전, 국가 식량안전보장 등 전략적 과제를 중심으로 정치 감독을 강화하여 당조항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하해변공원에서 리희는 습근평 생태문명 사상을 깊이 있게 구현하고 황하류역의 생태보호와 고품질 발전을 감독하고 지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란고현 동패도진 장장촌에서 리희는 못을 박는 정신으로 대중 주변의 부정과 부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대중의 만족감, 행복감, 안전감을 지속적으로 높일 것을 강조했습니다. 리희는 또 개봉시 사법국을 찾아 신시대 풍교 경험을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법치가 사회 관리에 미치는 규범과 보장 역할을 잘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규를검사위원회와 감찰위원회 기관에서 리희는 규를 검사 및 감찰 업무의 규범화, 법치화, 정규화, 건설에 해 행동 추진 상황을 자세히 료해하고 규를 검사 감찰 간부들을 만났습니다. 조사 연구 기간 리희는 좌담회를 주재하여 규를 검사 감찰 기관은 조항 규를 검사 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세 가지 더 중요한 요구를 리행하며 더 높은 기준과 더 실질적인 조치로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가지 수호라는 중대한 정치적 책임을 확고히 짊어지고 당조항의 명령과 금지 요구가 철저히 실행되도록 보장하며 임기 교체를 위한 청렴하고 올바른 태도를 보장해야 합니다. 확고부동하게 제도의 권력 단속을 강화하고 규정에 따라 권력을 사용하며 엄격한 요구를 당규 제정, 당규 교육, 규를 집행과 감독의 전 과정에 관철시켜야 합니다. 또한 중국 특색의 반부패 길을 확고히 걸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일체화된 세 가지 부패 방지 종합 효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올바른 지적관 학습 교육의 수립과 실천을 깊이

0: 있게 추진하여 각종 지적관 편차를 맞춤형으로 목표 있게 시정해야 합니다. 삼화 건설에 해 행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건설을 통해 실천을 촉진하며 규를 검사 감찰 업무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리희는 또 초유록 동지 기념관과 하남 초유록 간부 학원을 방문하여 초유록 동지의 선진 사적을 첨망하면서 초유록 정신을 전폭적으로 배우고 발양하며 당과 인민의 충성스러운 수호자로 되겠다는 결의를 다질 것을 규를 검사 감찰 간부들에게 요구했습니다.
1: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 되는 해이자 장정 승리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계열 보도 위대한 로종, 오늘은 장정, 기계 넘치는 영웅적 서사시편을 통해 함께 상전벽해의 역사를 뒤돌아보며 장종길에서 겪었던 고난과 영광, 중국 공산주의사들과 홍군 장병들이 생명과 피로 다져낸 위대한 장정정신을 다시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석은 말이 없으나 산천은 지켜봅니다. 오도화 강변에 우뚝 솟은 주황홍군 장정 출발 기념비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리상의 빛으로 분투의 길을 밝히고 신앙의 힘으로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한 위대한 로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1933년 하반기 국민당 반동파는 100만 대군을 동원하여 강서성 남부와 복군성 서부에 위치한 주황소베트 구역에 대한 제5차 포위토벌을 감행했습니다. 좌경 교조주의의 잘못된 영향으로 홍군과 주황소베트 구역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주황홍군은 더 이상 기존 전선에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34년 10월 홍군은 전략적 이동에 대장정, 즉 장정길에 올랐습니다. 한 달여 동안 주황홍군은 막대한 대가를 치르며 조계 4개 봉쇄선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네 번째 봉쇄선인 상강 전역에서 홍군 대원은 출발 당시 8만 6천 명에서 3만여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상강을 건넌 후 주황홍군은 호남성을 거쳐 귀조성으로 진입했습니다. 1935년 1월 7일 홍군은 귀조 북부의 여충지 준을 공략하여 이곳에서 중국혁명의 운명이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1월 10월부터 17일까지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준에서 확대회를 열었는데 이를 준의회의라고 합니다. 회의에서는 제5차 포위토벌 이후의 경험과 교훈을 총화하고 당주왕과 홍군 내 모택동 동지의 지도자 지위를 확립했으며 당이 독자적으로 중국혁명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단계를 열었습니다. 준의회는 가장 위급한 시각에 당을 구하고 홍군을 구했으며 중국혁명을 구했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항로는 새로 정립되었습니다. 이로써 주황홍군은 재정비를 거쳐 다시 장정길에 올랐습니다. 적수화를 4번 건너고 금사강을 교묘하게 건넜으며 대도하를 돌파하고 로종교를 기습 탈취했으며 협금산을 넘고 드넓은 초지를 걸어나왔으며 랍자구에서 격전을 치르는 등 과정에서 홍군 장병들의 혁명적 리상은 하늘보다 높다는 기계로 하나 또 하나의 승리를 이룩해냈습니다. 1936년 10월 주황홍군은 호남, 호북, 사천 귀조 근거지에서 출발한 홍군 제2방면군과 사천 섬서 근거지에서 출발한 홍군 제4방면군과 회룡 장대보에서 승리적으로 회합함으로써 승리적으로 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장정기간 홍군은 600여 차례의 전역과 전투를 수행했고 근 100여 개의 강과 하천을 건넜으며 40여 개의 높은 산과 험준한 봉우리를 넘었습니다. 그중 해발 4,000m 이상의 설산만 20여 개에 달했고 죽음의 함정이라 불리는 끝없는 초지도 가로질렀습니다. 홍군은 강인한 의지로 인간 생존의 극한을 극복하면서 기계 넘치는 인간 승리의 기적을 창조해냈습니다. 장정은 선운서이며 선전대이며 파종기입니다. 장정이 빚어낸 위대한 장정 정신은 중국 혁명이 끊임없이 승리에서 새로운 승리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정신적 동력을 제공했고 중화 아들딸들이 신시대 장정길을 잘 걸어가도록 고무해 줄 것입니다.
0: 당주왕이 전당에서 올바른 지적관 수립 실천 학습 교육을 통일적으로 포치한 가운데 최근 4개 주왕 지도조를 10개 지방과 단위에 파견했습니다. 각 주왕 지도조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과 중요한 지시, 회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할 때 관해 요구를 제기하고 파견된 주왕 지도조의 직책과 임무, 업무 배치, 구체적인 요구를 통보하였으며

0: 학습 교육 진전 상황 회보를 청취하고 지도 감독 업무를 연구 포치했습니다. 각 중앙 지도조 조장들은 관련 지방과 단위에서 정치적 립지를 제고하고 당중앙이 지도조를 계속 파견하는 정치적 고려를 깊이 인식함으로써 사상과 행동을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회로 통일하고 학습 교육을 틀어주는 자각성과 확고성을 실속 있게 증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중앙의 결책, 포치와 습근형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관철하는 것을 긴밀히 둘러싸고 사상 인식을 제고하고 돌출한 문제를 종합 정돈하며 제도 규칙을 잘 세우고 정치 책임을 잘 관철하며 지도와 감독 업무를 효과적으로 진행해 학습 교육이 질서 있고 효과적으로 전개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관련 지방과 단위 당위원회 당조 주요 책임자들은 당중앙이 중앙 지도조를 계속 파견하는 중요한 포치를 단호히 옹호하고 지도와 감독을 받는 것을 학습 교육을 깊이 있게 착실히 추진하는 중요한 방안으로 간주하고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중앙 지도조의 업무를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한편 더 높은 기준과 더 엄격한 조치로 학습과 점검, 개진을 추진하여 학습 교육 성과가 본 지역과 본 단위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실제적 효과로 전환되도록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가 10일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올해 5월 우리나라의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과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고 자동차 수출이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우리나라의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은 안정세를 보이며 회복되었고 생산과 판매는 각각 155만 4천 대와 149만 6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4%와 14.4% 증가했습니다. 신에너지 자동차 신차 판매량이 자동차 신차 총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 증가하여 56.9%에 달했습니다.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 진사화부 비서장은 5월 자동차 생산과 판매는 각각 261만 6천 대와 262만 9천 대로 전달보다 각각 1.6%, 4.1% 증가했다며 월별 성장률을 보면 안정될 기미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5월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은 93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68.7% 증가했습니다. 이 중 신에너지 자동차 수출은 44만 6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1배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신에너지 자동차의 차량 시스템, 스마트 운전, 콕핏 상모 착용은 해외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며 현지화된 스마트 기능이 빠르게 반복돼 핵심 경쟁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북방공업대학 자동차산업혁신연구센터의 기설홍 주임은 업체들이 해외 수요를 점점 더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동시에 해외 소비자들이 중국 제품과 브랜드에 점점 더 익숙해지면서 전체적인 수출이 여전히 매우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0: 제5회 글로벌 매체혁신론단이 10일 중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습근평 주석이 제1회 글로벌 매체혁신론단에 보낸 축하편지 정신의 지도 아래 론단은 각 측의 지혜와 힘을 모아 각국 매체들이 교류를 심화하고 학습과 참조를 추진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인공지능을 대표로 하는 새 라운드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은 새로운 생산방식과 생활방식, 학습 방식, 업무 방식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인공지능 플러스 행동을 실시하여 중국과 세계의 발전 협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강설화, 박민걸이었습니다.

0: 아프리카의 고추와 참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5월 1일부터 53개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해 전면적으로 무관세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리정표적인 조치가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에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서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각국 여론은 이번 조치가 중국 아프리카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핵심적인 한 걸음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중국이 시장 접근성 확대를 통해 아프리카의 산업화, 농업 현대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단호히 지원하겠다는 약속이어서 아프리카가 원자재 공급자에서 고부가가치 제품 공급자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 보호주의가 대두되고 있는 현재 중국의 이번 조치는 남남 협력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어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호혜상생의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짐바브웨 선구보에 실린 글에 따르면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낫다는 오랜 속담은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추진하는 능력 구축과 인력자원 개발 프로젝트의 의미를 적절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5월 1일 중국의 아프리카 무관세 정책이 공식 시행된 이후 중국 아프리카 농업협력은 아프리카 주민들에게 더 큰 경제적 수익을 가져다주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며 나아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짐바브웨의 경우 이 정책은 자국 제품에 유리한 수출 조건과 광활한 시장을 열어주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의 선진 농업 기술과 축적된 시장 경험의 지원을 통해 짐바브웨가 단순한 원자재 수출의 한계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농업 부문을 고부가가치, 표준화, 리력 조작이 가능한 제품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적인 수출 산업으로 점차 승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글은 아프리카의 타브크소 고추를 사례로 들면서 이 작물이 짐바브웨에서 좋은 재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농업 전문가들은 현지 기후와 토양 조건에 맞추어 적정 재배 밀도, 병충해 종합 방제, 수확 후 신선도 유지 기술을 포함한 표준화된 재배 방안을 수립하여 국제시장의 품질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시범 마을에서 전문가들은 또한 현지 농민들을 지도하여 천연고추를 중국 시장에서도 수출 전망이 밝은 오크라, 참깨 등과 함께 재배하도록 함으로써 점차 다각화되고 고부가가치를 지닌 수출 작물 구조를 형성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남협력에서 호혜상생이 되는 모범 사례로 중국 짐바브웨 농업 동반자 관계는 양국 간 친선 관계에 지속적으로 활력을 불어넣고 더욱 긴밀한 중국 아프리카 운명 공동체 구축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탄자니아 동찰 사이트는 글을 통해 중국이 53개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해 전면적으로 무관세 조치를 시행한 것은 중국 아프리카 운명 공동체 구축에 중요한 한 걸음이며 양측 경제 협력에 있어 중대한 진전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아프리카가 세계 경제에 편입되고 공동 발전을 이루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중국의 약속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지금까지 없었던 중국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합니다. 농업 인구가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농업 수출 규모를 확대하고 수출 구조를 다각화하는 것은 소득 분배 구조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생산성과 경제적 수익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이 글은 또한 중국 아프리카 경제무역 관계가 항상 세계 무역에서 가장 활력이 있는 관계 중 하나로 간주되어 왔지만 정책 혜택의 실현은 여전히 아프리카의 생산과 물류, 교제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더펜던트 온라인 뉴스 사이트는 글을 통해 글로벌 무역 보호주의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배경 속에서 53개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한 중국의 전면적 무관세 조치 시행은 아프리카의 발전, 산업화 과정, 장기적인 경제 동반자 관계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약속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정책은 단순한 무역 조정이 아니라 중국-아프리카 관계가 개방적인 시장 접근, 투자, 공동 발전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 협력 방향으로 점점 더 깊어지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특히 서방 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아프리카 수출 기업들의 중국의 이번 조치는 무역 규모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치 사슬에 더욱 깊이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중국의 무관세 조치는 아프리카의 공업 발전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여 수출 다각화를 촉진하고 진화하는 글로벌 경제 구도 속에서 아프리카의 역할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아프리카의 고추와 참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은 먼저 학습시간 코너를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생태와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해남성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동에너지 위험 부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은 중임을 떠날 수 있는 거목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를 보내드립니다.

0: 철저히 정비하고 제대로 진습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간부들은 여전히 제멋대로 행동하고 공공연히 규율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율과 규칙을 몰라서가 아니라 규율과 규칙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범한 과오는 어느 하나가 당 규율과 국가 법률에서 명문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의 행동은 어느 하나가 실패의 교훈이 없었습니까? 옛 사람들이 이르기를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면 도덕을 수용할 수 있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으면 제멋대로 행동해 화를 자초한다고 했습니다. 경외심이 없으면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될지 모릅니다. 일부 사람들이 경악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거리낌 없이 저지르게 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바로 경외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간부들은 반드시 경외하고 개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최저선을 지킬 줄 알아야 하는데 당과 인민, 법과 규율을 경외해야 합니다. 달이 없고 바람이 센 캄캄한 밤에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자기 기만 속에서 지혜를 잃어서도 안 되고 우리 둘만 안다는 감한 리설에 넘어가 리성을 잃어서도 안 되며 부귀에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요행심리로 모험적으로 행동해서도 안 되고 다수인이 불법을 저지르거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제멋대로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심신을 엄하게 수련해야만이 스스로를 엄하게 단속할 수 있습니다. 간부는 세계관과 인생관, 가치관이라는 이 주계 폐기를 꽉 조이고 사상적 가구, 정신적 경지를 격상시켜야만이 부패할 엄두를 내지 못하던 데로부터 부패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명조 세계리학자 설선은 정념하고 규율을 지키는 데는 세 가지 경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리가 받고 함부로 선물을 받지 않은 것이 최상의 경지고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쉽게 금품을 받지 않은 것이 버금으로 가는 경지며 법률의 제재와 관직을 잃는 것이 두려워 감히 재물을 받지 못하는 것이 세 번째 경지입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대공과 대의, 대야를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덕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종 당과 인민을 마음속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고 일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하는 정직하고 순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훌륭한 지구위원회 양선조 서기가 바로 한평생 인민의 복지를 도모하고 헌신적으로 일해온 본보기입니다. 지난 세기 70, 80년대 농촌에서는 대부분 기와집을 지었지만 그의 가족은 여전히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집에 비가 새자 그는 가족들에게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당분간 고생을 좀 해야겠다며 먼저 대야라도 몇 개 사서 비물을 받자고 했습니다. 1992년 대령산 림장을 운영하던 시기 그는 그곳에 첫 벽돌집을 지었지만 새로운 기술자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여전히 방습장막에 살았습니다. 한 분은 그가 농촌에 내려가 어느 한 농가에 머물렀는데 떠나기 전 그 집 사람들은 식사를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다고 미안해하면서 밥값 20전을 몰래 돌려줬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백리 밤길을 달려가 그 돈을 기어이 되돌려줬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먹고 있는 것을 전혀 따지지 않은 바보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다들 내가 고생을 사서 한다고들 하지만 그들은 내가 얼마나 즐거운지 모른다고 하며 공산주의자에게 직업병이 있다면 그 병은 바로 고생을 사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0: 중노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영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족 헌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생태와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해남성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유골의 해남 열대 우림에는 우뚝 솟은 고목 아래 양치 식물들이 넓게 갈려 있고 꼬이고 얽힌 뿌리 곁으로 시냇물이 굽이쳐 흐릅니다. 우림 깊은 곳에 인접한 백사리족 자치현 칠방진 나래촌에서는 고무나무 숲에 간작한 익지과의 수확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가지가 휘도록 익지과가 무르익어 농민들이 바구니를 들고 숲길을 누비며 수확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칠방진 장룡 건조 공장에서는 기계가 굉음을 내면서 작동하고 선별, 탈곡, 건조 등 절차를 긴박하면서도 질서있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면서 이 건조 공장은 성수기에 진입해 현재까지 익지과 건조 과일을 10만 킬로그램 이상 가공했습니다. 해남 열대 우림은 원시 생태를 지키는 동시에 새로운 산업 활력을 조용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해남성은 기후, 종자원, 림지, 경관, 탄소 흡수원 등 우림 자원에 주목하면서 엄격한 보호를 전제로 생태적 우선을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는 생태 산업화 특색 발전 모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통 중리학 문화와 우림 생태를 깊이 융합하는 것은 해남이 우림 양생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핵심 조치입니다. 해남성 중리병원 라화평 부원장은 우림 속 고농도 음이온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호흡기 기능을 개선하며 피로를 완화하고 정서를 조절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약욕, 약식, 침구 등 전통 료법과 우림 요소의 결합은 양생을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해남에는 수십 개 산림 양생 기지를 조성했고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양생 산업이 초기 규모를 갖췄습니다. 우림 특유의 생물 다양성 자원과 풍부한 림화 공간을 바탕으로 해남 각지에서는 토산물 잠재력을 깊이 파고들어 깊은 산속 생태 자원을 주민들의 진짜 현금 수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습하고 온난한 우림은 천은 열대 란초 종자원입니다. 해남 열대 우림 국립공원 인근의 오지산시 10회촌에서 란초 재배기지 책임자 사광명은 라이브 방송으로 각종 란초 관리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애호가들의 구매를 이끌고 있습니다. 기지는 우림 내 야생 란초 종자원을 수집해 순화 육종하며 연간 50만 그루 이상의 열대 란초를 생산합니다. 사광명은 란초 재배에 참여한 마을 주민들의 1인당 낸 소득이 4만 원에 달한다면서 소득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우림 야생 식물 채취가 줄어 주민들의 생태 보호 의식도 눈에 띄게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경중 리족 묘족 자치현 영근진 가채촌의 리족 전통 약초 재배 시범 단지에서는 책임자 리량진이 촌민들을 이끌고 고무나무 숲 아래에서 약초밭을 세심히 돌보고 있습니다. 200여무 림지에서 석곡, 개혈 등 오지산 복숭아 등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리량진은 예전엔 나무 아래가 황량했지만 지금은 리마 재배를 통해 무당 약 3천원의 수입을 늘릴 수 있다면서 주민들이 푸른 산을 지키면서 불을 창조하는 시대를 맞았다고 전했습니다. 해남 열대우림 국립공원은

명실상부의 거대 탄소 창고입니다. 2026년 2월 경중 백화령 열대우림 문화관광지 탄소권 프로젝트가 해남 림업 탄소 슈퍼마켓 플랫폼에 정식 오픈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년간 이산화탄소 32만 톤 감소 배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까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근 2,600톤의 탄소 흡수량이 거래됐고 매입 자금은 우림 보호 복원에 전액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동 에너지 위험 부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최근 유엔이 발표한 2026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에 2.7%에서 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2026년 글로벌 통화 팽창률이 3.9%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보고서는 중동 정세 불안이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어 성장 둔화와 통화 팽창률의 가속화를 초래하고 있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권위적인 보고서는 현재 글로벌 에너지 위험 부담의 심각한 영향을 설명해줍니다. 중동 정세 그리고 이로 인한 에너지 시장 불안은 세계 경제 흐름을 지속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시장부터 비료 석유화학 등 관련 산업까지 나아가 식량 광물 등 가수 산업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위험 부담의 영향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 반면으로

중동 긴장 정세의 고조는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상품의 글로벌 공급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동은 글로벌 석유 천연가스의 핵심 산지이고 현재 불안의 중심인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와 화학 제품의 중요한 수송 통로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올해 3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중동 원유 일일 공급량이 1000만 배럴 감소하면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세계 최대 액화 천연가스 생산시설이 위치한 카타르 라스라판 산업단지가 공격받으면서 글로벌 액화 천연가스 공급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석유 천연가스 공급 감소는 석탄 등 다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글로벌 에너지 시장 전반의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른 한 방면으로 석유 공급 감소는 석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비료 석유화학 등 다수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석유 부족은 에틸렌, 벤젠 등 기초화학 원료의 감산, 심지어 가동 중단을 초래하고 석유화학 산업의 하류 공급망 전체에 충격을 주면서 글로벌 산업 사슬의 가동을 저해했습니다. 앞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대량 수송되던 유황, 알루미늄 등 금속 재련 원자재의 수송이 차단되어 공급이 급감함에 따라 글로벌 광물 재련 산업의 가동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농업과 무역 분야에 더 심원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비료 가격 상승은 농업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고 또한 가격 민감도가 높은 농민들이 비료 사용을 줄이면서 작물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부족은 옥수수 등 농작물을 원료로 하는 생물연료 수요를 자극하여 식량 공급을 더욱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식량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중동, 아프리카 등 식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가들에게 식량 가격 상승은 사회 민생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전 세계 중요한 해상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이 매우 취약해지면서 이 해협을 통과하는 화물선의 보험료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운항 중단이나 우회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많은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고 이로 인해 기타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수가 줄어들며 해상 운송 비용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운 위험 부담은 결국 상품 단가에 전가되어 글로벌 공급망 운영 비용을 높이고 무역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글로벌 통화 팽창률 수준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유엔 보고서는 현재 에너지 위기는 석유 시장 역사상 가장 심각한 충격이라고 판단하면서 이번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에너지 공급 감소 규모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위기는 1973년 제4차 중동 전쟁이나 1980년 이란 이라크 전쟁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번 중동 에너지 위기는 에너지 안전과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개발과 친환경 에너지 확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책임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급도를 높이고 국가 에너지 체계의 회복력을 강화하며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 정세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은 당분간 취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부족의 근본 원인은 중동의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모든 당사자들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미국과 이란 간의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휴전을 이끌어내고 중동 해만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조속히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0: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2: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귀한 정보를 나누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대의 지혜가 담긴 서장의 감로장약에 대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서장의 장의학은 수천 년의 역사와 자연을 존중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돌보는 치료법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깊이 있는 비밀과 효능을 선생님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6시 30분 전으로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영길씨 덕길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덕길장약방에서 6월달 우대 활동후는 예, 파상모 소유환의 여수곽 사시면은 런칭망죄, 우리 보물급 장약이죠. 이 런칭망죄는 5곽을 면비로 드립니다. 예, 우리 두 가지 약을 같이 결합했으면은 간을 보호하고 기를 보충해 주면서 신장도 보양하고 혈액을 보충해 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우리 풍습골병하고 류풍습성 관절 치료에서 예, 특별한 이런 효과가 있는 예, 류쉐완도 우대 활동합니다. 예, 우리 류쉐완이 우대 활동은 이 12각에 1,400원인데 580원이 드립니다. 예, 특별히 우리 류쉐완이라 할 때 알 수 없는 류쉐완은 풍습하고 류풍습성 관절염에서 우선으로 써야 되는 약이고 풍습을 제거하고 기혈을 잘 통하게 하면서 소염작용하고 지통작용, 보혈하는 작용 이 세 가지 작용을 동시에 합니다. 예, 그리고 근골도 든든하게 하고 전기를 보충하는 작용이 있고 풍한습 열이 뭉쳐서 오랫동안 예, 관절 부위라든가 예, 척추 부위가 좀 뜨끈뜨끈하면서 좀 뻣뻣하면서 아픈 이런 증상도 치료하는 데서 효과가 좀 선명합니다. 예, 때문에 치료 범위를 보면은 풍습성 관절염하고 류풍습성 관절염, 예, 통풍이 있거나 경추병, 활막염하고 골다공증 등 이런 골과 질병 치료에서 아주 뚜렷한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상모 소유환은 예, 아주 오래전 공원 8세기부터 지금까지 800년이라는 이런 긴 세월 동안 예, 우리 인체의 근본인 전기신혈을 공고하게 해서 무병장수할 수 있게 하는 예, 우리 건강과 양생에서 가장 뚜렷한 예, 이런 효과를 보는 장약으로서 우리 장약에서도 상등급 순천년 보양 제품이라 합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예, 위 그냥 이렇게 좋지 않았는데 예, 이게 위 차고 예, 위 이렇게 이제 만져보면 예, 가슴이 차단 말입니다.
1: 네.
2: 그러면서 예, 위 이렇게 아프고 예, 이렇게 쓰린지 아린지 쓰린 것 같았습니다.
1: 네.
2: 그러면서 예, 음식 먹으면 예, 그냥 속이 더부룩하고 예, 소화 잘 안 됐습니다.
1: 네.
2: 그리고 예, 이렇게 음식은 먹어도 그냥 안 먹어도 그냥 어째 속이 메슬메슬 가면서 이게 어쨌든 좀 그게 이게 속에서 받지 않단 말입니다.
1: 예, 네. 소화액 분비가 아이 됩니다. 환자분은.
2: 아, 그렇습니까?
1: 예, 예.
2: 그러니까 예, 메스가 오니까 예, 밥은 먹을 수 없단 말입니다. 밥 맛이 없어가지고 예, 밥 못 먹으니까는 이렇게 이게 메스가 보면

0: 밥만 먹을까 이렇게 머리 꺼지 휘잉 하면서 향병이 맥이었고 너무 힘들게 지냈댔어요.
1: 네.
0: 그러다가 서강약 도탄 선생님 방송 들었습니다.
1: 네.
0: 그래갖고 쓰레기 약방 찾아가서 런칭 망제하고 쪼주다시하고 그리고 헤이핑펠
1: 네.
0: 이 세 가지 약 가져다가 먹은 지 한 50일 됐습니다.
1: 네.
0: 그런데 요즘에는 위 아프고 쓰리고 차던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제일 힘든 게 미스꺼운 게 됐습니다. 미스꺼우니까 이게 밥 못 먹고 머리 빙하가던 게 미스꺼운 게 가라앉으니까 이게 밥맛이 돌아져가지고 밥 제대로 먹으니까 머리 빙하던 것도 없어지고
1: 네.
0: 이 밥 먹을까 맥이 없던 게 맥이 나면서 정신이 납니다.
1: 맞습니다. 그래서 소화계통로인 분들을 먼저 치료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맥이 없거나 심혈관 질환, 관절질이나 이런 게 같이 났습니다. 예.
0: 예, 어쩔 수 너무 힘들었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먹고서는 이게 다 진정되면서 이 밥맛이 돌아지니까는 맥이 나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효과를 보니까 보던 김에 아무래도 더 먹어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하는.
1: 그니까 얼마 동안 썼던가?
0: 한 50일 먹었습니다.
1: 아, 그럼 또 써야 됩니다. 예, 환자분이 그 상태는 지금 소화 기능이 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고 소화액 분비가 아예 됩니다. 우리 소화액이다 할 때는 간하고 담낭, 예, 췌장, 십이지장 여기서 다 자기 그 분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서 또 음식을 드시면은 움직이지 않죠. 소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3개월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는 또 장대편대 한번 더 찾아가셔. 예.
0: 예,
1: 그래서
0: 예.
1: 우리 특별히 지금 저 덕길 장약방에는 소화계통에 쓰는 약이가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예,
0: 예.
1: 많기 때문에 한 3개월에 한 번 시열에 조금씩 조절하면서 쓰면은 효과를 더 잘 봅니다.
0: 예.
1: 그래 약방 찾아가십시오.
0: 예.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또 납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도 안녕하십니까?
1: 예.
3: 나도 이 지수의 전두환으로의 혈압이 좋아서.
1: 네.
3: 예. 어머, 그리고 선생님, 나는 이 혈압, 있지만 이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이제 소화계통 그 약을 쓰는데 샘목이 자꾸 깼지?
1: 샘목이. 지금 샘목이 낀가?
3: 지금은 그 약을 먹으니까 나 샘목이 알긴.
1: 이렇지.
3: 오랑 죽이 다음에
1: 예.
3: 어쨌든 죽이 같은 건 좀 먹기 바빴습니다.
1: 예.
3: 예. 추르면 아이 나는데 샘목이 자꾸 깨더라 마음다.
1: 예. 비장이 문제 있습니다.
3: 비장이.
1: 예.
3: 아, 비장이 내 식음이 어머니 언제 검사하고 물집이 있다대.
1: 예.
3: 그럴까?
1: 예. 맞습니다. 그것도 소화 기능에 영향이 많습니다. 예.
3: 그래서 나도 의심해서 어땠으면 좋겠는지 몰라 선생님과 또 언뜻하게도 물어도 보고 이따 커피에도 먹었습니다. 예,
1: 네.
3: 커피에도. 그래 선생님은 내 커피에도 먹고 이따가 지수의 전두화도 먹고 혈압이랑 정상이 써보니까 샘목이 되던 게 좀 많이 나사졌습니다.
1: 네.
3: 혈압 먹고. 예. 그래 선생님 내 이 질에 비자에 통말해서 비자에 물집 있는 건 어떨까?
1: 그거는 이렇게 하시 환자분이 비장은 맨 비장만 치료해야 합니다. 간도 같이 치료해야 됩니다.
3: 네, 예. 망제도 먹습니다.
1: 예, 망제 잡수죠.
3: 예, 망제 계속 먹습니다.
1: 예. 그러면은 망제 쓰고 있기 때문에 수간전환 같이 쓰셔. 그러면 예. 수간전환하고 망제를 같이 쓰셔.
3: 아,
1: 그리고는 소화계통 치료는 전면적으로 됩니다.
3: 그다음 이 샘먹 하는 것도
1: 이렇고 예, 맞습니다.
3: 아.
1: 예, 그리고 위가 참가 열안가 차지요. 아랫배 차지요. 예?
3: 아니, 배는 그때 네. 잘 모르겠습니다.
1: 배꼽이 아래 아이 참가 손대부모. 배꼽 아래.
3: 수수함.
1: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럼 수간전환으로 됩니다. 딱 너무 차고 이러면은 그 한기를 빼줘야 되고 해서 해요와는 써야 됩니다.
3: 아이?
1: 예, 그러면은 수간전환하고 망주면 됩니다.
3: 누가 전화 망제
1: 제목이랑
3: 아이 되겠습니다.
1: 예,
3: 아,
1: 맞습니다.
3: 그렇구나. 오래 써야 되겠습니까, 선생님?
1: 90날을 쓰셔, 석 달을.
3: 석 달을?
1: 예.
3: 예.
1: 그래요.
3: 선생님 수고를 하십시오. 선생님 말

0: 수건에 BMI 떨어졌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저는 런치망자 허전이요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네.
3: 네, 소변이 잦아서요. 허리날이나 차고날이나 몸이 약간만 차먹어도 소변이 자서 나오고 하니까 예, 어디를 외출하기나 연거를 했습니다.
1: 네.
3: 특히 전화기 못해 더구나 소변 차수가 많아 화장실 자꾸 다니고 하는 거 잠을 자지 못하니 막 머리 어지러지 나지 정신이 안 나서 예, 이 두 가지가 한 달 정도 먹은 게 벌써 예, 뭐, 예, 이게, 뭐입니까. 날씨 차거나, 흐린 날이나, 소변이 그렇게 잤던 게, 소변이 잤지 않고, 특히 밤에 오더니, 예, 한 번밖에 지금 안 봅니다.
1: 네. 네.
3: 약인 좀만 뒀을 때다. 그래, 내가 이튿날 아침에 몸이 거뿐하고, 머리 마가지고, 할 정신이 나니까 기분이 영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1: 맞습니다. 그 붓긴 게 내려서 몸이 가벼워질까, 뭐든 머리도 맑아지고, 기분이 좋다 합니다. 예.
3: 야, 약이 정말 효과 영 좋습니다. 약이.
1: 맞습니다.
3: 네, 진짜 면발이 컨택 잘했길래 이런 좋은 결과를 봐서 예, 그 저기 면과 배달받아 계속 쓰다 그럽니다. 효과하실 때.
1: 예, 그 허즈 리뇨완의 이 허즈가 주요한 성분인데 이 허즈가 예, 기초 대사료를 높입니다. 그래서 면역력도 높여주고 인체 내부의 평형을 조절해 준다. 예, 그래서 예, 우리 지금 이 허즈라 할 때는 배까지 병에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네. 그러기 때문에 망제하고 허즈리뇨와 같이 쓰면 그렇게 좋은 효과를 봅니다.
3: 네.
1: 예. 네. 예, 그 약방에 아, 연계하며 쓰십시오. 예.
3: 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지금 창제하고 배딩화 두 가지하고 먹고 있는데 나는 목이 이게 맥하네 단기침하고 목 안이 딱 터진 것 같은 게 이런데 그리고 지나간 감기도 빼놓지 않고 했는데 이 약을 아예 보다 먹은 게 조금 장기침하고 목이 맥한 게 이게 많이 나쁜다 지금.
1: 네, 어느 두 가지 약 썼습니까?
4: 렁친 창자하고 배딩화.
1: 예, 맞습니다. 예, 예.
4: 그래, 모한이 영 편안하니까, 나는 좀 이 약을 좀 더 쓰자고겠다, 이거 할까, 예.
1: 예, 그래서 목이 시원하고 호흡기 증상이 없으면은 창자만 써도 됩니다. 예, 아, 이 약방에서, 예, 지금 자꾸, 이 약방 옷이라 하는 거는, 예, 약을, 불필요한 약을 적게 쓰게 하기 위해서 자꾸 옷이라 합니다. 그래서 아. 증상이 없을 때는 약을, 예, 하나씩 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인체의 모든 균형을 잡아주는 이 보물급 장약으로서 건강을 유지하면 됩니다. 예, 아, 그래서 환자들로 허전한 기침도 없고 가래도 없고 호흡하기도 좋고 예, 지금 이런 뭐 산소란 부족한 이런 증상이 없다 하면은 예, 덕길 장약방에 찾아가셔서 다 확인하고 하나씩 끊으셔. 예.
4: 그렇습니까? 예, 그래겠습니다. 예.
1: 예.
4: 예. 알겠습니다.
1: 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예, 예.
5: 예.
1: 예,
5: 예 전화입니까?
1: 맞습니다.
5: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
5: 나는 예, 이 뭡니까? 빙갈, 저기, 진단이 옛날에 한 8년 전이겠다.
1: 네.
5: 수혈을 했단 말입니다. 수술하고.
1: 예.
5: 빙가리 또 돼가지고 그래도 암약도 안 썼지. 그래 근데 지금 와서 자꾸 미스겁지 배쁘지 얼굴도 그렇게 오지 자꾸 목이 그 간이 열이 올라가는 목이 자꾸 열이 난단 말입니다.
1: 네.
5: 배부름이 변비도 생기면 하여튼 영 좋지 못한 정신이 일어나서 꽤 망제하고 알스 오이수수한 그거 이렇게 두 가지 있은 게 한 50일 썼는데 아 확실히 좋습니다. 배쁘지 네. 않고 변비 없어졌습니다.
1: 예.
5: 네. 예 그러니까 요 그렇게 온 것도 예. 그게 어쨌든 몇 번은 자꾸 나섰다도 했다 나섰다 하더니 요새는 한 보름째 어제는 일 없습니다. 옆구리 오른쪽 옆구리 뒤뒤 자꾸 겨울 때다.
1: 네.
5: 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 그 순수한 그게 간에 대한 게 이제 그뭡니까
1: 맞습니다. 이 용 좋습니다.
5: 미스거운 게 없으니까 기름진 것도 예, 용도 안 먹습니다. 어제는 고기를 아예 먹었는데 고기도 자꾸 별로 예, 자꾸 별로 썰썰이 올라앉았으면 그냥 자꾸 믿기 쉽다만 이런 건 네. 어때 이렇습니까?
1: 예. 그 모자라 그렇죠. 그만한 영양소가 모자라단 건 말한다. 근데 아. 그럴 때 조절을 해야 됩니다.
5: 그게 모자라 먹기 싶은 것만 먹어 이렇습니다.
1: 아이 됩니다. 그게 그저 어느 그 영양소가 모자라는가요? 이 몸에서의 정확하게 신호를 못 보내고 식욕으로 신호 보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내가 이거 어느 게 모자라는가 이거는 잘 모릅니다. 예, 그런데 식욕으로서 신호를 보내니까는 그저 먹던 음식은 막 드시죠. 예? 근데 지금 우리 영양학적으로는 이 식욕이 막 당기우는 게가 칼슘이 부족한 분들이 막 당기운다 합니다. 미량 원소가.
5: 칼슘이?
1: 미량 원소 부족한 분들이.
5: 아.
1: 예, 그러기 때문에 막 당기울 때 너무 단백질 쪽으로, 지방질 쪽으로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탄수화물로. 예. 이거는 그저 이 식욕을 만족시킨다 뿐이지 이 모자란 영양소로 보충 못 합니다. 예. 이 잘못하면 과하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아, 그래서, 예, 예, 골고루, 그래도 우리, 보통 이 영양학적으로 음식이 원리는, 예, 이런 분들은 섬유질이 우선입니다. 섬유질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미량원소입니다. 그 다음에.
5: 미량원소는 어떤 게입니까?
1: 채소하고 과일입니다.
5: 예, 아,
1: 견과류라에. 예. 그리고 네. 그 다음에는 이 3대 영양소는 매일 고루고루 예, 아. 지금 이제 고기 막 땡긴다죠. 예. 예, 고기하고의 지방하고 탄수화물 이거는 3끼를 골고루 드시면 됩니다. 너무 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적당하게 네. 예, 그렇게 하십시오.
5: 알았습니다. 예, 그래. 예. 다 아무것도 가서 그랬다.
1: 예, 그 수시로 자꾸 찾아가셔. 예. 그러면 예, 이 생활관리도 해드리고 이 불필요한 약을 안 씁니다. 예, 아, 불필요한 아. 약을 안 쓰게 하기 위해서 자꾸 오라 합니다. 예, 예 오셔서 조절해야 되죠. 예,
5: 예,
1: 예. 그래, 찾아가십시오.
5: 수고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2: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저는 어떻게 돼? 다리 허리가 있잖아. 그렇게 아프다 마른다 빼가 해. 그리고 또 얘 자꾸만 붓기고
1: 네.
7: 아침에 일어나기도 좀 힘들고 예.
1: 네.
7: 일어났다 하면은 이제 나의 좀 안개라에 맥도 없고 예. 예, 그렇단 말입니다. 예, 저 뭐니까 요즘에 방송도 이렇게 듣고 이랬는데 뭐가 이 골관절에 먹는 약 유시완 이 지금 활동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7: 예. 예. 그래서 예, 저 뭔가 좀 싸서 예, 저 뭔가 먹을까 하고서 전화드렸습니다. 개방송 들으니까 이 활동도 용 좋고 그렇다 해서 그랍니다.
1: 예, 유시완이 원래는 한 개료 종이가 이게 1,400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활동이 예. 580원에 드립니다. 예. 오. 아주 좋죠.
7: 네.
1: 예. 그래서, 예, 지금, 우리, 요즘에 날씨 변덕은 많지만, 계절적으로는 이게 향기가 예, 왕성할 때입니다. 예. 그래서 이럴 때 풍습하고 류풍습성 관절이 있는 분들, 예, 치료하면의 효과를 잘 봅니다. 예, 경추병이 있거나, 예, 통풍이 있거나, 활막염, 골다공증, 여기면 다 됩니다. 이러시오, 안에.
7: 아, 그렇습니다.
1: 예, 예. 그래서 또 정황에 따라서 우리 자완도 있고 예 서샹완도 있고 로샹완, 두제완 이게 다 풍수골병에 쓰는 약입니다. 그래.

0: 좀 엄중하면 이거 같이 결합해 쓴다 할 때는 또 더 좋은 효과로 봅니다.
1: 예.
0: 예. 결국 저리거나 또 감각 이상하거나 이런 분들은 예. 쌍후와는 같이 있으면 또 효과를 영자로 봅니다. 예. 그래서 예. 또 길장양방 예. 직접 찾아가십시오.
1: 어, 됐죠, 예.
0: 예, 예. 찾아가면 좋습니다, 예.
1: 공원 거기 옳지.
0: 맞습니다. 공원 다리에서 예, 한 100m 예. 그 연대 쪽으로 가면은 예, 덕길 장양방이라고 오른쪽에 썼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예. 비터 예, 그, 예, 그, 저, 본 것 같습니다. 방송 들음에 옛날에 또 이렇게 그 인상도 있고 해서.
0: 예, 그 약의 아, 예. 우리 덕길 장양방 자꾸 찾아가라는 거는 약도 필요한 약만 딱 쓰고 또 필요한 약을 다 잘 배합하기 위해서 찾아가시라 한다. 예, 그래서 네, 우리 장의학은 늘상 말하지만 이 균형을 잡아줘야 된다. 이 3인 균형이라는 리로 있습니다. 이 3인 균형을 이 잡아준다. 이 평형을 잘 시켜주자면은 환자를 자주 보면서 증상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예, 그래 수시로 찾아가십시오.
1: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예, 해주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그리고 우리 파상모 소요화는 이 장약으로는 상등급 예, 순천연 보양품입니다. 예, 때문에 지금 민족이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온 진보급 장약입니다. 예, 그 양리적인 리론을 본다 할 때에는 디러니가 좀 독특하기도 하고 약효도 강하고 오랫동안 몸에서 작용하기 하면서 또 특수한 여러 가지 공예 기술 바로 소요 식물 포재 공예 기술이가 이 파상모 소요 환원은 주요한 이런 제조 방법입니다. 예, 때문에 지금 우리 소요 식물 포재 공예 기술이라 할 때에는 이 약품의 독성이 없다는 거 말합니다. 예, 독성도 없고 부작용이 없는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진보 장약입니다. 그리고 중노년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퇴행성 만성질환 치료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장약으로서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쓰실수록 몸도 건강하고 질병도 치료가 되는 안전하고도 효과적인 장약으로서 예, 우리 이전에는 이 파상모 소요환도 좀 이 고급 계층의 사람들이만 쓸 수 있는 이런 약이 됐는데 지금은 백성들도 다 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파상모 소요환은 림상에서 보면은 단독으로 써도 효과가 좋지만 다른 약과 잘 배합해서 쓴다 할 때는 그 효과가 더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 지금 이 파상모 소요환이라 할 때에는 가장 기본적인 것 개괄한다 하면은 인체의 변경을 조절해주고 우리 인체에서 부족한 것을 또 채워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때문에 지금 다른 약 뇌를 든다 할 때에는 스류르르완과 같이 배합했으면은 노인 분들이 신장이 허하고 몸이 약한 분들이 쓴다 할 때는 더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안성환하고 예, 파상모 소요환하고 안성환을 같이 배합했으면은 실면증 치료에서는 전형적인 좋은 방제입니다. 예, 지금 우리 실제로 그 환자도 제가 소개한 환자인데 이 파상모 소요환 마시고도 이 불면증 실면이 와서 오랫동안 고생하던 분인데 지금 이 불면증이 또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좀 엄중한 분들은 파상모 소요환하고 안성화를 같이 쓰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좀 감기를 자주 하거나 예, 신장이 나는 좀 나쁘다 이런 분들도 파상모 소요환의 효과를 잘 봅니다. 그리고 파상모 소요환은 이 공릉에서 보면은 첫 번째가 신장의 전기가 부족하거나 혹은 신장 공릉 저하로 인해서 체내 수분 대사 자꾸 붓기는 분들을 말합니다. 예, 우리 나이가 들면은 누구나 좀 자꾸 부석부석하고 만성질환을 앓는 분들을 보면은 몸이 무겁다 하죠.
2: 네.
0: 이런 분들에게 좋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신장에 전기가 부족하면서 또 음양 균형이 잘 안 되는 이런 분들에게 이 효과가 좋습니다. 예, 바로 허리 다리가 좀 시큼시큼하고 나른해지거나 사지가 차갑고 쉽게 추위를 타고 또 힘이 없는 이런 분들이 쓰시면은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그 외에도 지금 우리 파상모 소유환을 보면은 양신안선조용이가 아주 명확합니다. 때문에 지금 불면증이 있는 분들 또 항상 근심 걱정이 많고 심장이 좋지 않는 이런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우리 심장과 신장의 생체 균형이 깨지면은 우리 몸에서 심화가 왕성해지면서 체내 신음이 부족으로 인해서 가슴하고 손 발바닥이 뜨거워집니다. 어떤 분들은 아야 이 발바닥도 뜨겁고 손바닥 뜨겁고 어째 이런가, 이거는 심장과 신장이 균형이 깨진 거 말합니다. 그리고 몸이 습하면서 또 덥고 여름에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분들이 파상모 소용한 쓰면은 좋은 효과를 봅니다.
2: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4: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이 언니의 꼬마 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이 언니예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이 언니의 신나는 꼬마 라디오 클럽.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에는 친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와 신기한 상식이 가득 차 있는데요. 상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배려와 나눔, 착한 마음에 대한 창작 동화가 담겨 있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아침 식사의 중요성과 올바른 식사 습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민성 친구의 고민을 함께 풀어보고,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바닷물이 짠 이유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그럼 먼저 동요 한 곡 들으며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할까요? 동요 내 고향의 정든 개울가를 들려드립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상자 속 이야기는 작은 들꽃의 나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산 언덕에 예쁜 보라색 들꽃 보라가 살았어요. 보라는 향기도 좋고 모습도 예뻐서 지나가는 벌과 나비들이 모두 자기 곁에 머물기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보라는 자기만 예쁘다고 자랑하기보다 주변에 작고 못생겨 보이는 잡초꽃들도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고 비가 쏟아져 내렸어요. 작은 꽃들은 비에 쓰러지고 흔들려 힘들어했어요. 보라는 자신의 잎사귀로 작은 꽃들을 가려주고 비바람을 막아줬어요. 비가 그친 뒤 작은 꽃들은 보라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함께 예쁘게 피어났어요. 보라는 자기 것만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서로 배려하고 나누는 마음이 더욱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혼자 빛나는 것보다 함께 어우러져 피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네, 정말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죠. 작은 배려와 나눔의 마음이 모여서 우리 주변을 더욱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답니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동요 어여쁜 나비를 들려드립니다.

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식은 아침 식사의 중요성과 건강한 식사 습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친구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꼭 먹고 있나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에너지를 모두 써버려서 아침에는 기운이 부족한 상태가 된답니다. 아침 식사를 꼭 해야 뇌 에너지가 공급돼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높아지고 머리도 잘 돌아갑니다. 또한 아침을 거르면 점심에 과식하기 쉽고 소화기관에도 부담이 생겨서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과자나 라면 대신 밥, 계란, 채소, 과일 같은 영양 있는 음식으로 아침을 챙겨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아침 식사를 챙겨 먹으면 몸도 튼튼하고 하루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고 수업 시간 집중력을 높여주는 습관은 무엇일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알려드릴게요. 동요 6월의 아침 노을을 감상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고 수업시간 집중력을 높여주는 꼭 챙겨야 할 습관은 바로 아침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 맞췄나요? 자,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 전달 우체통을 열어볼게요. 오늘은 민성 친구의 편지를 읽어드립니다. 별이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 2학년에 다니는 민성이에요. 수학 문제를 풀 때 항상 어렵다고 느껴서 포기하고 싶어요. 다른 친구들은 쉽게 푸는데 나만 잘 풀지 못해서 부끄럽고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요?

네, 민성 친구. 수학 문제가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 정말 저도 잘 알아요. 많은 친구들이 수학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별이 언니가 쉬운 방법을 알려줄게요. 먼저 어려운 문제는 단순히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작은 단계로 나뉘어서 풀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더하기 문제라면 먼저 10단위로 묶어서 계산하거나 손가락을 세거나 그림을 그려보는 방법도 좋아요. 그리고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 함께 찾아보고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매일 10분씩만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 연습하다 보면 점차 수학에 자신감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도 풀수 있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민성 친구가 노력하는 모습 정말 훌륭해요. 별이 언니가 믿고 응원할게요. 네, 동요 한곡 들은 뒤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동요 산수공부 재미난다를 들려드립니다.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할 내용은 바로 바닷물이 짠 이유에 대한 신기한 과학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바닷물은 왜 짠맛이 나는지 궁금하죠? 땅속 바위와 흙에는 소금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비가 내리면 빗물이 땅속에 스며들어서 바위 속 소금 성분을 녹여서 강물로 흘려보내고 그것이 바다로 모이게 된답니다. 바닷물은 증발해서 구름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지만 소금은 증발하지 않고 바닷물 속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바닷물 속 소금이 점점 쌓여서 지금처럼 짠맛이 나는 겁니다. 꼬마 탐정 친구들, 바닷가에 갔을 때 바닷물을 가까이에서 자세히 관찰해보고 한번 맛을 보세요. 정말 신기할 겁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올게요. 바다로 가요를 보내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이네요. 네,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친구들, 다음 꼬마 라디오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리향자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최민수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자연의 조화를 주

숙제 공부 끝마치고 어서 빨리 모여라. 불필이랑 불면서 산에 가자 들로 가자. 산 열매도 따서 먹자. 호 속에서 뛰놀자.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라 자연이 좋아.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라라라 신나게 놀자. 꼬마 동무 어깨 동무 모두 모두 모여라. 숙제 공부 끝마치고 어서 빨리 모여라. 파랑새와 노래하고 숲에 가자 강에 가자. 나무 타고 올라보자. 헤엄치며 비교 보자.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긴이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긴이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5-1608번 2 4

1608번입니다. 두골패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통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은 전문 주재회를 주재 소집해 전주 8개 현시 중대산업대상 진척정황 회고를 청취했습니다.
3: 주인대 대표이자 길림 도문 변경 경제 합작고 당사위원회 서기이며 관리위원회 주인인 공유하는 대표 직책을 참답게 수행하면서 고품질 발전에 자신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2: 도나시 2025년 높은 표준 농지건설 대상이 다그쳐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은 11일 전문 주재회의를 주재 소집해 전주 8개 현시 중대산업대상 진척정황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평 총서기가 길림성당위 정부사업 회보 청취시한 중요연설 정시를 깊이 관찰하고 연변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며 현역경제발전에 대한 중대산업대상의 중요 지탱 역할을 깊이 인식하면서 난관을 돌파하고 목적성 있게 힘을 기울이며 종합시책해 대상 추진에 영향주는 병목지약을 백방으로 해결하고 발전을 지탱하는 중대산업대상이 다그쳐 낙착, 건설, 조업하도록 추동함으로써 연변도약 추월을 다그치는 데 강력한 동력을 주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각 현시당위 주요 책임자가 PPT와 결부에 각기 연결 국태자동차, 정격자동차, 고강인성, 합금재료, 종합 부분품 지능 제조, 훈춘 연산 50만 톤 재생 알루미늄 원형 주괴, 억콩 석유화학 100만 톤 청정에너지 심층 가공, 도나 텍서 300메가와트 풍력 발전, 중국 공급 판매 주황 주방 및 공급 사슬, 피크 조절 에너지 비축 발전소, 200메가와트 관성박

휘 전기화학 혼합 동립에너지 비축 발전소, 도문 연산 50만 톤 메탄올 청정 연료, 쓰레기 소각 발전, 신형 독립 혼합 에너지 비축 발전소, 용정 탄소 섬유 고신기술 산업단지, 용도 고학기술 혁신단지, 화룡 성마동 몰리브덴광 개발 이용, 북위력혁 전력망 측 독립 에너지 비축 발전소, 왕청 대리수구 동물 리브덴 다금속광, 승호 신소재 과학기술 산업단지 2기, 안도 전력망 구축형 에너지 비축 발전소, 천사력 장백산 광천음료 등 20개 중대산업대상 진척정황을 회보했습니다. 이 중대산업대상들은 신소재 신형에너지 비축, 장비제조, 광산개발, 농특산물 가공 등 분야를 포괄하는데, 준공 조업된 후 산업구조 최적화, 산업군집 장대, 새 경제 장성점 구축에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진척 정황을 자세히 문의하면서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분석하고 해결책을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대산업 대상은 산업전환 성격, 신질 생산력 육성의 중요한 줄선이자 경제 장성을 안정시키고 발전 뒷심을 증강하는 유력한 지탱입니다. 근년 내 각 현시 여러 부문과 각급 지도 간부들은 산업 대상을 잘 들어지는 것을 중대한 일로 삼고 중점 산업의 사슬 보완, 강화, 연장에 초점을 맞춰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청해드리며 백방으로 대상을 유치하고 추진함으로써 1년에 중대 대상이 낙착 배치되고 착공 건설되도록 추동해 전주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부단히 기세를 모으고 에너지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상 건설 과정에 여전히 시공 진도가 비교적 더디고 투자 강도가 예기에 미치지 못하는 등 두드러진 문제가 존재, 대상이 예정 기일 내에 조업하고 효익을 내는 데 어느 정도 제약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완해야 합니다. 반드시 문제를 직시하고 통점을 정조준하며 깊이 분석하고 정확히 찾아내며 정밀하게 시책해 문제를 다그치어 해결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일은 사람이 하기 나름이고 사업은 사람이 이게 흥합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재반 사업의 돌파, 발전 국면의 개척, 아름다운 전망의 실현은 구호를 외치거나 기다린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두 분투하고 실천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각 현시 여러분과 각급 지도 간부들은 단숨에 밀고 나아가는 기세를 가지고 난관 공략의 투지를 유지하며 곤란을 맞받아 나아가고 문제를 향해 달려가며 압력을 이겨내고 일해야 합니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내와 대상 추진을 지약하는 난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착실한 사업 성과로 대상 건설 속도를 내어 대상이 조속히 조업하고 효익을 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건설 중인 대상을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연도 투자 기획과 형상 진도 요구를 예의주시하고 대상 시공 황금기를 틀어지며 대상 투자 측과 시공 단위가 투자 강도를 높이고 시공 조직을 최적화하도록 독촉해야 합니다. 인력과 기계를 동태적으로 배치하고 여러 공사 교차 작업을 합리하게 배치해 시공 효율을 1층 높여 공사 기일을 앞당기고 진도를 다그침으로써 대상이 조속히 모습을 드러내고 성과를 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막힌 부분을 백방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건설 진도가 예기에 미치지 못하고 낙착이 비교적 더딘 대상에 대해 한계 대상 한계 전담반과 부문 간 협동 연동 기제를 엄격히 실시하고 연석회의를 정기적으로 조직 소집해 집중 협의 진단을 해야 합니다. 융자 대출, 전단계 소속 처리, 투자 주체 변경 등 관건고리를 개량해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정하고 책임 분공을 명확히 하며 추진 조치를 세분화해 대상 추진 과정의 각종 장애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대상이 빨리 준공 조업에 효율을 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를 뒤틈없이 틀어줘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은 앞장서 투자 유치를 기획하고 솔선의 외지로 나가 투자 유치하며 투자 유치 지역을 정밀하게 확정하고 기업의 투자 능력을 자세히 판별하며 목표 기업 명세를 제정해야 합니다. 자질이 우수하고 성의가 충분한 중점 기업에 대해서는 방문과 대면 상담을 자주 실시하고 자원 천품, 우대 정책, 요소 원가, 단지 플랫폼, 경영 환경 등 면의 비교 우세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며 기대할 만한 투자 전망을 명확하게 설명해 더 많은 양질 기업이 연변에와 투자 흥업하도록 흡인합니다.

0: 더 많은 제조업 대상이 낙착 배치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 일꾼, 조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6월 10일 우리소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32진 군중 신소 신고 사건 도합 9건을 전달받았는데 전화 5건, 편지 4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2건, 훈춘시 2건, 중점 사건 1건, 도나시 1건, 왕청년 1건, 안도현 3건, 중점 사건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9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2.2%, 토양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1.1%, 생태 관련 사건이 5건으로 55.6%, 기타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1.1%를 차지합니다. 6월 11일 우리소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33진 군중 신소 신고 사건 1건을 전달받았는데 편지 1건입니다. 신고 현시는 활용시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은 생태 관련 사건입니다.
0: 주인대 대표이자 길림 도문 변경 경제 앞잡고 당사위원회 서기이며 관리위원회 주임인 공유안은 실무로 단지 발진을 추동하는 한편 대표 직책을 참답게 수행해 고품질 발진에 자신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길림 도문 변경 경제 앞잡고에 들어서면 공사 현장이 대상 건설 분위기로 뜨겁고 생산 작업장에서 기계가 만보화로 돌아가면서 생사를 다그칩니다. 지역경제발전 주진지로서 길림 도문변경경제 앞잡고는 국가의 연변개방정책 기회를 다잡고 투자 유치를 동력으로 대상건설을 출선으로 재반사업을 통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안은 정책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방수준 제고, 특색발전 두 가지 사업을 깊이 추진했습니다. 그는 화학공업단지 기초시설, 도문통상구 부대시설, 호시무역산업단지 등 일련의 중대대상건설을 전력 추진해 단지 발전 토대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그는 직접 팀을 이끌고 산업사슬에 기반한 정밀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지난해 광낙화학, 낙타, 아웃도어 등 7개 량질 대상이 단지에 입주해 변경경제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공유안입니다. 직책을 맡은 이래 저는 초심 사명을 견지하면서 지역 발전의 중임을 떠매고 인대 대표 직책을 함께 참답게 수행했습니다. 경제 발전에서는 산업 육성과 대상 난관 공략을 핵심으로 실물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며 단지 기초시설 약점을 보완해 단지 경제가 질과 효익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전력 추동했습니다. 주인대 대표로서 공유하는 기업 현장에 심입해 업무를 보며 밀착 봉사를 했습니다. 그는 기업의 물, 전기 사용 문제와 부대 시설 등 난제를 신속히 해결한 동시에 산업 배치, 단지 발전, 경영 환경 최적화를 주제로 의안과 건의를 제기해 지역 발전을 뒷받침했습니다. 공유안입니다. 대표 직책 수행 면에서는 기층 일선에 뿌리 내려 기업과 대중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여러 정황을 수집해 기층 기대 사항을 고품질 발전 추동 건의로 전환했습니다. 앞으로도 성실한 노력과 책임감으로 직책 이행 공약을 지키면서 마음과 힘을 모아 발전을 도모하고 진심으로 민생을 돌봐 변경경제 합작고 고품질 발전의 새 장을 힘껏 엮어가겠습니다.
1: 높은 표준 농지 대상 건설은 식량 생산 토대를 튼튼히 하고 농업 기초시설 단점을 보완하며 향촌 전면 진흥을 추진하는 중요한 민생 공사입니다. 현재 도나시 2025년 높은 표준 농지 건설 대상이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공사를 전력으로 다그치고 있습니다. 도나시 대석두진 중국 건축 제8공정국이 시공을 맡은 2025년 높은 표준 농지 건설 대상 제1입찰 구간 시공 현장에서 전체 작업 일꾼들이 목표를 조준해 난관을 공략하면서 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공 현장에서 굴착기가 로반 메우기 작업을 하면서 토사를 로반에 채워 지면을 평탄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건축 제8공정국 길림성 도나시 2025년 높은 표준 농지 건설 대상 시공 제1입찰 구간 대교향 책임자 주자홍입니다. 우리는 경작지 도로로

0: 또한 로면 작업을 제외한 모든 시공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남은 시공 임무는 9월에 전부 완수하렵니다.
1: 전부 완성.
0: 주자웅의 소개에 따르면 높은 표준 농지 건설 대상은 객토치환 등 핵심 공정이 포함되어 있어 한때 흙을 얻기 어렵고 겨울철 시공 조건이 차하며 현장 진입 도로가 원활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건설 단위에서는 각 참가 단위와 협동해 시공 방안을 최적화하고 시공 통로를 신속히 뚫었습니다. 또 저온 동결 해동 등 불리한 역량을 극복해 대상이 질서 있게 추진되도록 보장했습니다. 주자웅입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18만 모 농지의 중요한 기초시설 보장을 제공하고 경작지 관계 배수 능력과 농기계 작업화 수준을 전면 높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도나시 2025년 높은 표준 농지 건설 대상은 단계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루게로 경작지 만 208무를 정돈하고 도랑 호환 300여 킬로미터를 쌓았으며 기습 비탈 보호 6.1km, 암고 4,450개, 경작지 도로 250km를 건설했습니다. 현재 돌망태, 도랑, 로면 등 관건 공사가 전력 추진되고 있으며 전반 대상은 올 연말에 준공될 전망입니다.
2: 조미전결시 2026년 불법금융활동 경계선전월 활동이 10일 연길에서 가동됐습니다. 이번 활동은 주재정고, 중국인민은행 연변주분행, 연변금융감독관리본국에서 주최했습니다. 첫 주제 선전 강연 활동은 연계시 공원가도 연청사회구역에서 펼쳐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불법금융활동 경계 영상을 방영했습니다. 연계시민법원 법관이 전형 사례와 결부해 불법 모금과 금융사기수법, 식별방법과 권익수호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광대은행, 연변분행 등 단위에서는 불법금융활동 경계를 주제로 한 상황극을 통해 주민들에게 사기방지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밖에서는 은행, 보험, 증권기구 등 단위들에서 주민들에게 선전 자료를 나눠주면서 금융안전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당일 오후 연길이민공원에서도 선전 활동이 펼쳐져 주민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주 및 연결시 공안, 검찰은, 법원, 재정, 시장감독관리, 금융감독관리 등 부문과 16개의 관할구역 금융기구 사별꾼들이 현장에서 불법 금융활동 방지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주재정국 금융봉사처 처장 왕옥단입니다. 정규 금융과 불법 금융활동을 식별하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격과 수익을 보면 됩니다. 금융감독관리 비준을 받지 못하고 정규 간판이 없는데 원금과 리자를 보장하고 수익이 높으며 위험이 없고 안정적인 수익을 승낙하는 것은 전부 불법 금융활동입니다. 주 공안국 경제범죄수사지대 금융대대 민경 장약설입니다. 근 3년간 전주 공안 경제범죄수사 부문에서는 불법 모금 형사 사건 21건을 해명해 대중 경제 손실 3천여만 원을 만회했습니다. 목전 관련 사건 발생률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지만 불법 모금 수단은 날로 새로워지기에 잠재적인 범죄 위험을 벌시할 수 없습니다. 전주 공안 경제범죄수사 부문에서는 신형 범죄수법을 지속적으로 조치하고 전문 역량을 계속 강화하며 관련 부문과 협력해 불법 금융 분야 위험 우환 처리와 형사 타격 사업을 잘하렵니다.
0: 대학 입시가 끝난 후 여름 방학은 수험생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황금 시기입니다. 이에 주 공안국 교통관리 부문에서는 정규 경로를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일깨웠습니다. 주 공안 교통경찰 운전수 시험 중심 운전면허 신청 수험생들이 사업일꾼들의 조직하에 질서 있게 시험장으로 들어가 과목 1, 과목 2 관련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주 공안국 교통관리지대 차 및 운전수 관리대대 민경 마용진입니다. 운전학습과 운전면허 시험은 합법적이고 정규적인 운전학교를 선택해 신청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의 모든 시험 예약, 과목 시험, 시험 비용 납부 등은 모두 공안교통관리 공식 시스템을 통해 통일적으로 진행되며 전 과정이 공개 투명하고 전 과정 감독 관리 기록이 남습니다.

0: 일부 수험생들이 불법 분자들의 선전을 믿고 편법으로 운전 면허 시험에 통과하려는 정황에 비춰 공안교통관리부문은 안전 제시를 발부했습니다. 마영진입니다. 무조건 합격, 합격 보장, 시험 면제, 자화 로선 선택, 내부 경로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부 사기입니다. 운전면허 시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시험 로선과 시험차는 모두 시스템에서 무작위로 배정합니다. 불법 분자들은 늘 운에 기대는 방식으로 수험생들을 속입니다. 맞히면 돈을 받고 틀리면 돈을 돌려줍니다. 광범한 수험생들이 잘 식별하고 성실하게 시험에 임하기 바랍니다. 이 밖에 공안교통관리부문에서는 여름방학 운전면허 시험 봉사를 최적화하고 수강생 신청 증가량에 따라 시험 계획을 합리하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교통관리 12123 플랫폼에 의탁해 수험생들이 온라인으로 시험을 예약하도록 편의를 주고 있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봉 김민혜였습니다.
1: 다양한 목걸이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2: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대화를 해도 힐링이 됩니다. 즐겁게 사는 법을 공유해도 힐링이 됩니다. 힐링으로 조금 더 나은 삶, 조금만 더 행복한 삶을 꿈꾸는 분들은 힐링 1번지로 놀러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지친 하루 잠시 고르는 곳, 마음이 머무는 자리, 힐링 1번지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위로가 되고 싶은 프로사회를 맡은 남경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대화의 온도로 관계를 다시 쓰는 법, 어깨를 감싸듯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지혜, 뜨거운 여름, 당신의 피부를 지키는 비법, 그리고 바쁜 삶에 반짝이는 쉼표를 찍어줄 생활 꿀팁까지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럼 이제 소리로 떠나는 특별한 여행, 라디오 여행 떠나볼까요? 당신의 오늘 조금 더 편안하게 힐링 1번지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대화하다가 아, 그때 말을 이렇게 할걸 하고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대화랍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실전 대화 기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나 전달법을 사용해보세요. 상대방을 비난하는 너는 왜 그랬어 대신 나는 어찌어찌해서 속상했어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너는 항상 늦잖아 보다 나는 기다리는 시간이 좀 힘들었어 라고 말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이지 않게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답니다. 심리학자 토마스 고든이 개발한 이 방법은 갈등 상황에서 효과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적극적 경청을 실천해 보세요. 상대방이 말할 때 고개를 끄덕이며 아하 그렇구나 같은 반응을 보여주고 상대방의 말을 다시 정리해 확인해 주는 겁니다. 내가 이해한 게 맞다면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아, 이 사람이 진짜 내 이야기를 듣고 있구나 라는 신뢰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어 공감의 힘을 기억하세요.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훨씬 가까워집니다. 아이고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라는 한마디가 때로는 긴 조언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질문의 달인이 되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막연한 질문보다 실천해 보시면 어느새 인간관계가 훨씬 편안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대화는 기술이고 연습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답니다. 다 함께 행복한 소통을 시작해 봐요.

현대인의 삶에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면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심리학 연구에 기반한 과학적인 스트레스 관리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활성화되고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반응이 억제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번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구성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가바찐 교수가 개발한 MBSR, 즉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방법입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코르티솔 수치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키고 불안과 우울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하루 5분만 투자해보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오로지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생각이 딴 데로 새더라도 다시 호흡을 부드럽게 주의를 돌리면 됩니다. 잘못했다고 자책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꾸준히 하면 할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미국의 의사 앤드류 웨일이 개발한 478 호흡법은 불안할 때 즉각적으로 진정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방법은 1단계,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2단계, 7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3단계, 입으로 8초에 걸쳐 천천히 숨을 내뱉습니다. 이것을 4번만 반복해도 심장 박동수가 안정되고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미팅 전이나 잠들기 전에 해보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5분 명상, 인지 재구성 연습, 그리고 필요할 때 478 호흡법.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삶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흔히들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이토록 많은 시간을 잠에 할애하는 이유는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한 몸을 회복시키고 다음 날을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잠을 어떻게 자느냐 하는 것은 다음 날의 컨디션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인 셈이죠. 잠을 자는 데 있어 자세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입고 자는지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전문가들이 잠을 잘 때 아무것도 입지 않는 것이 건강을 위해 좋다고 추천합니다. 오늘 잘 때 옷을 입지 않고 자는 것이 왜 건강에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잠을 잘 때 옷을 벗고 자면 체온이 약간 내려가게 되는데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체내 갈색 지방을 평소보다 더 많이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갈색 지방 활성화의 증가는 신진대사율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신진대사율의 상승은 다이어트 및 운동 효과에 도움이 되고 혈당 수치 조절로 당뇨 예방에도 효율적입니다. 혈관은 매우 좁고 가느다란 튜브입니다. 따라서 압박에 취약합니다. 사람은 잠을 잘 때 대략 6분 간격으로 몸을 뒤척인다고 합니다. 잠을 자는 자세가 바뀌는 동안 옷으로 인해 혈관의 압박이 가해질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수면 중 혈관 압박은 심할 경우 심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알려진 코르티솔은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을 경우 우울증, 비만 등 다양한 부작용을 불러옵니다. 코르티솔은 체온이 상대적으로 높을 때 많이 분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잘 때 옷을 벗고 자면 체온 저하로 코르티솔 분비 역시 저하되는 것이죠. 코르티솔 분비 저하는 반대로 성장 호르몬 분비 증가를 촉진해 성장하는 아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는 수만 종류의 박테리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고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지내고 있는 것뿐이죠. 박테리아 증식의 최적 요건은 적당한 온도와 습도입니다. 잠을 잘 때 피부와 옷 사이의 틈이 바로 박테리아가 증식하기 좋은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때 옷을 입지 않고 자면 박테리아가 증식할 장소 또한 줄어들어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빈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옷을 입지 않고 자면 피부가 숨 쉴 수 있는 곳을 늘려주기 때문에 피부 면역력 증가 및 노화 역시 늦출 수 있습니다.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뜨거운 햇살과 높은 습도로 인해 피부는 평소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여름철 피부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실전 스킨케어 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름에는 피지 분비가 증가하고 땀과 먼지가 피부 표면에 달라붙기 쉽습니다. 아침과 저녁 하루 두 번 세안 기본입니다. 특히 저녁에는 선크림과 메이크업을 완벽하게 클렌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터리 타입의 클렌징 폼이나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면 피부 장벽을 보호하면서도 깨끗하게 세안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강한 클렌저는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많은 분들이 여름에는 보습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에어컨 바람과 자외선은 피부 속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가벼운 젤 타입의 수분 크림이나 알로에 베라 젤을 사용하면 산뜻하면서도 충분한 보습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셔 피부 속부터 수분을 채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 피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외선 차단입니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주범이자 기미, 주근깨, 심지어 피부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SPF 지수는 최소 30 이상, 가급적 50을 선택하고 피해 등급은 3 이상인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 30분 전에 충분한 양을 발라주고 2, 3시간마다 덧발라주어야 효과가 지속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실내에서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뜨거운 햇볕을 받은 후에는 피부 진정이 필수입니다. 시원한 토너나 미스트를 뿌려 피부 온도를 낮춰주고 진정 성분이 함유된 마스크팩을 주 2, 3회 사용하면 좋습니다. 또한 각질 제거는 주 1회로 충분하며 과도한 각질 제거는 오히려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건강한 여름 피부 오늘부터 차근차근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쁜 일상을 바꾸는 생활 꿀팁들을 모아봤는데요. 오늘은 일상의 질을 확 올려줄 유용한 생활 꿀팁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간 관리부터 집안 청소까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꿀팁만 골랐습니다. 청소 꿀팁은 베이킹소다 그리고 식초의 환상의 조합입니다. 주방이나 욕실 배수구에서 올라오는 불쾌한 냄새 고민이시죠?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활용하는 겁니다. 방법은 배수구에 베이킹소다를 반컵 정도 뿌린 후 식초를 반컵 부어줍니다. 그러면 알칼리와 산이 만나면서 거품과 함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이 거품이 배수구 내부의 때와 기름때를 분리해내고 악취까지 제거해줍니다. 약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뜨거운 물로 헹궈주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싱크대, 세면대, 심지어 오븐 청소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화학세제 없이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으니 환경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자꾸 미루게 되나요? 이럴 때 유용한 것이 바로 5분 룰입니다. 심리학자 골비처와 슈런의 연구에 기반한 이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기 싫은 일이 있다면 단 5분만 한다고 마음먹고 시작하는 겁니다. 5분만 하면 그만둬도 된다고 생각하면 심리적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그런데 막상 5분이 지나면 이미 일에 몰입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일단 시작하는 게 가장 어렵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1980년대 이탈리아의 프란체스코 실로가 개발한 이 방법은 집중력을 극대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방법은 25분 동안 한 가지 일에 완전히 집중한 후 5분간 휴식을 취하는 패턴을 반복하는 겁니다. 4회 반복 후에는 15분에서 30분의 긴 휴식을 가져줍니다. 짧은 시간 단위로 집중하면 뇌의 피로도를 낮추면서도 생산성은 높일 수 있습니다. 타이머를 설정하고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하루를 충실하게 보내는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하루를 계획적으로 시작하면 그날의 생산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침 10분만 투자해서 오늘 할 일을 세 가지로 압축해 적어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면 오후가 한결 여유로워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꿀팁들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일상이 훨씬 편리하고 여유로워질 겁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각종 유용한 건강 상식들을 모았습니다. 노트 준비하시고 메모하셨다가 필요할 때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곤해서 잠이 잘 안 올 때 식초가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피는 대개 약한 알칼리성을 띠고 있지만 긴장이나 피로 등으로 몸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피까지 산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식초를 한 숟가락 떠서 마시면 제대로 연소되지 않아 생긴 찌꺼기를 태워 피로가 풀리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될 때 파인애플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파인애플에는 단백질 소화를 돕는 효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목에 가시가 걸리면 식초물로 몇 번 양치질을 하면 가시가 부드러워져서 내려갑니다. 그래도 잘 내려가지 않을 경우에는 솜을 뭉쳐서 긴 실에 매달아 삼켰다가 꺼내면 빠져나옵니다. 멀미가 나고 구역질이 나면 생강차 한 컵을 마시면 멀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크기의 신선한 생강을 껍질을 벗긴 후 잘게 썰어 설탕과 함께 잔에 넣은 뒤 끓는 물을 붓고서 5분쯤 우려내서 마십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배를 얇게 썰고 여기에 꿀을 넣어 은근한 물에 끓여서 낸 물을 뜨겁게 마시고 자면 다음날 기침도 가라앉고 목의 통증도 사라집니다. 가래가 심하면 구기자를 달여서 차로 마시면 좋습니다. 또 무를 강판에 갈아 즙을 낸 다음 물엿과 적당한

0: 양이 섞어 마셔도 됩니다. 알레르기 비염엔 느릅나무를 씻어서 감초랑 소채 넣고 물 2, 느릅나무 1 비율로 푹 고웁니다. 3분의 2 정도 줄어들 때 국자로 떠보아서 국물이 걸쭉하면서 미끈미끈한 액체가 될 때까지 고우고 식혀서 수시로 마시거나 비염이 심하면 빨대를 코에 대고 들이마십니다. 처음에는 코 속의 상처 때문에 좀 아프더라도 참고 몇 번 하면 좋아집니다. 코가 막혔을 때 뜨거운 물수건을 코와 이마 사이에 올려놓고 막힌 쪽이 위를 향하도록 누워있으면 뚫립니다. 양파즙을 물에 타서 마시거나 유자차나 과일차를 뜨겁게 마셔도 좋습니다. 또 쑥을 가볍게 비벼서 콧구멍에 잠깐만 넣어두면 거짓말같이 뚫립니다. 물구나무 서기도 한 방법입니다. 샤워나 수영 후 귀 속에 물이 남아있을 때 화장지를 가느다란 실 모양으로 만들어 물이 들어간 귀 속으로 살살 돌리면서 끝까지 집어넣으면 물이 순간적으로 휴지로 만든 실 끝에 흡수돼 간단히 해결됩니다. 피부에 가시가 박혔을 때 깊이 박혀 족집게나 바늘로는 좀처럼 빠지지 않을 경우 고약을 바릅니다. 고약이 가시를 빨아낼 뿐만 아니라 열과 통증을 없애주므로 좋습니다. 또 부추를 짓이겨 3, 4회 갈아 붙여주면 가시가 뾰족이 솟아오릅니다. 찰과 상을 입었을 때 상처 주위를 깨끗이 닦아내고 그 위에 날 달걀 껍데기를 붙입니다. 그런 다음 솜으로 감싸고 붕대로 감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다소 깊은 상처라도 곪지 않고 깨끗이 났습니다. 발바닥에 땀이 많이 날 때 발바닥에 물파스를 바릅니다. 발바닥은 정신성 발한의 급소입니다. 물파스가 대뇌에 있는 발한 중추에 작용하여 전신의 발한 작용을 억제시켜 줍니다. 여러분, 오늘의 힐링 1번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나눴던 대화의 온기, 내려놓았던 어깨의 무게, 작은 꿀팁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 더 환하게 비춰주길 바랍니다. 잠시였다 해도 이곳에 머물렀던 그 순간만큼은 당신의 마음이 편안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음이 힐링되는 이곳 힐링 1번지는 언제나 당신의 하루에 한 줄의 위로가 되고자 합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프로사회의 남경원이었습니다.
1: .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1: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1: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중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1: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큰 고비를 넘기거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난 다음에는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팔다리도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머리도 멍해지는 게 마치 우주 한복판에 던져진 사람처럼 한동안은 현실감을 찾기가 힘들지요. 그토록 이 해방의 순간만을 기다렸는데 막상 결승전을 통과하고 나니 이걸로 정말 끝인 건가 싶어서 얼떨떨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모든 전환에는 원래 버퍼링이 필요한 법이죠. 기계들도 그러한데 감정이 있고 추억이 있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열정을 다했던 그 순간에서 빠져나오는 데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럴 때는 단순해지는 게 최고죠. 최선을 다한 당신, 그만하면 더할 나위 없었다고 스스로를 토닥이면서 실감이 날 때까지 실컷 쉬어주시죠. 오늘도 당신의 휴식 같은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이고요. 저는 김민혜입니다.

주부들이 고민을 해결해주는 주부들의 수다입니다. 마침내 치열했던 대학 입시 대장정이 막을 내렸을 때 우린 비로소 팽팽했던 긴장의 끈을 내려놓고 가슴 벅찬 해방감을 맞이할 거라 기대합니다. 이제 고생은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가족의 행복을 아낌없이 누리겠다는 설렘이 집안을 채울 것만 같죠. 하지만 거대한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기묘한 정막이 감도는 것처럼 입시라는 거대한 터널을 막 빠져나온 집안의 풍경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의 큰 산을 넘었다는 해방감과 여전히 다가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불안감이 공존하는 그 미묘한 공백기 속에서 부모와 자식은 되려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낯선 감정의 벽과 마주하곤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저는 올해 49, 그러니까 40대 끝자락을 통과하고 있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저에게는 이번에 정말 목이 쉬어라, 피가 마르라 응원하며 겨우 대학 입시를 끝마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시험날 아침 아이를 시험장 안으로 들여보내고 돌아서서 걷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그리고 시험장을 걸어나오는 아이의 초췌한 얼굴을 보았을 때는 정말 가슴 속에서 뜨거운 전우회 같은 게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드디어 끝났구나. 우리 딸 진짜 고생 많았다. 그리고 옆에서 같이 숨죽이며 버틴 나도 참 고생했다. 그런 마음이었죠.

시험이 끝나고 최종 성적이 나와서 원하는 대학 지망을 쓰고 합격 통지서가 날아오기까지 공백기가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이 황금 같은 자유시간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사실 저는 몇 달 전부터 혼자 머릿속으로 아주 달콤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3년 동안 아이도 예민하고 저도 직장 생활

하랴, 살림 하랴, 아이 뒷바라지 하랴,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 서로에게 뾰족한 말들도 참 많이 던졌거든요. 매일 아침 밥상에서는 눈치를 보기 바빴고 밤늦게 시간 맞춰 마중 나갈 때도 차 안에는 늘 무거운 침묵만 흐르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이 해방된 시간만큼은 오롯이 우리 가족의 시간으로 채우고 싶었어요.

그동안 미안했던 것도 다 털어내고 우리 딸 정말 장나다 최고다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 그게 바로 가족 여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이가 대학에 붙고 나면 집을 떠나 아주 멀리 갈지도 모르잖아요. 품 안의 자식이라지만 20살이 되면 저 세상을 찾아 날아가 버릴 텐데 그렇게 날아가 버리기 전에 우리 세 식구 끈끈하게 뭉쳐서 평생 두고두고 꺼내볼 수 있는 아름다운 기억의 앨범 하나쯤은 만들어두고 싶었던 게 제 솔직한 욕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들뜬 마음을 안고 조심스럽게 꺼낸 여행 제안에 딸아이 반응이 너무 싸늘하더라고요. 별로 내키지 않은 눈치로 꼭 가야 해요 하는데 순간 가슴이 툭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눈치를 살피며 혹시 고생했으니 갖고 싶은 졸업 선물이 따로 있냐고 물었더니 대뜸 핸드폰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사실 핸드폰 얘기가 나왔을 때 가슴이 한편으로는 찡하고 아려왔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알뜰하게 살림을 꾸리다 보니 딸아이한테 늘 새 폰을 사주지 못하고 제가 쓰던 폰들을 깨끗하게 물려주곤 했거든요. 친구들은 다 최신형 폰 들고 다닐 때 엄마가 물려준 구형 폰 쓰면서도 투정 한번 크게 부리지 않고 묵묵히 버텨준 착한 딸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폰은 원래 사주려고 했던 건데 아이가 다른 건 다 싫고 오직 핸드폰만 딱 사달라고 선을 그어버리니까 마음이 너무 섭섭하고 야속해지는 겁니다. 폰을 안 사주겠다는 게 아닌데 엄마 새 폰 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 우리 가족 여행도 기분 좋게 다녀와요 하고 부모 마음을 좀 헤아려주면 얼마나 예쁠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꼬리를 물었습니다.

입장에서는 그래요. 같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조금 더 오래 남고 가치 있는데 쓰는 게 현명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요즘 최신형 핸드폰 한 대 값이나 우리 세 식구 마음 먹고 며칠 동안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숙소 잡아서 여행 다녀오는 비용이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핸드폰은 손에 쥐어야 봐야 2, 3년 지나면 또 구형이 되고 액정이 깨지면 그 가치가 발에 버리는 소모품일 뿐이지만 가족여행 이곳은 다르잖아요. 낯선 여행지의 이국적인 공기, 저녁 무렵 붉게 물들던 노을을 보며 나눴던 시시콜콜한 대화들, 길을 헤매다 서로를 보며 터뜨렸던 웃음소리 같은 건 10년, 20년이 지나도 가슴 속에 고스란히 박혀 살아 숨쉬는 영원의 자산이 되니까요. 저는 그 가치를 선물하고 싶었던 겁니다.

게다가 자꾸 제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건 우리 집의 현실적인 형편 때문이기도 해요. 주변을 둘러보면 집안 형편이 괜찮은 아이들은 입원이 아니더라도 대학에 가서 방학 때마다 해외로 배낭여행도 가고 부모 지원 받아서 언제든 훌륭한 경험 쌓으러 잘만 다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집은 그럴 만한 형편은 안 되니까요. 남편과 제가 성실하게 일하고는 있지만 아이를 매번 여유롭게 여행 보내줄 만한 여유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제 머릿속에는 자꾸 조바심이 도단하는 겁니다. 이제 대학 가고 나면 학업에 아르바이트에 조기 취업 준비에 치여서 아이가 여유롭게 여행 한번 가보지 못하고 팍팍한 삶의 궤도에 진입해 버릴 것만 같았어요. 부모의 울타리인 안에서 내가 온전히 비용을 대주고 넓은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어쩌면 정말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자꾸 쫓겼습니다. 3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으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방구석에 누워서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제 서글픈 조급함이 자꾸 아이를 밖으로 끌어내려 안달복달하게 만듭니다. 방문을 꽉 닫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있는 딸아이를 보면 가슴이 턱 막힙니다. 그런데 아이가 조심스럽게 털어놓은 속마음을 한 자락 듣고 나니 제 가슴이 또 무너지더라고요. 아이 입장에서는 시험은 끝났지만 진짜 결과는 아직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인생에서 가장 불안하고 무서운 공백기를 지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점수는 짐작으로 얼추 계산할 수 있지만 실제 성적표가 내 손에 쥐어지고 입학 통지서를 확인하기 전까지 마음이 풍 떠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심란하고 지옥 같은 마음을 안고 억지로 가족 여행을 가본들 좋은 풍경이 눈에 들어오겠냐 되묻는데 말문이 막혔죠. 혹여나 자기가 날카로우신 기분 때문에 여행지에서 짜증이라도 내거나 표정 관리를 못해서 엄마 아빠와 싸우기라도 하면 그 여행은 평생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라 시험 직후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긴 최악의 기억으로 남을 텐데 자기는 그 소중한 기억을 그런 식으로 망치고 싶지 않다고 울먹였어요.

생각해보면 서글픈 모순이죠. 저는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동안 갇혀 지낸 게 안쓰러워서 넓은 세상으로 데려가 굳어있는 마음을 풀어주고 싶어 안달인데 정작 마음의 에너지가 바닥나 버린 아이는 사방이 벽으로 막힌 자기 방 안으로 가만히 고독을 씹고 있을 때 가장 안전함을 느낀다니 말입니다. 자식의 시간표를 묵묵히 기다려주는 일이야말로 마흔아홉, 엄마가 스무 살 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사랑일 텐데 자식을 품에서 떠나보내는 연습을 시작하는 이 시기, 제 섭섭한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좀 무뎌지고 단단해지겠죠?

아이에게 가장 좋은 여행은 가장 마음이 편할 때 떠나는 여행일 겁니다. 지금은 넓은 세상을 보여주려 급급하기보다 방 안에서 온전히 불안을 소화할 수 있도록 조용히 기다려줄 때인 것 같아요. 여행은 입학 결과까지 나온 다음에 떠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100% 만족하는 결과지가 아니더라도 하나의 결과지를 또 받았다는 홀가분함이 여행의 편안함을 가져올 것 같아요. 오늘은 아이 방문을 두드려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네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엄마가 묵묵히 기다려주겠다고 그리고 내일 당장 가서 세상에서 제일 예쁜 핸드폰부터 사자고 먼저 손을 내밀어보는 게 어떨까요?

앞으로도 가정 문제 혹은 연애, 결혼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 육아 문제 등 고민으로 힘드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남기시면 저희가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가족은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꿈과 소망을 함께 키우며 사랑의 동반자로 함께 가는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네 사람, 바로 당신의 가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산책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문화산책입니다. 장송심의 글입니다. 화산의 절경 속에서 지난해 10월 나는 사랑하는 두 딸과 함께 서한행을 했다. 지난해 8월 26일은

큰 오빠니 둘째의 외손녀 돌 생일이었는데 귀중한 이 기회를 빌어 현대와 역사가 공존하는 멋진 도시인 서안으로 가보고 싶은 욕망이 불붙듯 했다. 헌데 큰 조카애가 6월 말에 두 번째로 폐수술한 나의 건강 상황을 고려해 몸이 좀 더 회복된 후에 오라고 하기에 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일정을 10월로 미루는 수밖에 없었다. 하긴 반년 만에 두 번째로 받은 수술이어서 회복이 많이 더디기도 했다. 서안에 도착한 후 2박 3일은 3대가 붐비는 큰 오빠네 집에서 보내고 나머지 4박은 그 부근의 호텔에 보금자리를 들었다. 6박 7일 동안 큰 오빠의 형님을 비롯한 가족들의 사랑과 배려 속에서 즐겁게 여행의 묘미를 즐겼고 그중 화산에 다녀왔던 게 제일 인상이 깊었다. 10월 20일 큰 오빠와 우리 가족 셋은 오빠가 모는 차에 앉아서 중국의 명산 화산에 도착했다. 하얀 안개가 깎아지는 산봉우리들을 감도는 화산의 치솟은 기세와 웅리로움에 너무 감탄되어 넋이 다 나갈 지경이었다. 화산은 오약의 하나에 속하는데 그 험준함에 세상에 이름을 떨치고 있다. 아찔한 절벽을 따라 설치된 등산로에는 셀 수 없는 대량의 계단들이 있었다. 오빠의 제의에 따라 우리는 북봉 케이블카를 이용했는데 이는 여행객들 속에서 가장 환영받는 등산로의 하나라고도 한다. 얼마 후 케이블카를 타고 북봉에 올랐는데 이미 벌써 하늘을 절반 떠인 신선이 된 느낌이다. 오빠와 큰딸은 배낭을 메고 힘든 등산길을 올랐고 체력이 약한 나와 작은 애는 주위에서 놀면서 그들을 기다리기도 했다. 화산을 도보로 오르려면 수천 개의 계단을 토파야 한다는데 충분한 체력과 목걸이, 풍족한 물과 편한 등산신이 없으면 근본 오를 수 없다고 한다. 두 시간이 넘어서야 오빠와 큰딸이 돌아왔는데 열기로 빨간 홍시가 돼버린 그들의 얼굴에는 명산을 정복하고 왔다는 자긍심과 뿌듯함이 잔뜩 실려있었다. 나는 그들이 화산에서 제일 높은 산봉우리인 남봉 정상에서 찍은 멋진 산천 경계를 담은 사진들을 눈요기하면서 허허로운 마음을 달랠 수밖에 없었다. 가파로운 계단을 한층 한층 토파오르면서 그들은 명산의 정상에 올랐다는 긍지와 희열을 맛볼 수 있었지만 나는 계단 몇 개를 토파오르고도 숨이 차서 헐떡거리다 나니 내키지 않았지만 말 타고 꽃 구경하는 식의 등산에 멈춰야 했다. 그래도 내 눈으로 눈앞의 화산의 위엄을 직접 볼 수 있고 흠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서 감개무량했다. 화산 기슭을 감아오르는 케이블카의 창가로 드러나는 풍경은 마치 지구의 숨결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는 듯하다. 검은 화산암 절벽과 깎아지른 협곡은 당장 케이블카와 헤딩하듯이 눈앞에 불쑥 나타나서 나의 혼을 쑥 빼놓다가도 언제 그래 나는 듯이 뒷모습만 당당히 남기고 유유히 멀어져 간다. 환히 보이는 고공 밑에는 검은 현무암 용암 대지가 끝없이 펼쳐지며 굳어버린 파도의 흔적이 태초의 분노를 응축한 채 얼어있다. 머리 위로는 관광차와 함께 달리는 구름이 화산의 신비한 그림자와 어우러져 마치 수채화를 연상시키고 차창을 두드리는 바람 소리는 마치 지구의 심장 박동을 전해주는 듯하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곳이 정녕 신성한 지구라는 것을 느끼게 한 참으로 생생하면서도 위태로운 경험이었다. 케이블카를 타고 화산의 절경 속을 휘젓고 다니느라니 마치 내가 구름을 타고 노니는 하늘의 신선으로 변한 듯 싶었다. 평범한 인간을 눈 깜짝할 사이에 산속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신선으로 둔갑시킨 인간의 지혜와 능력에 또 한 번 숨막힐 듯한 감동을 느꼈다. 인류가 발명해낸 오늘의 위대한 기술이 없다면 내가 어찌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놀랍게 과분한 이 호강을 누릴 수 있을까? 병든 닭처럼 비틀비틀거리면서 계단도 몇 개 오르지 못하는 내가 오늘 어찌 이런 어마어마한 웅리롭고 장엄한 경지를 흠상하며 신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단 말인가?

웅장하고 가파른 산의 기세에 비길 여지도 없이 작은 인간의 존재이지만 자연의 격렬한 창조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연을 개조하고 정복한 인간은 참으로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배부로부터 절실히 깊이 느낀 행복한 순간들이다. 매일 다람쥐의 체바퀴를 돌리듯이 제자리에서 맴도는 단조로운 일상을 떠나 이렇게 드문드문 여행하면서 갑갑하던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어 새로운 풍경을 구경하는 것도 별못이다. 명승고적들을 유람하면서 선인들의 지혜도 강복해보고 현인들의 현대 기술도 참미해보고 찬란한 미래도 지향하면서 인생을 다채롭고 감미롭게 갖고 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절경이 아닌가 싶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 장학규의 글입니다. 일상이 주목하면 세상이 보인다. 언젠가 한번 크게 아른 적이 있었다. 명지엽 오른쪽 갈비 밑으로 간단없이 따끔따끔 거리는데 특히 한밤중에 발작하면 사람이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었다. 크게 아픈 것이 아니었지만 줄창 신경말초를 자극해 도무지 잠을 들 수가 없었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불안하고 초조해

보여지기 쉽상이다. 작은 체구이지만 별로 아른 적이 없었던 나는 화들짝 놀라 급히 큰 병원의 응급실을 찾았다. 그러나 검사랑 검사를 모두 받아도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고통을 참을 수 없었던 나는 집에 돌아와 동네의 진료소를 찾아 진통제를 맞았고 그렇게 한번 주사를 맞고 서너 달 정도 무난했다. 그런 경험을 두 번 거친 후에는 아픔이 재발되면 진료소를 찾아 진통제를 맞곤 했다. 그런데 1년여간 지나니 아픔의 주기가 무척 짧아졌다.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나는 울상이 되어 또다시 큰 병원을 찾았고 그제서야 담석증이 X선에 잡히고 말았다. 이 과정과 그 후에 이번 수술 경력이 나의 여러 작품에 반응됐다. 가십거리도 그 연장선이 있는 작품이다. 소설이기에 앞서 포그나 실화에 접근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글 속의 주인공은 모두 내가 만나서 같은 병동에서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다. 물론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성씨와 병명 그리고 개인사를 변형시켰고 소설인 만큼 픽션을 가미한 건 두말하면 잔소리이다. 이젠 세월이 적잖게 흘러 많은 세부 사항들은 기억에도 희미해졌다. 참 무정 세월이란 말이 실감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그때 강렬하게 느낌 받았던 나름대로의 인생 감수는 내 피부에, 내 신경에, 특히 내 마음속에 깊이 낙인된 게 분명하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가십거리란 소설로 탄생한 것이다. 생활이 예술이고 인문학이란 말이 있다. 물론 생활의 진실이냐 예술의 진실이냐 하는 아리까리한 논리는 학자들에게 밀어버리고 작가는 생활 그 자체에 충실하면 될 터이다. 너무나 당연한 명제인 듯 싶지만 어쩌면 우리가 여직 가장 소홀히 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된다. 매일매일 숨쉬고 살아가니까 생활하고 있는 거고 그러므로 생활을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러나 옴니암니하면서 사는 것과 삶의 의미란 큰 테두리와 연계 지으면서 사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다. 주변에서 쓸 거리가 없어서 글을 못 쓰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어쩌면 핑계가 낸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말을 엄청 조리있게 잘하고 몇십 년간 겪어온 수 없는 일들을 사소한 것마저 모두 거론할 수 있는 비상한 머리로 글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이유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다. 글재주를 채 닦지 못했거나 평소에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인간의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억지로만 전반 인생을 매몰해 온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할 것이다. 작가가 되려면 적어도 일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부터 먼저 길러야 할 것이다. 대개 사람 사는 게 거기서 거기다. 방법론적인 각도이고 문제일 터이다. 작가라면 생활을 단지 마실로 흘러보내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춘하,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선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대 활동이 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 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5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하니라 이렇게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치명 위주로 한 광저담양, 자남양, 홍화, 육두구, 천추광, 북사산 이런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의 공능 수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합니다. 모두 심장 경락하고 폐경락을 연결시켜서 치료해주는

0: 제품 자체에 속하게 돼 있으면서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리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돼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주게 돼 있습니다. 특히 심장병 환자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폐리 심한 증상을 동반하는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폐혈이 심하다는 걸 뭘 놓고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심폐혈이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의 증상에 관한 일종 심각한 학설입니다. 림상 조현표는 무엇인가? 가슴이 침침합니다. 가래가 성하고 기침을 잘 깃습니다.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거초라죠. 이러한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혈이 심한 림상편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장병 환자들은 왕왕 곁에 심장병 환자가 있거나 이미 지지한 시간이 꽤나 많이 지나갔거나 이런다면 왕왕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서 기침을 잘 짓거나 가래가 성나거나 특히 참 자기들로 억제하기 어려운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거절하죠. 이런 분들은 아무리 구강 청소를 하고 남의 집을 안 났을 때면 두 개, 세 개 써도 해결 잘 되지 않고 소화계통의 문제인가 그 방면에 치료해도 잘 되지 않는데 바로 심폐, 심장과 폐혈이 심한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유관되는 치료 가운데서 좋은 청심환을 쓰고 입에 냄새가 깠다 없어졌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그러면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존의 각 신약대학병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게 가격은 199원인데요 12일간 좌우 복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주 야득경현시 그 어디에서든지 신약대학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서는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정책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가격은 이제 한 가게 199원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대정책이 여러분들한테 큰 혜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각을 싸면 한 각을 무료로 드립니다. 이 정도 되면 한 달 반 좌우 복용할 수 있고 아홉 각을 싸면 세각을 물어러 드리는데요. 이성덕에 담으면 넉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8각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외국에 진출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여기 부채 보내거나 갖고 나가시는 분들은 이보다도 더 많이 갖고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18각에 6각을 물어러 드립니다. 그때에 담으면 그 모두 여덟 달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래서 총체적으로 모두 말하게 되면 이때 가격은 한 가게 평균 가격이 140원 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에서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좋은 치료를 가져오게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는 이런 특점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 이미 주제를 하셨거나 주제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혹은 또 심장병으로 오랫동안 여러모로서 불편을 당한 분들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 혹은 심부에 물이 찼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 그의 비후성 심근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분들 심근염이란 진단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이 유효적인 치료과를 보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2: 네, 교수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저는 그, 이, 저, 선생님 방송 듣고서 심장이 나빠서 병원에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병원 치료도 많이 했는데 어째 그렇게 낫는 그 차도가 아연을 느끼다. 그 저 올리숨 이래 잘 아요라고 두근두근 이래 뭐 1초 몇 분째 뭐 이래 그랬어. 심장이 팍.
0: 어, 성...

0: 쾌감을 느낀다. 그렇죠. 적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심장을 하나 끝내 뛴다든지, 내 심장을 어떤 때는 멎었다 다시 뛴다든지, 그게 실리부치라고 생각합니다.
1: 예, 그래서 저희 사람이 그 진성환 계속 걸막 여고.
0: 예. 구급하는 약.
1: 예. 그래, 조만간 정신만 먹기 시작했는데, 어제는, 조만간 약도 따로 거의 먹습니다.
0: 예.
1: 예, 굉장히, 예, 굉장히 저 효과가 저 현저히 알립니다. 신장이 좋아하는 게.
0: 예.
1: 그, 예, 신장 이래, 먹던 게, 그게, 이래 몇 달 먹으니까나, 그런, 어제는 그런 감각이 없었죠.
0: 아, 예, 신의부치가 해결받으셨다. 그렇죠. 예.
1: 그럼 신경통도 없어지고 가슴 아프던 게, 예.
0: 예, 협심증 부정맥이 예. 해결받기 시작한다 말하죠. 예.
1: 예, 예. 아, 이게 정말 효과가 확실히 그 많이 나타납니다.
0: 예.
1: 그리고 신장이 나쁘니까나, 그 신장이 아프지, 그러는, 이게 기척거리는 저리 또 밤에 잠 제대로 못 잤습니다, 계속.
0: 예.
1: 예, 근데 이 약 먹은 다음부터는 차차차차 이 잡음다. 지금은 완전히 그저 녹으면 잡음다.
0: 아, 심장병 때문에 예, 잠자기 힘들어지는 게 기본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1: 예, 그래서 너무 저만 잘 잡는다. 그러니까나, 위도 좋아지고, 그래서 밥도 잘 먹고 하니까는 맥이 난다, 막.
0: 예.
1: 그리고 저 뭐인가 하면 혈압이 또 이게 조절이 잘 됐대다.
0: 아, 그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심지어 혈압약을 끊었던 분들 다 계시고 있습니다. 예.
1: 예, 그래. 네, 앞으로도 그 생각해서, 그치. 두 번씩 먹던 거 지금 한 번씩 먹는데.
0: 아, 그래요. 예. 예.
1: 예, 그래서, 네, 뭐, 이 좋은 약, 그, 저만인가, 뭐, 또, 이제, 그, 뭐, 활동이 좋지게, 네, 아홉가. 그,
2: 실리부터 아프던 게 지금 아프지 않고요.
0: 어, 협심증 심각했습니다. 예. 예,
2: 술이 딱 말아갖고, 지금 술 맞지 않습니다.
0: 예.
2: 그리고, 예, 지금 술에 놀라던 게 지금 놀라지 않고, 예.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게 지금 잠을 잘 잡니다.
0: 아, 예, 예.
2: 그리고 이빨이 아프던 게 지금 뭐 아프지 않고, 아, 입안에서 냄새 나던 것도 냄새 나지 않습니다.
0: 아, 그럼요.
2: 예, 저는 이렇게 하고 가서 오늘 아홉가구에 배달받아 더 쓰자고 그랬네.
0: 아,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3325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3: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네, 네 안녕하세요.
4: 예, 아, 저희, 그, 오빠가, 예, 그, 식당 자영업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신장이 이렇게 좀 아프다고 자꾸 움켜쥐고, 그래도 혈압이 좀 높다고 합니다.
0: 아, 예.
4: 예, 그래서, 이, 정신만, 우리, 그, 어머니가 드시고 있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예, 한 두 통 먼저 잡사보라고 드렸는데, 먹은 게 효과가 좋다고, 예.
0: 아, 그럼요.
4: 예, 심장 예. 아픈 것도 덜 하고, 혈압도 이렇게 그 이전처럼 그렇게 아예 넣고 해가지고, 예, 예 그래서 또 자기 또 사겠다고 소리.
0: 예, 그렇게
4: 예, 그래서 지금, 예.
0: 그렇죠.
4: 예, 뭐 다시 응원해 드린다.
0: 어, 그렇게 하세요. 지금 오빠 인생은 예. 어느 계단에 계세요? 40?
4: 아, 50. 지금 60입니다. 60.
0: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심장 예. 관리를 특히 남자들이 50대 초중반, 60대 초에 심장병으로서 예. 많이 중시하지 않으면 뭐 건강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 이 제품을 빨리 시작하는 게 아주 적절한 시작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니까 열심히 쓰시기 네. 바랍니다. 우대정책도 따라가니까 잘 이용하시기 네, 네. 바랍니다.
4: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0: 건강기원입니다.
3: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안녕하세요.
5: 저도 이 김창원 진화를 우선은 한 5개월 정도 긴기에 먹었습니다.
0: 예.
5: 이거, 예, 먹으면서, 원래 이 좀 심장이 안 좋아서, 예, 이 가끔씩 이 심장이가 막, 이 심줄이가 빨라가지고 막 낀 나무에 뼈씩 빨리 뛰고 이러면 매일 떨어지고, 예, 그냥 이 식은땀이 그렇게 세게 나.
0: 전행적인 심장병 증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예.
5: 예, 그리고 어떨 땐 이 심장을 인해가지고서, 예, 한 번씩 심장 아프다 하면은 또, 이, 머리까지 얼리 아프고 예, 이렇게 증상이 좀 심했습니다.
0: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에서 예,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예.
5: 그래 밖에 다니면 예, 이 심장약을 꼭 갖고 다녀야 되고
0: 구심환은 갖고 다녀야 된다 그렇죠.
5: 예, 그래야 됐습니다. 예. 지금 이 정신환을 먹으면서 이 증상이 영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래요.
1: 루이용 감각이 형 아닙니다. 이거 다른 때문에 이렇게 약 모두 그렇던데 벌써 이제 한 석달 후부터는 이거 먹어갖고 신장이도 변하고 이 신조리가 빨리 뛸 때 하면은 그래서 막 그래서 펑펑 뛰는 것도 돼 막 신장이 뛰어 나오는 것 같은 이런 일이 됐는데. 이용 편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토마토는 정말 정말 이게 내가 이번에는 선택을 가했구나 싶습니다.
0: 많은 분들이 기본 심장병 환자들이 이 제품을 거의 복용하지 않는 분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1: 예. 그리고 예, 어떨 때는 또 예, 이 기침이 나면서 목이 말라들고 예, 이러면 기침이 하고 칼이 생기고 입안이 막 냄새 나는 것 같아서 예, 자꾸만 이러면 뭐 껌 씹고 뭐 핫팩 먹고 이래도 또 그래서 금방 있다가 또 그렇게 냄새 나는 것 같고 이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증상도 지금 기본상 좋아졌어요.
0: 모두 심장병 구체 증상인데 예.
1: 예 그리고 이 소화계통도 또 영 이렇게 안 좋아되는데 이 지금 좋은 등심하는 거면 이 소화계통도 이렇게 좋아진다. 예.
0: 바로 심장 공능의 약화가 소화계통의 약화를 부르게 되는데 심장이 좋아지니까 따라서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예, 음식도 소화 달란데서 예, 음식도 형 좀 많이 가려 먹었습니다. 조금만
0: 예.
1: 먹으면은 막 소화 안 되고 위가 막 아프고 뭐 어떻게 통통이가 너무 심하게 이래가지고 예, 그랬는데 위약도 많이 먹고 막 뭐 어떨 때는 막 제 아픔 막 동동편 먹으면 괜찮게.
0: 그 정도까지 힘들었네요.
1: 먹고, 예. 예. 심상시키느라 그렇게
0: 그렇죠.
1: 보냈는데 예, 지금 예, 이런 감각도 영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0: 기본이 겁니다. 예, 예.
1: 예, 이럴 때 내용이 좋은 정신만을 꾸준히 쓰려고 그랬다. 그리고 오늘 9각을 배달에 탔다고 또 지금 활동도 영도었을 때다.
0: 예? 그렇죠. 예, 예.
1: 예. 그래서 전화 드렸습니다.
0: 예. 전화번호, 배달 전화번호 33-5번입니다. 예.
1: 예, 감사합니다.
0: 아,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재선한 거.
2: 네.
0: 예,
2: 맞습니다.
0: 안녕하세요.
3: 두 분 선생님 수고.
0: 예.
3: 나도 양호조선 1년 선배라서 좀.
0: 예.
3: 그냥 모든 면에서 많이 좋았었어요.
0: 예.
3: 어떤 뭐 좋은 거, 뭐, 이래서 내 생각에 기가 없어지지 몰라요.
0: 그것도 참 구차하지요. 자기절로 억제하기 예. 어려운데, 예. 입에서 냄새가 난 증상.
3: 사람들은 벌써 안단 말이에요.
0: 그렇죠. 예, 예. 예.
3: 어디 대기기도 그렇다면, 그거는 갖다 없어요.
0: 큰 문제 해결이죠. 그것도, 예.
3: 그리고 머리 뻥하고, 머리 싱하던 것도 많이 났고요. 조금만 먹어도 있잖아요. 배부르면 먹지 못해요.
0: 예.
3: 근데 그 밥 좀 잘 먹고, 밤에 잠을 자고, 왜? 그 손벌레 한 달에 앞에 네 번 이상 갔어요.
0: 그래요. 예. 예. 심장 공능과 콤파 공능, 그렇게 린대성이 강한 장기에 속합니다.
3: 지금 한 달에 그래서 극상 많이 가면 세 번 가고.
0: 예.
3: 보통 그래서 두 번 가고.
0: 예.
3: 예. 내 이야기 좋길래 전번에 일날에 또 한 번 또 쐈어요.
0: 그래서요. 예, 예. 예.
3: 앞으로 계속 이거 쓰려고 그래.
0: 그렇죠. 예, 예. 예, 건강하세요.
3: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이게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4: 나는 심장이 좋지 못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저녁에 숨이 차서 몇 번씩 깨어나 뗐습니다.
0: 예.
4: 그래, 이거 어제 석 달 남아 먹었는데 그런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4: 나는 이게 왼쪽 가슴이 아프고 뒷잔등이 겨우 가던 것도 지금 이거 쓴다면 많이 좋아지고요.
0: 예.
4: 심율이 빠르던 것도 지금 심율이 100이 넘던 것도 지금 심율이 80으로 정상이 됐습니다.
0: 너무 시름 넣는 증상으로 돌아왔습니다.
4: 예.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4: 그래서 나는 저기 앞으로 이거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자고 그럽니다.
0: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시름 예. 넣고 쓸 수 있는 부작용과 효과성에 대해서 네. 거의 실은 넣을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심장병 치료에서는 네. 많은 분들이 열심히 복용하고 있는 중이니까 실은 넣고 쓰세요. 예.
4: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정심한 제품 자체는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적게 되어 있거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본 제품 초원 정신만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결과 심장병 때문에 이전에는 많이 심리적으로

병리적으로서 병리적으로서 힘들었는데 본 제품을 드시면서 이런 부담에서 거의 떨게 되어 있어서 여러 개 각도로서 시름 놓고 모든 사회활동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심장은 내 주먹만한 크기를 갖고 있지만 해도 세상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기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주먹을 내들어보게 된 그게 내 심장의 크기입니다. 물론 눈에 보는 그 근육이 전반 심장병의 근육, 심장의 근육은 대체할 수 없지만 해도 그게 판막도 어떤 네 개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전반 심장 근육은 판막까지 포함해서 누가 관리하게 되어 있는가며 관상동맥이 관리합니다.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 안에 왕자형으로서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 관상동맥이 내 주먹만한 심장을 전반 내 엄마 뱃속으로부터 시작해서 심률이 시작되게 되며 생명의 마지막까지 내 생명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 혈액의 양은 체중이 100분지 7 내지 8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근이라면 내 몸에서 흐르고 있는 혈액의 양은 7근 내지 8근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심장을 통과하는 혈액의 양은 1만 4천 근입니다. 평균적으로 말하면 1만 4천 근입니다. 142일에도 맞겠는데 거기에 1000배 1만 4천 근이 되는 이런 혈액은 내 주먹만한 심장에서 하루에 관리합니다. 심장이 하루에 수축이 원하는 차수는 얼마인가? 10만 차 좌우에 해당합니다. 10만 차, 100차라도 뭐 1000차, 1000차라도 많겠는데 10만 차 좌우 심장이 수축이 원 합니다. 이걸 전부 관리하는 게 누가 관리하는가 하면 관상동맥이 관리합니다. 일단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심장병을 부르게 되는데요. 전형적인 심장병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맥, 단 하나는 협심증, 단 하나는 심근경색. 대체적으로 이 세 가지로 나누게 되었는데요. 부정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실리붙이다. 이걸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위에서 개별적인 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해도 때때로는 내 심장이 하나 끝내 뛴다. 몇 초씩 또 섰다가도 다시 시작해 뛰고 이 정도게 되면 부정맥이 너무 심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빨리 뛰어서 내 손은 내 심장 붙잡고 다닙니다. 너무 빨리 뛰지 말라고. 이런 걸 말해서 신동 과속이라 하던데 어쨌든 심박수가 고르자는 걸 말합니다. 이래서 너무 빨리 뛰거나 너무 늦게 뛰거나 이것은 심각한 심장병의 구체 증상이 중요한 변형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부정맥, 이게 지금 심장병 가운데서 중요한 그 심장병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평균 심률은 1분에 60부터 100차까지는 용화범위에 속합니다. 평균 심률은 1분에 7, 80차 좌우면 되는데 60차 벗어지면 됩니다. 특수한 그 계층 전업운동원들은 1분에 뛰는 게 50몇 차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운동원들은 한 번에 콱콱콱 이렇게 내보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이 한 번에 뛰는 게 힘있게 뛰니까 차수는 늦게 뛰더라도 정상범위에 속합니다. 그러나 보통 노년기에 들어서서 중노년기에 들어서서는 60차를 거의 벗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심장 저자를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주제한다면은 5가지 내지 7가지야 그 종생복에 가게 되었을 겁니다. 뭐 그거는 방법이 없는 선택이 하는 뭐 선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베타로그라는 거 드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주제를 하신 분들은 베타로그는 심률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니까 이 제품을 드시면서 베탈로그 알수를 줄이거나 이 제품으로 대체하거나 이러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탈로그는 심률을 40차 건반 넘게 42차 이렇게 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심률이 너무 떨어지면 어느 순간에 쓰러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게는 이 제품을 견제하면서 베탈로그 수만은 적당하게 줄이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그 부정맥인데
60자 벗어져야 됩니다.

0: 그리고 7, 80차 좌우 벌써 90차 벗어지게 되면 숨이 차거나 캄캄한 감을 느끼게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협심증, 신조통 말하는데 심장이 왼쪽 앞가슴에 있는데 나는 왼쪽 앞가슴이 아프다면 자기절로 인상합니다. 내 심장에 이상이 있구나. 근데 오른쪽 앞가슴이 아픕니다. 뒷잔등이가 아픕니다. 룩골까지 아파납니다. 이것은 기본으로서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일종 협심증, 신조통이 반사통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심장병 치료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근경색, 관상동맥이 많이 막혔습니다. 관상동맥이 보통 어느 정도 막혀야 나에게는 증상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중간쯤 막혀야만이 나에게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중도 두사이라 합니다. 근데 중간쯤 막힌 경우는 표현 들어놓고 말하게 되면 100분제 40 내지 70을 중도로 막혔다. 중도 두사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일 낮아도 당신이 오늘부터 증상이 나타난다면 거의 40 내지 50% 막힌 경우에만의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내 병은 이제 영으로부터 시작하는가 이렇게 인정하면 절대 착오입니다. 증상으로 나타날 때게 되면 빠른 속도로서 중하게 막힐 가능성이 중도 두서 묵을 중자입니다. 그러니까 심장병에서 그 심근경색은 중간쯤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중하게 막힌 경우는 100분제 70, 75 내지 90%를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100분제 70 내지 90 막힌 경우에 병원에 만약 실려간다면 주자를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주자는 뭐 막힌 부분을 열어줄 뿐이지 전반 심장혈을 몽땅 개조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주자를 했다면은 어제는 내 정생 심장에 대해서는 싫은 나도 되겠구나 이렇게 인정할 가능성이 있게 되었지만 해도 이거 절대 싫은 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한 개 하고 또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가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이거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그때 당시 그거 하지 않으면 막히니까 심장 근육에 피가 가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 이가 쓰러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자를 병원에서는 권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주자를 하게 되면 당신이 몸에 뭐 고관절 수술을 받아서 거기에 철근을 고정했거나 혹은 또 뭐 기타 어떤 그 신체 내에 이미 심장 근육 안에 금속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신은 다시는 MRI 같은 걸 못합니다. MRI는 자기 마당이 세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동맥 경화로 인해서 막혔다 하거나 혹은 뇌출혈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게 심장 근육에 들어가 있다 하게 되면 많이 그게 병원에다 먼저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자기 마다에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이 그 MRI 하는 그 기계 자체는 자기 마다에 아주 셉니다. 어지간한 바지띠 꼬리 같은 거 풀어놓고 빼지 않는다면 자기절로 쭉 내 깔고 누워있었지만 천자에가 떡 붙습니다. 이렇게 자기 마다에 세게 되어 있으니까 방법이 없는 방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본 제품 정원 정신만을 견제하는 게 기본이 아니겠는가 인정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2: 정원 정신만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중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도도와 소금이 령자네 테이블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맹선생과 전쟁이 종대사가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다. 령자가 일어나 인사를 하자 도도는 이상하다고 생각해 급히 소금을 끌고 일어나 자리를 옮기려고 사방을 둘러보았다. 다행히 리리와 강청재가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각종 관계를 고려해 자리를 다시 조성하니 비로소 모두 앉을 수 있었다. 새 테이블의 자리 배치는 다음과 같았다. 11명이 앉는 테이블은 매설을 위해 자리를 비워두었고 그 외에는 아보, 호생, 장아씨, 오아씨, 북방의 진아씨, 서총재, 소환, 정사장, 도도, 소금이 앉았다. 12명이 앉는 테이블은 강총재, 강부인, 갱경, 왕아씨, 북방인 고총재, 고부인, 륙총재, 륙부인, 림선생, 림부인, 맹선생, 종대사가 있었다. 다른 11명이 앉는 테이블에는 령자, 소주, 범총재, 유아씨, 릉홍, 갈선생, 주방아주머니, 리리, 한총재와 서광동 부부가 있었다. 이때 리리가 들어오면서 북방호투로 몇 마디 하며 주최자가 아직 오지 않은 틈에 자신이 먼저 인사를 전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세 테이블 사람 중 두 테이블은 자신이 잘 아는 사람들이니 먼저 낯선 친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령자 릉홍이 조용히 웃고 있었다. 아보가 이 여성들을 가만히 쳐다보니 겉으로는 옷차림이 편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성껏 꾸몄다는 것을 느꼈다. 보통 만찬에서는 미인 한 명만 나와도 눈에 띄는데 이제는 여러 명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주방 아주머니는 검은 비단 치마를 입었으며 50살이 넘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는 허리를 유지하며 우아하게 걷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아주머니가 일어나 차를 따르며 살짝 허리를 굽히자 옆 테이블의 륙청재가 감탄했다. 옆에 있는 유아 씨는 원래 별 볼일 없어 보였지만 얇은 양모 카디건을 입고 조명 속에서 피부가 구슬처럼 빛나며 거의 투명해 보였다. 아보 옆에 호생은 테이블에 장아 씨, 오아 씨와 북방의 진아 씨를 곁눈 질로 보고 있었다. 강총재의 테이블에는 네 명의 부인이 고개를 모으고 속삭이고 있었다. 호생은 아보의 귀에 대고 옆에 있는 네 분이 누구신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아보는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남편이 있으니 함부로 말을 섞지 말라고 조심시켰다. 이때 리리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주변 사람들은 리리가 예쁜 점에서 정말 1등이라고 말했다. 아보는 리리와 함께 여성분들에게 건배하겠다고 말했다. 옆 테이블 4명의 부인은 고개를 모으고 속삭이며 시선을 리리에게 집중한 뒤 서총재를 쳐다보았다. 모두가 잔을 들고 일어났다.

하고 말했다. 서청재도 맞장구를 치며 리리에게 와달라고 재촉했다. 령자는 잔을 들고 육청재를 쳐다보며 북방호투로 누구신지 물었다. 육청재는 자신이 여성보호협회의 사람이고 꽃을 지키는 천사라고 말했다. 아버가 한 사람씩 차례로 소개해주고 사람을 하나씩 언급할 때마다 리리는 잔을 부딪히고 옆에 육청재는 인사를 했다. 한편 서청재는 꽤 외롭게 자리하고 있었다. 모두가 하나하나 잔을 부딪히고 가볍게 한 모금 마시며 예절을 다했다. 이때 릉홍이 육청재, 서청재에게 한 잔 더 마시자고 제안하고 종업원에게 레드 와인을 가져오라고 말했다. 육청재는 웃으며 령자에게 둘만 따로 한 잔 하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이 술을 마신 뒤 령자는 자리 앞으로 나와 모든 이에게 건배를 했다. 육청재는 만찬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며 기뻐했다. 간청재는 육청재를 자리로 데리고 돌아가고 아버 역시 서청재를 따라 제자리로 돌아갔다. 취기가 오른 육청재는 육부인에게 고개를 숙이고 수고했다고 말한 뒤 건배를 제안하고 육부인은 그냥 저쪽에 가 있으라고 짧게 답했다. 같은 테이블에 맹선생과 종대사가 일어서며 건배를 하겠다고 말하고 육청재는 부인분들을 모시는 것도 자신의 책임이라며 모두 함께 하자고 권했다. 육부인은 맹선생과 종대사는 술자리에서 진심으로 대하지만 육청재는 어디 갔다 이제야 왔냐고 물어봤다. 고부인은 자신이 지켜보고 있으니 누구도 자리를 이탈하지 말라고 말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리고 간청재도 미소를 지었다. 이때 간청재가 고개를 들자 령자와 릉홍이 다가오고 있었고 네 부인은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령자는 미소를 지며 육청재와 자리에 모인 이들에게 상의 친구들을 소개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육청재는 잠시 말을 끊고 령자에게 왜 손에 잔을 들고 오지 않았냐고 지적하고 령자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신은 이미 취했다고 답했다. 종대사는 왔으면 술을 마셔야지 예의가 아니라고 말하고 령자는 자신은 더 이상 마실 수 없으니 릉홍이 대신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릉홍이 잔을 내밀자 육부인은 얼굴이 굳으며 령자에게 왔으면 마셔야 한다고 말했다. 령자는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다. 육부인은 원래 술을 마시지 않지만 오늘은 꼭 한 잔 마시겠다고 나서고 령자는 릉홍에게 대신 막아달라고 재촉하지만 주변 모두가 이건 안 된다고 만류했다. 고부인은 술을 대신 마셔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고 육부인은 웃으며 이 잔은 꼭 마셔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종업원에게 잔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육청재는 자신의 잔을 쓰라고 하지만 육부인은 부부의 물건은 빌려줄 수 없다고 잔을 꽉 쥐고 있었다. 령자는 이 잔을 마시면 쓰러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육부인은 양보하지 않고 술을 따르고 령자는 어쩔 수 없이 잔을 받았다. 육부인은 자신이 먼저 마시겠다고 하고 자신은 술을 가장 못 마시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령자는 육부인이 마시면 자신도 마시겠다고 답하였다.

하고 룩 총재는 기뻐하며 열심히 응원했다. 두 여성이 잔을 부딪히자 룩 부인은 한 입에 모두 마시고 령자는 천천히 삼킨 뒤 릉홍이에게 기댔다. 고부인은 이제 자신의 차례라고 나서고 강 총재는 고부인이 너무 앞서 나간다고 걱정했다. 술이 채워지고 고부인과 령자가 차례로 마셨다. 령자는 두 잔을 마신 뒤 몸이 비틀거렸다. 고부인은 다음은 강 총재의 차례라고 했다. 령자는 더 이상 마실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총재는 고부인의 부추김에 억지로 빈 잔을 마시고 령자는 세 번째 잔을 아주 천천히 비웠다. 다른 한 부인은 알레르기가 있어 더 이상 마실 수 없다고 말하지만 룩 부인은 자신이 대신 마시겠다고 일어섰다. 바로 이때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룩 부인이 뒤로 쓰러졌다. 강 총재와 고부인은 급히 달려가 룩 부인을 일으켜 세웠다. 룩 부인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다. 룩 부인을 모시고 소파에 눕히려 하지만 종업원은 아랫방 소파는 사용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총재는 차가운 수건을 가져오라고 하지만 정대사는 따뜻한 수건이 낫다고 말했다. 고부인은 룩 부인이 평소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 왜 무리하게 굴었냐고 나무라고 룩 총재는 어찌할 바를 몰라 사과했다. 룩 부인은 완전히 취해 눈을 감고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룩 총재는 다시 술을 마시자고 권하지만 전혀 반응이 없었다. 맹 선생은 겨우 몇 잔 마시고 쓰러졌다며 놀라워하고 령자는 눈을 뜨고 룩 부인을 보며 비웃었다. 룩 부인은 고개를 돌리고 강한 술 냄새를 뿜어냈다. 고부인은 이제 그만하고 호텔로 돌아가자고 권했다. 이때 서주 범 총재와 리리가 달려와 령자를 불렀다. 령자 역시 술에 취해 의식이 희미해 보였다. 령자는 잠시 눈을 떴다가 다시 감았다. 바로 이때 룩 부인이 입을 크게 벌리고 토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누군가의 발끝에 토하고 말았다. 방 안은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고 정업원들은 쟁반을 가져왔다. 강 총재는 쟁반을 룩 부인 입 앞에 대주었다. 정업원은 화장실로 모시고 가라고 제안하고 강 총재는 빨리 가려고 하지만 객실 문이 활짝 열리며 리리가 주최자 매서를 데리고 들어왔다. 매서는 화려한 모습으로 들어왔다. 구슬처럼 반짝이는 머리에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분홍색 나비 리본 하이힐을 신고 비단 스카프가 드리워져 향기가 진동하고 가슴에는 금장식의 꽃을 달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하지만 방 안은 의자가 비뚤어지고 그릇이 엉망이며 두 여성은 취해 쓰러질 듯 흐트러져 있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 매서의 얼굴은 살짝 굳고 시선은 강 총재에게 향했다. 강 총재는 쟁반을 들고 반쯤 무릎을 꿇고 있었다. 넥타이는 풀려 땀방울이 맺혀 공경에 처한 모습이었다. 매서는 강 총재를 부르고 고부인은 쟁반을 받아가며 강 총재를 이렇게 공경에 처하게 하면 안 된다고 소리쳤다. 강 총재는 급히 손을 닫고 넥타이를 바로 잡은 뒤 매서에게 다가갔다. 강 총재는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고 사람들은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다. 매서가 말을 하려는 순간 도도가 잔을 들고 달려오며 매서를

불렀다. 하지만 매서는 옛 이웃인 토도를 전혀 모르는 척 얼굴을 돌렸다. 강청재가 매서를 소개하려 하지만 매서는 손을 들고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말한 뒤 스카프를 흔들며 귀빈들을 인도하고 그대로 방을 나가버렸다. 아보와 호정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다. 약 10초간의 정적이 흘렀다. 고부인은 각자 호텔로 돌아가고 자신은 육부인을 데리고 가야겠다고 말했다. 이때 취해 있던 룡자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술을 마시자고 외쳤다. 육청재는 기뻐하며 크게 웃고 룡자는 룽홍에게 청재님들과 건배하라고 재촉했다. 룽홍은 육부인이 쓰러졌는데 왜 계속해야 하냐고 반문하고 룡자는 부인들과 다시 한잔 마시고 싶다고 말했다. 고부인은 깜짝 놀라며 취하지 않았냐고 묻고 룡자는 육부인이 취하니 자신은 깼다며 시큰둥해했다. 육청재는 룡자를 보며 재미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웃었다. 고부인은 몸이 좋지 않으니 가겠다고 했다. 강부인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육청재는 건강이 중요하니 돌아가 쉬라고 말했다. 세 부인이 육부인을 부축하고 나가고 육청재는 룡자와 함께 옆 테이블로 돌아갔다. 드디어 방 안은 조용해졌다. 갱경은 낮은 목소리로 자신과 왕아 씨가 이미 이혼했다고 고백했다. 강청재는 깜짝 놀라 되묻고 갱경은 왕아 씨가 상숙에서 돌아온 뒤 임신을 했고 자신이 의심하는 남자는 옆 테이블에 앉아있다고 말했다. 강청재는 말없이 옆 테이블을 쳐다보고 아보와 서청재와 눈이 마주쳤다. 갱경은 상숙 여행은 리리가 기획했으며 여성들만 간다고 거짓말을 했고 함께 간 남자는 아보라고 폭로했다. 또한 상숙에는 다른 사장들도 기다리고 있었다고 덧붙이고 자신은 이혼했으니 이제 아무 상관없다고 말했다. 아보의 시선으로 방 안을 보면 가운데 테이블은 부인들이 모두 떠나 남자들만 남아 한산해 보였다. 얼마 후 룡자와 룽홍이 육청재를 따라 다시 자리에 앉고 룡자는 완전히 정신을 차려 모든 이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4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급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서대문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점점 빨라지는 요즘 전통 관념을 가진 세대와 젊은이 세대들의 세대 차이와 관념 차이 또한 점점 커지고 있죠.
1: 네, 먼저 김장혁의 관념갱신과 행복지수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관념갱신과 행복지수 김장혁. 어느 깊은 밤에 먼 강남에는 아들로부터 집을 사겠는데 선불금이 약간 모자라니 돈을 먼저 좀 보태달라고 전화가 왔다. 정기저금을 해지하자니 은근히 이자가 아까웠다. 당시 1년 정기저금 이자는 3.8%나 됐다. 그러나 아들놈은 기어이 나를 설득하려고 들었다. 아버지, 지금 해마다 정기저금 이자보다 집값이 엄청 뛰어올라갑니다. 여기 집값이 한 해 3천원씩 꽁충꽁충 뛰어오릅니다. 잘 생각해보십시오. 어느 게 리득인가? 아버지도 낡은 소비관념을 갱신해야 합니다. 아버지 세대의 노인들은 몇십 년 악을 탁을 돈을 벌어서 년세 들어서야 집을 사고 나서 아 나에게도 끝내는 자기 집이 있게 됐구나 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젊은이들은요 대부금을 내서라도 집을 먼저 사놓고 새 집 살림을 해가면서 인생의 낙을 먼저 향수합니다. 아버지한테서 빌린 돈은 벌어서 천천히 갚겠습니다. 아버지랑 옛날 노인들은 묵은 소비관념에 의해 먼저 집값을 마련하느라고 거의 판평생을 누리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처럼 고생 끝에 자기 집을 마련했을 때는 좋은 세월이 다 지나가고 황혼을 맞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때문에 낡은 소비관념을 버리고 현시대 젊은이들에게서 새로운 소비관념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길다고 평생 돈이란 이 거미줄에 얽매여 향수하지 못하고 살겠습니까? 아들의 말에 나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더는 수전노처럼 눈앞에 정기적 이자를 끼얹고 아들의 요구를 거절할 힘이 없었다. 나는 정기저금을 찾아서 아들한테 집을 사는 선불금을 얼마간 보태주었다. 아들은 또 몇십 년 기간으로 대부금을 100만 원이나 내고 100여 평만 미터나 되는 집을 끝내 샀다. 당시 아파트 값이 폭등을 하면서 그 집이 들었을 때쯤에는 400여만 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나는 아들의 충고를 들은 일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다. 정기적 이자를 아까워하다가 자체 집을 사지도 못할 뿐 하지 않았다는가. 아들이 집을 구매한 일을 통해서 나는 많은 계시를 받았다. 눈앞에 이자 몇 푼에 미래를 저당 잡히며 살고 있었던 건 아닌지 아들은 말없이 보여주었다. 관념이라는 낡은 옷을 벗어 던질 때 비로소 세상 새로운 빛으로 들어선다는 것을. 그렇게 나는 조금씩 내 인생의 행복지수를 다른 방식으로 높여가기 시작했다. 내가 아는 친구는 화장실 휴지를 쓰기 아까워 훈옷을

것을 가위로 베어 천 조각을 썼다고 한다. 자식이거나 손님이 집에 오면은 체면 때문에 천 조각을 부랴부랴 치우고 아까운 대로 휴지를 화장실에 갖춰 놓는다고 하는 말에 나는 혀를 내둘렀다. 그 친구는 절대 휴지를 살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는 습관이 이미 몸에 배었기 때문이었다. 칠순 고개를 넘은 나의 고모 사촌 누나는 집 가까이 남새시장이 있건만 한 푼이라도 더 누군 남새를 사려고 늘 자전거를 타고 몇 킬로미터 떨어진 남새 도매의 상점으로 다녔다.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아들, 딸들은 나이가 든 어머니가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라도 날까봐 말리면서 생활비를 푼푼히 보냈다. 하건만 고모 사촌 누나의 소비관념은 하나도 개변되지 않았다. 결국 어느 눈 내리는 날에 자전거를 타고 남새 도매 상점으로 가다가 내리막길에서 미끄러 넘어져 다리에 심한 골절상을 입었다. 결과 10여 년 동안에 남새 도매 상점으로 힘겹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절약한 돈을 다 쳐놓고도 치료비가 모자라 자식들의 신세를 져야 했다. 돈이 더 들어간 것은 둘째이고 골절로 인하여 생활을 자립하지 못해 본인은 두말할 것 없이 고통스러울 것이고 무리가 하얗게 세어서 누나를 간호하는 매원 또 얼마나 힘겨웠겠는가. 고모 사촌 누나는 이른 남새철에 갓 장마당에 나온 신선한 오이나 가지를 비싸다고 사지 않고 저물어가는 늦가리 다 되어 몇십 전씩 할 때야 늙고 시든 오이를 사서 먹는다고 했다. 영감이 신선한 오이와 가지를 너무 먹고 싶어 해서 어쩌다 사오면 비싼 걸 사왔다고 야단친다고 했다. 돈이 없어 그랬을까? 아니다. 부부간에 다달이 나오는 퇴직 로임으로 신선한 오이나 가지수를 사 잡수지 못할 가긍한 처지는 아니지 않는가. 누나는 항상 제일 싼 근드리소를 사서 매을 대접하였고 어쩌다 자식들이 몇십 원짜리 하거나 몇백 원짜리 술을 사다가 대접하면은 기가 넘어갈 직역으로 푸냄을 했다. 간혹 자식들이 음식점에 모시면은 식사를 마친 후 먹다 남긴 멀건 국물마저 비닐 주머니를 달라고 하여 포 담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웃지도 울지도 못할 이런 희극은 모두 다 그놈의 시대에 뒤떨어지고 좀스러운 소비 관념이 머리에 꽉 들어박혔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나는 주변에서 비슷한 사례를 심심찮게 듣고 난다. 생활 형편은 표인지 우울하지만 소비 관념이 따라가지 못해서 지금도 수입에 비해 누리지 못하고 살며 아끼고 아끼다 보니 깨알을 줬다 수박을 놓친 격이 된 사례도 많고 많다. 해일이 휩쓸고 진행한 해변가에 보험교가 표허 속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고 한다. 그 보험기는 누군가가 생전에 허투루 쓰지 않고 한 푼 두 푼 먼 돈을 넣어둔 유물일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돈이 모자라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이 모자라 돈을 다 쓰지 못하고 이 세상을 총망에 떠나간 비극이 아니겠는가. 한 번 가면은 다시 못 오는 반딧불 같은 짧은 한 생에 아껴먹고 쓰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서야 무슨 낙이 있겠는가. 우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전통적인 양로관념도 갱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대부분 젊은이들은 전통적인 양로관념에서 벗어나 자식들과 한 집에서 살려 하지 않고 있다. 또 대부분 자식들도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려고 하면서도 같은 집에서 사는 것만은 불편하다고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노인들은 아직도 전통 양로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자손들과 한 집에서 살려고 한다. 한 부부는 맏아들과 한 집에서 살 예산으로 평생 뼈 빠지게 일해 번 돈으로 맏아들에게 침실을 세 개 딸리고 널찍한 객실을 갖춘 120평방미터나 되는 집과 고급 승용차까지 사주었다. 그런데 맏며느리가 한 달도 안 되어 같이 살지 못하겠다고 나누을 줄이야. 맏며느리는 시부모와 생활습관이 맞지 않아서 한시도 함께 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아예 갓난애를 싸업고 친정집으로 훌쩍 떠나버렸다. 설상가상으로 둘째네도 부모를 모시지 못하겠다고 나누었다.
그들은 부모가 사준 집까지 가진 맏아들이 모시지 않은데 둘째가 모실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세

집을 맡고 살라고 하였다. 한평생 부은 돈을 몽땅 두 불효자에게 떼우고 나니 주름살이 팥고랑처럼 파인 양주는 늙음하게 어느 아들 집에도 가지 못하는 눈물겨운 처지로 돼버렸다. 뒤늦게야 정신을 번쩍 차린 늙은 양주는 과단성 있게 아들 둘이 사는 도시를 떠나 자기가 살던 마을로 돌아가 살기로 마음을 먹었다. 노인들과 자네들은 가치관, 소비관, 자녀 교양관, 그리고 생활습관, 양로방식 등 여러 면에서 관념 차이가 있다. 한 집이란 작은 공간에서 부모, 자식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천년지략을 누리는 좋은 점 외에 불편한 점도 많은 것 같다. 노인들은 잠이 적어서 새벽이 되면 얼마나 집안에서 서성거리나 늘 아침 식사를 일찍 하는 습관 때문에 자식을 도와 밥을 지어놓고 지루하게 기다리기가 일쑤이다. 두 세대가 모순 없이 손발을 맞춰가며 사이좋게 지내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따로 떨어져 지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부모와 자식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지척에서 수시로 만나보고 노인들은 손자 손녀들을 알아보면서 천년지략을 누릴 수 있어서 좋다. 한 집이란 비좁은 공간에서 부모 자식이 복잡거리지 않고 일정한 공간을 두면 서로 간섭이 없고 말썽이 없어 좋다.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내 손으로 사다가 끓여 먹을 수도 있어서 좋고 시장하면 아무 때나 먹을 수가 있어서 좋다. 아무 때건 옷을 더 껴입지 않고서도 화장실에 갈 수가 있어서 편리하고 자식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밥을 지어 먹을 수가 있어서 좋다. 우리 노인들은 전통적인 양로 관념에서 벗어나 자식들에게 기대어 살 생각을 버려야 한다. 노인들은 또한 연세가 들어서도 자식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서 미리 양로 준비를 하는 것이 명지한 처사라고 생각된다. 우리 세대 사람들은 예로부터 악을 탁을 벌어서 정작 자기는 아껴 먹고 아껴 쓰면서 자식들이 다 크면 행복하겠지 하고 아름다운 꿈을 꾸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꿈은 어떤 먼 곳에 가야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우리 아름다운 꿈을 구상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독립해 자기 삶을 살아야 한다. 자녀들에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줘야 한다. 시대에 발맞추어 소비 관념과 양로 방식 등 여러 면의 관념을 부단히 갱신해야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건강한 신체에 유쾌한 마음으로 질 높은 생활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식에게 보탬이 되는 길이 아니겠는가.

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세대별로 다 각자의 관념과 가치관, 생활 방식이 있는데요. 각자의 관념에 정답이 없다고 보는데요. 자신의 관념을 강요하기보다는 서로의 관념 차이를 존중하는 게 여러 세대가 같이 살아가는 데 바람직한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 정순금의 바위 틈에서 피어난 난초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바위 틈에서 피어난 난초, 정순금. 오늘 나는 뜻밖에도 며느리한테서 수년간 궁금해왔던 혜란이의 희소식을 접하게 됐다. 어머니, 혜란이가 회사로부터 장인정신 고급 디자인 전문가란 칭호를 받았대요. 뭐라고? 혜란이가 뭐가 됐단 말이야? 나는 혹시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어서 며느리를 빤히 쳐다보며 되물었다. 혜란이가 글쎄 고급 디자인 전문가로 됐다니까요. 며느리는 반신반의하는 내 곁으로 다가와서 큰 소리로 말했다. 세상에, 그럼 그렇겠지. 총명하고 마음속에 꿈을 품고 있어 무슨 일을 해도 똑 부러지게 하는 애라 조만간 성공할 줄 알았다. 나는 하도 기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 혜란이 엄마와 나는 예전부터 한 직장에 출근했던 터라 혜란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쭉 보아왔다.

유년 시절 혜란이는 타고난 미모와 총기로 부모님과 동네 어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듬뿍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았다. 혜란이가 8살이 되던 해, 그녀의 부모님은 아이한테 더 좋은 학습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상지현 수학교 부근으로 이사했다. 수학교 4학년 때까지만 해도 혜란이의 각 학과목 성적은 늘 학급에서 1등이었다. 그런데 하늘의 풍문 조화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5학년 첫 학기를 맞아 등교 준비를 하던 혜란이가 갑자기 땅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다. 엄마가 다급히 달려와 혜란이를 부축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설 수 없었다. 놀란 부부는 혜란이를 둘쳐업고 부랴부랴 병원으로 향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진행성 근이염 양종으로 의심되니 큰 병원에 가서 다시 확실한 진단을 받아보라는 것이었다. 그 길로 할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여전히 똑같았다. 이 병은 현재로서는 치료하기 힘든 병입니다. 의사의 소견에 혜란이의 부모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어린 혜란이는 오히려 자신이 난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모님을 위로해줬다. 어머니,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학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니 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날이 언젠가는 올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혜란이 부모님은 그 뒤로부터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며 딸의 병치료에 최선을 다했다. 인근 병원은 물론 용하다는 서이 종이를 다 찾아다녔는가 하면 병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약을 구해서는 딸애한테 복용시켰다. 5학년까지는 지팡이를 짚고 간신히 걸어다니던 혜란이가 1년 뒤에는 아예 일어서지도 못했다. 그래서 혜란이가 학교에 갈 때면 부모님이 격금내기로 딸애를 등엽고 가곤 했다. 고생하는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공부를 잘해야겠다고 속다짐한 혜란이는 열심히 공부해 우수한 성적으로 초중에 입학했다. 중학교 2학년의 어느 날 아침, 아버지의 등에 업혀 등교하던 혜란이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아버지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다. 아버지, 오늘부터 학교 대문 앞까지만 업어다주고 돌아가세요. 교실까지는 저 혼자서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아버지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지만 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 학교 대문 앞에 혜란이를 내려놓고 그대로 돌아갔다. 혜란이가 쪼그리고 앉은 채로 한 발짝 한 발짝 힘겹게 이동하고 있을 때 그 곁을 지나가던 한 남학생이 실없는 소리를 한마디 던졌다. 거북이 걸음으로 언제 교실에 도착할 수 있다고 그래? 아까운 시간을 길에서 허비하지 말고 아빠들어 업어달라고 하지. 그 말에 혜란이는 자신의 모습이 하도 애처로워 가던 걸음을 멈추고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그날 오전 수업이 끝나자 혜란이 엄마가 도시락을 들고 왔다. 보온 도시락을 열어보니 달걀말이, 고등어 구이, 멸치 볶음 등 여러 가지 맛깔스러운 음식들이 들어있었다. 그 순간 혜란이는 또 다시 오열하고 말았다. 끼니마다 장국에 밥을 말아 대충 드시면서 아픈 딸의 도시락만은 정성들여 준비해주는 엄마가 너무 안쓰러웠던 것이다. 슬픈 마음을 달래고 나서 혜란이는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을 깡그리 비웠다. 그날에는 엄마가 혜란이를 데리러 왔다. 엄마의 포근한 등에 업혀가면서 혜란이는 큰 결심을 내렸다. 집에 도착하자 바람으로 혜란이는 책상을 마주하고 앉아 학습 계획을 세웠고 이튿날부터 그 계획에 따라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다. 땀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혜란이는 결국 고중 입학 시험에 합격해 또 한 번 부모님의 자랑이 됐다. 개학을 앞둔 어느 날 저녁 중학교에서 물리를 가르치는 큰아버지가 혜란이를 찾아왔다. 큰아버지는 혜란이의 두 손을 꼭 잡고 자신이 이번 걸음을 한 이유를 말해줬다. 혜란아, 초중 공부는 그나마 힘들지 않아서 내가 반나절만 수업을 들어도 공부를 잘 해낼 수 있었지만 고중에 가면 각 학과목 지식이 어려운 데다 분량도 많아서 근심이구나.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는 내가 직업 고중에 가서 자신이 즐기는 미술 전공을 선택해서 배우면 어떨까 싶어. 너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말을 마치고 나서 큰아버지는 혜란이의 어깨를 다독여줬다. 순간 혜란이의 얼굴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날 혜란이는 슬피 울다가 잠들었다. 잠결에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렸다. 혜란이는 엄마의 침실로 한 발짝 한 발짝 힘겹게 다가갔다. 반쯤 열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엄마가 침대에 엎진 채 서글프게 울고 있었다. 순간 가슴이 찡해난 혜란이는 엄마의 두 손을 꼭 잡고 큰아버지 말씀대로 직업 고중에 가서 미술을 배워보겠다고 답했다. 개학하던 날 혜란이가 아버지의 등에 업혀 교실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과 동학들이 일제히 기립해 열렬한 박수로 그녀를 맞이했다. 담임 선생님이 다가오더니 혜란이를 번쩍 안아서 제일 앞줄 한가운데 놓여있는 휠체어에 앉혔다. 그러자 학급장이 새 교과서를 안고 와서 혜란이 책상 위에 놓으면서 말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잘 지내봅시다. 그 뒤로 직업 고중 생활에 점차 적응된 혜란이는 주말에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화실에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 어느 주말 아침을 먹고 나서 혜란이는 화실로 향했다. 그런데 문턱을 넘는 순간 왼쪽 신발이 벗겨졌다. 혜란이는 신을 다시 신으려고 옆으로 움직이다가 그만 곤두박질하고 말았다. 혜란이가 일어나려고 한창 버둥거리고 있는데 마침 교장 선생님이 그 모습을 목격하고 뛰어와 혜란이를 안아서 화실까지 데려다줬다. 혜란이는 자신의 두 다리를 두드리며 눈물을 흘렸다. 교장 선생님, 저 같은 병신이 이래가지고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교장 선생님은 혜란이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위로했다. 혜란아, 너는 비록 두 다리가 불편하지만 성한 두 손이 있고 명석한 머리가 있지 않니? 그러니 얼마든지 잘해낼 수 있단다. 교장 선생님이 돌아간 뒤 혜란이는 화실에 걸려있는 선배들의 미술 작품들을 하염없이 쳐다봤다. 그러다 마음에 드는 작품을 골라 직접 그려봤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학생의 작품이 눈에 띄었다. 요즘 사람들은 주방 설계에 엄청 신경을 기울이나 봐. 그것은 주방 설계도였는데 편안하면서도 실용적인 느낌이 마음에 와닿았다. 어느덧 3학년이 됐다. 하루는 혜란이가 딱 친구 채련이와 함께 초중대 미술 선생님 댁을 방문하게 됐다. 객실에 들어선 순간 창문 곁에 세워진 새 가구가 한눈에 안겨왔다. 디자인이 멋진 신형의 가구였는데 알고 보니 선생님이 직접 설계한 것이라고 했다. 예쁜 데다 쓰기도 편리하고 실용 가치가 뛰어났다. 가구의 우측에는 긴 옷을 걸 수 있고 아래 부분은 속옷을 넣을 수 있는 서랍장 3층이 있었고 맨 아래층에는 양말과 넥타이를 넣는 공간도 있었다. 이날 혜란이는 집에 돌아온 후 컴퓨터를 켜고 가구 판매 사이트를 찾아보면서 한참 동안 연구했다. 그리고 쉬는 날에는 채련이의 도움으로 시내 안의 가구 상점을 샅샅이 훑어봤다. 20여 개 되는 크고 작은 가구 상점 안에서 앉은뱅이 걸음으로 가구들을 훑어보다 나니 집에 돌아왔을 때 그네의 온몸은 땀투성이가 됐다. 혜란이는 휴식도 마다하고 현재 유행하는 신식 가구에 자기 구상을 더해 란화표 옷장 설계도를 완성했다. 그 다음날 혜란이는 자신이 완성한 설계도를 들고 미술 선생님을 찾아갔다. 혜란이의 설계도를 받아본 선생님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좀 더 노력하면 디자인 전문가가 되겠는걸? 이 설계도에 근거해 내가 옷장을 만들어 볼게. 열흘 뒤 선생님은 혜란이의 설계도에 따라 옷장을 만들어냈다. 소문을 듣고 많은 공장들에서 혜란이를 찾아와 설계도를 요청했다. 하지만 혜란이는 그들의 요구를 모두 거절해버렸다.
아직은 더 많은 지식 축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직업 고중을 졸업하고 나서 헤라니는 반년 동안 집에서 실내 건축 디자인 학과를 자습했다. 그해 12월 모 유명한 주방 가구 설계 회사에서 헤라니한테 요청장을 보냈다. 오래전부터 이 회사에 대해 잘 알고 있던 헤라니는 이번엔 흔쾌히 대답했다. 입사한 뒤 10일 동안 헤라니는 가구를 주문한 고객들을 방문해 문제점을 찾고 새로운 디자인 계획을 세심히 구상했다. 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면 휴일 시간을 이용해서 실내 건축 디자인 학과를 전공한 선배님들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기도 했다. 헤라니는 가끔씩 서점에 들려 디자인에 관한 책들도 구매해 열독하곤 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디자인에 관한 지식들을 차곡차곡 쌓아갔다. 헤라니가 입사한 후 고객들도 엄청 많이 늘어났다. 이젠 15년의 디자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헤라니는 3천여 가구가 넘는 고객들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지속적인 경험 축적과 정진이 있었기에 헤라니는 장인정신 고급 디자인 전문가 칭호를 받을 수 있었다. 고급 디자이너 양성 경험도 있다고 하니 나는 그런 헤라니가 더없이 자랑스러울 수밖에 없다. 어느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장애인이지만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물었을 때 헤라니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 의사가 앞으로 2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했을 때 운명에 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통해 내면의 힘을 얻고 내 운명을 한번 개변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날 나는 빛나는 인생을 살았다고 감히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굴의 의지만 있다면 두 다리가 없어도 온 세상을 떳떳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고 봅니다. 어쩌녁에 나는 헤라니가 보내온 사진 한 장을 받았다. 헤라니네 집 창턱에서 푸르싱싱 잘 자라고 있는 난초 사진이었다. 나는 활기차게 피어나고 있는 난초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 헤라니의 모습을 떠올려 봤다.

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운명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불굴의 의지로 세상에 떳떳하게 선 헤라니처럼 불굴의 의지만 있다면 바위 틈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맑은 물, 푸른 숲, 정신한 공기, 파란 하늘, 하얀 구름, 찬란한 비온 무렵. 이는 우리가 바라는 삶의 터전입니다. 녹화 미화 연길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가꾸어 갑시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동행자,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그 사람, 바로 부부입니다. 강철웅 작사, 병강 작곡의 병강 가수가 부른 여보 여보 고마워요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곁을 지켜주는 배우자에 대한 진심 어린 고마움과 사랑을 담았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뛰어놀던 그 시절, 교실에서 나란히 앉아 공부하던 그 친구들, 김일 작사, 박영일 작곡의 허광 가수가 부른 룡들의 하구가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학창시절 함께 보낸 소중한 추억과 아름다운 꿈을 키워가던 그 날들을 따뜻하고 편안한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끔은 생각나는 그 친구들이 있죠? 한 번쯤 그리운 학우들에게 안부를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이언은 때로는 가장 큰 위로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얀 벚나무는 깨끗하고 고결한 아름다움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최관석 작사, 허룡군 작곡의 지춘화 가수가 부른 하얀 벚나무를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구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구골태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0: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길시 시진 진찰부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0: 라디오 시대.
1: 안과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M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방송에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졸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 박사, 최신의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방 이 몇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자체는 가격적으로나 우리가 복용하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제품들을 고르고 몇 천 가지 약 가운데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선택해서 설명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거의 의심할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이 박사는 한 가게 가격이 498원인데요. 이 제품 자체는 우대정책으로 진행하게 되며 한 가게 190원 자화가 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기회고, 그리고 최신의로 이 제품 자체는 698원인데요. 한 가게는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 가게는 25일 복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제품 자체는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보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우대증상으로 사게 되면 가격적으로 많이 저렴한 가격 280원 자원으로서 복용할 수 있는 이런 우대정책도 행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598원인데요. 3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대활동을 진행하는 차원이라 하게 되면 한 가게 240원 좌우가 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콤파체 문제가 있어 콤파전 5장이 제일 기본으로 되는 장기에 속하게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전반 심장을 비롯해서 5장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고, 우리가 나이가 보통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는 눈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분들이 없는데요, 기본으로서 시력이 떨어지거나 혹은 여러 가지 뭐 눈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종합으로서 중리에서는 눈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바로 상초의 열을 쳐주는 차원에서, 상초를 하게 되면 심장열과 폐열을 쳐주는 차원에서 눈에 좋은 혈액이 들어가서 정상 대사를 영양 공급이 따라가고 노폐물이 잘 빠져나오게 하는 이런 과정이 제대로 완성만 된다면 밝은 눈은 계속 보증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우리가 설명드리고 있는 명서방은 상초의 열을 쳐주면서 눈은 꼭 간과 밀접한 내한대성이 강한 이런 장기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간이 간단 섬유를 쳐줌으로 해서 눈을 밝게 해주는 이런 차원에서 눈을 여러 가지 모병으로부터 해탈시키는 명서방 이 제품 자체가 눈병 치료에서는 전반 시장에서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눈병 치료에는 명서방이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40여 가지 질병의 원인을 근원에서 찾아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의 처방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보통 어느 중의 단순한 처방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 처방 자체는 중커웬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중국 과학원이라 하게 되면 거기에 누구나 다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 나라적으로서 제일 첨단 이슈를 갖고 있고 전단 그 중약 역에서 뭐 최고급 이런 그 이사급에 속하는 분들이 여기에서 내온 처방이 바로 천이 박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이 박사를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생명과학이 최신 돌파성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모로 심장과 뇌혈관을 제일 기본으로서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해결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힘든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그리고 콤파체 문제가 있거나 골격의 문제가 있거나 그리고 호흡계통의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결해서는 이 제품 자체는 바로 우리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하는 방법으로서 모든 불평형을 평형으로 이끌어주는 우수한 제품이 바로 천이 박사입니다. 천명희 약박사가 연구에 성공해 나온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하는 CAMP라고도 하게 되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신뢰를 드는 과정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73세의 미국의 신경외과 박사가 10년 동안 뇌에 앉아서 중풍 후유증으로서 뭐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꼼짝 못하고 남이 들어 올리고 들어 내리고

0: 저기 차고 이성도였는데, 양천공 22년 6월에 미국 화성턴에서 제39개 세계 심장 내혈관 학회가 열렸습니다. 이 학회에서 이분을 딱 밀고 들어온 독일의 이학 박사가 있었는데 100만 달러를 내걸고 이분을 세울 수 있는 약에 나서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장래가 조용하다가 한 중국의 이사가 나섰는데 어느 제품을 갖고 나섰는가 하면 바로 천희 박사 CAMP를 갖고 나갔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저는 이 천희 박사 약은 한 반년 썼습니다.
0: 예.
2: 예, 이거 쓰고 지금 예, 여름에는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혈을 옛날에 예, 머리가 강 어떻게 어지러움에 혈압이가 예, 온종하게 돼서 강 올라가고 내려가고 여러 가지 혈압약을 먹는데도 혈압 온종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0: 예.
2: 그 다음 또 하나는, 저기, 뭔가, 심리가 고르지 못하고, 아, 어떻게, 어떤 데는 빨리 된다고 하는 행태 없이 빨리
0: 된다. 아, 예, 예.
2: 그럴 적에도 한 사람 막 바쁩니다. 순위가 막 올라오지도 않고,
0: 예.
2: 막, 이게 식은땀 나네. 이랬는데, 지금 이거 천인 박사 쓴 다음에, 지금, 이게 약이 효과 있는 거, 내 한 달 봤을 다 없을 거나, 예. 이 심리는 마구 고르지고, 어지러운 증세가 없어질 거다, 완전히.
0: 아, 그렇죠. 예, 예. 예.
2: 그리고 지금은 내 이 혈압은 완전히 혈압도 완전히 잘 됐어.
0: 아, 심장 공동이 정상으로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예.
2: 예. 그리고 저기 뭔가 하게 되게 되면 항상 어떻게 발가락이나 손가락인데 착착 모여 바늘 찍는 것처럼 쨍겨. 착착도 찍는 것, 이런 감각이.
0: 아, 신경말초염입니다. 예.
2: 예. 이런 감각이도 지금 완전히 지금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항상에 어떻게 돼서 밤잠 잘 못 왔습니다.
0: 예.
2: 잠들기 힘들고, 예. 그랬는데 잠들게 되면 또 맨, 그래서 꿈이 그래서 힘겹지 오고 이랬는데, 이런 정서도 완전히 잠도 잘 자고, 예, 이런 정서도 완전히 이렇습니다. 지금.
0: 심장과 내혈관의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 그런 증상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2: 예. 그랬거나 지금 이 약 쓴다든지, 그러고, 다른 거 아예서 옛날에는 다른 약을 여러 가지 많이 먹었는데 지금 이 한 가지 약을 먹은데도 그리고 정신하고 예, 이 약 쓰나 맥이 납니다. 마구.
0: 예. 아, 그렇죠. 예, 예.
2: 나가 걸어도 지금 내가 문제를 모르고.
0: 한 봉두리를 풀어 드시게 되면 만보를 걸는 힘을 얻는다 하지 않습니까?
2: 예, 야, 예. 그래. 예쁘게 확실히 써보니까 확실히 이게 뭐 다른 약에 몇 가지 쓰는 것만 이 한 가지 약 써도 예, 기본 다 해결됩니다. 지금 이 약을 가지고. 예, 선생님 그래서 이 약은 또 오늘도 또 배달 받겠습니다.
0: 세계대에서 인정을 받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배달 전화번호 501-7766에 전화하세요.
2: 예,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우리 올케가에 중풍이 와서 이 천이 발사를 얻은 1년 썼습니다. 1년 쓰니까 기본상 아주 좋아진다. 이거에 쓴 뒤 후유증이란 게 없고 어느 장에 와서 말을 못하던 게 얻으니 수분 말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품을 하던 게 얻은 하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0: 예.
3: 폐기도 세게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 폐기를 아예 합니다.
0: 예.
3: 그리고 화장실 출입을 하지 못했는데 얻으니 병이 짓고 1년 쓰니까 바깥에 출입 할 수 있습니다.
0: 예.
3: 이야기. 예. 우리 병원이 보름 입에 나고 인차 쓰니까 효과 더 빠릅니다.
0: 바로 그렇습니다. 나오신 다음에 예. 인차 시작하는 분들은 효과가 빠릅니다.
3: 약 쓰던 동안에서 제일 좋습니다. 무슨 약 써도 아이되던 게 결국 그 손이 양 손이 다 오그라들었습니다. 이번에 중풍 맞아서 괜히 오른손은 완전 잃었고 왼손이 지금 세 손가락이 못해졌습니다.
0: 예.
3: 예, 영 좋지.
0: 그렇죠.
3: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그 눈이라 이렇게 다 못 쓰게 되죠. 희미함이 잘 보이지 않아서 저 그 냉서방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예, 효과 더 좋습니다.
0: 예.
3: 눈이 그냥 눈물이 자꾸 나고 그래도 어떤 눈물도 나지 않고 침침하고 어쨌든 했는데 두 가지 약을 쓰고 지금은 풍 맞은 사람 같지 않습니다. 영도 생각은 지금
0: 중풍 예 바로 중풍 후유증에 눈에 직접 영향이 갑니다. 눈에 네. 예 기본 그 대사를 방에 그게 눈도 예, 그게 영향이 들어가고 노폐물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예, 중풍 후유증이 혈관성 문제로 되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눈에 들어가고 나가는 이 과정의 길이 제대로 막히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증 눈이 점점 시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불러오는 거죠.
3: 그래, 사람 모르던 게 사람 알지. 밥 흘리던 게 흘리지 않지. 아주 좋지.
0: 그렇죠.
3: 그래서 이번에 우리 우대에서 올 때 두 가지 약의 오늘 배달 받다고 그랬잖아, 드린다.
0: 예,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 예. 후회가 없는 선택으로 될 겁니다.
3: 예,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4: 네, 저도 지금 전혀 박사 쓰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저는 이게 내 이제 후유증을 해서 예, 그냥 어지럼증하고 가슴 자꾸 떨리고 숨이 차고 해서 지금 전혀 박사 쓰기는데 이것은 다음부터 혈압이 온정되었습니다.
0: 네.
4: 그래 놓으니까 예, 어지럼증이 그렇게 나던 게 어른지 아니 나니까 예, 머리 말가지고 정신나는 게 알립니다.
0: 네.
4: 내가 가슴이 그냥 안 커서 얘 떨리고 숨이 차고 해서 얘 고생했는데 이 약 쓴 다음에 심장도 안정을 찾아가니까 얘 마음 편안하니까 얘 살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4: 예, 이 세심이라는 우리 남편이 지금 쓰고 있는데 예, 유수성 위험에서 소화한지에서 예, 많이 고생이 됐습니다. 밥도 얼마 못 잡수게 하는데 지금 이 약 쓰고 소화형 잘 되니까 밥을 잘 잡수니까 얘 매일 난답니다.
0: 그렇죠. 예.
4: 예. 결국 콤파디 좋지 않아서 예, 소변 차수가 많고 예, 차수 저기 말고 하루도나 대수부지 되는데 이 소변 차수가 많이 줄어들이다.
0: 전체품 선택 예, 잘 됐습니다.
4: 예. 예, 한 번씩 보니까 잠을 자자니까 정신 난다. 이튿날 아침에는 몸도 가볍고 사람이 기분이 영 상당히 좋답니다.
0: 예,
4: 예, 이 두 가지 약 다 쓰고 우리는 효과 좋으니까 지금 오늘도 예, 약도 먹고 활동도 좋고 하니까 배달받아 계속 꾸준히 쓰라고 그럽니다.
0: 그렇게 하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501-7766번에 전화하세요.
4: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저는 명서방 쓰고 있습니다.
0: 아, 예.
5: 예, 눈이 예, 항상 깔깔하고 피지 왜 그렇단 말입니다.
0: 예.
5: 그런 게 이게 지금 많이 좋아지고 물체가 더 깊혀 보였단 말입니다.
0: 아, 예.
5: 예, 그런데 이것도 지금 좋아지고 이렇게 백내장에도 있어요. 물체가 희미하게 보지 핸드폰한 봉에 희미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0: 예.
5: 이거 쓴다면 지금 좀 빤하게 보입니다. 핸드폰한 봉.
0: 아, 그렇죠.
5: 예. 이래도 야망증이 돼. 밤에 사람 잘 못 봅니다. 요 앞에 딱 와야 알지 누군 거예요. 저기서 누군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0: 야맹증 주의해야 됩니다. 예.
5: 예. 예, 근데 지금 이 병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렇죠.
5: 이 예. 농약 중에 내 농약이 여러 가지 다 써봤습니다. 무슨 광고 나오는 거 좋다는 거 다선 효과 못 봤는데 이 약이 정말 이 약 효과 이건 좋았습니다.
0: 맹서방 인정합니다. 모든 분들이 인정합니다. 예.
5: 예. 그래 이번에 하드에서도 이거 싸고 그 하나 물어볼 건 그 천이 방사 있잖아요.
0: 예.
5: 갑상선이 좋습니까?
0: 아, 좋습니다.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갑상선 결절이 있거나 이러한 분들 가운데서는 물론 중환 정도에서는 거기에 유관 내분비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고 거기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해도 제가 생각하는 만성으로 돌아왔을 경우에는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 어디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에 약이 전달돼서 그 부분을 해결해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천이박사입니다. CAMP 발견으로 인해서 인유의 수명이 120, 150으로서 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새로운 참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처럼 그런 문제가 있다 하게 되면 천이박사를 빨리 선택하는 게 길입니다.
5: 네, 알겠습니다.
0: 건강기원합니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속지황, 호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건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저도 지금 전이 박사 쓰고 있는데.
0: 예.

0: 나는 어째 생각이다 뭐 화장실 내려가면 너무 아파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은 그러면 머리가 싱하면서 정신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그다음에 움직였던 두 번째는 기운 여기가 진해 떨어진다고 합니다.
1: 아, 예.
0: 기운이라는 게 고마운 귀찮아 여기 갔다 하러 생각하고 갔는데 그것이 그 가고 나면 열고 나면 무슨 생각했던지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해 해마다 또 따다만 진짜 못하겠다만
1: 그렇죠.
0: 그냥 마침 이 전 박사 나와서 이거 선택했는데 야 이게 정말 말 다 듣는다만 그래서 벌써 한 달 그래도 잘 되지
1: 조금 상서를 움직여 말씀하셔. 예예
0: 예.
1: 예. 예.
0: 김희가 지금 돌아선다.
1: 아 지금 잘 들려요. 예.
0: 이런 것들이 지금 스스로 정말 안 되나 하나님 남한다. 둘 아씨가 둘다씩 잘 담아한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렇게 집사람도 또 이 같이 쓴다면 지금.
1: 네.
0: 집사람도 이 경례도 없거나 또 거기는 또 저 소변 차수가 되게 심해서.
1: 네.
0: 그래서 쓰는 게 이거 쓴 다음에 보니까 소변 차수가 심하고 허리 아프고 다리 되게 시큼시큼해 나는데 그러면서 형 갑자기 쓴다면.
2: 신호가 안 좋은데요.
0: 예. 소변 차수가 돌아가는 게 하나가 나.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알지 않고 항상 오늘 못 하면 안 돼. 한국 나가고. 그러니까 이거 저기 세 가지 다 저기 이거 두 가지 다 배달 받자 됩니다.
1: 예. 세신이로 지금 후에는 말씀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천희 박사와 예. 세신이로 말씀하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0: 예.
1: 예.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예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세심히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예 허리가 시큰시큰하게 소변 장애가 있어서에 소변이 급하고 빈도 나도 저리고 통증 나서에 영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애기였고 소변이 너무 빈도 나니까나에 병원에 가서 소변 검사를 하면 하니까 담백이 나갑대다.
1: 예.
3: 예. 그래, 한, 그런 약방에서 약을 싸먹다가, 인천 이 방송을 듣고서 인천 싸서 먹었는데, 한 스무 날 거의 되니까, 벌써 효과 본 게 알겠대다. 소변 차수가 줄어들고, 맥이 나고, 그렇게 여러 번 빈번하게 화장실 가던 게 이게 적게 가고 알겠대다.
1: 예.
3: 그래서 어떤은 몇 달 쓰니까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지내 완전하게 거의 됩니다.
1: 예.
3: 예, 소변 저리지도 않고 소변 차수도 적습니다.
1: 예.
3: 그리고 이렇게 효과를 보고 그다음에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식사 후에 그냥 그도 소화제를 한두 가지 먹어야 되는데 어떤 소화제를 먹지 않고도 아무개나 다 먹어도 이렇습니다. 소화됩니다.
1: 아 그럼요.
3: 예. 예. 그리고 가슴이 그것도 항상 황망하고 숨이 차던 것도 지금 안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1: 예.
3: 예. 그리고 잠은 잘 옵니다. 원하면 제 잠은 잘 들지 못했는데 지금은 누움 잡니다. 이 그릇 세심이를 먹고 있어.
1: 아 그렇죠. 예예. 예.
3: 여기는 32가지 약이 들어갔으니까 전부 그런 저희 병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1: 아 바로 그렇습니다. 예.
3: 예. 맥이 납니다. 맥이 있습니다. 맥이
1: 예.
3: 납니다.
1: 예.
3: 예. 그리고 모세혈가 자꾸 터져서 더럽게 혈소판 감성증이 있던 게 이게 지금 이렇습니다.
1: 아 그게 큰 문제 해결입니다. 일단은 예. 해결이 아닙니다. 예예.
3: 예. 예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저는 어제 대달 받았습니다. 약을.
1: 예.
3: 예. 예 그래서 도움 약을 강의를 해줘서 감사합니다.
1: 네.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시간이 갈수록 많은 분들이 열렬한 좋은 치료과를 느끼게 되어 있는데요. 세신이로는 그 조성 자체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다른 처방에서는 얻기 어려운 이런 성분들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록혈성하고 경우 사슴이 전록근하고 사슴이 전번입니다. 뼈, 살, 내장까지 합한 전반으로 되어 있는 이것과 32가지 진기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먼저 허해지고 그 부분이 약화를 가져오는 부분이 바로 건팥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우리 모든 오장은 건팥이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심장과 같은 이런 큰 장기가 신체에서 펌프 역할을 하는 이 장기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 심장도 역시 건팥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심장의 혈이 우리 지금 건팥은 사구체라는 게 있습니다. 선시어출이라는 게 왼쪽에 100만개 오른쪽에 100만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 건팥은 왼쪽보다 한 5공포이나 조금 내려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간이 있기 때문에 간이 밀려와서 그렇게 내려가 있는데 이 양쪽에 있는 이 건팥의 역할은 바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신체의 7 내지 체중이 100분의 7 내지 8을 차지하는 100근이라면 내가 체중이 7근 내지 8근의 피가 몸에 내 몸에서 흐르고 있는데 이 피를 누가 려고 하는가 하면 건팥이 려고 합니다. 1분에 건팥이 들어가는 혈액량이 바로 2근 능야입니다. 이 혈액이 건팥이 들어가 가만히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서 혈액이 체질합니다. 건팥에서 그려고 합니다. 사구체가 100만 개 사구체가 몽땅 심장에 피를 려고해서 좋은 피는 심장으로 노폐물을 하고 기타 잡질은 방광 통해서 뇌돌 통해서 체에 배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뇌독증 환자들은 뭐 투석을 하지 않게 되면 일주일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아직 투석하기 전이라면 얼굴이 새까매 납니다. 무엇 때문에?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독성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얼굴이 새까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투석을 하는 방법은 기계적으로서 건팥을 대체하는 이런 방법에 속하는데 거기에 기계는 내 인체 내에 갖고 있는 구조보다도 국한성이 있는 것만 사실입니다. 좋은 혈액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좋은 영양이 빠져나가고 노폐물이 빠져나가는데 오히려 퍼센트가 만 퍼센트가 그렇게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을 이식하기 전에 잠시 하는 수단에 불과한 건데 우리가 이까지 갈 필요가 없이 중약으로서 관리하는 방법이 바로 세신이랍니다. 세라는 건 시칠세, 신은 건팥이란 말입니다. 일어라는 것은 제이란 뜻인데요. 건팥은 모든 오장을 관리하는데 심장을 관리하니까 심장은 전반 신체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어떤 기관이든지 어느 장기이든지 혈액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신이론은 우리가 모든 오장을 관리하는 중년 장기에 속하게 되는데 이 제품 자체에는 이제처럼 다른 데서 얻기 어려운 녹혈증하고 효과가 빠릅니다. 빨리 면역력이 올라가고 피가 빨리 돌아서 건팥이 빨리 효과를 보게 되는 그 성분이 바로 여기 녹혈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그 전로권은 나를 쓰고 이쪽에 그 녹혈증을 한번 쓰고 이런 차원에서 하게 되면 혈압, 혈당, 금증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 추위를 몰아내고 소화를 촉진시켜주고 호흡계통을 도와주고 변을 잘 통하게 하는 이런 성분들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세신일화를 견제해서 보게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노년의 여러 가지 질병을 모두 여기에다 실어서 해결하는 우수한 성분 조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0: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1: 연변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0: 연변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12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4월 21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아버의 시선으로 방안을 보면 가운데 테이블은 부인들이 모두 떠나 남자들만 남아 한산해 보였다. 얼마 후 령자와 릉홍이 육청제를 따라 다시 자리에 앉고 령자는 완전히 정신을 차려 모든 이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금은 도도에게 함께 령자에게 건배하자고 제안하고 도도는 가지 않겠다고 답했다. 소금은 늙은이들과는 인사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자신의 명예를 망쳤다고 말했다. 호생이 다가와 무슨 명예냐고 묻고 도도는 알면서도 물어보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호생은 정말 모르겠다고 재차 묻지만 도도는 침묵을 지켰다. 마지막으로 서청재는 소금이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만류하며 육청재는 결코 쉬운 사람이 아니라고 충고했다. 호생과 아보가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모인 여성들은 대부분 육청재를 걱정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식탁에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큰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모두가 시선을 돌려 그쪽을 바라보니 령자가 밝은 모습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령자는 미소를 지으며 도도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아보는 그런 령자의 모습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령자는 다시 소금에게 말을 건넸다. 함께 다른 쪽에 가서 앉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다. 자신은 정말 육청제가 감당이 되지 않고 버틸 수가 없으니 소금이 도와달라고 했다. 하지만 소금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저 앉아있을 뿐이었다. 령자는 조급한 마음에 소금에게 빨리 일어나 도와달라고 재촉했다. 이 자리에 있는 몇몇 청재님들이 자신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으니 소금이 와서 대신 한 잔 마셔달라고 부탁했다. 호생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령자를 붙잡았다. 령자는 먼저 여기에 앉아달라고 말하며 중재에 나섰다. 도도가 소금을 가지 말라고 말리며 자신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소리쳤다. 도도는 소금이 일어서려는 것을 보고 한 손으로 꽉 붙잡고 놓지 않았다. 그는 소금과 해야 할 일이 있으며 원래 벌써 갈 준비까지 다 마쳤다고 말했다. 령자는 도도의 모습을 보고 웃으며 정말인 것처럼 연기하는 모습이 우습다고 말했다. 소금은 령자에게 미안한 표정으로 일이 있으니 다음에 다시 모이자고 말했다. 순간 령자는 불쾌한 표정으로 변했다. 호생이 급히 중재에 나서며 그만하라고 말했다. 령자는 자신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소금은 어쩔 수 없이 도도를 바라보며 혹시 5분만 가서 앉아오면 안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하지만 도도는 여전히 소금의 손을 꽉 붙잡고 놓지 않았다. 령자는 이런 도도의 모습을 보며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도도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령자는 조금씩 화가 올라오며 목청을 가다듬고 소리를 높여 말했다. 이제 자신은 말을 적게 할 테니 도도한테 진지하게 생각해달라고 경고했다. 내서는 객실한 사람들이 서로 붙잡고 당기는 모습, 시끌벅적한 소리, 온통 오질러진 자리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 리리는 매우 놀란 표정으로 이게 무슨 일이냐며 모두 조용히 하라고 외쳤다. 이때 아버는
매서인 눈빛과 표정에서 얼굴 근육이 미소에서 공포로 천천히 바뀌는 것을 눈치챘다. 리리가 매서의 팔을 붙잡고 어질러진 장면을 마주하며 말을 하려는

의자 쪽에 시선을 돌린 모두가 다시 매서에게 집중했다. 강 총재가 사람들 속을 가르며 매서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강 총재가 매서를 붙잡으려 하자 매서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강 총재는 깜짝 놀라고 옆에 있던 리리는 급히 매서의 팔을 꽉 받쳐주었다. 이때 도도는 자연스레 소금에 손을 놓았다. 매서는 비틀거리며 기절할 것 같은 모습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이냐고 물었다. 매서는 입에서 술 냄새를 가득 풍기며 몇 마디를 하고 곧바로 리리에게 기대어 쓰러질 듯했다. 한 짝의 분홍색 비단나비 리본 구두는 바닥에 뒤집혀져 있었다. 이번 모임은 이 책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인물이 모인 자리였는데 결국 이렇게 어질러진 채로 끝나고 말았다. 화려하게 시작된 자리는 예상치 못한 소동과 함께 허무하게 마무리되고 말았다.

봄비가 끊이지 않고 내리는 어느 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오래된 골목은 거의 소소화와 수평을 이루고 있었다. 이날 소모는 황주 한 병을 마시고 음식을 먹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주식 시세가 계속 방송되고 있었다. 2층에 사는 아주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소모는 뒷문이 살짝 움직이는 소리와 함께 낮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문을 여는 모습을 목격했다. 두 명의 남성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익숙한 목소리가 소모를 불렀다. 그 목소리는 1층 복도를 지나 남향 방안으로 스며들어 소모의 손 옆에 놓인 술병 옆까지 닿았다. 소모가 고개를 돌려 문 밖을 바라보았다. 이때 아주머니가 소모에게 손님이 왔다고 알려주었다. 소모가 자리에서 일어나니 두 명의 남성이 남향 방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10여 년 전 미용실에서 만났던 젊은 얼굴이 지금 이 어두컴컴한 실내 환경과 겹쳐 보였다. 눈, 머리카락, 표정은 모두 세월에 따라 변했지만 점차 합쳐지면서 마치 두 장의 필름이 천천히 포개져 하나의 영상을 만드는 것처럼 보였다. 흐릿했다가 다시 선명해지며 딱하는 소리와 함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소모는 이 두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호생이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아보였다. 두 사람은 동시에 소모를 불렀다. 소모의 손은 살짝 떨리고 손에 쥐고 있던 젓가락은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소리내어 친구들을 불렀다. 소모는 급히 두 사람에게 빨리 들어와 앉으라고 재촉했다. 두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오자 소모는 큰 소리로 아주머니를 불렀다. 허생은 웃으며 바쁘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들은 방금 밥을 먹었다고 했다. 소모는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라고 재촉하고 먼저 술을 마시자고 말했다. 아주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 소모는

그에게 황조 내병을 사오고 반찬도 좀 사오라고 부탁했다. 호생이 급히 만류하며 정말 배가 부르니 필요 없다고 말했다. 소모는 괜찮다고 주장하며 아주머니에게 가서 사오라고 재촉했다. 소모는 말을 이어가며 전등 스위치를 켰다. 방안이 순식간에 밝아졌다. 아주머니는 탁자를 정리하고 차 두 잔을 따르며 마작은 놀지 않냐고 물어봤다. 소모는 자신의 옛 친구가 왔다고 하면서 우측으로 가서 알려줘라고 말했다. 아주머니가 방을 나가자 허생이 사실 항상 오고 싶었는데 이번에 마음을 먹고 비 오는 날 밖에서 술을 마시다가 마침내 찾아왔다고 말했다. 소모는 자신도 항상 그들을 찾고 싶었다고 답했다. 소모는 회상에 잠겨 어느 해 대도의 문 앞에서 아버가 지나가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고 말했다. 호생은 그게 언제의 일이냐며 대도회는 이미 몇 해 전에 허물었다고 말했다. 아버는 웃으며 모든 일은 미루면 안 된다고 한번 미루다 보니 지금까지 이렇게 됐다고 했다. 소모는 자신의 아내가 떠날 때까지 자신을 원망했다고 고백했다. 왜 호생과 아버와 연락하지 않았냐고 물었다고 했다. 세 사람은 모두 말없이 침묵했다. 소모는 눈물을 흘리며 그건 모두 자신의 탓이고 자신의 성격이 나빴다고 자책했다. 이때 문 밖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계단을 오르내리는 발걸음 소리, 우측에서 탁자를 드는 소리가 시끌벅적하게 들려왔다. 소모는 이건 이웃들이 마작을 치는 소리라고 설명했다. 아버가 소모에게 잘 지내고 있냐고 물어보았다. 소모는 자신은 경비원 일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며 괜찮게 지내고 있다고 답했다. 호생은 미소를 지으며 듣고 있었다. 소모는 궁금한 듯 그들에게 자신의 주소를 어디서 구했는지 어떻게 찾아왔는지 물어보았다. 아버는 미소를 지으며 허생이 변호사이니 당연히 방법이 있지 않겠냐고 답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이 다시 우측에서 높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세 사람은 다시 말없이 침묵을 지켰다. 인생은 늘 이런 법이다. 옛 친구를 만나면 이야기할 것이 끝없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만나면 소통하기가 어렵다. 오랜 시간의 간격, 성격과 생활 습관의 차이, 쏟아지는 추억 때문에 머리가 혼란스러워진다. 유연하게 대화하기는커녕 자주 감정이 복잡해지고 생각이 막혀버리는 것이다. 이 세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산만하게 현재 생활 이야기를 나누고 소감을 터뜨리는 정도로 이어졌다. 한 시간 이상을 앉아 이야기를 나눈 뒤 이제 호생과 아버가 떠날 준비를 했다. 호생은 소모에게 건강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나중에 다시 만나자고 인사했다. 아버도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 아프면 꼭 의사에게 찾아가라고 충고했다. 소모는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답했다. 호생은 그에게 술을 적게 마실 것을 당부했다. 아버가 두 걸음 걷다가 잠시 멈추고 입을 열려고 하는데 소모는 먼저 자신이 그때 정말 성격이

장편소설 무성한 꽃 43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령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행복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곁에, 때로는 아주 가까운 곳에 조용히 머물고 있습니다. 박장길 작사, 김영주 작곡의 리란 가수가 부른 행복은 곁에 있어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바쁜 일상 속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작은 행복들, 따뜻한 햇살, 가족의 건강한 웃음이 바로 행복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곁에 있는 소중한 행복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하나하나는 우연이 아닌 소중한 인연입니다. 박설매 작사, 김홍일 작곡의 최경화 가수가 부른 인연을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만난 그 한 사람, 운명처럼 다가와 내 인생을 따뜻하게 채워준 그 인연을 애잔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노래합니다. 최경화 가수의 깊은 감성이 담긴 목소리가 인연의 소중함을 더욱 진하게 전했습니다.

이어서 이문숙 작사, 강효식 작곡의 윤경하 가수가 부른 우리는 동반자를 전해드립니다. 이 노래는 인생의 여정에서 만난 동반자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걸어가는 소중한 시간들을 노래했습니다.

최관석 작사, 최롱훈 작곡의 박춘희 가수가 부른 연변 산천가를 전해드립니다. 박춘희 가수의 시원하고 맑은 목소리가 연변 산천의 장관을 더욱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여러분도 이 노래를 들으시며 우리 모두의 자랑인 아름다운 연변 산천을 가슴속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용일 작사, 김창근 작곡의 꽃떡 사랑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운 꽃을 닮아서 꽃떡인가, 꽃나비 춤추며 날아온다오. 처녀의 알찬 솜씨 담긴 꽃떡은 어여쁜 한 송이 꽃이다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다오. 향기롭고 맛좋아 꽃떡인가, 꿀벌이 반기며 찾아온다오. 처녀의 고운 마음 담긴 꽃떡은 언제나 달콤한 꿀이라오. 꽃떡 사랑 처녀의 마음, 방실 웃는 행복의 꽃이라오. 박은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예, 시간을 내서 예, 각종 질병을 잘 치료해서 소문을 놓고 있는 박창호 주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 네.
1: 예, 박창호 주임은 예, 42여년이라는 정의서의 예, 조의 저희라게 되면 조선적 이야기를 말하죠. 예? 림상경험을 갖춘 분인데 예, 일찍이는 연길시 요양원하고 조의병원에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퇴직을 한 다음에는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의 요청을 받고 예,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매일마다 문진을 하는데 많은 환자들 말죠. 위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에, 림상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치료에서 조회를 보이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뇌졸중으로 나타나는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그리고 관심병으로 일으키는 늘상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고 두근닥거리는 이런 병증에 고혈압, 저혈압 예, 이러한 말죠. 심리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예, 또한 호흡기계통 질병 치료에서 예, 많은 환자들에게 인기를 끄고 있는데 예, 여기에 보게 되면 인후염이라든가 예,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말죠.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예, 만성폐염에 예, 그리고 감기를 자주 하고 예? 예, 감기를 말죠. 한 다음에는 잘 낫지 않는 이러한 병증 예, 기관지 천식에 이러한 호흡계통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최근에 또 저희들이 려야란 뒤에 이야기 되면 예, 소화계통 질병을 잘 치료해서 예, 예, 많은 환자들에게서 예, 장육병 극성이라고 칭찬을 말죠.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게 되면 길태종이 문진부에 오셔서 박창호 주임이 치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0: 네.
1: 그럼 오늘은 소화교통하고 소화교통 질병에 대해서 우리 려해를 해봅시다. 사실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소화교통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0: 네.
1: 온군 환자 속에서 보게 되면 대략의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소화교통이라 할 경우에는 말죠. 인체 내부에서 영양물질을 말죠. 섭취하고 분해하고 흡수하고 하는 이런 말죠. 기능을 갖춘 기관인데 또한 말이죠. 폐물을 배출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조약에는 소화도 하고 소화선이 말죠. 포함되는데 소화도를 놓고 본다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눕니다. 하나는 상소화도에 여기에는 구강이라든가 인후라든가 식도라든가 위에 십이지장 이러한 말죠. 기관들을 포함합니다. 하소화도라 할 경우에는 소장이라든가 맹장이라든가 결장, 직장의 항관의 이러한 기관들을 말죠. 포함합니다. 소화선에는 또 타액선이 있고요. 간장이라든가 담낭이라든가 이선에서의 분비라는 이런 소화효소들이 있고요. 담즙이 있고요. 이러한 소화선을 통해서 말죠. 우리가 하루 세끼를 자신 말죠. 식물을 제때제때 말죠. 분해를 해줍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이라든가 단백질이라든가 탄수화물이 있는데 이러한 물질들을 말죠. 제때제때 분해해서 흡수를 하게끔 이렇게 만듭니다.
0: 네.
1: 소화계통 질병에서 우리 늘상 볼 수 있는 거 보게 되면 구강궤양이라든가 인후염이라든가 식도염에 만성급성위염, 십이지장, 궤양, 위궤양, 결장염, 간염, 담낭염, 그리고 하늘로 웨스관 팔루빙이란데 이런 질병, 이선염, 변비, 설사 이러한 질병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소화교통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환자분들이 어떤 증상 표현들이 있는가에 하나는 말이죠. 소화불량 현상이 나타납니다. 늘상 말이죠. 배가 붓습니다. 그리고 밥맛이 떨어지고 소화가 되지 않고 특히 이런 증세를 볼 때는 음식을 말이죠. 잡수신 다음에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이죠. 배가 아파납니다. 배가 아파나는데 환자분들마다의 증상 표현이 조금씩 틀려집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병원에 오셔서 배가 아픈데 은은히 아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0: 네.
1: 어떤 분들은 아주 말이죠. 심하게 아프다 합니다. 극통이. 어떤 분들은 칼로 에이는 것들도 아프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조통이라고 해.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옆구리 겨운다는데 세통에 이걸 동반할 때 있습니다. 그 아픈 부위를 본다 할 때 어떤 분들은 말이죠. 상복부가 아파나고 어떤 분들은 또 하복부가 아파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상복부나 하복부가 다 아파날 때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교통 질병에서 보게 되면 항상 환자들의 반응이 미스꺼운 기운을 느끼거나 심지어는 말이죠. 토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뒤가 굳어서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그와 반대로 하루에도 몇 번씩 말이죠. 화장실을 다녀야 됩니다. 설사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많은 분들이 소화교통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판수안이라는데 식후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싸우신 현상이 있습니다. 위가 말이죠. 타는 것 같은 이런 감각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째 선생님이 내 요새 방귀가 자주 난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방구를 끼기려면 아주 그 악취가 풍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네. 다의 소화계통에 문제가 발생할 때 말이죠.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2: 예, 오늘의 집에 남편이 박창호 주임 이사를 예약하려고 그립니다.
1: 예, 어떤 정황입니까?
2: 예, 위가 안 좋고 설사하고 그래서 그랬다.
1: 예.
2: 이미 남편은 병원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 예약한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예약이 됐습니다. 예.
2: 예,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세요. 예.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0: 네.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수고 정말 많습니다.
1: 예, 영당합니다. 예.
3: 예, 저는 예, 신장 환자입니다.
1: 예.
3: 신장이 나빠도 예, 무슨 아프거나 이것보다도 숨이 차서 어쩔 수 없습니다.
1: 예, 예, 예.
3: 저기 바깥에 나가서 한참 조금만

0: 얼마 아이 그러더니 숨이 차고 내 마음상에 좀 조급한 일이 있어도 막 숨이 차고 어쨌든 숨이 찬 게 난 좀 아픈 것보다 아픈 것만 더한 것 같습니다.
1: 예, 예.
0: 이거는 조금 아팠다도 이러는데 이 숨이 찬 거는 아 정말 시가 오래 간다. 정말 예. 힘들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 토약 써보겠다 생각하고 저기, 길체 중에 박상호 선생님 데가서 박상호 선생님 선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데가서 토약 썼는데 어디 푸뚝푸뚝 이렇게 남는 것도 아이고 예.

0: 많이 이랬으면 아이고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또 한 번 더 가서 약 도와서 그랬다. 그래서 약 하자고.
1: 예예. 예. 그러도록 합시다. 연결됐습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예.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1: 예.
3: 예. 저는 그태중에 박정원 한디스터 받는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점에서 치료받습니까?
2: 여보세요.
3: 예.
2: 예.
1: 말씀하세요.
3: 예, 또 몸 허둑이
2: 있다가
3: 속
2: 타자고 나면서 네, 소리가 났습니다. 여보세요.
3: 예.
2: 예.
3: 그래가지고
2: 저기
3: 박창원
1: 쌤
3: 한 대 가서
1: 뭔가
3: 참 약을 썼습니다.
1: 예, 예, 예.
3: 예. 그런데 무슨 정황인가 하고는 물어봤던가 장이약 해갔다.
1: 예.
3: 예, 장이약 해가지고 조금만 몸 허둑어서 속 탈만하고 예.
1: 예.
3: 막 그럼 어떻게 말할까요? 다 선배 수고에 그렇게
1: 막 먹였지만
3: 도상 마셨습니다.
1: 예예예. 예.
3: 그런데 이제 그 저녁 한번 저녁을 먹은데 입중 먹으니까 좀
2: 네 말씀 소리 좀 조금 높여주시죠. 네 주파수가 나못 갑니다. 네
3: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런 게 뭔가 일주일씩거나 예, 많이 났고 예. 그래서 이번에 또 예약 좀 하려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예, 예.
3: 그리고 지금 또 반정만 또 자꾸 이렇게 막 장기 어릴 때도 예, 이게 무릎이 아프고 예, 그래도 꼭 그래갑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예. 예. 건강하세요.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 많으십니다.
1: 예, 예.
4: 예, 저도 저 박창호 선생님 약을 지금 꾸준히 쓰고 있는 환자입니다.
1: 예, 예. 예,
4: 위도 안 좋고 해서 썼는데 많은 효과를 보니까 이게 신심이 생겨갖고 지금 심장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예. 항상 떨리고 이렇게 숨이 빨리 뛰면서 떨리고 어지럽고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1: 예.
4: 그래서 선생님 치료를 박창호 선생님 치료를 계속 받으려고 합니다. 완전 효과가 선명하게 알깁니다.
1: 예.
4: 그래서 예. 계속 치료를 하려면 예약을 하고 가야 됩니까?
1: 아, 이미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예.
4: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네, 라디오를 좀 껐으면 좋겠는데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네. 안녕하세요.
5: 예. 그 박창호 선생님 맞습니까?
1: 아, 내가 박창호 선생 것이 아니고. 예. 예.
5: 저기 위일이 치료를 하다 근데 어느 선생님 보면 되겠습니까?
1: 아, 그렇지. 박창호 선생을 지금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화교통질병을 예. 잘 치료합니다. 예.
5: 예, 알겠습니다. 오늘이 갈게요.
1: 예,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5: 예, 고맙습니다.
1: 예.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세요.
2: 네.
6: 그 발윤도 예약하자 그럽니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6: 앞서번에 그 잠이 잘 안 오고 때로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서 그래서 약 한번 먹었는데 효과 있으니까 한 번 더 가려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오전에 오십시오. 예.
6: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7: 안녕하십니까? 그 길태중 의원의 그 박정호 선생님, 주임 선생님 예약하려고 그럽니다.
1: 어떤 상황입니까?
7: 아, 예. 저는 저번에 그 위축성 위염 때문에 가서 그 점약 먹으면서 치료를 받아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1: 예, 예.
7: 예. 저번 주에는 그, 좀 요즘에 좀 몸이 좀 허해가지고, 예, 그래서 좀 보약, 이 방면은 이렇게 보약을 썼던데, 맥이 없고 이러던 것도 많이 좋아지고, 이 사람이 좀 정신이 난다고 할까요? 그래가지고, 오늘에 한 번 더 가려고.
1: 예, 예. 그냥 오십시오. 연기 예. 다 됐습니다. 예.
7: 네, 알겠습니다. 예.
1: 예, 건강하세요. 예.
2: 땀 뿌리는 게랍니다.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저는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이 자꾸 나가고 저기 뭐니까 잠도 잘 안 와가지고 수면제도 먹었고 잘 자지도 못했습니다.
1: 예.
0: 저 그래서 그 이 박윤덕 선생님이 그 약을 첨약을 가서 저다가 좀 먹었는데 그래도 이게 목이도 따끔거리던 것도 많이 나섰고 또 잠자는 것도 시간이 좀 많이 늘어났고 행복이 올라오던 것도 조금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몇 번 먹었는데 저기 몇 번 갖다 먹었는데 많이 나아가지고 좀 더 건강히 하려고 저기 무시니까 오늘 또 예약 한번 하려고 그립니다.
1: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0: 예. 예. 수고하세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2: 짬뽕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2: 네.
1: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세요.
1: 예.
3: 저희 어젠가면 이때 걸자니까 발뒤치기 아파서 예. 이것은 무슨 원인인가 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1: 아, 발뒤치기 아픈 병이 있습니다. 예, 주근퉁이라고 예. 예. 예, 요 주근퉁은 예. 보게 되면 병원에 오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진찰을 한 다음에 그 원인을 알려드립니다. 중의학에서 콩팥이 허약한 분들이 주근통이 올 수도 있고 모종 원인으로 구츠란 거 들어봤습니까?
3: 아, 못 들어봤습니다.
1: 구츠가 생겨도
3: 건강한데
1: 구츠가 생겨도 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예. 우리 길대중이 문진부에 이런 병을 잘 치료한 분이 수원장이라고 있어요.
3: 수원장이요?
1: 예, 숙사란 숙제입니다. 한족분입니다. 예. 이분 예. 한번 보여보십시오. 예.
3: 네, 알겠습니다.
1: 예.
3: 어딘지 어떻게 가면 됩니까?
1: 연길에 계십니까?
3: 아예 저는 지금 저 외대에 있습니다.
1: 연길에 서시장이 알죠?
3: 네, 서시장 합니다.
1: 서시장 북쪽편에 시내 버스들이 서는 짠대리 있습니다.
3: 네네.
1: 그 짠대를 딱 맞은 편입니다. 예, 길태중이 문진부라고 예.
3: 네,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3: 네, 수고하세요. 예.
2: 땅분 댕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거기 길태중이니까.
1: 예.
4: 예, 한 가지 저희가 박창호 선생님 얘기하자고 그랬는데요.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4: 저희는 위례에서 많이 고시하고 선생님이 약을 여러 선생님이 약을 먹어도 되지 않았는데 길대중이 박창호 선생님이 약을 먹고 호전 많이 돼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예.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4: 예, 후에 또 찾아가 뵙겠습니다.
1: 예, 그러세요. 예.
4: 수고하세요.
1: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1: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친구는 좀 먼저 허리하고 무릎이 아파가지고.
1: 예.
5: 당 절수 저희한테서 친구를 치료를 받았는데 많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1: 예.
5: 그래서 효과 있을 때 더 치료를 받으려고 오늘 예약하겠습니다.
1: 예, 그냥 오십시오. 연계 다 됐습니다. 예.
5: 수고하십시오.
1: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6: 저는 다리 아파서 강생돼서 침 맞고 약 쓴 게 많이 효과도 봤습니다. 오늘도 예. 침 맞으러 가자고 약.
1: 예.
6: 가자 그랬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예.
6: 감사합니다.
1: 예, 네. 건강하세요.
2: 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7: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예, 내 전화 맞습니까?
2: 예, 맞습니다.
1: 예, 나는 예, 길태중이 그 오늘 예약하자 그랬다. 저 박창호 주임 이사로 주의하게 나는 이 예예는 내
2: 예예
1: 많이 고생했습니다. 이게 예예 예, 그냥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2: 그렇죠.
1: 밤에 누구모도 하다 말입니다.
2: 맞습니다.
1: 그래서 예 기침약에다가 서리 모두 말하는 게 예예 폐를 섞어 먹으래서 계속 섞어 먹다 못해 아이래서 내 예, 거기 가서 중약을 박창호 주임 선생님께 가서 중약을 지금 제가 먹었습니다. 한번
2: 예.
1: 일곱처럼 제가 먹은 게좀 허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예. 걔도 어제 저녁에라면 걔도 밤 푹 자고 걔도 났습니다.
2: 예.
1: 이래 났을 때 오늘이 한번 어쨌든 얘야 내 가만 볼까 서약 아무리 먹어도 예, 아이 났습니다.
2: 예.
1: 딱 그거는 내 경험에 의해서 예. 나갔는데 예. 아무래도 내 또 제다 먹던 바하고 오늘이 박창호 주임 이상 내려서 중약 한번 더 제다 먹자 그랬다.
2: 예.
1: 오늘이 가겠습니다. 아침 일찍
2: 예예 그냥 오십시오. 예예 이게 됐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예.
1: 예 알겠습니다.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링글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2: 안녕하십니까.
3: 예 지금 어서 온몸이 불편해서 그랬는데 지금 박창호 선생님 좀 예약하다고 하는데요.
2: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 됐습니다.
3: 예, 수고하십시오.
2: 예, 건강하세요.
0: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세요. 예. 두 분 선생님께서 매일 아침 수고 많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예.
4: 전혀 어찌감은 예, 저 길태승이 박성호 선생님이 고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예,
4: 말하고
2: 예.
4: 싶습니다. 예. 어쩐감 예, 제가 항상 그저 소화가 잘 안 되고 위가 두부룩하면서 예, 박성호 선생님이 약을 두 축 쪄다 먹고 완전히 나섰습니다. 그래 네. 이런 것을 보고 예, 우리 시누이 남편이 또 한 분이 있는데 정말 제처럼 이렇게 아프고 하니까 아줌마 어떻게 돼서 병이 뚝 떨어지고 지금 음식을 안 다 잡수는가 그래 묻대다 그래 아 비태중이 박성호 선생님한테 가서 점약 쪄다 먹고 많이 이렇게 허상되고 이렇다 하니까 그럼 어떻게 예약해달라고 예 부탁드립니다.
2: 예. 예.
4: 그번에 한 수구 열섭 더다 먹었습니다. 그런 게 예, 많이 낫고 하니까 한 수구 더 더다 먹겠다며 예, 또 아줌마 수고스러운 대로 한 번 더 예약해달라 해갖고 오늘이 그래 부탁하는 겁니다.
2: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4: 내리 가시죠.
2: 예, 예, 예.
4: 내리 되지요.
2: 예, 예 다 됩니다.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예,
4: 예.
2: 예,
4: 안녕히.
2: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2: 에, 그러면 오늘은 배가 붓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소화계통에 문제가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후장에 배가 붓는 현상이 있는데 일종은 보게 되면 환자들이 말이죠 증상 표현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의사들이 검사를 할 때 말이죠 커우전이라고 했습니다. 두드린단 말입니다. 이를 떼게 되면 이게 배가 붓는 것이 명확히 나타나는데 체증이기도 합니다. 티증이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배의 일부분이 말이죠. 붓는 현상이 있고 더 심할 때는 또 엉근 배가 다 붓는 현상이 있습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2: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5: 저는 중의원에 다서리 문의 전화하려 합니다.
2: 예.
5: 저는 요즘에 머리에서 소리가 나고 미스럽고 예. 어지러워서 원장 선생님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2: 예.
5: 예약하려 합니다.
2: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계 다 됐습니다. 예.
5: 예, 감사합니다.
2: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2: 예, 이 배가 붓는 현상이 하나는 환자분들이 또 음식 습관하고도 관계됩니다. 우리의 조선조 이야기에 태아민 체질이란 분들이 있는데 제가 태아민 체질을 많이 연구를 해봤어요. 음식을 잡을 때 이분들은 기본상 씹지 않는 말이죠.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삼킨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량적인 기체가 말이죠. 입으로부터 들어가서 배가 붓는 현상이 있는데, 요거는 말이죠. 음식 습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는 예, 모종 질병으로 인해서 예, 위장도에서 생기는 기가 말이죠. 예,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배가 붓습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박창호 주임 선생님 이야기하자 그럽니다.
2: 어떤 상황입니까?
6: 예, 윗병은 세 번째 약을 지금 가져다 먹는 게 효과가 지금 상당히 좋아가지고.
2: 예.
6: 보이려고 그랬는데.
2: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계됐습니다. 예. 예.
6: 수고하세요.
2: 예.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2: 그리고 이 배가 붓는 현상에 여러분들 간하게 여기에서는, 여기에다는 말죠. 생각이 미치지 못하겠는데, 폐장하고 멸접한 또 관계가 있습니다. 어째 배가 붓는데 폐장하고 관계된다는가. 예. 중요하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肺与大肠相表里 부부간처럼 예. 그런데 이 폐장염 기능이 약화됨으로써 예, 이산화탄소를 말죠. 예, 제때제때 배출하지 못하게 되면 또 배가 붓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0: 네.
2: 그리고 또 예, 항문의 기능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0: 네.
2: 항문에서 예, 배기를 하는 말이죠. 이런 기능인데 파이치랍니다. 예.
0: 네.
2: 이 말이죠. 모종 원인으로 인해서 이 파이치라는 이 기능이 약화되게 되면 또 말이죠. 배가 붓습니다. 관건 문제는 일시적으로 말이죠. 배가 부를 때는 말이죠. 괜찮은데 장기적으로 배가 부를 때는 꼭 병원에 오셔서 예, 진찰을 받고 도대체 무슨 원인으로 오는가, 예, 배가 붓는 게. 이걸 말이죠. 예, 원인을 밝혀야, 예, 그 치료 효과가 더 좋습니다. 예. 여기에서 예, 여러분들께 교대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배가 붓는다 해서 좀 참자. 약방에 가서 무향순 치워라 먹자.
0: 네,
2: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0: 시간이 다 됐어요.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7: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은 전문 주재회를 주재 소집해 전주 8개 현시 중대산업대상 진척정황 회고를 청취했습니다.
3: 주인대 대표이자 길림 도문 변경 경제 합작고 당사위원회 서기이며 관리위원회 주임인 공유환은 대표 직책을 참답게 수행하면서 고품질 발전에 자신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2: 도나시 2025년 높은 표준 농지건설 대상이 다그쳐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은 11일 전문 주재회의를 주재 소집해 전주 8개 현시 중대산업대상 진척정황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평 총서기가 길림성당위 정부사업회보 청취시한 중요연설 정시를 깊이 관찰하고 연변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며 현역경제발전에 대한 중대산업대상의 중요지탱 역할을 깊이 인식하면서 난관을 돌파하고 목적성 있게 힘을 기울이며 종합시책해 대상 추진에 영향주는 병목지약을 백방으로 해결하고 발전을 지탱하는 중대산업 대상이 다그쳐 낙착, 건설, 조업하도록 추동함으로써 연변도약 추월을 다그치는 데 강력한 동력을 주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각 현시당위 주요 책임자가 PPT와 결부에 각기 연결 국태자동차, 정력자동차, 고강인성 합금재료 종합 부분품 지능 제조, 훈춘 연산 50만 톤 재생 알루미늄 원형 주괴, 억콩 석유화학 100만 톤 청정에너지 심층 가공, 도나 텍서 300메가와트 풍력 발전, 중국 공급 판매 주황 주방 및 공급 사슬, 피크 조절 에너지 비축 발전소, 200메가와트 관성 바퀴 전기 화학 혼합 독립 에너지 비축 발전소, 도문 연산 50만 톤 메탄올 청정연료, 쓰레기 소각 발전, 신형 독립혼합에너지 비축 발전소, 용정 탄소섬유 고신기술 산업단지, 용도 고학기술 혁신단지, 활용 성마동 몰리브덴광 개발 이용, 북위력혁 전력망 측 독립에너지 비축 발전소, 왕청 대리수구 동물 리브덴 다금속광, 승호 신소재 고학기술 산업단지 2기, 안도 전력망 구축형 에너지 비축 발전소, 천사력 장백산 광천음료 등 20개 중대산업 대상 진척정황을 회보했습니다. 이 중대산업 대상들은 신소재 신형에너지 비축, 장비 제조, 광산 개발, 농특산물 가공 등 분야를 포괄하는데 준공 조업된 후 산업구조 최적화, 산업군집 장대, 새 경제 장성점 구축에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호가복은 대상 진척 정황을 자세히 문의하면서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분석하고 해결책을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대산업 대상은 산업전환 성격, 신질 생산력 육성의 중요한 줄선이자 경제 장성을 안정시키고 발전 뒷심을 증강하는 유력한 지탱입니다. 근년 내 각 현시 여러 부문과 각급 지도 간부들은 산업 대상을 잘 들어주는 것을 중대한 일로 삼고 중점 산업의 사슬 보완, 강화, 연장에 초점을 맞춰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청해드리며 백방으로 대상을 유치하고 추진함으로써 1년에 중대 대상이 낙착 배치되고 착공 건설되도록 추동해 전주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부단히 기세를 모으고 에너지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상 건설 과정에 여전히 시공 진도가 비교적 더디고 투자 강도가 예기에 미치지 못하는 등 두드러진 문제가 존재 대상이 예정 기일 내에 조업하고 효익을 내는 데 어느 정도 제약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완해야 합니다. 반드시 문제를 직시하고 통점을 정조준하며 깊이 분석하고 정확히 찾아내며 정밀하게 시책해 문제를 다그치어 해결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일은 사람이 하기 나름이고 사업은 사람이 이게 흥합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재반 사업의 돌파, 발전 국면의 개척, 아름다운 전망의 실현은 구호를 외치거나 기다린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두 분투하고 실천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각현시 여러분과 각급 지도 간부들은 단숨에 밀고 나아가는 기세를 가지고 난관 공략의 투지를 유지하며 곤란을 맞받아 나아가고 문제를 향해 달려가며 압력을 이겨내고 일해야 합니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내와 대상 초진을 지약하는 난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착실한 사업 성과로 대상 건설 속도를 내어 대상이 조속히 조업하고 효율을 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건설 중인 대상을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연도 투자 기획과 형상 진도 요구를 예의주시하고 대상 시공 황금기를 틀어지며 대상 투자 측과 시공 단위가 투자 강도를 높이고 시공 조직을 최적화하도록 독촉해야 합니다. 인력과 기계를 동태적으로 배치하고 여러 공사 교차 작업을 함량히 배치해 시공 효율을 1층 높여 공사 기일을 앞당기고 진도를 다그침으로써 대상이 조속히 모습을 드러내고 성과를 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막힌 부분을 백방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건설 진도가 예기에 미치지 못하고 낙착이 비교적 더딘 대상에 대해 한계 대상 한계 전담반과 부문 간 협동 연동 기제를 엄격히 실시하고 연석 회의를 정기적으로 조직 소집해 집중 협의 진단을 해야 합니다. 융자 대출, 전단계 소속 처리, 투자 주체 변경 등 관건고리를 겨냥해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정하고 책임 분공을 명확히 하며 추진 조치를 세분화해 대상 추진 과정의 각종 장애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대상이 빨리 준공 조업에 효율을 내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를 뒤틈없이 틀어줘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은 앞장서 투자 유치를 기획하고 솔선의 외지로 나가 투자 유치하며 투자 유치 지역을 정밀하게 확정하고 기업의 투자 능력을 자세히 판별하며 목표 기업 명세를 제정해야 합니다. 자질이 우수하고 성의가 충분한 중점 기업에 대해서는 방문과 대면 상담을 자주 실시하고 자원 천품, 우대 정책, 요소 원가, 단지 플랫폼, 경영 환경 등 면의 비교 우세를 전방위적으로 보여주며 기대할 만한 투자 전망을 명확하게 설명해 더 많은 양질 기업이 연변에와 투자 흥업하도록 흡인하고 더 많은 제조업 대상이 낙착 배치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 일꾼, 조직 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3: 6월 10일 우리조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32진 군중 신소 신고 사건 도합 9건을 전달받았는데 전화 5건, 편지 4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2건, 훈춘시 2건, 중점 사건 1건, 도나시 1건, 왕청년 1건, 안도현 3건, 중점 사건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9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2.2%, 토양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1.1%, 생태 관련 사건이 5건으로 55.6%, 기타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1.1%를 차지합니다. 6월 11일 우리조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33진 군중 신소 신고 사건 1건을 전달받았는데 편지 1건입니다. 신고 현시는 활용시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은 생태 관련 사건입니다.
2: 주인대 대표이자 길림 도문 변경 경제 합작구 당사위원회 서기이며 관리위원회 주임인 공유안은 실무로 단지 발전을 추동하는 한편 대표 직책을 참답게 수행해 고품질 발전에 자신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길림 도문 변경 경제 합작구에 들어서면 공사 현장이 대상 건설 분위기로 뜨겁고 생산 작업장에서 기계가 만부하로 돌아가면서 생산을 다그칩니다. 지역경제발전 주진지로서 길림 도문변경경제합작구는 국가의 연변개방정책기회를 다잡고 투자유치를 동력으로 대상건설을 출손으로 재반사업을 통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안은 정책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방소준제고 특색발전 두 가지 사업을 깊이 추진했습니다. 그는 화학공업단지 기초시설, 도문통상구 부대시설, 호시무역산업단지 등 일련의 중대대상 건설을 전력 추진해 단지 발전 토대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그는 직접 팀을 이끌고 산업사슬에 기반한 정밀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지난해 광낙화학, 낙타 아웃도어 등 7개 량질 대상이 단지에 입주해 변경경제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공유안입니다.
0: 리스이
2: 직책을 맡은 이래 저는 초심 사명을 견지하면서 지역 발전의 중임을 떠밀고 인대 대표 직책을 함께 참답게 수행했습니다. 경제 발전에서는 산업 육성과 대상 난관 공략을 핵심으로 실물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며 단지 기초 시설 약점을 보완해 단지 경제가 질과 효율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도록 전력 추동했습니다. 주인대 대표로서 공유하는 기업 현장에 심입해 업무를 보며 밀착 봉사를 했습니다. 그는 기업의 물, 전기 사용 문제와 부대 시설 등 난제를 신속히 해결한 동시에 산업 배치, 단지 발전, 경영 환경 최적화를 주제로 의안과 건의를 제기해 지역 발전을 뒷받침했습니다. 공유안입니다. 대표 직책 수행 면에서는 기층 일선에 뿌리 내려 기업과 대중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여러 정황을 수집해 기층 기대사항을 고품질 발전 주동 건의로 전환했습니다. 앞으로도 성실한 노력과 책임감으로 직책 리행 공약을 지키면서 마음과 힘을 모아 발전을 도모하고 진심으로 민생을 돌봐 변경경제 합작고 고품질 발전의 새 장을 힘껏 엮어가겠습니다.
1: 높은 표준 농지

0: 태산 건설은 식량 생산 토대를 튼튼히 하고 농업 기초시설 단점을 보완하며 향촌 전면 진흥을 추진하는 중요한 민생공사입니다. 현재 도나시 2025년 높은 표준 농지 건설 대상이 시공 황금기를 다잡고 공사를 전력으로 다그치고 있습니다. 도나시 태석두진 중국건축 제8공정국이 시공을 맡은 2025년 높은 표준 농지 건설 대상 제1입찰 구간 시공 현장에서 전체 작업 일꾼들이 목표를 조준해 난관을 공략하면서 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공 현장에서 굴착기가 로반 메우기 작업을 하면서 토사를 로반에 채워 지면을 평탄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건축 제8공정국 길림성 도나시 2025년 높은 표준 농지 건설 대상 시공 제1입찰 구간 대교향 책임자 주자홍입니다. 우리는 경작지 도로 로반 로면 작업을 제외한 모든 시공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남은 시공 임무는 9월에 전부 완수하렵니다. 주자홍의 소개에 따르면 높은 표준 농지 건설 대상은 객토치환 등 핵심 공정이 포함돼 있어 한때 흙을 얻기 어렵고 겨울철 시공 조건이 차하며 현장 진입 도로가 원활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건설 단위에서는 각 참가 단위와 협동해 시공 방안을 최적화하고 시공 통로를 신속히 뚫었습니다. 노저온 동결 해동 등 불리한 역량을 극복해 대상이 질서 있게 추진되도록 보장했습니다. 주자홍입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18만 모 농지의 중요한 기초시설 보장을 제공하고 경작지 관계 배수 능력과 농기계 작업화 수준을 전면 높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도나시 2025년 높은 표준 농지 건설 대상은 단계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루게로 경작지 1만 208무를 정돈하고 도랑 호환 300여 킬로미터를 쌓았으며 기습 비탈 보호 6.1km, 암고 4,450개, 경작지 도로 250km를 건설했습니다. 현재 돌망태, 도랑, 로면 등 관건 공사가 전력 추진되고 있으며 전반 대상은 올 연말에 준공될 전망입니다.
1: 조미전결시 2026년 불법금융활동 경계선전을 활동이 10일 연길에서 가동됐습니다. 이번 활동은 주재정국, 중국인민은행 연변주분행, 연변금융감독관리본국에서 주최했습니다. 첫 주제 선전 강연 활동은 연계시 공원가도 연청사회구역에서 펼쳐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불법금융활동 경계 영상을 방영했습니다. 연계시민법원 법관이 전형 사례와 결부해 불법 모금과 금융사기수법, 식별방법과 권익수호 방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광대은행, 연변분행 등 단위에서는 불법금융활동 경계를 주제로 한 상황극을 통해 주민들에게 사기방지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밖에서는 은행, 보험, 증권기구 등 단위들에서 주민들에게 선전 자료를 나눠주면서 금융안전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당일 오후 연길이민공원에서도 선전 활동이 펼쳐져 주민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주 및 연결시 공안, 검찰원, 법원, 재정, 시장감독관리, 금융감독관리 등 부문과 16개의 관할 구역 금융기구 사별꾼들이 현장에서 불법 금융활동 방지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주재정국 금융봉사처 처장 왕옥단입니다. 정규 금융과 불법 금융활동을 식별하는 간단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격과 수익을 보면 됩니다. 금융감독관리 비준을 받지 못하고 정규 간판이 없는데 본금과 리자를 보장하고 수익이 높으며 위험이 없고 안정적인 수익을 승낙하는 것은 전부 불법 금융활동입니다. 주 공안국 경제범죄수사지대 금융대대 민경 장약설입니다. 근 3년간 전주 공안 경제범죄 수사 부문에서는 불법 모금 형사 사건 21건을 해명해 대중 경제 손실 3천여만 원을 만회했습니다. 목전 관련 사건 발생률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지만 불법 모금 수단은 날로 새로워지기에 잠재적인 범죄 위험을 벌시할 수 없습니다. 전주 공안 경제범죄 수사 부문에서는 신형 범죄 수법을 지속적으로 조치하고 전문 역량을 계속 강화하며 관련 부문과 협력해 불법 금융 분야 위험 우환 처리와 형사 타격 사업을 잘하렵니다.
0: 대학 입시가 끝난 후 여름 방학은 수험생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황금 시기입니다. 이에 주 공안국 교통관리 부문에서는 정규 경로를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일깨웠습니다. 주 공안교통경찰 운전수 시험 중심 운전면허 신청 수험생들이 사업일꾼들의 조직하에 질서 있게 시험장으로 들어가 과목 1, 과목 2 관련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주 공안국 교통관리지대 차 및 운전수 관리대대 민경 마용진입니다. 운전학습과 운전면허 시험은 합법적이고 정규적인 운전학교를 선택해 신청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의 모든 시험 예약, 과목 시험, 시험 비용 납부 등은 모두 공안교통관리 공식 시스템을 통해 통일적으로 진행되며 전 과정이 공개 투명하고 전 과정 감독 관리 기록이 남습니다. 일부 수험생들이 불법 분자들의 선전을 믿고 편법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통과하려는 정황에 비춰 공안교통관리부문은 안전 제시를 발부했습니다. 마영진입니다. 무조건 합격, 합격 보장, 시험 면제, 자화 로선 선택, 내부 경로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부 사기입니다. 운전면허 시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시험 로선과 시험차는 모두 시스템에서 무작위로 배정합니다. 불법 분자들은 늘 운에 기대는 방식으로 수험생들을 속입니다. 맞히면 돈을 받고 틀리면 돈을 돌려줍니다. 광범한 수험생들이 잘 식별하고 성실하게 시험에 임하기 바랍니다. 이 밖에 공안교통관리부문에서는 여름방학 운전면허 시험 봉사를 최적화하고 수강생 신청 증가량에 따라 시험 계획을 합리하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교통관리 12123 플랫폼에 의탁해 수험생들이 온라인으로 시험을 예약하도록 편의를 주고 있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리봉 김민혜였습니다.
2: 다양한 목걸이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3: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0: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유미란입니다. 네,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조각지는 소낙비 혹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5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2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은 땡볕 아래서 더욱 달콤해지는 여름의 대표 과일 바로 참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외는 그 특유의 아삭한 식감과 시원한 맛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효능은 바로 수분 보충과 더위 예방입니다. 참외는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땀으로 잃은 수분을 빠르게 보충해주고 체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 갈증 해소와 열사병 예방에 탁월한 과일입니다. 두 번째는 리뇨작용과 붓기 제거입니다. 참외에는 칼륨이 풍부히 함유되어 있어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붓기를 빼주고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참외는 더위 먹었을 때 먹으면 좋은 과일로 알려져 왔습니다. 세 번째로 소화 촉진과 변비 예방을 꼽을 수 있습니다. 참외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유해물질이 장에 머무는 것을 그 시간을 줄여줍니다. 또한 단백질 분해 효소가 포함되어 있어 육류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은 후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 피부 건강과 항산화입니다. 참외에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해 피부 노화를 늦추고 기미와 주근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피부 탄력 유지에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체중 관리와 다이어트를 들 수 있습니다. 네, 참외는 100g당 약 40-40칼로리로 매우 낮은 열량을 자랑하면서도 식이섬유와 수분이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이 간식으로 찾기 좋은 과일입니다. 참외를 고를 때는 꼭지가 싱싱하고 껍질에 그물망이 골고루 펴져 있으며 노란 빛이 선명한 것이 당도가 높습니다. 다만 참외는 성질이 차가운 편이므로 평소에 손발이 차거나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여름의 상큼한 건강과일 참외의 효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0: 현대인이 소유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1: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0: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0: 네, 천리길도 한 걸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이 옛말을 우리는 정작 살아가면서 잊고 있을 때가 많은데요. 거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가 주는 압박감에 짓눌려 정작 첫 걸음조차 되지 못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위대한 것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작은 것들이 연속이 위대함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큰 목표인가가 아니라 오늘 내가 행동했는가입니다. 네, 오늘 생활 플러스에서는 심리상담사 김양 선생님을 모시고 아주 작은 목표의 힘에 대해 얘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매일 1%씩만 나아져도 1년 후에는 37배 더 성장한다는 1%의 법칙이 있죠. 네, 반대로 1%씩 나빠져도 1년 후에는 거의 0으로 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결과를 만드는 이 원리를 심리학 관점에서 좀 얘기 주시겠습니까?
1: 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드는 1%의 법칙은 심리학에서 여러 이론으로 설명이 많이 되고 또 네. 증명된 사례들도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첫째 변화에 대한 저항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누구나 다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내가 지금 그냥 안전하게 유지된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좀 좋아합니다.
0: 그렇죠.
1: 변화라는 것이 생각으로는 하고 싶어도 정작 행동을 하려면 그렇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0: 많죠. 네.
1: 그래서 우리 뇌는 변화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저항이 있답니다.
0: 네.
1: 그리고 그걸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우리가 큰 목표를 정했을 때
0: 네.
1: 나 올 여름에는 뭐 10근을 빼야 돼. 이렇게
0: 네.
1: 큰 목표나 이런 걸 정했을 때 뇌가 벌써 위협으로 느껴서 방어 체계를 가동한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1%의 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0: 네.
1: 둘째는 이런 걸 하려면 습관의 자동화로 우리가 복리를 얻어야 됩니다.
0: 네.
1: 네, 습관의 자동화라는 것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아주 작은 행동을 반복하는 겁니다.
0: 네.
1: 그냥 너무너무 쉬운 거.
0: 네.
1: 아, 이것쯤은 그러니까 큰 목표를 향해 봤을 땐 나 이거 언제 이루나 이랬는데
0: 네. 네.
1: 아주 작은 목표를 그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은 이것은 습관의 자동화가 되어서 복리 효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0: 네.
1: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효능감의 상승입니다.
0: 네.
1: 작은 성공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 뇌는 아,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0: 네.
1: 이런 생각을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신념들이 강화되면은 그것이 뭐여서 다시 더 큰 도전을 하는데 아주 기초가 됩니다.
0: 네.
1: 그런데 또 반대로 보면은 매일 1%씩 우리가 나빠지면 1년이 되면 우리가 0이 됩니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0: 네.
1: 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방치와 협의가 쌓여서 이런 것들이 자주 반복이 되면은 우리는 무기력과 좌절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0: 네.
1: 아,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구나.
0: 네.
1: 나는 의지가 약하구나. 이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0: 네.
1: 네. 그래서 급한 어떤 변화보다는 아주 작지만 꾸준한 행동으로 변화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참으로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10kg 감량한다. 1년에 책 100 읽는다처럼 큰 목표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지만 막상 시작하면 금방 지치고 포기하기 쉽죠.
1: 네.
0: 이 큰 목표가 실패로 이어지는 심리적 원인은 무엇이라고 선생님은 보고 계십니까?
1: 네, 저도 예전에는 1년에 한 책을 네. 50권만 읽자 이렇게
0: 네. 그것도 대단하죠.
1: 네, 좋아합니다.
0: 네.
1: 근데 그러면 한 주에 한 권을 읽어야 해요.
0: 그렇죠.
1: 네.
0: 네.
1: 그런데 그걸 다 쉬어놓고는 연초에 세우고 엄청 뿌듯했습니다.
0: 네.
1: 근데 결국은 그 해에 50권은 못 읽고
0: 네.
1: 겨우 내가 10권 미만으로 읽었더라고요.
0: 그렇네.
1: 그래서 사실 그때 나는 왜 이렇게 목표를 세워놓고 실시를 못하는 사람일까? 이렇게 네. 좌절이 왔었는데, 네. 네, 오늘도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네. 네, 저도 다시 새롭게 목표를 정하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0: 네.
1: 네, 큰 목표는 저기에 강한 동기부여는 됩니다.
0: 네.
1: 그러지만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실패 요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0: 네.
1: 첫째는 목표와 현실 격차가 너무 큽니다. 큰 목표를 할 때
0: 네.
1: 1년에 100권이라면 한 달에 8권에서 9권을 읽고 일주일에 2권을 읽어야 하는데
0: 네.
1: 현실적인 생활 패턴과 거리가 멀면 이것이 결국은 좌절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0: 네.
1: 네, 둘째는 뇌의 보상 체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0: 네.
1: 인간의 뇌는 즉각적인 보상을 아주 좋아합니다.
0: 네.
1: 그런데 먼 미래 성과가 도파민을 우리에게 일으키지 못하게 되는데 그걸 1년 후에 나 1년 안에
0: 네.
1: 거기가 좀 멀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1년 안에보다는 한 달 계획을 세우는 게 더 좋고
0: 네.
1: 그 한 달 계획을 쪼개서 일주일 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0: 네.
1: 그래서 작은 목표로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좋고 세 번째는 완벽주의 함정입니다.
0: 네.
1: 큰 목표는 종종 뭐 아니면 더의 사고를 만들어냅니다.
0: 네.
1: 그리고 완벽주의 주인은 그걸 완벽하게 했을 때 나는 목표를 이뤘다 이렇게
0: 네.
1: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그래서 한 번 실패하면 전부 망쳤다고 그걸 읽다가 중간에 견지를 못해서 아 이미 다 엉망이 되는데 됐다 그만하자. 다이어트도
0: 네.
1: 똑같습니다.
0: 그렇죠.
1: 네. 중간에 한 우리가 3~4근까지는 잘 뺍니다.
0: 네.
1: 그런데 더 유지해서 한 8근을 빼게 될 때는 어려워합니다.
0: 네.
1: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막 먹고 나서 이튿날 딱 떠보니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제 저녁 한 끼만 먹었는데 두근 올랐대요.
0: 네.
1: 그리고는 거기에서 무너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0: 네.
1: 어떻게 한 달 내내 견지해서 너근 겨우 뺐는데 하루 전에 두근이 오르냐
0: 네.
1: 이렇게 해서
0: 그렇죠. 네.
1: 그래서 우리 완벽주의가 있으면 아 중간에 이럴 수도 있는데 그 다음 또 견지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실패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0: 네.
1: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0: 네.
1: 목표를 크게 세워놓고 반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면 나는 안 된다는 신념이 고정되면서
0: 네.
1: 이후에는 작은 목표조차 시도조차 못하게 됩니다.
0: 네. 그렇네요. 우리 큰 목표보다
1: 네.
0: 작은 목표부터 실현하기 네.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성취감도 느낄
1: 네.
0: 수 있고 네. 작은 목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 작은 목표 달성할 때마다 또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돼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고 하던데요.
1: 네.
0: 이 작은 성공이 반복이 어떻게 자기 효능감과 지속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얘기 주시겠습니까?
1: 네. 우리 뇌는 사람은 밥을 먹고 살잖아요.
0: 네네.
1: 우리 뇌는 도파민을 먹고 삽니다.
0: 네. 도파민.
1: 그래서 도파민 분비가 돼야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며 뭐 어떤 일에 대한 정말 기대감과 예, 흥분과 또 성취감과 여러 가지 설레임과 이런 것으로 삶을 아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0: 네.
1: 네. 근데 이 도파민은 단순한 즐거움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첫째는 예측하고 실제 보상 오차 학습입니다.
0: 네.
1: 네, 뇌는 행동 전에 예상되는 보상을 계산합니다. 내가
0: 네.
1: 이걸 했을 때 이런 보상이 올 거야. 그런데
0: 네.
1: 실제 보상이 예상보다 크거나 예측 가능하게 반복되면
0: 네.
1: 그 행동을 아 얘는 내가 할 가치가 있구나
0: 네.
1: 이걸 학습합니다.
0: 네. 네,
1: 작은 목표는 성공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서 저희가 학습 코칭할 때 이 방법을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0: 네.
1: 네, 아이에게 일주일 동안의 학습 계획을 설정하게 하는데
0: 네.
1: 애들이 말을 너무 잘해요.
0: 네.
1: 저 매일 수학 한 장, 어문 한 장, 영어 한 장, 화학 한 장 이렇게 하겠대요.
0: 네.
1: 그럼 넉 장이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 네 장씩 한다는 게 밤잠을 안 자고 숙제를 하고 나면 시간이 안 돼요.
0: 네.
1: 그래서 애들, 야, 너 이렇게 큰 목표가 있는 거 칭찬은 해주고,
0: 네.
1: 예, 우리가 이번 한 주는 시도기 때문에 조금 양을 줄여서 조금만 먼저 맛보기로
0: 네.
1: 해보자.
0: 네.
1: 그러니까 애도, 예, 이걸 계획을 세운 것에 예, 또 그걸 또 우리가 거절했다고 상처 안 받게 하면서도 맛보기로 우리가 조금씩 해보자 이렇게
0: 네.
1: 했을 때 하고 나면 일주일 계획을 하고 나면 선생님 이건 너무 쉽습니다. 그래요.
0: 네.
1: 그래서 아 그래야 너, 네 생, 네한테는 이게 너무 쉬운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일단 이걸 해보자 이랬을 때 아이들이 정작 그걸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0: 네.
1: 그런데 본인이 쉽다고 얘기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걸 지키고 오면은 시작 전보다 끝나고 일주일 끝나고 난 후에 그 쾌감이 정말 큽니다.
0: 네.
1: 아이들이 거기에서 정말 이거 성취로 인한 도파민을 예, 그걸 느끼게 되죠.
0: 네.
1: 그리고 둘째는 자기 효능감의 형성입니다.
0: 네.
1: 예, 심리학자 반두라에 따르면 자기 효능감은 직접적 성취 경험을 통해 가장 강력하게 형성된답니다. 내가 네. 직접 한 것을 통해서.
0: 네.
1: 그래서 작은 성공이 쌓일 때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신념은 더 안정화되고
0: 네.
1: 이는 더 큰 도전을 이어가는 용기가 됩니다.
0: 네.
1: 세 번째로는 행동의 자동화입니다. 아까 네. 습관의 자동화를 이야기했는데
0: 네.
1: 이건 행동의 자동화입니다. 반복된 성공은 행동을 의지력 영역에서 습관적 영역으로 이동시킵니다.
0: 네.
1: 의지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돼야 되죠.
0: 네.
1: 그래서 의지력은 유한한 자원이지만 습관은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패턴입니다.
0: 네.
1: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작은 성공의 반복은 의지력 고갈이 안 되도록 하면서 네. 지속하게 변화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0: 네. 네. 우리 도파민 분비를 위한 네.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은 목표 실현부터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이 5분만 책상에 앉아보자, 운동화만 신어보자 같은 아주 작은 시작이 어느새 1시간 공부, 30분 운동으로 이어지는 이유 무엇일까요?
1: 네. 사실 5분 하나를 견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0: 네.
1: 그리고 그거 5분만 할 거면 해 뭐 하냐 이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0: 네.
1: 예, 아이들도 야 이거 5분만 하자면 이렇게 그런 네. 표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5분만 앉아보자는 시작이 더 긴 지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행동심리학에서도 나옵니다.
0: 네.
1: 그래서 감정은 행동을 따라옵니다.
0: 네.
1: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기가 있어야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0: 네.
1: 행동을 하면 내가 움직이는 것 자체에서부터 동기가 생기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행동이 중요한 겁니다. 작은 행동을 통해서 변화된 감정을 통해서 더 큰 행동으로 만드는 이런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0: 네.
1: 예를 들면 금방 말씀하셨던 운동화를 신는다.
0: 네.
1: 행동은 그 자체로 운동화를 신었다 놓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0: 그렇죠.
1: 이렇게 생각을 해요.
0: 네. 네.
1: 그래서 운동화를 신고 나면 벗는 게 귀찮아서 조금 걷거나 야 신었던 바야 우리 1분만 걸어보자
0: 하자
1: 네.
0: 운동하자
1: 그렇죠 그래서 네. 또 하게 되는 겁니다
0: 네.
1: 그러면 그만큼 했던 바에 또 조금 더 하자 이것이 사람이 마음의 심리에서 나온답니다
0: 네.
1: 그래서 정도 불편감의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0: 네.
1: 네 인간은 일단 시작한 행동을 중간에 중단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기 때문에 5분 공부를 시작했으면 5분이 지난 시점에서 멈추는 것보다 조금만 더 하자 심리로 예, 이어간다면 그것은 더 없는 예, 성취감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행동 일관성의 원리입니다.
0: 네.
1: 한 번 시작한 행동은 자신의 일관된 자아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0: 네.
1: 사람들은 아무리 끈기가 없는 사람이라도 아, 나 끈기 있고 싶어. 이걸 지속적으로 해서 좋은 결과 얻고 싶어. 이 생각은 누구나 다 합니다.
0: 네.
1: 그래서 극소한 시작은 이 모든 심리적 여러 가지 문제를 효율 있게 고쳐가는 데 작은 좋은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네요. 우리 동기도 중요하지만 행동 자체가
1: 네.
0: 더 중요하죠.
1: 네.
0: 네, 작은 실천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방 전체 청소는 부담스럽지만 책상 위 지우개 하나, 책 한 권 치우기는 쉽죠.
1: 네.
0: 네, 이 작은 행동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정리로 이어지고 나아가 생활 공간 전체의 질서를 만드는지에 대해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1: 네, 청소의 심리학의 법칙에서 나옵니다.
0: 네.
1: 청소는 우리가 작은 거 하나, 여기서 지우개 하나 옮기는 거, 치우기, 이거 네. 나오죠? 네. 이것처럼 책상 위 지우개 하나 치우기라는 행동이 방 전체로 이어질 수 있는 심리학 원리가 있습니다.
0: 네.
1: 우리가 그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는데
0: 네.
1: 예, 한 동네에서 이 깨진 유리창이 있기 시작하면서 그 동네 질서가 서서히 무너갔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 이론은 반대로 작용한다면 하나의 작은 습관을 우리가 시정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큰 하나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것도 증명하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무질서가 방치하면 범죄가 되는 것이 범죄학 이론인데
0: 네.
1: 반대로 하나의 작은 질서를 유지했을 때 우리에게 정말 좋은 안정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0: 네.
1: 둘째는 작은 승리의 시각화입니다.
0: 네.
1: 지우개를 치운 직후의 깔끔한 책상 모서리는 눈에 보이는 성공의 증거입니다.
0: 네.
1: 우리가 그냥 듣기보다 시각화로 느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더 갑절로 네. 인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한 영역에서 시작된 정리 행동은 심리적 에너지를 제공해 주면서 행동 확산 효과를 일으킵니다.
0: 네.
1: 네. 책상 위에 물건 정리가 서랍 정리로 이루어지고

0: 그래서 여기에서 작은 정리가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 그렇네요. 네, 우리 인간관계 개선이라는 이 막연한 목표 대신 오늘 배우자에게 고마워 한마디 하기, 친구에게 안부 문자 하나 보내기 같은 우리 작은 목표가 관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0: 네, 이것도 역시 그냥 작은 행동 하나 정해서 하는 건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삶에도 좋지만 이런 삶의 한 부분에 우리가 또 인간관계를 떠날 수가 없죠.
1: 네.
0: 그래서 오늘 배우자에게 고맙다는 한마디처럼, 감사하다는 한마디처럼, 관심의 한마디를 첫 시작을 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1: 네.
0: 긍정적 환료 루프인데, 이거는 한 번의 작은 표현은 상대방에게 와, 나는 가치 있는 존재구나. 저 사람에게 나는 저 사람이 마음에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합니다.
1: 네.
0: 그러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호의를 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시간이,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은 이런 걸 놓치는 경우가 많죠.
1: 많죠.
0: 뭐 네. 맨날 집에서 보는데요.
1: 그렇죠.
0: 뭐 그렇게 그런 격식을 차리는
1: 필요하지 않다.
0: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맞는 말씀입니다.
0: 네. 그런데 심리학자 존 가트맨 박사는 건강한 관계에서 긍정적 상호작용과 부정적 상호작용의 비율이 5대 1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 네.
0: 네, 긍정적인 걸 5번 할 때 부정적인 걸 1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1: 네.
0: 작은 긍정적 행동은 이 비율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1: 네.
0: 그것이 아침 정말 출근한 다음 오늘도 당신 수고해줘, 우리 가족 위해 고생이 많아, 이 한 문자가 사실 밖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네.
0: 그러면 남편에게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당신도 오늘 집에서 수고해줘. 네, 그냥 주고받는 한 문장인 것 같지만 그것은 가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가정의 안정을 위한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1: 네.
0: 그리고 둘째는 애착이론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작은 관심표에는 안전기지 역할을 합니다.
1: 네.
0: 우리가 보면은 애착 형성에서 불안한 사람은 항상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불안의 요소를, 안테나를 켜고 있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 안테나를 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작은 문안 하나도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 네.
0: 매일 고맙다, 사랑한다, 감사하다 이런 말은 아주 정말 우리가 너무 사소한 그런 일상 중에 주고받는 말 같지만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안전기지가 된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계의 존속감입니다. 큰 이벤트나 기념일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매일의 작은 연결은 우리는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유지하게 한답니다.
1: 네.
0: 그래서 관계는 큰 선물이 아닌 매일 작은 안부 문자로 유지된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어느 글에서 봤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은 내 옆에 있는 배우자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이 나의 애인이다. 오늘 하루도 새로운 애인을 만났다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라고. 왜냐하면 오늘 하루가 나에게 새 하루이기 때문이랍니다.
1: 네.
0: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사람을 보듯이 이렇게 그냥 작은 한마디의 표현으로 한다면 인간관계 개선이 매일 새롭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네. 이 작은 목표를 실행하다 보면 이걸로 뭐가 달라지나 하는 회의감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무의미함을 극복하고 작은 행동에 장기적 가치를 신뢰하는 마음가짐은 어떻게 유지하는지 얘기 주시겠습니까?
0: 네. 작은 목표를 실행하다 보면은 정말 이걸로 뭐가 달라질까?
1: 네.
0: 이렇게 시시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이런 무의미함을 극복하는 심리적 전략은 첫째는 아까 얘기했던 봉리 효과입니다.
1: 네.
0: 우리 뇌는 매일 똑같은 양이 더해지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지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잘 못 느낍니다.
1: 네.
0: 따라서 매일 1% 성장하면 1년 후면 37배가 되잖아요.
1: 네.
0: 이렇게 37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는 괜찮은데?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1: 네.
0: 그래서 매일 1%라는 것은 우리가 소홀히 대할 부분이 아니고 둘째는 과정 지향적 사고를 만들어

0: 떨어지게 됩니다.
1: 네.
0: 네. 결과에 하나 10% 감량해야 돼. 여기에 중점이 들어가면 회의감이 들기 쉽지만
1: 네.
0: 하나 오늘 행동했어. 오늘 운동했어. 이런 데 집중을 하면은 예, 매일매일이 성공입니다. 10분을
1: 네.
0: 해도 성공이고 20분을 해도 성공이고.
1: 그렇죠.
0: 네. 그리고 지연된 평가입니다. 작은
1: 네.
0: 행동의 효과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1: 네.
0: 그러나 3개월 후, 6개월 후 보면은 달라진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저희는 내담자들하고 100일이나 아니면 21일에 감사일기 쓰는 걸 합니다.
1: 네.
0: 네, 그 감사일기를 매일 처음에는 한 문장만 쓰게 합니다. 쉽죠? 한 문장이면.
1: 한 문장.
0: 네, 그런데 21일이 지나면 세 문장씩 쓰게 해도 견지를 합니다.
1: 네.
0: 네, 이렇게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예, 했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복리가 되기 때문에 작은 목표 실행이 중요합니다.
1: 네. 네, 오늘 10분 공부했으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 5분 듣기처럼 목표 달성 직후 작은 보상을 주면 반복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던데요. 보상이 종류 또 주의할 점 무엇인지요?
0: 네, 작은 목표 달성 후 작은 보상을 해주는 것은 행동 반복을 할 수 있는 효율을 높여줍니다.
1: 네.
0: 그래서 자연적인 보상이라는 것은 공부한 후 음악을 들으면 자연적인 보상이 됩니다.
1: 네.
0: 운동한 후 샤워하는 것은 자연적인 보상입니다.
1: 네.
0: 운동 후 샤워하면 개운하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런데 외적 보상은 내가 이걸 했을 때 간식을 먹거나
1: 네.
0: 쇼핑을 하거나 우리가 아이들한테 외적 보상 많이 해주죠.
1: 네.
0: 네. 아니면 핸드폰 10분 놀게 한다거나 이런 걸 하는데 외적 보상이 과도하면은 내재적 동기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보상을 하는데 외적 보상은 점차 줄여주면 좋습니다. 외적 보상이 커지면 우리가 감당이
1: 네.
0: 안 됩니다.
1: 그렇네요.
0: 네. 그래서 보상이 목표보다 커지지 않도록 크기를 잘 제한하는 것이 중점입니다.
1: 네. 네, 외적 보상 줄여주기. 작은 목표라도 시작이 가장 어렵습니다. 해야지 하면서 몇 시간째 멍하니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작은 목표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네, 해야지 하면서도 몇 시간째 멍하니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은 2분 규칙입니다.
1: 2분. 네. 네.
0: 2분만 해보자.
1: 네.
0: 네. 2분만 해보자 하고 행동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1: 네.
0: 2분에는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시작을 시키는 겁니다.
1: 네.
0: 대부분의 경우 일단 시작하면 2분을 훨씬 넘게 됩니다.
1: 네.
0: 그래서 2분 규칙을 실행하면은 와, 내 2분 하자 했는데 이게 5분이 됐네.
1: 네. 네.
0: 이렇게 해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예, 2분만 하자.
1: 네.
0: 예, 2분으로 예,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행동의 관성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2분
1: 네.
0: 규칙은
1: 네.
0: 정지 마찰력이 운동 마찰력보다 큰 것처럼
1: 네.
0: 시작에 필요한 에너지가 지속에 필요한 에너지보다 훨씬 큽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말 속담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1: 네.
0: 시작이 절반이다.
1: 절반이다.
0: 네.
1: 네.
0: 그리고 실행 의도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1: 네.
0: 만약 오후 3시가 되면 나는 책상에 앉아 펜을 들 거다, 책을
1: 네.
0: 들 거다 이렇게
1: 네.
0: 구체화를 해야 됩니다.
1: 네.
0: 그러면 실행 확률이 두세 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환경 설계입니다.
1: 네.
0: 책을 보고 싶으면 책이 내 주변에 손에 쉽게 쥐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1: 네.
0: 운동을 하고 싶으면 운동복이 쉽게 옆에 있어야 합니다.
1: 네. 네, 아무리 작은 목표라도 가끔은 못 지키는 날이 있죠. 이때 나는 역시 안 되라는 자책 대신 오늘은 쉬었으니 내일 다시 하자고 받아들이는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 주시겠습니까?
0: 네. 제가 항상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야, 작심삼일도 자주 하면 습관이 된다.
1: 네.
0: 네. 정말 이틀 했다가 좀 쉬더라도 계속
1: 네.
0: 견지를 하면 우리는 플러스입니다.
1: 네.
0: 그런데 작심삼일이 된다고 포기하고 안 하면 우리는 0이 됩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우리가 나는 역시 안 돼. 오늘은 쉬었으니 내일 다시 하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안 돼보다는 쉬어도 오늘은 쉬고 내가 내일 다시 해보자. 또다시
1: 네.
0: 이런 걸 포기하지 않는 것이 더 멋진 거다. 이런
1: 네.
0: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거는 완벽주의 함정을 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 네.
0: 완벽주의는 한 번 실패하면 전부 실패했다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데 예, 아 일주일 동안 6일을 견제했는데 하루 빠지면 어때? 네. 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괜찮아. 네. 그럴 수도 있어.
1: 네. 네,
0: 그런 것을 나 자신에게 예, 해주는 것입니다.
1: 네.
0: 그리고 자기 연민의 효과인데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실패 후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보다 괜찮아 내일 하면 돼 하고 다시 하는 사람이 재시도를 하는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장기적 출석의 관점입니다.
1: 네.
0: 중요한 것은 연속 기록이 아니라 100일 중 나는 90%만 지켜도 괜찮은 거야.
1: 네.
0: 나에게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1: 네. 이 작은 목표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깨지기 쉬운 첫 한 주일을 버티는 팁, 30일 동안 리듬을 잘 잡는 방법, 100일 동안 자동화된 습관으로 만드는 전략 무엇인지요?
0: 네, 정말 일주일을 견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1: 네,
0: 네 보면은 책 뭐 10페이지 이런 거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일기 한 줄 적기,
1: 네.
0: 책 한 줄만 보기,
1: 네.
0: 아니면 책만 꺼내놓기.
1: 네.
0: 이거는 너무 쉬운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아주 쉬운 것을 일주일 동안 연속을 하게 하면은 이 쉬운 걸 일주일 동안 했다는 그것에서 예, 우리가 30일, 한 달, 예, 한 주를 견지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딱 세 번만, 세 주만 더 하자.
1: 네.
0: 그러면 한 달이 되는 거야.
1: 네.
0: 이렇게 해서 30일이 전략으로 예, 이어가는 겁니다.
1: 네.
0: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책상에 뭐 앉아서 뭘 한다. 네. 5분만 책을 보고 등교한다.
1: 네.
0: 암송할 것을 5분만 뭐 5번만 읽고 간다.
1: 네.
0: 이렇게 가장 쉬운 것을 반복 행동을 하면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 30일 한 달이 견지가 됐으면 야 이런 것을 우리 딱 세 달 열흘만 더 해보자.
1: 네.
0: 그러면 100일이 된다.
1: 그렇죠.
0: 100일을 견지하면은 웬만한 습관은 우리가 쭉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1: 네. 이 체중 감량, 자격증 취득 같은 외적 성과를 넘어 작은 목표를 반복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내적 변화 무엇인지요?
0: 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내적 변화는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1: 정체성.
0: 네. 즉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1: 네.
0: 이런 걸 가져올 수가 있고 둘째는 자기 효능감의 근본적 강화입니다.
1: 네.
0: 나 자기 효능감은 나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1: 네.
0: 이런 걸 말하는데
1: 네.
0: 나의 능력을 내가 재확인하면서 그것이 점점 강화가 돼서
1: 네.
0: 내면의 근육이 됩니다.
1: 네.
0: 우리의 마음의 근육은 이렇게 반복된 좋은 습관을 통해서 옵니다.
1: 네.
0: 세 번째는 성장 마인드셋이 획득입니다.
1: 네.
0: 작은 성공을 반복하다 보면은 능력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변화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고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재해석하게 만들기 때문에 정체성의 확립에 도움이 됩니다.
1: 네. 나는 의지력이 약해서 못 바꿔라고 생각하거나 거대한 목표에 좌절한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어떤 얘기 해주고 싶습니까?
0: 저 또한 좀 예전에는 아주 많이 그랬습니다. 뭘 하다가 시작을 해놓고는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했는데
1: 네.
0: 예, 저처럼 나는 의지가 약해서 못 바꿔 하고 생각했던 분들이 계신다면
1: 네.
0: 거대한 목표에 좌절의 경험이 많은 이곳에
1: 네.
0: 나에게 어떤 뼈차락인을 찍지 말고
1: 네.
0: 의지력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근육처럼 사용하면 강해진다. 이것을
1: 네.
0: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작은 목표는 의지력이 약한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전문 디자인된 것입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이런 작은 목표를 하나하나씩 만들어내고 그것을 하나의 큰 퍼즐로 맞추면은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으로 예, 마지막에 완성이 되어 갑니다.
1: 네.
0: 그래서 거대한 목표는 인간의 심리적 작동 방식과 맞지 않기 때문에 예, 실패는 의지력 탓이 아니라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꾸려는 전략 탓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그냥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냥 오늘 지우개 하나 치우기 이걸 하나 기억하면서 아주 가벼운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작은 성공들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바꾸면서 나는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예, 확신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네. 네, 오늘 심리상담사 김양 선생님을 모시고 아주 작은 목표의 힘이 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나는 왜서 이렇게 의지력이 약할까? 왜 나는 시작한 일을 끝까지 못할까 하고요. 하지만 질문은 바꿔보면 어떨까요? 내가 세운 목표가 너무 크지 않았을까? 이 로마의 철학자 시네카는 배를 저을 때는 큰 돛을 먼저 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노부터 젓는 법을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변화는 갑작스럽게 오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어느새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데려가지 않을까요? 네, 오늘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0: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의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의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5기 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셨습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복.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